0: 가짜는 사라져라.
1: 예.
2: 번개맨이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3: 또 망했지.
4: 퇴치!
3: 무사해서가.
5: 엄마 괜찮아?
2: 응, 이제 괜찮아.
3: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미안해, 나 때문에.
7: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다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8: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9: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닦다니 진짜 기특한데?
10: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11: 뭐, 그냥.
8: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9: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11: 안 돼!
9: 사랑아?
11: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9: 아니, 사랑.
6: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11: 몰라. 이걸 어쩌지?
7: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11: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2: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11: 아니야.
12: 뭐지? 잡았다! 개맨아! 도와줘!
13: 이어서 냠냠 히어로 슈퍼잭이 방송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공주라빗 디럭스 하우스.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공주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보짝 공주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4: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3: 클릭. 같은 글자 찾기.
4: 마우스로 코딩을
3: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5: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친구 루나.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2: 봤어? 친구 봤어? 저 많은 걸 혼자 하다니 대단해. 테스트는 통과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3: 루나. 제 이름은 루나예요. 그런데 용명 요리사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에? 테이블에 예쁜 꽃을 놓으면 어떠세요?
2: 오,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좋아, 그럼 루나가 어? 준비를...
0: 잠깐만! 그건 저희가 할게요!
2: 응? 너희들이 한다고?
0: 하하! 우리가 실력을 보여드리죠. 얘들아! 잭!
4: 브로기!
0: 턴턴!
4: 우와!
2: 뭐? 실력을 보여줘? 실력을 보여준다며! 잭! 당장 정리해!
0: 어? 히어로 협회?
5: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마술극장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어서 출동해요!
0: 하하! 출동이다! 네!
5: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 레시피스톤이 있다면 악당들이 나타날 거예요. 악당들이 마술 공연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 네! 악당 녀석들! 어림없다!

0: 이게 안 빠져. 슈퍼잭 냠냠 시트를 부탁해.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1: 아유, 못 말려 정말.
0: 악당들이 먼저 극장에 들어가진 않았겠지? 어? 어? 벽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지? 매우 수상한데? 혹시 레시피 스톤을 노리는 악당? 롱뚜롱뽀로롱뽀! 실력도 없는 주제에 감히 체리포터님의 조수를 하려고? 우리 자기 무대는 나 정도는 돼!

입장권이 매진되다니. 겨우 몰래 들어왔어. 아까 그 녀석이 악당이라면 분명 레스피스톤을 노리고 있을 거야. 서둘러야 해. 어? 신호음이 가까워.

0: 찾았다! 레시피 스톤! 약당 녀석! 역시 레시피 스톤을 노리고 있었구나!
1: 뭐야, 다짜고짜 악당이라니? 난 악당이 아니라 슈퍼히어로거든?
0: 뭐? 슈퍼히어로? 진짜 슈퍼히어로 맞아? 처음 보는데?
1: 나도 너 처음 봐. 너야말로 악당 아니야?
0: 악당이라니! 난 냠냠시티를 지키는 히어로 슈퍼잭이야!
1: 어? 슈퍼잭? 용용 레스토랑의 잭?
0: 아니, 그게 누구야? 난 그냥 슈퍼잭이야.
1: 그래, 그냥 잭이든 슈퍼잭이든 상관없으니까 어? 그 레시피 스톤이나 내놔.
0: 넌 절대 못 껴.
1: 정말 말이 안 통하잖아. 얼른 내놔.
0: 못 잡겠지?
1: 이건 못 피할걸?

0: 무대는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슈퍼제? 어? 삐삐콘?
1: 이상하게 생겼네. 쟤는 누구야?
0: 삐삐콘은 진짜 악당이야. 악당계 최고 미녀. 나 삐삐콘을 몰라. 레시 피스톤이잖아.
2: 안 돼.
0: 거기 멈춰. 드디어 내 소리.
2: 공연 소품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마술 조수들 등장할 차례인데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0: 우린 마술 공연의 조수로 생각하나 봐.
1: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마술 공연을 망치면 안 되니까.
0: 제리포터님과 함께 무대에 서다니.

0: 거였어?
1: 자, 촤!

0: 안 돼! 우리 체리포터님은 나하고 결혼할 거야!
1: 뭐래? 마술 실력도 별로면서?
0: 뭐라고? 앞단계 최고 미녀 마법사! 나 삐삐

멈춰! 시민들이 위험하잖아! 소용없어! 삐삐콘 눈을 봐! 이러다 극장이 무너지겠어!

0: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롱꼬롱꼬롱꼬! 다들 그런 집에서 나가! 진짜 극장이 무너질 것 같아!
1: 레스핏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

0: 짠.
1: 제리포터!

0: 시계 올래? 싫어. 나 약속했어.
1: 사랑해요, 체리포터님.
0: 이겼다. 에? 어디 간 거지? 히어로 옆이다.
2: 수고했어요, 슈퍼잼. 임무를 훌륭히 해냈군요. 히어로 포인트가 오를 거예요. 하지만 슈퍼제, 어? 오늘 임무에서 정체를 들켰네요.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안 돼! 도서관 대소동!
3: 쉐기 쉐기! 88만을 흔든 이 몸의 폭발력을 보여주마!
4: 멈춰라, 배드 콜라맨!
3: 피트니스맨!
4: 쥐아! 배드 콜라맨, 악행은 여기까지다.
3: 과연 그럴까? 피트니스맨, 네 덕분에 난 파괴력이 더 강해졌다.
4: 뭐?
3: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난 제로 콜라맨.

0: 제 탄탄 냠냠시티의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1: 여기는 냠냠시티 도서관. 도서관은 저희가 자주 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0: 야, 큰일이에요. 레시피스톤을 노리는 악당이 도서관에 먼저 접근 중인 것 같아요. 제 탄탄 서둘러요.
1: 안 돼, 당장 갈게요.

0: 쇼파제 메컷 탄탄.
1: 쇼파제 메컷 탄탄. 악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2: 물론이죠. 히어로는 방심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가 나면 콱 물어버릴 거야. 듬직하군.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누구야? 이건 책이잖아.
3: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 아니고. 풍성한 머리의 비밀.
2: 냄새도.
3: 책을 돌려드릴게요. 뭐야? 애송이 히어로들이잖아. 괜히 놀랐네.
2: 모두가 사용하는 도서관을 어질러 놓다니.
3: 시끄러워. 나를 방해할 거라면 젤리로 만들어주겠니?
1: 슈퍼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0: 사서 아저씨 무서워.
1: 너 소동을 피웠다간 도서관에서 쫓겨날 거야. 메두메두는 어디 갔지?
0: 또 함정 같은 걸 만들고 있나? 근처에 메두메두 냄새가 나. 아슬아슬.
1: 큰 소리가 날 뻔했어.
2: 얄미운 히어로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0: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1: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지?

Jimmy.

0: 셋은 도서관 출입 금지.
1: 열간이 혀로들, 너희들 때문에 도서관에 못 가게 됐잖아.
2: 뭐? 먼저 소동을 피운 건 너잖아. 현장을 하는 건 어때?
1: 이건 내가 가져간다.
2: 현장은 안 되겠는데.
3: 그치, 다른 방법이 좋겠어.

0: 오, 찾았다! 레시피 스톤!
1: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야!
0: 매도 매도!
2: 이건 내가 가져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못 따라오겠지?
0: 히프가 맡겼어! 이거 다 먹어버리자!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매도매도가 도서관 밖으로 도망갈 거야!
2: 얄미운 히어로 녀석들! 이번엔 꼼짝 못할 거다!
3: 아니, 어떡해! 아까 자고 있었는데!
2: 부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간다, 저기 봐. 우리 생각대로 됐어.
1: 꼼짝마!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 책들을 모두 불태울 테다!
0: 매도 매도 비겁하다!
2: 오, 치사하다!
1: 시끄러워! 너희들도 움직이지 마! 모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맞췄지? 이번엔 내 차례다. 무궁화 꽃이 핑!

0: 꽃이 피었습니다!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어!
1: 야!
0: 풍성한 머리카락이요!
2: 잘 가요, 매두매두!
1: 이거 빌려주세요.
3: 옴옴 레스토랑의 잭 한탄?
1: 네!
3: 어?
4: 슈퍼잭 메카 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브리드 감점입니다.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위,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내가 박임수가 되다니.
1: 그만 읽을까?
2: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1: 나 파김치 됐어.
3: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주강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다이노스터가 된 오즈.
4: 더 스파이크! 너무 느려! 메야메야 텅 스파이크! 어?
5: 말도 안 돼. 내가 진 거야?
6: 이런 실력으로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겠다고?
4: 한심하긴. 앞으로는 나랑 아는 척도 하지 마. 이제 알겠어, 루시오?
7: 넌 내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어. 절대로!

0: 하여간 못 말려.
1: 자자, 여러분. 다들 조용히 하도록. 루시오, 자리에 앉으렴.
2: 네.
3: 솔직히 말해. 너 설마 백스헌터야? 또 멀티버스를 지배할 속셈이냐고?
4: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백스 누구?
3: 정체를 밝혀!
1: 스티븐, 루시오, 너희 둘 다 수업 끝나고 남아!

0: 내가 왜 너 때문에 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대체 무슨 꿈을 꾼 거야?
1: 특별한 꿈은 아니었어. 그냥 다들 날 비웃었고 네가 엄청난 악당이었어.
0: 에? 그거 틀림없는 예지몽이네. 아까 반 애들이 전부 널 비웃었잖아.
1: 그만해. 정말 너무하잖아. 당장 여기서 잡으면 돼.
0: 답답하면 네가 잡아봐.
1: 잠깐, 스티븐.
0: 난 볼 일이 좀 있어서 간다.
1: 이대로 도망친다고?
2: 앞이 안 보여.
1: 미안해. 내 잘못이야. 양동이가 날아가는 바람에.
2: 괜찮아. 나도 영상을 보느라 앞을 잘 못 보고 걸었거든.
3: 고마워.
4: 오지? 어? 넌 다이노스터 루시오잖아. 루시오 맞지?
3: 뭐? 너 날 알아?
4: 그럼 당연히 알지. 네가 임무 수행할 때마다 현장에 있었어. 봐, 증거로 사진도 찍어놨다고. 난 네 팬이야.
3: 아, 팬이구나. 그래, 고마워, 오즈.
4: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다이노스터가 내 이름을 알다니. 사실 난 지금 유치원에 여동생을 데리러 가던 길이야. 내 동생도 네 열성 팬이거든.
3: 그래?
4: 같이 가줄 수 있어?
3: 뭐? 유치원에 같이 가자고?
1: 그래, 좋아. 그러지 뭐.
4: 야호! 동생이 정말 좋아하겠다. 안녕, 토티! 내가 누굴 데려왔게!
5: 어, 오빠! 잠깐, 저 사람은 다이너스터 루시오잖아! 진짜 루시오 오빠 맞지?
1: 그럼! 진짜 루시오 맞아! 안녕, 토티!
5: 나 오빠 영상은 전부 다 봤어! 최근에 새로 익힌 랩터 드라이브 스킬도 무지무지 멋있던데? 오빠는 최고야!
1: 정말 내 팬이 맞구나! 고마워!
6: 진짜 다이노스터가 확실해! 난 저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보는데!
5: 무슨 소리야! 루시오 오빠는 진짜 다이노스터라고!
6: 그럼 변신하는 걸 보여주든지!
5: 그걸 꼭 봐야 알겠어?
7: 루시오,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1: 좋아,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다이너 슛! 변신!

0: 정말 다이노스터가 맞잖아.
1: 이런 것도 보여줄까? 랩터 스파이크, 랩터 클로, 랩터 킥.
2: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굉장하다.
3: 루시오 오빠, 랩터 드라이브도 보여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랩터.
4: 어?
5: 루시오, 뭔가 이상해. 지금 근처에서 엄청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2: 뭐? 상황이 안 좋아, 얘들아. 어서 피해.
1: 랩터 킥! 랩터 클로우!

0: 네가 보고 싶어 할까봐 왔지. 공룡을 잡아 지금 당장.
1: 당장 스테고를 풀어줘.
0: 자, 하여간 성가시다니까 볼라. 집게 출력을 최대로 올려.
2: 알았어요.
1: 왜 저러는 거지?
3: 퀀텀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어.
2: 갑자기 왜 저렇게 강해진 거죠?
0: 절대 놓치면 안 돼. 뭐라도 해봐.
2: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
3: 루시오, 태고를 막아야 해.
1: 알았어, 해보자. 저 스파이크 전혀 안 통해.
2: 어서 정신 차려.
0: 지금이 기회야. 도망치자.
2: 대장.
1: 도티, 친구들이랑 여기 있어. 유치원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공룡이 아기 공룡으로 변했잖아? 저건 이럴 수가.
2: 우등, 난 네가 좋아.
4: 얘는 퀀텀 다이노잖아. 우진, 네가 다이노스토로 선택받은 거야.
1: 뭐? 내가?
2: 야호! 우리 오빠도 이제 다이노스토다.
1: 설마 내가 꿈꾸는 건 아니겠지?
5: 당연히 아니지.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다이노스토.
6: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루시오. 물어볼 게
0: 저런 눈앞에서 놓쳤어요.
7: 새 퀀텀 다이노를 놓쳐?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8: 죄송해요, 에단님.
7: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놓칠 수 없어.
9: 퀀텀 다이노 스테기의 선택.
10: 다이노스터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즈. 이거 받으렴. 앞으로 잘 부탁해.
1: 이게 정말 제 거라고요? 어서 잡아, 오즈. 믿어지질 않아. 내가 퀀텀 다이노의 선택을 받다니.
10: 자, 어서 변신해보렴.
1: 워치를 작동한 다음 어디 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0: 집에 가도 돼요?
1: 그럼.
0: 정말 고맙습니다!
2: 잘 가! 내일 같이 임무 수행하러 가자!
0: 후후! 나는 다이노스타다! 조심하세요! 순식간에 도착했네! 이 슈트 정말 굉장한데?
1: 그렇게 해서 아기 공룡은 마침내 양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0: 다녀왔습니다.
1: 오즈, 늦었구나.
3: 누구시죠?
0: 제가 누구일까요?
1: 가까이 오지 마.
4: 엄마, 오빠가 다이노스타가 됐어요.
1: 어?
4: 제가 그럴 거라고 했죠?
1: 뭐?
0: 오늘 도티 유치원 앞에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퀀텀 다이노였어요. 정말 굉장하죠?
1: 굉장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누가 너한테 다이노스터 같은 거 되라고 했어? 그 이상한 슈트 지금 당장 벗어.
0: 알았어요, 엄마.
4: 안녕, 친구.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나는 거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5: 난 세기야.
1: 공룡 말을 할 줄 알잖아.
4: 잡았다. 이제 네 차례야. 잡아봐, 세기.
1: 너 청소는 할 줄 알아? 가게 일은 도울 수 있고?
5: 아니요. 오즈.
0: 스테기는 퀀텀 다이노예요. 제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주죠.
1: 다이노스터라고? 절대로 안 돼! 네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지금 당장!
0: 엄마...
1: 이 다이노 워치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록 해.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게 좋겠구나. 그럼 워치를 가져갈 사람이 나오겠지.
0: 하지만 스테기는...
5: 안 돼...
0: 그렇게 꿈꾸던 다이노스터가 됐는데 엄마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5: 오즈,
0: 스택이
5: 정말 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생각이야? 난 싫어, 오즈.
0: 어쩌지? 나도 못하겠어. 난 다이노스터가 되고 싶어.
4: 바로 그거야, 오즈. 넌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0: 좋아, 엄마를 다시 설득해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6: 이봐, 다이노워치를 판다는 사람이 너야?
0: 그게... 다시 생각해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거래는 없던 일로 할게. 어?
6: 안 돼, 넌 다이노워치를 가질 자격이 없어.
0: 뭐?
6: 다이노워치는 네가 내키는 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더 필요해. 전설의 다이노스터인 우리 형이 퀀텀 터널 속으로 사라졌거든.
0: 세상에, 네가 사라진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동생이라고? 맞아, 난 다이노스터가 될 자격이 없어. 꼭 형을 찾기를 바랄게.
6: 걱정하지 마,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0: 스테기를 잘 부탁해!
2: 아니야, 오즈? 어디가 딸 좋아? 오늘 같이 임무 수행하기로 했잖아.
0: 루시오,
2: 무슨 일이 있어?
0: 그게 오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실은 다이노워치를 에단한테 줬어.
2: 뭐라고? 에단한테 줬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7: 중앙교차로에 카르노 타우루스가 나타났어. 에단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2: 뭐? 서둘러, 어서 가야 해. 퀀텀 다이노 파워! 오즈, 다이노 워치를 되찾으러 가자.
0: 내 다이노 워치를?
2: 스테기의 파트너는 너야, 에단이 아니라. 가자!
0: 알았어.
6: 드디어 나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이게 진짜 나야? 뭐지? 슈트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소장님, 이 모습 그대로 지

0: 우리 형처럼 다이너시트 변신!
1: 싫어! 어? 오즈!
0: 어디가? 안 돼! 스택이! 멈춰!
1: 오즈!
0: 오즈 그만 찾아! 걔를 포기했어! 이제 네 파트너는 나야! 해변! 다이너시트 변신! 스택이!
1: 오즈!
2: 레벨 저 스파이크!
3: 일단 피해! 거기 있으면 안 돼! 어서 일어나!
0: 제발 부탁이야 스택이!
3: 안 돼! 지금 이럴 시간 없어!
2: 레벨 저 스파이크!
3: 어디로 갔지? 루시오! 힘내! 조금만 더 버텨!
0: 퀀텀 다이노 파워!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3: 에단, 내 워치를 돌려줘! 부탁이야! 내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해야 해!
0: 다이노스터가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 워치를 넘긴 건 너라고!
3: 그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2: 오즈, 서둘러!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3: 에단! 제발 돌려줘! 루시오를 구해야 해! 시간이 없어!
0: 맘대로 해.
3: 고마워, 에단!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셔틀 변신!

0: 나도 같이 싸울게.
1: 좋았어, 해보자고.
0: 가자.
1: 오진, 꼬리를 잡아. 겨우 이 정도 속도는 날 못 잡지.
0: 꼬리 잡았어. 끝내버려, 루쇼.
1: 나만 믿어, 오지. 내피처 드라이브. 두 번은 안 놓쳐.
0: 루쇼? 스테고 쉴드. 좋았어.
1: 우리 제법 호흡이 잘 맞는데.
0: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1: 머리가 더 생겼을 뿐이야.
0: 스테고, 테라, 쉴드! 절대로 지지 않아!
1: 어이언.
0: 우진, 괜찮아?
2: 루시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 제발! 루시오한테서 떨어져!
0: 이건 블레이즈 볼트?
2: 준비해!

0: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사고 예방법.
2: 아들!
3: 어,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아빠 수홍,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2: 괜찮아?
5: 응, 괜찮아.
6: 5D2 of a box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7: I can't go to sleep without my teddy.
8: T.E.D. held hands and said,
7: Ed, Ted.
8: One little alpha block went off to bed.
6: Four littl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9: I need a cuddle before I can sleep.
8: H.U.G. held hands and said,
7: Hug.
8: One more alpha block went off to bed.
6: Three littl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er head.
10: Actually, I just can't get to sleep.
8: An AP held hands and said,
7: Nap.
8: One more alpha block went off to bed.

gentlemen, this is the Magazine Airlines.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Say, 치, 차, 차, 차. 이리 모여, 빨리.

이번 여행지는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0: 고대 로마의 투기장이었던 콜로세움. 저 안에서 랜디움 반응이 나오고 있어.
1: 이곳이 짐의 자리인가?
0: 네로디우스! 엄마를 돌려줘!
1: 얼마 전 짐에게 보내진 이 검투사를 말하는 건가? 꽤 쓸만하더군. 이 검투사를 돌려받고 싶다면 짐을 한번 즐겁게 해보거라!

0: 나의 투기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방인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싸워서 쟁취하라.
1: 맞습니다. 이번엔 디펜스 게임이야. 강력을 소환해서 성을 지켜야 해.

마마미야,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제법이구나. 흥미롭군. 하지만 이 녀석이 등장해도 버틸 수 있을까?

오지마! 나는 황제다! 제발 살려줘! 엄마 미워!

0: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로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뜻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안 돼!
1: 속이 크다.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음란하다.
1: 하차.
2: 저 녀석이 인도의 랜디온 한우맨 놓치면 안 돼.
1: 어?
2: 한우맨,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얌전히 캡처당하라고.
1: 그럴 순 없지. 왜냐하면 이 몸에게는 꿈이 있거든.
2: 꿈?

0: 까지 조종해서 강제로 춤추게 만들다니.
1: 조종? 뭔 소리래? 어깨? 깜짝이야. 뭐야 이 사람들.
0: 조종당한 게 아니었어?
1: 어머나 나도 참. 아무튼 이 몸이 여기서 당할 순 없지. 컴온 연꽃 스테이지.
0: 이번 게임은 퍼즐 게임. 한우맨을 캡처하려면 연꽃잎을 밟고 한우맨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해. 아, 잠깐만.
1: 헤이 쉐이키 쉐이키. 어때? 가까이 오지 못하겠지? 뭐? 뭐야 저건? 오케이. 뭐야? 뭐 저런 게 다 있다. 으아. 하지만 그쪽에 꼬맹이라면 어떨까? 하누누누누누누누누누.
0: 원래 영혼을 바꾸는 능력까지는 없었을 텐데 역시 귀신이의 영향으로 능력이 강화된 건가?
1: 하누누누누누누누누누. 이 몸은 바쁘니 다음에 도전하러 오라고.
0: 얘들아 정신 차려. 소매가 누나. 이번엔 쉽지 않겠어.

0: 이 상태면 한우맨을 만나도 절대 못 이길 거야. 한우맨을 이기려면 우선 서로의 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게 좋겠어. 괜찮나 이거?
1: 이곳이야말로 내 최고의 스테이지에 어울리겠군.

정말 끈질긴 놈들이네. 아까 그렇게 된통 당해놓고도 모르겠니? Come on, 연꽃 스테이지. 그래봐야 서로 바뀐 몸으로 나에게 이길 리가 없지. 간다. 하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0: 서로의 몸을 잘 이해한 완벽한 팀워크야.
1: 야야, 그거 전부 날려버리면 반칙이잖니. 퍼즐 게임은 머리를 쓰는 거라고.
0: 머리 썼는데? 좋아, 지금이야.
1: 어제 이 녀석들 영혼을 마구 섞어주마. 하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귀신이 돌아왔구나. 이걸로 가족들이 전부 모였구나.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번 하노맨도 그렇고 가족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랜디온들이 더 강해졌었지. 라온의 목적은 뭐였던 걸까?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9월 넷째 주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인간과 바다,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본 슈프리머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집으로 가는 길,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EBS와 함께 편안한 연휴에 마무리되세요.
1: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2: 아, 다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0: 하고 외도가 다시 뛰는 겁니다.
1: 스톱!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0: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또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2: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헷 메르츠 고소하이 짭짤하이.
1: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2: 말 잘 듣고 귀엽죠.
1: 떨어지면 왜 죽는지.
3: 많이 오라고 난리다 난리.
4: 기다려.
1: 애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는 거인 거지.
3: 지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맞네. 정말 드네요. 마리아 사라입니다.
1: 아우. 해피 해피 해피. 해피
0: 해피. 브라. 세미오.
2: It's just because it's so hot.
0: Samuel, did you make this mess?
2: What?
0: Did you make this mess over here?
3: I don't know.
0: So, 세치야, 내 내용입니다.
4: Now what?
3: Now what?
0: Who is she? Who is she?

0: 저는 누나라고 챙겨주네 또.
1: 첫째 사라입니다.
0: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부모한테 찍어줄게.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앉아서. 자.
2: 고마워요.

0: nice? Ah. Oh. Mm-hmm. Man of the house.
1: 어? 이건 뭔 길이야?
0: 옛날 길, 예쁜 길, 우리나라 뭐 무슨 동, 길 이런 것처럼. 엄마 거기 서봐.
2: Don't cut our legs. And show the, don't cut our legs. Don't cut our feet. Show the back, okay?
0: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오케이. It's for 할아버지.
3: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목이 너무 아프다. 무릎을 경유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세 번 해야 돼.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네. 아,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내가 버스킹을 한번 해볼까? 악기 가져온 김에. I am Korean. 취미로 독학했다고.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공항에 가지고 내가 버스킹을 할 수 있다니. 갑자기 세계적인 그냥 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기분, 업데이트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So good.
1: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흥분을 했어.
3: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어쨌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조금 힘들었고.
0: 40시간을 넘게 타고 왔는데 몸살이 안 나면 이상하지.
1: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0: 몸 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1: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나가야지.
0: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 the 할아버지.
4: We're going to Mercado das Tulhas.
2: Sí, let's go there.
3: 아. 마리아,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나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4: 어?
3: 파스 몰라?
4: 아니요.
3: 파스 이거 모르는구나.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거기서 봐, 이리 가져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네.

0: 나무도 이쁜데 또 얘들 조용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네.
1: 담장 표시를 이렇게 꽃으로.
0: 야, 시소도 있고.
1: 참 얘들 놀기 참 좋게 해놨네.
0: 이런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
1: 와, 이거 정글링도 애들을 위해서 해놨네. 옛날에 우리 큰애는 지혜 올라가갖고는 그냥 남자애들하고 같이 그냥 대장놀이 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0: 여자가 작고 남자애가 이제 커가지고 우리가 맨날 혼냈지. 아침에 여기서 태권도.
1: 아니,
0: 복싱을 하더라고. 이리 와봐요.
1: 응, 어디요?
0: 이제 그 좋은 걸 발견했어. 좋은 걸 발견했어.
1: 뭘 좋은 걸 발견했어요?
0: 비타민C.
1: 예. 네.
0: 이거 비타민C. 이거 하나만 먹어도.
1: 맞아.
0: 막, 모든 게 충전이 된다고 그러고.
1: 맞아. 그니까 하나 따먹어볼까?
0: 이거 스타 뭔데, 네. 이름이? 여기 이게 자르면 별같이 생겼다고. 이거 따먹어도 괜찮나?
1: 그러네, 진짜.
0: 다 버리나 봐.
1: 좋은 과일을 왜 안 따먹었어?
0: 그러게. 이거 우리 신문에 날라 이거 땄다고. 진짜 좋은 동네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따먹게 심어놓고.
1: 아, 이거 맛있겠다.
0: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1: 한국에서는 이걸 못 재배할까?
0: 한국에도 있을걸? 한국이 없는 게 어디 있어?
1: 하자, 뭐 망고도 재배하는데 이거 재배를 못할까?
2: 마리아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뭐해요?
0: 마리아, 이게 뭐야? 맛있어?
2: 카람볼라.
0: 카람보라. 네. 카람보라 이름이? 네. 맛있어?
2: 진짜 맛있어.
0: 먹어봤어? 마리아 먹었어?
2: 네, 먹었어.
1: 먹어봤어, 너희들도?
2: 네.
1: 할아버지도 하나
0: 먹어봐.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러 온 거야?
2: 어?
0: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온 거야? 마리아가?
3: My Korean is and was not good. I just practice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Very awkward and terrified. Not of them, but because I didn't understand language. I did understand, but I couldn't speak very well. I didn't know how things would go. I didn't know if they would like get my information wrong, you know.
0: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
3: 네.
1: 네.
0: 아이, 고마워.
1: 그래, 이거 이름도 몰라가지고 자꾸 이거 뭐지 자꾸.
0: 먹어도 그래? 되는 거야 우리가?
3: 응.
0: 먹어도 돼? 마리아는 따 가지고 와서 먹잖아 나무에서.
3: 아.
0: 괜찮아?
3: 네, 괜찮아.
1: 이야, 이 꽃도 이거.
3: 괜찮아?
1: 아이고.
0: 하나 꽂아주려고.
1: 예뻐. 예쁘다.
3: 감사합니다.
1: 근데 그것이 꽂아줘? 꽃보다 더 예쁘다.
0: 얼굴만큼 예쁘다. 꽃이 마리아 얼굴만큼 예뻐. 아니, 마리아가 이 꽃만큼 예쁘다.
3: 네, 감사합니다.
1: 가자.
3: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보세요.
0: 보자, 그래. 뭐야?
1: 뭐야, 이거?
3: 아, 전복.
1: 전복?
0: 오, 과일은, 뭐야, 이게? 우와, 신기하다. 이게 여가 있구나. 이게 꽃이 피가지고 열리네.
1: 거기서 봐요. 꽃 핀 거 하나 찍어야 되겠다.
0: 거기는 나무가. 과일 나무에 과일을 그 따먹는 것 자체가 한국 같으면 하나만 따먹어도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 다니면서 따먹어도 되는 게 정말로 여기는 무릉도원이구나.
1: 좋은 과일 보여줬어요, 우리 마리아가. 고마워.
3: 네.
1: 이 과일을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 엉덩이라 그랬거든?
0: 아, 방글라데시에서.
1: 네, 그게 방글라데시에서 그랬어.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걸 뭐라 하지?
0: 그래. 많이 아니야. 웃음 터져버렸어.
1: 원숭이, 원숭이 웅덩이가 그렇게 웃겨? 그렇구나.
0: 이거 이름 뭐야?
1: 이름이 뭐야 이거?
2: 여기? 브라질?
1: 브라질.
2: 전부. 전부.
1: 전부.
2: 전부.
1: 전부.
2: 네. 전부.
0: 전부보다 원숭이 엉덩이가 더 좋다. 더 재밌지? 어, 그치 말이야.
3: I thought that was ridiculous, but so funny. Like when I'm bored, I'm just like, oh, I'm gonna go outside and go collect the monkey's butt.
0: 너무 이쁘잖아.
2: 네.
1: 원숭이 엉덩이가 재밌잖아.
2: Doesn't look like a butt.

0: boa tarde. Tudo bem?
1: 제가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한국 분들은 한 분도 못 만나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면은 너무 행복해요.

0: 안녕하세요.
1: 박수 주세요.
2: 잘 지냈어요?
0: 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요?
1: 잘 지냈어요.
0: 여기 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 가게.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한국어 간판이 있는 걸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 용품을 파는 가게더라고요.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자 음료도 막 있고 한국이랑 값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에 아마 한 4배 정도? 이게 한국의 가격의 4배에다가 아이들 4명이니까 사실은 정말 아이들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이 짜장라면. 파란 하늘 보며 가슴을 펴고 마무스 따키?
2: 네.
0: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있어요.
2: 네.
0: 따키. Hoje vai aprender sobre meses. Então vamos fazer 1월. 저하고 수업한 지가 한 몇 개월 벌써 됐어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라질에서 한국어 가르친 지는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3: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왜냐면 아이들 다 이제 육아 끝나고 집안일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얘기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이상의 또 하나 제 이제 동기가 됐던 건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 한국에 가면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아주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4: Teaching class in order to be able to teach, right?
3: Yeah.
4: For free?
3: For free. For you.
4: For me.
3: I will teach you.
4: For me. For
3: you.
0: 시간 따로 불러요. 한 1, 2, 3, 4. 하나, 둘, 셋, 넷.
5: Primeiro eu conheci os dramas asiáticos, né? Foi em 2022, por influência da minha sogra. E aí eu quis a imersão mesmo, né? Na cultura, aprendendo o idioma, sobre a cultura, tudo.
0: São Luís라는 도시가 브라질의 K-드라마 도시다.
6: Capital.
0: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한 600명, 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0: 마지막 회를 같이 봤었어요.
1: 600 almost all ladies crying on the last episode.
0: 맞아요.

0: 여기 제발 요 가방에 요 좀 싹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필요한 것만 열라고.
1: 알았어요. 아, 우리는 준비 다 됐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0: 사라! 아직 안 일어났어?
2: 세미엘! Wake up!
3: I'm gonna start getting up.
2: Hurry up!
3: Hey!
2: Change your clothes.

0: 뼈가 쑤시고 아픈 것도 멈춘 것 같고 편하게 놀다 오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당연히 늙어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짠하기도 하죠.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2: 내립시다. 아 여기 휴게소인데. After food, we're gonna go maybe one and a half hour more.

0: 자,
1: 어서.
0: 아이고.
1: 아이고.
0: Can you?
1: 아이고.
0: I don't know.
1: 스트레칭 좀 하고.
0: 자, 이제 들어가세요.
2: 물이 있어. 워터 있으니까 빵만 한 개씩 가져. 아, 음식골로 가는 거야?
3: 어디로 갔다고?
0: 아보카도. Do you think they have food or something?
2: 이거 뭐야?
0: 아보카도.
2: 이게 무슨 빵이 맛있어?
0: 빵 아니면
2: 밑에 거 밑에 게 맛있어? 위에 게 맛있어?
0: 글쎄.
2: 이게 맛있나?
0: 똑같을 것 같은데? 1. 마이. Can I have one? Only have one? One?
2: 많이 먹으면 멀미나.
4: 전에 시댁 갈 때 애들이 휴게소에 잠깐 버스가 들렸는데
0: 돈을 4명이서 200이 넘게 나온 거야.
4: 그래서 내가 오늘 니네 막 니들이 집지 말라고.
0: 1.
5: Yes, ma'am.
0: Maria.
5: Yeah, I said 1. 엄마, 아보카도.
6: 뭐라고 써놨는지 알겠네, 이거? 응? 이게 뭔지 내가 이제 뭐라고 써놓은 거 알겠어? 나는? 빵 한번 먹어볼게. 이건 좀, 이건 좀 특이한 것 같네.
3: 자, 여러분.
6: 나는 요금 할게.
0: 땡아, 숟가자.
7: 우유.
0: 혹시 섞어 마셔.
7: 땡아, 숟가자.
6: 어디 가서 먹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서? 어, 요리 나가야 되는 거.
0: 받으세요. 되게 좋습니다.
8: 슈바, 에이야, 왜 이래요? 샘아, where's your fork?
9: 난
8: I think that is nice.
0: Oh, mommy will get the sugar.

0: 차일드. 맛있다. 아, 예. 맛있어.
1: 아보카도.
0: 아보카도.
2: Como é? How do you say avocado em coreano?
0: Opcional. Nada opção.
1: Avocado.
2: The fact that I don't speak Korean yet, I'm sure it's not something nice. I don't feel good about. I should have learned already, and I will. I will.
0: 집 house. Avocado.
2: Então não tem jeito de falar abacate em coreano. Abacate é abacate.
1: Agora.
2: Tá bonito.
1: Agora.
2: Tá bonito.
1: Abacate.
2: Sim.
1: É, abacate.
3: Is there any better?
0: Samuel, 엄마가 이걸 보고 줄걸. 너무 딱딱해서 이거 어떻게 먹어? 못 먹겠는데?
3: You open your mouth, you bite into it, like this, like this. That's how you eat it.
4: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yo,
3: 이 Whoa. Is that inside or outside?
5: Outside.
3: That's a tarantula, right? Yeah.
6: 거미. 한 손바닥만한 게 붙어 있어가지고 먼 지구 반바퀴를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웅장은 아니고 어쨌든 좀 뭔가 큼직큼직한 게 좀 색다라서
4: 이것이 모조품인지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그거 알아보려고 첫째는 지팡이로 이렇게 건드려 본 거고.
6: 움직여! 그만! 그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3: No, serious. They have to go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they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how much terror is going on, you know?
6: 할아버지! 할아버지!
5: 할아버지! I can't watch.
4: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지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움직이면서
6: 아 그럼 여기 사는 애인가 봐 얘가.
7: 아니 저 안에도 큰 거 하나 있대.
1: 오.
4: 가자 이제 또 다시 또 출발하자.
8: 가자 가자 가자.
2: I wanted to have a beautiful outing with the whole family.
9: 무슨 놀이공원 온 것처럼 같이 애들이랑 소리도 지르고 유니크한 곳이다.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3: On the way there, come back. It's 8 hours of trip. It's not actually easy trip.

0: 맹글로드, 맹글로.
1: 정글?
2: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 아, 물에서.
0: 물에서 타는 오토바이.
2: 아,

0: Obrigada.
1: 하나, 조심, 하나, 둘, 셋. 아이고.
0: 앞에 앉아서 앞에. 안녕. I never been on a boat. A boat. 여기 어디예요?
2: 메타포자.
0: 저희 배가 이제 정글 안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한대요.

0: That's what they call mangi.
1: Mangi,
0: right? Mangi. Mangi. The root of the tree is all underwater. Sometimes you can walk there, but the water will be on your knees, maybe on your waist. No, regular trees don't live like that. They die. So that's what mangi means.
2: 할 때가 있고 그다음 이제 개금쟁이라고 하는 그 뭐 짠물에도 사는 풀이 있어 풀.
1: 아.
2: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사람이 먹기도 해.
1: 아~ 어머니.
2: 이 동네도 맹그로브 숲이.
1: 인사 한번 하세요.
2: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무 뿌리가 안 보여요.
1: 여기가 어디라고?
3: 합보사. 어? 합보사. 합보사. 합보사가 우리나라 말로 여우야, 여우.
2: 아, 그럼 여우가 많이 살았대요.
3: 어, 그런 거, 동물도 있나 봐.
1: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찰 때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나?
3: 그러겠지.
4: 나루라면 골드원.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관절통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불설 티아민. 나루라면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루라면 골드원 주세요. 일동제약.

0: 땀님 많이 해보자고.
1: 야호! I was like, what? Like that.
2: 저도 막 같이 애들처럼 소리 지르고.
3: 어, 할아버지들은.
4: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야?
5: 빨리 가야 4시간 반.
6: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4: 언제 올 수 있을까?
6: 안 올 거야.
7: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8: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2: 화이팅!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네가 내게 하늘을 보내려 하지 마. 네가 나쁜데 내를 하지 마.
1: 노래하고 춤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명빈이. 또래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17살 소녀입니다.
2: 노래가 재밌어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트로트 가수, 어린왕 같은 가수.
1: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요. 하지만 명빈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참아야 하는 게 많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그러고 나서 배도 엄청 아팠어요.
5: 그때 체중이 좀 빠진다 그래서.
3: 네. 네. 아직은 그래도 좀 가는 수치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 보고 보시는 게.
5: 약 뭐 먹는 것도 네, 지금처럼. 네. 어머님이 힘드시죠?
4: 아니요. 병빈이가 더 많이 힘들죠. 못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5: 뭐가 제일 먹고 싶은데?
6: 저는 떡볶이하고 닭발하고 만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라면하고.
1: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다는 명빈이.
2: 왜 나만 이렇게 관 있고 수행받고 맛있는 거 못 먹어야 되냐, 뭐 당일 왜 나만 없을까 하고 나만 그런다고 더럽고 억울해요. 맛있는 거 마음껏 먹으니까 소원이에요. 휘토리 너무 간들려요. 엄청나게 간들려요. 간들릴 때 미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1: 17살 소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입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친구 명빈이는 오히려 추석이 되면 속상해한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명빈이가 바라는 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수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명빈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천안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명빈이네 가족.
2: 결혼하지 않나요?
4: 응, 계란 삶아야
2: 엄마, 돼. 아까 운동할때 많이 계란 땡겨서 내가 배고팠으니까 계란 3개 먹고 싶어요.
7: 적당히 먹어야지.
2: 계란 3개.
7: 계란 2개.
2: 2개는 너무 형질나요.
1: 오늘도 달걀을 두고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8: 명빈이가 병원에서 양을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무작정 먹고 싶다고 한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1: 명빈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소량의 죽과 달걀이 전부입니다. 한창 먹는 거 좋아하는 17 소녀에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2: 맛있을 거예요.
8: 맛있어? 바로 삶은 거라.
2: 달걀 한 거 다 먹고 싶어요.
8: 근데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또 안 되잖아.
2: 하나 다 먹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입이 너무 맛있어요. 하가 너무 배고팠고.
8: 조금만 참자.
2: 힘들어요.
8: 저녁에 줄게, 저녁에.
2: 참기 힘들어요.
1: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기만 한데요.
8: 많이 안쓰러워요. 못 먹으니까 늘 배고파서 밤에도 잠을 못 자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온대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또 저도 같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똑같이 힘들어요.
2: 가장 네. 먹고 싶은 거는 라면이랑 떡볶이랑 닭발이에요. 그 외에는 쫄면이랑 쫄볶이 과자 먹고 싶어요.

0: 엄마, 너무 가려워요. 초대해주세요.
1: 어, 알았어. 이리 와. 소독해줄게.
0: 톡톡톡, 살살.
1: 응, 알았어.
2: 단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명빈이. 소장과 대장 일부를 제거한 상태인데요.
1: 세 번 개복 수술 했거든요. 감염되면 안 돼요, 네. 특히 이제 여기 중심정맥과 심장하고 연결된 부분은 더 위험해요. 심장하고 연결된 바로 직결된 부분이라서.
2: 어린 나이에 이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딸이 엄만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명빈이는 어릴 적부터 또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장이 늦어지더니 결국 지적장애와 자폐 판정을 받았는데요.
1: 장난감들을 뭐 일렬로 쭈루루룩 놓고 그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 때 손가락으로 딱딱딱딱딱딱 맨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반복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네. 치매 환자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명빈이를 키우니까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이제 제 탓을 좀 많이 했거든요.
2: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랬던 딸. 그런데 4년 전 명빈이의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1: 소장 대장이 썩었으니까 이제 바로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폐혈증으로 사망한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그런 기분? 중환자실 앞에서 10시간에서 11시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울면서 정말 그렇게 지냈었어요.
2: 그날 이후 명빈이와 엄마의 일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2: 네. 오늘은 재활 운동센터에 오는 날.
3: 아기 이렇게 얘기했어.
0: 네, 이거 여기 선생님이 읽어봐도 돼요.
3: 답변인가.
0: 네. 안내 좀 있어요.
3: 안 알려준 거?
0: 그래서 선생님의 남편분.
2: 명빈이는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게 취미인데요.
3: 저희 신랑한테 요즘 편지를 써주고 있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선생님들한테도 다 써주고요. 이제 저희한테는 다 써줘서 애교도 많고 네.
0: 미안했네요. 근데 예뻐요. 오늘 옷 입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3: 운동한다 이제.
0: 예쁘다. 미쳤다.
3: 고맙다. 가자. 운동한다. 자. 네. 아니 내려놔도 돼. 우리 한 발속이 먼저 할 거예요.
2: 수술 후유증으로 근력이 떨어지고 장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명빈이는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지만 다행히 명빈이가 잘 따라주고 있다는데요.
3: 배랑 엉덩이 둘 다 힘. 일곱. 더 올려. 여기 한 번 더 조여. 이쪽 엉덩이. 흔들리게. 응. 많이 아파요?
4: 네.
3: 어디가 아파요? 근육이 아파요?
4: 네.
3: 응, 그건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쭉. 하나. 근데 네. 그렇게 자꾸 엉덩이 힘주는 걸 해야 돼. 그래야 한 발속이도 더 늘고 계단 내려올 때 안 흔들릴 수 있어.
0: 네. 응. 집에서
2: 그런데 집에서 명빈이가 했어요? 운동할 때 늘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단 한 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가방.
1: 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십이지장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먹은 음식물을 받아내는 주머니가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좀 보이는 게 좀 사람들 시선에 좀 그래서 그 주머니로 좀 가려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배변 주머니인데 명빈이는 위에 가고 음식물이 나오는 주머니예요. 예.
2: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명빈이에게 필요한 만큼 재활운동을 받기에는 횟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1: 하,
3: 한발 서기를 10초가 다 채 안 된다든지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칸 한 칸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만 5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신체적으로 크기 자체는 지금 면빈이 연령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거나 하면은 더 다칠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2: 감염 위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명빈이 대부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0: 근데 요새 너네들 재밌다, 흥겨워요.
4: 근데 이거 볼 나이는 아니잖아 지금 명빈이가.
0: 네, 저도 알아요. 이거 볼 나이는 아닌가 알아요.
4: 근데 왜 보는 거예요?
0: 너무 재밌죠. 근데 재밌죠. 어떻게 봐요?
2: 명빈이의 순수한 모습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엄마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1: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명빈이가 이제 어떻게 알고는 엄마 보고는 엄마 힘내세요, 엄마 마음 풀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웃음 짓게 만들고 그냥 명빈이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서 명빈이도 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0: 앉으세요. 오늘따라 몸 춥네, 많이.
5: 오늘따라 몸이 추워?
0: 예.
2: 엄마 민서 씨는 하루 24시간 명빈이의 곁을 지키며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명빈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5: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제 세수하는 것도 꼼꼼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잘 하는 편이고, 근데 머리는 아예 못 감아요. 수고했어요.
2: 엄마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명빈이. 이제는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곤 하는데요.
5: 명빈이 이제 엄마가 수영 놔줄게.
2: 명빈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5: 네, 네, 섞어야 돼요. 명빈이가 날마다 수액을 맞아야지 이제 목숨이 연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액을 매일 맞아야 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연결할 수 있도록.
2: 음식을 먹는 게 어렵다 보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매일 수액을 맞아야 하는데요. 들어가는 의료용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5: 명빈아, 수액 맞자.
0: 알바야지.
2: 하루 꼬박 12시간. 수액을 맞는 내내 움직일 수 없다 보니 명빈이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요.
0: 당이 없어서 그건 하고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점이 울고지 당 있고 다른 사람이 관이 없는 게 수액 안 맞는 점이 부러워요. 올해 수술받아서 세파크 과 빼서 가고 싶기도 하고, 수술받고 다 빠져 배불리면 부자볶음면 먹고 싶어요.
2: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명빈이의 정기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6: 이렇게 앉아보실게요. 피검사 좀 할게요. 잘 참으셨어요. 팔이 저리거나 뻐근하거나 하진 않아요?
0: 네.
6: 팔이 많이 저리거나 뻐근하거나 하면 말씀해주세요.
2: 달라진 변화를 살피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1: 14개나 뽑네.
0: 궁금한데 오늘 왜 14개나 뽑아요?
6: 검사 처방을 조금 오늘 많이 주셨네요. 네.
2: 부디 오늘은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방수팩을 꽉 붙이고 저는 너무 팬님이 팬님해서 엄마가 놀러 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 되고 그래요.
1: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한 호전은 보이지 않는데요.
2: 단장 증후군입니다. 병명은요. 2022년도에 1월 달에 괴사성 장염이죠. 소장을 전절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장도 한 2분의 1 정도 절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액관 하나, 경정맥 영양관 하나, 이 상태로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하고 마음 놓고 먹고 할수 있으려면은 방법은 소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안타깝고 주치의로서는 빨리 그런 걸좀 해결해 주고 싶지만, 예. 그래서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현재 명빈이에겐 소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3: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술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의료비 관련 지출을 따지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해주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안하죠.

0: 맨날 같이 놓고 싶어요.
1: 같이 놓고 싶어?
0: 같이 놓고 싶어요.
1: 그래? 알았어.
2: 병원에 다녀온 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미리 추웠어, 몸이?
0: 네.
1: 다른 사람들은 다 덥다 그러는데, 여름에. 너는 춥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덥다고 에어컨 틀고 선풍기 들고 그러는데.
0: 네.
1: 몸이 추웠어?
0: 네.
2: 힘든 순간을 견뎌내고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명빈이. 엄마에게는 그저 고마운 존재입니다.
1: 명빈아,
0: 네.
1: 우리 명빈이 존재해줘서 고마워.
0: 네.
1: 우리 명빈이 뽀뽀.
0: 저도 엄마가 존재해줘서 고마워요.
1: 우리 명빈이.
0: 네.
1: 우리 아가.
0: 내 아가야? 나이 20몇인데.
1: 정말 진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명빈이 뱃속에 뿅 하고 이제 장이 생겨서 진짜 기적적인 그 일이 일어나서 오래오래 살아가기를 진짜 바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공여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공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4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매일 필요한 수액과 의료용품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만 생활하는 엄마 혼자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명빈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2일 방송에서는 침샘암 4기에 폐까지 전이된 상태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엄마 미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암투병 중에도 지적장애 아들과 남편만 걱정하는 미영 씨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술 이야기를 꺼낼 만큼 명빈이에게 수술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는 오늘도 딸의 손을 꼭 잡고 기적 같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명빈이가 언젠가 수액도 관도 없이 가족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참고 속상해하는 명빈이를 보며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명빈이에게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소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공연

0: 아, 이제 장미꽃 이쁘게 피었다, 그치?
1: 네.
0: 오, 이쁘다.
2: 정말 예뻐요. 봐봐.
3: 장미향나?
1: 네. 와.
3: 향기 좋다.
1: 진짜 이쁘다.
3: 명빈이처럼 마음의 향기가 풍기는데?
1: 네.
0: 아이고, 하늘도 그냥 막네. 여기나 산책하니까 좋지?
2: 네, 엄청 좋아요.
4: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9월 넷째 주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인간과 바다,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본 슈프리머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집으로 가는 길,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EBS와 함께 편안한 연휴에 마무리되세요.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원.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8: 진짜 맛있겠지?
9: 대박, 너무 맛있는데?
7: 떡이랑 같이 먹어봐.
6: 나도.
8: 닭고기가 킥이다.
10: 와, 쫄깃쫄깃하네.
11: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배고파.
8: 아, 몰라.
1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15: 오늘도 달리고 땀 흘리고 불태운 하루
16: 수고했다, 나 자신.
15: 청춘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1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8: 지동.
17: 얼굴엔
18: 순한 킹킹.
17: 진물엔
18: 덥덥한 말.
19: 순하게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20: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21: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20: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22: Let the world wait and find yourself again. Find your pause. Deep soothing heat with dynamic motion. Pause deep heating massage. Begin to feel whole again. Serajam Pause.

0: 아이콘 3. 스스로 움직이고 더 깨끗해지고 더 편해지고 더 작아졌다. 새롭게 새롭게 완전 새로워진 올뉴 코웨이 아이콘 3.
1: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나오는 두근거림이 좋아.

0: 좋은데?
1: 초심은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매번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닐까? Look what you can do. Google Gemini BTS.
2: 빨래신내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3: 빨래신내
4: 피지 모락셀라.
2: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5: 빨래신내까지 후리통는 압도적 세척력. 피지 모락셀라.
6: 당신이 먹는 콜라겐,
7: 콜라겐,
6: 콜라겐에 빠져 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8: 드디어 발견했어. 무한한 피자계에 감자별이 쏟아지는 것을. 아이리쉬 포테이토. 감자 식감이 다 살아있는 감자살 피자.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전스.
9: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AIBK.
0: 좋은데?
9: IBK 기업은행.
10: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1: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0: 익수 황진안. 어.
12: 명절 선물도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11: 아들 바빠?

0: 빠빠빠
1: 가정케어?
2: 혼자 잘해왔는데
1: 왜 다들 구독하냐고?
3: 받아보면 득 되니까
1: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케어받고 전문 장비로 케어받고 무상 케어로 쓰는 내내 득 되니까 LG구독 전문 케어 이러니 다들 구독하는 듯 받으면 받을수록 구독이 득 LG전자 구독
4: 대한민국 최초 여성 조리기능장 이순옥의 맛깔난 한식 레시피 돼지고기와 참치의 조합을 뒤흔들 신흥 강자의 등장 오징어와 함께 끓여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오징어 김치찌개부터 한식 밥상에 빠지면 섭할 김치 반찬 들기름의 달달 볶아 새콤하면서 고소한 묵은지 들기름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체육의 복덩이 광이고요.
6: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5: 야,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과 이번 주 함께 할 텐데요. 선생님, 이 김치찌개가 이렇게 무한대로 변신할 수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6: 네.
5: 자, 오징어 김치찌개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6: 네. 자, 오늘 오징어 김치찌개는요.
5: 네.
6: 우선 김치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5: 네.
6: 예, 그다음에 제철 맞은 고구마 순도 준비돼 있고,
5: 네.
6: 그다음에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대파가 있고요.
5: 네.
6: 오늘의 주인공인 오징어가 준비돼 있습니다.
5: 네, 오징어 들어간 게 참 특별한데요.
6: 네. 그리고 이제 육수는 네. 그냥 다시마로 깔끔하게 네. 다시마 육수를 준비했고요.
5: 네.
6: 양념은 이제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5: 네.
6: 후추, 생강즙, 그다음에 저 그 마늘 다진 거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5: 네, 김치 양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양념 재료가 굉장히 간소하네요.
6: 네.
5: 입맛 살리는데 시원한 국물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6: 네.
5: 자, 본격적으로 오징어 김치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오징어 김치찌개
6: 네.
5: 시작해 볼 텐데요. 아, 진짜 선생님.
6: 네.
5: 이 저희가 김치찌개를 많이 먹어 봤지만 이 오징어 김치찌개는 저는 처음 먹어봐요.
6: 네, 네 대부분 이제 김치찌개 하면은 제일 만만한 게 돼지고기.
5: 맞아요.
6: 삼겹살, 그 다음에
5: 참치.
6: 참치. 그런데 네. 오늘 이제 지금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요거에 오징어가 또 제철이거든요.
5: 네.
6: 그래서 오징어가 들어가면 그 감칠맛 있죠?
5: 네.
6: 그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감칠맛이 나는데
5: 네.
6: 우선 손질이 중요하니까요.
5: 네.
6: 손질은 이제 소금으로 비벼서 이런 뭐 내장 같은 건 다 떼주시고요.
5: 네.
6: 오늘은 다리도 그냥 사용할 거고요.
5: 네.
6: 그 다음에 이제 칼집을 내주시는데
5: 네.
6: 칼집을 내주는 이유는요. 이 세포가 한쪽에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5: 예.
6: 일단 길이로 칼집을 큼직하게 내주셔도 되고 조금 잔잔하게 내주셔도 되고
5: 네.
6: 이렇게 해서 길이로 뭐 한 0.5cm, 1cm 폭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5: 먹기 좋은 크기로.
6: 네.
5: 자, 확실히 또 선생님께서는 이런 설명도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요리 수업을 듣는
6: 예.
5: 그런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도
6: 네.
5: 들어요.
6: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길이로 잘라요.
5: 길이로.
6: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자르게 되면요.
5: 예.
6: 이제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5: 네.
6: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5: 네.
6: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5: 아, 그 결대로.
6: 이렇게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끊어주세요.
5: 어, 두 번 정도에?
6: 예. 그러면 이게 꼬글꼬글 말리니까 이렇게 해서.
5: 예.
6: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정도 그러면은 칼집이 들어가서 연하고
5: 예?
6: 예, 양, 나중에
5: 잘 배고 간도 잘 배고요
6: 예, 꽃무늬로 이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5: 그러게요. 이 예. 오징어는 손질하기 나름이더라고요.
6: 예,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 예.
6: 제가 그냥 이쪽에 귀쪽 이거는 이제 촉수라 그래요.
5: 네.
6: 머리가 아니에요. 방향을 조절할 때 쓰는 건데
5: 네.
6: 이거는 그냥 칼집 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주시고 다리도요. 이렇게 오징어 다리 몇 개인지 아세요?
5: 오징어 다리 10개요.
6: 어머, 잘하시네. 낙지는요?
5: 낙지 7개요. 아, 8개.
6: 네. 오징어하고 낙지는 다리가 차이가 있어요.
5: 예.
6: 오징어는 10개.
5: 예.
6: 낙지는 8개. 같은 연체류라도 이렇게 틀리는데 다리는 예. 하나로 하면은 조금 이거 크기가 안 맞아요.
5: 예.
6: 그래서 한 2개씩 잘라세요.
5: 2개씩.
6: 그럼 이제 10개니까 5개가 나오겠죠?
5: 네, 5 등분 되겠죠?
6: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네. 먼저 손질해 주시고요.
5: 자, 오징어 맛있게 손질이 됐고요. 이제는 채소를 손질해 봐야 될 텐데요.
6: 요새 고구마순이 많이 나오죠?
5: 자, 고구마 소주, 가을 고구마
6: 절의 제철인데 요거는 굉장히 섬유소도 많고 입에 넣으면은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데 한 4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5: 요거 데치셨나 봐요.
6: 예, 이거 삶은 거예요.
5: 이거 얼마나 삶아주면 돼요, 선생님?
6: 끓는 물에다가 이제 요새 다 손질한 게 나오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끓는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5: 5분 정도.
6: 예, 그리고 이제 얘 쓸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것부터 쓸어야 돼.
5: 그럴까요?
6: 이걸 쓸으면은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6: 예, 그래서 자 대파는 자 이렇게 어슷
5: 썰고
6: 어슷 썰어서 한 3cm 정도
5: 큼직큼직하게
6: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3cm 정도를 해주시고
5: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이 찌개가 땡길 때는 이 김치찌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자 오늘은 정말 시원하고 칼칼하고.
6: 근데 국물이요. 아주 감칠맛이 있어요.
5: 아, 그렇겠네요.
6: 우리가 오징어, 무 넣고 오징어 찌개를 하면 시원한 맛이 있죠? 근데 이건 묵은지가 들어가서 시원한 맛하고 감칠맛하고 같이.
5: 그러게요.
6: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슷 썰어서 해주시는데 좀 씨가 많으면 좀 조금 털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닦아내고요.
5: 자, 한번 닦아내고.
6: 이제 맨 마지막에. 김치를 썰을 거예요. 그래서 묵은지예요. 속은 많이 털어내지 마시고 조금 남겨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 밑둥도 그냥 넣으세요.
5: 아, 요것도요? 선생님,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저희도 이제 묵은지를 이제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보관을

0: 좀 잘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얗게 껴있는 것도 있고 예. 엄마가 물에 이렇게 많이 씻으시던데 예.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면 물에 한번 씻는 것도 좋겠죠.
1: 예, 씻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 이 묵은지는 너무 쓴맛이 나면은 예? 그 물에다 한번 살랑살랑 씻으시고 이 김치찌개 넣는 건 좀 큼직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0: 자, 이러면 재료 손질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저 무엇보다 이제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예. 양념장이 또 중요하겠죠.
1: 예,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예.
0: 자, 양념장.
1: 그 김치 자체 좀 간이 돼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요즘은 짠 것도 싫어하시고 네. 더 싱겁게 드시는 거니까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좀 칼칼하죠.
0: 맞아요.
1: 네, 고춧가루 넣으시고 오늘은 여기다가 네. 액젓으로 이거 까나리 액젓이거든요.
0: 네. 네,
1: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좀 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 양이긴 하지만 네. 식성에 따라서 어느 집은 해서 이걸 여기 있는 양대로 다 넣었더니 짜다 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그거는 양념은 집에서 가미를 해서 쓰는 게 좋아요.
0: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감하시고 네. 선생님 이 김치찌개 끓일 때도 이 김치찌개를 뭔가 좀 걸쭉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좀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오늘은 약간 가벼운 느낌인데 걸쭉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 여기다가 뭐 고추장 예 고추장을 넣으면 네.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좀 텁텁한데
0: 네.
1: 오늘은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주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0: 시원하게.
1: 같습니다.
0: 시원하게.
1: 예. 예.
0: 자 이렇게 해서 자,
1: 이렇게 해서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0: 네.
1: 양념이 혼합이 돼서 아주 좋거든요.
0: 네.
1: 예, 그럼 한번 좀 끓여볼까요?
0: 볼까요? 보글보글
1: 네.
0: 한번.
1: 네.
0: 자, 이제 네. 끓여보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냄비를 조금 센 불에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거 다시마를요.
0: 네.
1: 그냥 안 끓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끓여도 되고, 아니면 물에다 급할 땐 담가 놓으시면.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다시마의 그 아주 감칠맛,
0: 네.
1: 그 맛성분이 우러나는데, 이렇게 해서.
0: 선생님, 뭐 다시마 우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끓여야 되면 혹시 쌀뜨물도 괜찮아요?
1: 아우, 어떻게 그 방법도 생각하셨어요?
0: 아니, 근데 매번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네네.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1: 쌀뜨물로 하게 되면
0: 네.
1: 쌀뜨물에 전분이 있잖아요.
0: 네?
1: 쌀 씻으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전분이 구수한 맛도 내주면서 농도도
0: 예.
1: 약간 그 전분이잖아요.
0: 예?
1: 쌀이 끈기가 있으니까 그게 촉촉하게 이게 부드럽게 더 됩니다. 걸쭉하게.
0: 오.
1: 자, 그러면 요 육수 물에다가
0: 예?
1: 이제 우선 찌개라고 하면은 좀 오랫동안 끓여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뭐 여기 지나치게 뭐 기름에 볶거나 이런 것보다 오늘은 이 해산물이 들어가서 시원해야 돼요.
0: 예.
1: 그래서 우선 요거
0: 자, 김치 볶음김치
1: 예.
0: 묵은지부터
1: 묵은지부터 넣으시고요. 우선은 이게 좀 익어야지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요거
0: 자, 고구마순.
1: 고구마순.
0: 네.
1: 고구마순 이래서 밥에다 톡톡 나중에 좀 비벼 먹어도
0: 네.
1: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일단 어렵지 않아요. 이래서 톡 끓이세요. 지금은 이제 여기 끓을 때까지는 한 15분?
0: 15분 정도.
1: 예, 예 15분 정도 끓여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15분 정도 한번 네. 끓여볼게요.
1: 네. 지금 김이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0: 볼까요?
1: 예.
0: 자,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국물이 끓여... 빨개요?
1: 조금 더 끓고 있는데요. 국물이 왜 빨가냐 하면 김치 자체에 아까 그 양념이
0: 예.
1: 있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어서 여기 어느 정도 김치가 노골노골해져야
0: 그러게요.
1: 돼요.
0: 그러게요.
1: 예.
0: 부들부들. 예.
1: 아까 그 고구마 줄기도 약간 아까는 푸른색이었는데
0: 예.
1: 지금 약간 그
0: 연하게
1: 예. 갈색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끓으면은요. 이제 맛을 전체적으로
0: 네.
1: 이제 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0: 그럴까요?
1: 제가 이걸 좀 넣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게 많이 들어가서 또 강할 수도 있어요, 맛이.
0: 예.
1: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래 놓고 색깔은 찌개니까 약간 또 골고스름한 게 좋겠죠?
0: 네. 네
1: 이렇게 넣어서
0: 네.
1: 오징어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0: 오.
1: 이제 청고추, 홍고추 좀 넣어주시고
0: 맞아요, 선생님.
1: 대파도 넣으시고
0: 이 오징어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잠깐 넣고 잠깐
1: 네.
0: 익혀야 된다고.
1: 네.
0: 너무 길게 하면 질겨진다는 얘기가
1: 오래 끓이면은 얘가 이제 단백질이
0: 예.
1: 아까 같이 이렇게 말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질겨져. 연체동물은 다 그래요. 낙지나 문어나 주꾸미나.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이런 파도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음식이.
0: 네.
1: 그러니까 너무 얘는 안 끓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가장자리 여기 있으니까 끓잖아요.
0: 끓을 때.
1: 예, 끓을 때 오징어를 넣으시고요.
0: 맨 마지막 단계에.
1: 네, 맨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0: 네.
1: 얘가 말릴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0: 요새 그럼 오징어 들어간 다음에 한 시간은 한 몇 초 정도.
1: 오징어는 말리기만 하면 돼요.
0: 말리기만.
1: 네.
0: 그리고 하얀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수에서 이거 김치하고
0: 예?
1: 다 끓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0: 아.
1: 예, 예. 그래서 칼집을 내면은
0: 예.
1: 이런 식으로.
0: 그러게요.
1: 다리는 뭐 칼집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0: 네?
1: 이제 오래 안 끓이셔도 돼요.

0: 자, 오징어가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다 네. 익은 거죠?
1: 네네.
0: 자, 옮겨볼까요?
1: 예.
0: 김치찌개는 건더기 풍성해야 돼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떠먹기도 하지만 예. 예, 밥으로 쓱쓱 비벼먹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김치가 우선 맛있어야지 찌개가 맛있죠.
0: 그러게요, 그러게요. 김치가. 예. 오늘 저희가 이 김치찌개를 조금 더 가볍게 예, 너무 예. 뭐 텁텁하지 않게 조금 끓여봤는데 오히려 시원하고 개운할 것 같아요.
1: 네. 이게 그냥 김치찌개가 풍성하게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 한국 사람이 최애의 음식이 뭐 김치찌개죠.
0: 맞죠.
1: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넣고요.
0: 이 중간중간 칼집 사이로 이렇게 양념이라든가 간이 잘 됐을 것 같아요.
1: 잘 됐어요.
0: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얼큰하고 개운한 오징어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징어 김치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껍질 벗긴 오징어는 몸통에 칼집을 낸 뒤 반으로 썰어 다시 칼집 내주고 촉수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징어 다리는 두 개씩 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삶은 고구마 줄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썬 뒤 묵은지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다진 마늘, 후춧가루, 생강즙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다시마물, 묵은지, 고구마 줄기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양념을 넣고 끓이다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은 뒤 오징어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끓여줘야 부드러워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징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김치 반찬이 오래 먹어도 물리지 않고 맛있는데요.
1: 네.
0: 특히 이 묵은지 볶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 네.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선생님,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예. 오늘 재료는요, 일단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니까 네. 묵은지가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김치찌개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아주 맛을 내주는 멸치인데 새 멸치 준비됐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그 양파 준비가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물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그 들기름 볶을 거니까
0: 네.
1: 들기름하고 양념으로 마늘채, 그다음에 고명으로
0: 예.
1: 통들깨, 그다음에 설탕 조금 준비됐고요.
0: 예.
1: 이 옆에는 지금
0: 쌀뜨물.
1: 예, 예. 네. 쌀뜨물이 왜 준비된지 궁금하시죠?
0: 어,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국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왜 준비가 됐는지는 네. 선생님 비결은
1: 네.
0: 요리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새콤한 입맛 당기는 밥반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묵은지 들기름 볶음.
1: 네.
0: 한번 먹어볼게요.
1: 네. 네. 우선요.
0: 예.
1: 묵은지를
0: 예.
1: 물에다 담궈야 돼요. 아까
0: 네.
1: 쌀뜨물. 궁금했던 쌀뜨물.
0: 아.
1: 여기다가 담그는 이유는요.
0: 예.
1: 지금 이제 묵은지라도 보관을 잘해도 아무래도 분내라고 그러죠. 약간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텁텁한
0: 예.
1: 냄새. 그게 쌀뜨물에 들어가면 오늘은 이제 이거를 좀 맑게 볶을 거거든요.
0: 네?
1: 고춧가루 없이 볶을 거라서 요거를 쌀뜨물에다가 이제 넣어주세요. 좀
0: 아~
1: 넣어서 요거를 이제 씻어주시면서 그 군내가
0: 예.
1: 쌀뜨물로, 쌀뜨물도 이제 전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전분에서 이게 쏟아져, 이렇게 빠지게끔 이제 담가 놓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리를, 음식을 하시면
0: 예.
1: 맛이 기가 막혀요. 군내도 안 나고.
0: 아, 그럴 것 같아요.
1: 예, 예.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양파를 좀 넣을 거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채 썰어 주시는데
0: 네.
1: 뭐 굵게 채를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생양파도 먹잖아요. 먹는데 생양파가
0: 네.
1: 너무 들어가면 이제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르셔서
0: 네.
1: 이게 손으로 떨어뜨려요. 이렇게 해야지
0: 나달나달.
1: 볶을 때 그렇죠. 볶을 때 열이 잘 전도가 돼요.
0: 아, 맞아요. 뭉쳐 있으면요.
1: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예. 조금 이게 이제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건 안 익고 그렇죠. 이것도 지금은 지혜예요.
0: 어허.
1: 네. 여기다가 좀 놓겠습니다. 그거 빼주세요.
0: 네.
1: 이렇게 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홍고추하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냥 예. 쓰실 때
0: 네.
1: 그냥 고명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 그러게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채를

0: 이게 다 모든 게 채를 쓰러 갈 거라서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네. 뭐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예. 해서 한 같은 크기로 이따가 이제 저걸 쓸 건데 예. 김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채를 쓰는데 네. 이렇게 그냥 채를 쓰르시면 돼요. 이거와 네. 같이. 예. 예. 그래서 뭐 가늘게 굵게 상관없이 예. 그냥 이렇게 해서 고명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고명으로 준비해 주시고.
0: 예. 그래서 붉은색. 그죠? 이제 이렇게 파란색.
1: 예. 근데 근데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채소가 양파랑 그냥 고추밖에 없잖아요.
0: 네.
1: 너무 간단한데. 네. 저는 이제 이 양파가 들어가서.
0: 예.
1: 혹시나 모르게 김치에 어떤 신맛이라든가, 좀 짠맛, 신맛들을 예. 좀 잡아줄 것 같아요.
0: 아우, 그럼요. 예. 양파는 단맛이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래서 신맛이나 짠맛에 단맛이 들어가면 그 맛이 감소가 돼요.
1: 그렇죠.
0: 짠맛도, 예, 감소가 되고 신맛도 없어지는데. 네. 생으로 넣는 것보다는 약간 익혀서 하시는 게 훨씬 그게 그 당분이 들어가서 음식의 예? 맛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볶을 수가 있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김치를 썰어볼까요?
1: 썰어볼까요?
0: 네.
1: 저희가 아까 이 쌀뜨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뒀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1: 네.
0: 자, 그랬더니
1: 깔끔하게.
0: 네, 이렇게 해서 좀 뭐 또 어느 분은 쌀뜨물이니까 아깝다. 예. 그러면 이거는 김치국 끓여도 돼요.
1: 그러게요,
0: 어차피
1: 그러게요.
0: 여기서 예. 나온 건데요.
1: 네.
0: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드시고.
1: 네, 혹시나 모를 저희가 군내를 잡기 예. 위해서.
0: 이래 놓고 지금 이게 모든 게 채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것도 채를 쓸어 주시는 게 좋아요.
1: 채를.
0: 예, 이렇게 한 5cm 정도로 이렇게 해서.
1: 묵은지는 또 이런 식으로 예, 또 요리해 먹으면.
0: 이런 식으로
1: 크기를
0: 0.2cm 정도
1: 예.
0: 뭐 너무 잔잔하게 안 해도 되고 예.
1: 네.
0: 그 정도 되죠? 예.
1: 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묵은지의 그 향 있잖아요.
0: 네.
1: 먹음직스러운 향.
0: 네.
1: 그 향만 남았어요.
0: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다 예. 솜씨가 있고 양념이 좋아도
1: 네.
0: 이제 식재료가 좋아야 돼요.
1: 아, 맞아요.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요거는요.
1: 네.
0: 유기농으로 작년에 농사진 거를 제가 좀 가져와서
1: 네.
0: 이제 양념 세게 안 해서 아삭거리고 아주 맛있어요.
1: 사실 이렇게 묵은지는 물에 씻어서
0: 예.
1: 그냥 이렇게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거든요.
0: 예.
1: 선생님,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아, 이 다음에는 이제 볶아야죠. 이제 볶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1: 네.
0: 뭐냐면은 저 멸치를 볶아야 돼요.
1: 새멸치.
0: 예. 예. 멸치에는 우리가
1: 네.
0: 새멸치, 중멸치, 대멸치 뭐 이렇게 있는데
1: 네?
0: 새멸치는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작을 셋자.
1: 작을 셋.
0: 네, 그래서 요거하고 김치하고 하면은 감칠맛도 있고 맛있거든요.
1: 맞아요. 감칠맛도 나고
0: 네.
1: 그리고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멸치에.
0: 네, 네, 네.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볶아주시는데
1: 네.
0: 우리가 이제 말려서 우리가 비린내 나는 거는 햇볕 이렇게 팬에다가
1: 네?
0: 날려주면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비린내도 되고 살균 효과도 있어요. 예.
1: 이럴 때 멸치 넣어서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그리고 팬을 달궈서 해야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잘 볶아지죠.
1: 네.
0: 오래 볶지 않아도 돼요. 날리는 정도.
1: 아, 한김 날리는 정도?
0: 네, 비린내가 날아가는 정도도 해주시면
1: 네.
0: 어차피 김치하고 또 볶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렇죠? 예, 됐습니다.
1: 아, 소리가 지금
0: 예, 따다다다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따다다
1: 바삭한 소리가 나요.
0: 예, 바삭바삭해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놓으시고
1: 멸치의 감칠맛 나는
0: 예,
1: 향
0: 예, 여기다가
1: 예.
0: 기름 주세요.
1: 자,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0: 예.
1: 오늘
0: 예, 들기름을 넣으세요.
1: 네.
0: 여기 조금 들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하고요. 우선 양파를 좀 넣어주시면
1: 네.
0: 양파가 좀 단맛도 나고 아삭거리니까
1: 미리 먼저 볶아주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같이
1: 네.
0: 예. 묵은지하고 볶으시면 돼요. 요거는 뭐 이게 먼저 들어갔다 해서 음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서
1: 네.
0: 넣고
1: 양파랑 양파 먼저 살짝 넣고
0: 예.
1: 그다음에 묵은지 바로 들어갈게요.
0: 여기서 이제 또 당분도 이렇게 있어서 단맛이 나니까요.
1: 예.
0: 묵은지.
1: 아, 이때 불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0: 강불로 하세요.
1: 강불로?
0: 네.
1: 오, 확실히 들기름 들어가셨는데, 선생님.
0: 냄새 좋죠?
1: 아주 고소한 향이 네. 그냥 엄청나요.
0: 예, 예. 그랬더니 지금 양파가 투명하게 됐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색이. 양파가 투명하게 됐고,
1: 네?
0: 또 여기서 들기름 향이 스며들면서 그런 어떤 그 잡내?
1: 예.
0: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됐고 예. 그리고 김치 볶음이니까 너무 푹 물러도 안 돼요.
1: 아, 맞아요.
0: 네, 이렇게 준 상태에서 네. 물 반 컵 정도만 넣다 네. 주세요.
1: 가운데 네. 다 넣을게요.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물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예, 아무래도 김치는 양파보다는 굉장히 질기잖아요. 예. 그 식감이 좋으니까 고기에 조금 물이 들어가서 또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1: 근데 멸치는 언제 넣을까요?
0: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세요.
1: 아, 물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어서 넣어볼게요. 네,
0: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볶아지면서도 예. 물도 나오고 뭐 첨석도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볶아서 넣게 되면은 네. 멸치가 물이 덜 스며들으니까 또 이제 그 맛있는 물이 예. 여기 같이 어우러져 있죠.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 청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거 넣어주시면, 예, 이제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1: 자, 다 넣을까요?
0: 예. 약간 그 분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 통 들게.
1: 통 들게. 예.
0: 이렇게 해서
1: 그리고
0: 예, 색깔도 아주 좋고요.
1: 그러게요.
0: 이제 거의
1: 다 돼가고 있죠?
0: 예, 수분 증발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넣어주실래? 자. 하늘색 후를.
1: 네.
0: 이렇게 해서.
1: 양파도 색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맛있는 양념이 잘 뱉고.
0: 네.
1: 네, 묵은지 김치도 굉장히 또 씹는 식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졌어요.
0: 예, 예. 그래서. 예. 이 통깨 같은 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1: 네.
0: 예, 근데 우리가 오늘은 들기름을 넣기 때문에 예. 제가 고명을 참깨도 안 하고, 통 들깨를 했습니다.
1: 그 아까 초반에는 이제 물도 넣고 했을 때는 네. 뭐, 아, 볶음인데 왜 이렇게 수분이 있지 싶었는데 지금은 네.
0: 하나도
1: 아주 그냥 예. 자, 이 정도까지 저희가 볶아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0: 예, 다 됐습니다. 예.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완성돼서 준비해볼게요.
0: 예.
1: 이야. 저희가 늘 먹던 사실 이 묵은지 볶음인데 이 김치 볶음인데 아니 오늘은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
0: 예.
1: 예.
0: 아주 리뷰 음식 요리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들기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양파도 들어가고 그리고 예. 또 새멸치가 들어가서 그런지
0: 그 맛이
1: 예. 예.
0: 감칠맛이 그냥 나면서
1: 사실 뭐 특별한 재료 아니거든요, 새멸치.
0: 예.
1: 냉동실 뒤도
0: 근데 이제 있고. 큰 멸치, 중멸치 정도 같으면은 예. 이게 조금 약간 뜰분 맛이 있어요. 근데
1: 아,
0: 이건 이제 김치하고 이렇게 어우러서 먹어야 되니까 그냥 새멸치로 네. 그럼 애기들 좀 잘 먹을 수 있고요.
1: 네네.
0: 아유, 근사하게.
1: 야,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정말 이 감칠맛 나는 향이 대단하고 예. 고소한 향이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묵은지 들기름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쌀뜨물 물에 묵은지를 넣어 30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묵은지를 쌀뜨물 물에 담가놓으면 특유의 군내를 없앨 수 있어요. 양파는 채 썰고 홍고추, 풋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묵은지도 굵게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새멸치를 넣어 살짝 볶아내줍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넣어 볶다가 묵은지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과 새멸치를 넣어 볶다가 풋고추, 홍고추, 설탕, 통들깨를 넣어 볶아줍니다. 채 썬 마늘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 완성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베스트 한식 밥상. 밥 위에 올려 자박자박하게 비벼 먹으면 어느새 밥솥이 텅텅. 부추를 양껏 넣어 향긋함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매콤한 부추 짜박이부터 지금 시기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향긋한 깻잎 반찬. 짭조름한 양념에 조물조물 묻힌 밥도둑 깻잎 순무침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1: 네.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부추짜박이. 이름만 들어도 촉박하고 왠지 제 취향의 음식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요리인가요?
0: 예, 글자 그대로 짜박이, 찌개처럼 네. 짜박짜박짜박 끓인 요리인데요. 네. 부추와 양파, 매콤한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네. 아주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이 매콤해서 더 입맛이 당기는 요리인데요. 네. 양념도 보면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들어가죠?
0: 예, 우선 이제 부추 짜박이니까 주재료 부추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소고기 조금 더 음식의 단백질 보강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붉은 고추. 예. 그다음에 이제 짜박이니까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간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짜니까 여기 이제 매실 효소청. 네. 예. 그다음에 콩가루 뭐 이런 참기름 이런 정도로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이 매콤한 고추찌개 같은 느낌도 들고요. 화면에 본 비주얼로만 봐도 이 밥에 쓱쓱 비벼 먹고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추 짜박이 시작해 볼 텐데요, 선생님.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자, 부추부터 이제 썰어야 되겠죠?
1: 네. 네.
0: 그래서 부추를요, 우리가 이제 오래 끓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살짝만 끓여서 네. 이제 양념장에 먹는 거라서 우리가 송송 썬다는 표현을 써요.
1: 맞아요, 부추는.
0: 송송 썬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칼을 들고 이렇게 반짝반짝 쓰는 거를 송송 썬다고 얘기를 해요.
1: 저는 예. 이 채소 써는 소리 중에 부추 써는 소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0: 아삭아삭, 예.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1: 이 부추 소리 너무 좋고 써는 소리도 좋고 향도 네. 좋아서.
0: 향도 좋고.
1: 몸에도 좋다면서요, 선생님?
0: 예, 부추에는 파의 성분도 있고요. 예. 양파의 성분도 있고 마늘의 성분도 다 있고 그래서 양념을 예. 많이 쓰지 않아도 제맛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자체가.
1: 그리고 비타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C가 예. 많이 들었다고요.
0: 면역력이 떨어질 때나 예.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는 또 비타민 C도 많고요. 예. 또 비타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아우 참 색이 어쩌면 이렇게 자연색이 예. 우리가 이 색을 도대체 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게 천연의 색인데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는 신비로운 색깔이 많이 있어요.
1: 맞아요. 예. 몸에도 좋고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추부터 썰어 놓으시고요.
1: 네.
0: 예, 그럼 한번 볶아 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자, 우선요. 네. 항상 네. 이 음식을 하실 때 이제 볶거나 이럴 때는 불을 달궈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예? 이게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볶거나 이렇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오고
1: 맞아요.
0: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서
1: 예?
0: 이게 볶아서 물이 안 나와야 되는 것도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1: 아, 온도에 따라서.
0: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식용유, 식용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유 넣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 마늘하고
1: 네. 다진 마늘 넣고요.
0: 네, 다진 마늘하고 양파.
1: 양파 드릴까요?
0: 예.
1: 자, 드릴게요.
0: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로 짜자작 예. 소리 나죠?
1: 네.
0: 예. 자, 그래서 양파하고 먼저 드세요.
1: 양파 넣을게요.
0: 넣어주세요. 네네. 아유, 둘이 이렇게 하니까 좋으네요.
1: 이제 호흡이에요, 그쵸?
0: 제가 저쪽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 또 시간도 걸릴 텐데. 예.
1: 지금 향채소를 먼저 볶고 있어요.
0: 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향이 날아가지 않고요.
1: 예.
0: 자, 요 상태에서는요, 불을 조금 줄이세요.
1: 요 상태는?
0: 왜냐하면 마늘이 탈 수가 있어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래서 지금 마늘 향이 나면서 저기 적양파하고
1: 네.
0: 요게 이제 향을 내주는 거죠.
1: 맞아요. 자, 향채소의 향이.
0: 향채소 이렇게 내고요.
1: 네.
0: 여기다가 소고기 넣어주실래?
1: 아, 네, 예, 예, 예. 자, 향채소 들어가고 나서 거의 바로 네, 들어가요.
0: 이제 향이 우러나면 고기는 이렇게 해서요.
1: 네.
0: 익기 전에 응고되면은 이 고기가 다 덩어리가 져서
1: 네.
0: 짜박이에 고기가 골고루 안 섞여요.
1: 네.
0: 덩어리가 지면 고기 먹는 사람은 먹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털어 이렇게 두드리면서 고기가 이렇게 부서지게.
1: 선생님, 그럼 고기는
0: 네.
1: 어느 정도까지 익혀줄까요?
0: 바짝 익히세요.
1: 아, 바짝.
0: 예. 왜냐하면 이 고기에서 이 양파의 향하고
1: 예.
0: 마늘의 향이 들어가서 이 액즙이 고기하고 버무려져야
1: 아.
0: 또 이 고기가 물이 생기지 않으니까 맛있죠.
1: 육즙을 또 가둘 수 있게끔 그렇죠. 완벽하게 익혀주시고요.
0: 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아직 붉은기가 있잖아요.
1: 네.
0: 예예. 예. 그래서 이거를 바짝 이렇게 저으면서
1: 예.
0: 이제 이렇게 볶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1: 네.
0: 열을 한쪽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골고루 활용을 하는 게 좋고
1: 네.
0: 자, 지금
1: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0: 고기가 예. 갈색으로 다 이렇게 익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우선 오늘은 뭐가 베이스예요?
1: 오늘은요, 간장이요.
0: 그렇죠. 예, 간장이세요.
1: 아, 간장 베이스. 예,
0: 간장을. 간장. 이제 불은 세게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1: 네.
0: 자, 간장 세게 해주시고, 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짠맛이 강하니까.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예, 매실청도 넣으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요거.
1: 콩가루.
0: 예, 콩가루. 콩가루.
1: 콩가루 들어서 더 고소할 것 같아요, 선생님.
0: 콩가루가 들어가면요. 예. 수분도 잡아주면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콩이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예.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이게 그 국물을 흡수를 해서 뻘쭉해졌죠? 예.
1: 농도도 나면서 예. 향도 좋아지고.
0: 여기다가 이제 고추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예. 이게 짜박이라 그랬잖아요. 예. 짜박짜박해야 되니까 고추를 맞아요. 다 넣으셔서 이 고추가 색이 조금 이렇게 물이 들으면서 매운맛이 네. 스며들어야 되는데 어우, 제가 오늘요. 진짜 호강해요.
1: 왜요?
0: 옆에서 다 해주셔서.
1: 아니에요, 선생님. 더 옆에 잘. 옆에서 이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0: 아니, 지금 최고로 잘하시고 계시는 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거 갖다가 이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니까 집에서도 가족이 같이, 그죠?
1: 네.
0: 이렇게.
1: 요리할 때는.
0: 하면 얼마나. 색깔 좀 보세요.
1: 그러게요. 아주 색깔이 네. 진하게 나와서.
0: 예, 네. 바글바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잘 끓고 있어요.
1: 이거 지금 센불로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0: 예, 네, 이거 센불로 하셔야 돼요.
1: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고추까지 집어넣는데 네. 고추 넣고 얼마 후에 저희가 네. 이 오늘의 주인공도 부추를 넣는지.
0: 예, 부추는 예. 미리 많이 넣으시면 이게 질겨져요.
1: 그렇죠.
0: 그리고 향도 날아가고 예. 색감 자체가 조금 안 되니까 이게 예. 지금 여기 있는 짜박짜박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쌈장 있죠. 강된장.
1: 아. 아,
0: 강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1: 농도가 나야. 예.
0: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1: 자박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0: 지금 예. 농도가 좀 이렇게 짜박짜박해졌죠? 예? 자, 그러면 이때 부추를 넣으세요.
1: 아, 이때 거의 예. 재료들 위치에 수분이 예. 있을 때, 그렇죠? 자박하게 있을 때.
0: 예. 그리고 더 두고 나는 오래 이게 저장성으로 좀 있게 고추장같이 예? 약간 오래 두고 먹고 싶다. 그러면 예. 더 조금 졸이셔도
1: 돼요. 더 졸이시면. 예. 아,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반찬 걱정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자, 이게 들어가면요. 예. 이제 요렇게 돼.
1: 농도가 완전 더 잡히는데요?
0: 예, 이제 이렇게 돼서.
1: 아, 아까 그 정도의, 네. 그 정도의 농도가 그 좋았네요. 예, 그치? 딱 붙여 넣기에.
0: 이거 보니까, 이거 보세요.
1: 이야.
0: 아주 총천연 색이에요.
1: 그러게요. 예. 아, 정말 푸짐하네요, 그리고. 예.
0: 자, 이제 이때 마무리 하세요.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1: 불을 끄고.
0: 나머지 고명 넣으시면 돼요.
1: 자, 불을 끄고 마지막에. 예. 예.
0: 참기름은 미리 넣으시면 이게 기름이라서 네. 네. 양념이 겉돌을 수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 고소한 맛이 내게 하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1: 마지막에 네.
0: 깨끗한
1: 깨까지 와 이 고소한 향이 더해져서 그냥
0: 이렇게 해서 고명하고
1: 네.
0: 색깔이 정말 예쁘죠?
1: 그러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그럼 옮겨 담아볼까요?
0: 예예. 예.
1: 자, 이거는 사실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오늘 바로 해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0: 진짜 그야말로 짜박이죠?
1: 진짜로 이 짜박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 매일 생각은 안 나지만.
0: 근데 이제 저쪽에 경상도나 이런 예. 데서는 고기 이런 거 안 넣고 멸치하고 청양고추만 많이 넣어가지고
1: 맞아요.
0: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1: 그러게 이따 음식
0: 물 말아 먹어도 되고.
1: 예.
0: 야, 이 정도면요 예? 양이 제법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숟가락을 한 숟가락 퍽퍽 잡수시면 안 돼요.
1: 비벼서.
0: 예, 그냥 조금씩 비벼서 드셔야지.
1: 올려주시거나.
0: 이게 어쨌든 염도가 간장이 세거든요.
1: 예. 예,
0: 염도가 세니까.
1: 근데 선생님 예. 이거를 또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좋은지 지금 옆에 예. 채소를 스틱으로 좀 썰어 두셨어요.
0: 예,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걸 그렇다고 여기다 다 하시면은 여기다 다 이렇게 먹으면은 좀 안 좋죠.
1: 예.
0: 요거를 이제 요렇게
1: 예?
0: 그릇에다 좀 담으시고요. 요렇게 찍어서.
1: 아, 찍어서.
0: 요런 식으로 찍어. 요렇게 해서.
1: 그러니까 식사할 때 그냥 이렇게 찍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유, 그럼요, 그럼요.
1: 예?
0: 저 한번 드셔보실래요?
1: 저요?
0: 네, 그거 하나.
1: 네. 아?
0: 오이에.
1: 아, 어? 사실은 이런 자박이에 고추장이나 된장이 안 들어가서 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콩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예. 이 농도도 잡아주면서
0: 예.
1: 맛도
0: 그리고
1: 진하고
0: 고소하고 예. 매운 맛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예, 맞아요. 예?
0: 그리고 이렇게 스틱으로 하셔서요. 이렇게 예? 해서 놓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그 장식용
1: 그대로
0: 찍어 먹고 이러면 맛있겠죠.
1: 네.
0: 요거 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5일까지도 괜찮아요.
1: 네.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추짜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부추짜박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추를 송송 썰어주세요. 냄비를 달군 뒤 식용유, 다진 마늘, 다진 적양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소고기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진간장, 매실청, 볶은 콩가루를 넣어 끓이다가 다진 청양고추, 홍고추도 넣어 끓여줍니다.

0: 넣으세요. 부추도 넣어 볶은 뒤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농도가 어느 정도 잡힌 뒤 부추를 넣어줘야 질겨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부추 짜박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그냥 깻잎보다 맛있는 게 깻잎순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자, 깻잎순 무침. 깻잎순 무침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이거는 깻잎순인데요. 네. 깻잎을 심어서 싹이 올라오면 이게 크기 전에 곁가지에서 나오는 줄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깻잎순, 애기순, 가지순.
1: 예, 네. 너무 귀여워요.
2: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어울릴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 숙주. 네. 네. 예, 그다음에 색깔이 시구 파라니까 홍고추 조금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깻잎이니까 나물이잖아요. 네. 나물은 이제 오늘 깻잎이라서 들깨가루, 네. 들기름, 그다음에 간장하고 여기는 까나리 액젓을 준비를 했어요. 네,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면 감칠맛도 있고 그래서 네. 네,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나물 양념은 이 나물의 그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네. 이 나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깻잎 특유의 향긋함이 진한 깻잎순 무침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2: 네.
1: 자, 이렇게 아주 귀여운 깻잎순들이 있어요.
2: 네. 지금 깻잎이 많은 것 같죠? 예. 그래도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네. 만일에 깻잎이 억세거나 그럴 적에는, 요거 지금 보세요. 다 애기죠? 예. 요렇게, 요렇게.
1: 선생님,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예. 이 깻잎순은 깻잎 되기 전에 예. 작은 순들인 거예요?
2: 예, 그렇죠. 깻잎 되면 이제 가지가 딱 올라서 큰 깻잎이 생기잖아요. 예. 그 옆에서 치고 올라오는 순이에요. 그래서 예. 순은 가지순이라고 그래요.
1: 가지순?
2: 예. 깻잎순.
1: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요.
2: 예. 요거를 일단 데쳐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 데치는 정도하고, 뭐 무침이니까 나물이잖아요. 네. 수분이 제일 수분 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러게요.
2: 제가 좀 데쳐볼게요. 물이 끓으니까. 예. 예, 물이 좀 넉넉하죠?
1: 네.
2: 자,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네. 집에서는 뭐 천일염 넣으셔도 되고, 네. 다 넣으셔도 돼요. 넣어주실래요, 다?
1: 자. 깻잎순이 양이 많아 보이지만, 아이고, 예. 자, 막상 데치고 나면.
2: 얼마 안 돼요.
1: 예. 자.
2: 예.
1: 자, 선생님. 이 깻잎순이 얇아서. 예. 지금 이렇게 데치는 해서. 시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2: 예, 금방 돼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위에는 연두색으로 됐고, 깻잎 향이 나죠?
1: 예,
2: 한번
1: 엄청,
2: 뒤집으세요.
1: 예.
2: 자, 뒤집으면 위에 게 내려가니까 예. 지금 연해서 오래 안 데쳐도 돼요.
1: 네.
2: 자, 건져볼게요.
1: 바로 건져내요. 예, 뒤집은 다음에.
2: 예, 이래서 물에다가 바로 이걸 넣어줘야지 색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파란색이 유지가 돼요.
1: 아.
2: 자, 찬물에다가 건지세요.
1: 찬물에 넣지 않으면 여열로 인해서 계속.
2: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2: 오, 전문 용어 나왔는데 예. 여열. 이야, 진짜. 예. 체육이 오래 하시더니 이제 박식하게 조리왕이 다 되셨어요.
1: 그래도 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2: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저 토요일마다 재방송을 보는데
1: 예.
2: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이렇게 물에서 이제 헹궈요.
1: 아주 잠깐 데쳤어요. 그냥 예. 넣고 앞뒤로 이렇게 예. 데쳐주는 거예요. 그냥
2: 자, 이렇게
1: 살짝.
2: 해서 여기서 건지시면요. 예. 여기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묻히는 거나 일종의 숙체예요, 숙체.
1: 예.
2: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익힌 나물이 되는데
1: 네.
2: 이거를요 꼭 짜세요.
1: 수분을.
2: 네.
1: 수분을 꼭 짜주시고.
2: 예, 여기서.
1: 예.
2: 근데 수분 짜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너무 수분이 많이 빠져도 안 돼요.
1: 아, 그래요?
2: 네.
1: 너무 짜면 또 예. 이 채소에 있는 맛있는
2: 그렇죠. 그래서
1: 수분까지.
2: 이게 요렇게 뭉쳐져 있어서
1: 예.
2: 요 안이 촉촉. 근데 이제 지금 수분을 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뭉쳐져 있잖아요.
1: 그래요, 그래요.
2: 예,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털어요.
1: 아, 좀 흩어줘야 되는군요.
2: 예, 그래야지 이제 간이 골고루 잘 배겠죠.
1: 예.
2: 예, 여기다 이제 담겠습니다. 썰어서
1: 예.
2: 털어서 그다음에 요거를 자, 이거 긴 걸로 이렇게 하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1: 그럼요.
2: 예, 그래서
1: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된 게 있으니까
2: 예, 이렇게 해서 국물이 너무 꼭 짜면은 뻐덕뻐덕해요. 약간 촉촉하지 않아. 이렇게
1: 예.
2: 하신 다음에 이래야지 묻힐 때 간이 골고루 잘 배요.
1: 예.
2: 자, 이렇게 됐죠?
1: 아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채반

0: 계세요.
1: 본인의 향을 치기 위해.
0: 마늘 좀 조금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 참기름 넣고.
0: 까나리 액죠.
1: 아! 이 까나리 액 드셨어요?
0: 예.
1: 어? 야, 무침에 까나리 액 들어가면. 네. 좀, 향도 좀 진해지고.
0: 예, 그리고 염도가 세기 때문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나물 종류에는 국간장이 좀 들어가야 돼요.
1: 네, 맞아요.
0: 국간장은 적은 양이에요. 많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 들기름.
1: 들기름. 네. 자, 오늘의 요리 비결은 액젓이네요, 액젓.
0: 아니요, 데치는 거 중요해요.
1: 아, 데치는 거 중요하고.
0: 네, 데치는 거 어느 정도를 데쳐야지 이게 부드럽고 질겨지지 않고 연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촉촉하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묻혔을 때는 간이 골고루 잘 밴단 말이에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캔은요, 조금 여기다 같이 섞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1: 마지막에
0: 이제 나중에 이제 고명으로 조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볶는 거는요, 쉬워요. 여기. 숙주를 오래 안 볶아도 돼요. 오래 볶으면 질기죠.
1: 네, 그럼요.
0: 열이 싹 닿아서 남아있는 여열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삭거리고 투명하고 맛있어서 요거는 기름은 많이 두르지 마시고.
1: 예. 예. 저는 사실 근데 아까 우리 깨니스 무침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치고 끝날 줄 알았는데.
0: 네, 이제 숙주는 생으로 넣게 되면은 비린내 나잖아요.
1: 아, 숙주만 볶으시는 거죠?
0: 예, 얘만 볶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무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을요, 많이 넣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요거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만 해주시고, 자.
1: 숙주는 빨리 볶는다고 하셨죠, 선생님?
0: 예, 예. 숙주는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드세요.
1: 그럴까요?
0: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열이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안 해도 돼요.
1: 요거는 금세
0: 전체적으로, 또? 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열이 안 받았을 경우에는 밑에는 민근해, 밑에는 지금 있고 위에는 열이 안 닿고, 지금 이거는 고루고루 열을 받아서 지금 벌써 색깔 보세요.
1: 하얗게 돼요.
0: 예, 그죠.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약간 투명한 색이 이렇게 나죠?
1: 어, 네네.
0: 예. 그죠. 아까는 하얗잖아요, 이렇게.
1: 아, 아까는 하얗는데 투명해진 거구나, 지금.
0: 예, 지금 이제 열을 받으니까 내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1: 아, 예. 지금 많이 투명해졌어요, 아까보다. 예.
0: 이거 숙주는 근데 뭘로 키운 줄 아세요?
1: 숙주요?
0: 예. 숙주. 콩은, 콩나물은 뭘로 키워요?
1: 콩이요.
0: 예, 예, 숙주는.
1: 숙주요.
0: 숙주. 녹두.
1: 아, 녹두예요? 세상에. 오늘 하나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숙주는 녹두를 키운 거예요.
1: 숙주 녹두로.
0: 그래서 콩나물보다는 숙주가 빨리 상해요.
1: 아, 그렇구나.
0: 예, 그래서 신숙주 있죠? 우리가 그 성삼문 신숙주. 그래서 이 숙주가 빨리 상해서, 이거 보세요. 아까 파란 거하고는 다르죠? 색깔이, 그죠? 자, 이거 잠깐 얘 놓으시고요. 그러면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1: 맛있게 한번 묻혀볼까요?
0: 예, 지금 그동안 이제 골고루 섞어졌죠?
1: 예.
0: 자, 우선요. 깻잎부터 넣으세요.
1: 자, 깻잎순. 예.
0: 깻잎순은 아까 이제 털었잖아요?
1: 예. 아, 향이 정말. 근데 이 깻잎의 향은 언제 맡아도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나물 이거 무칠 때 이런 숙채나 나물 무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1: 어떤 거요?
0: 많이 주물르면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물이 도로 생기고 되도록이면 손을 맨손으로 무치는 게 좋아요.
1: 아, 맨손으로?
0: 예, 왜냐하면 손에 체온이 있죠?
1: 예?
0: 체온이 양념을 녹이면서 식재료에 스며들어요.
1: 와.
0: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털으면서, 아까 털었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털지 않아도
1: 그러게요.
0: 돼요. 예, 골고루 묻었잖아요.
1: 예.
0: 예,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숙주를 주세요.
1: 아까 이렇게 잘 풀어주신 이유가 있으셨는데.
0: 예, 예. 이게 넣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러게요.
0: 예. 그래서 이 숙주는 들어가서 양념이 다 된 데서 이 깻잎 양하고 어우러진 데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1: 네.
0: 자, 이렇게 섞으세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틀어요.
1: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0: 털으면은 이렇게 해서, 자, 깻잎. 자, 들어갔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명 다 드셔도 돼요.
1: 마지막으로 홍고추 고명까지.
0: 네. 그래서 이런 고명은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으니까.
1: 그렇죠.
0: 예, 예. 자, 담겠습니다.
1: 이야.
0: 양이 좀 많네요.
1: 이 반찬 어떤 거 먹어야 할지 고민될 때, 근데 좀 건강한 반찬을 먹고 싶을 때, 그때 깻잎 순무침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담백하고 뭔가 이렇게 감칠맛나게.
0: 이 숙주가 들어가서, 깻잎은 왜 부드럽고 아삭거리죠?
1: 예, 향도
0: 숙주는
1: 좋고.
0: 사악사악하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해서 먹어보니 이 두 개의 조합은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1: 그러게요. 물론 빨간 무침도 너무 맛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0: 이게 이렇게 담백하게 하면은 애기들도 잘 먹고. 우엽 좀 뿌려보실래요?
1: 그럴까요?
0: 가운데로 소복하게.
1: 자, 가운데로. 예. 이렇게.

0: 됐어요. 너무 많이 넣어도.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자,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자, 이렇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깻잎순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깻잎순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과 깻잎순을 넣어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데친 깻잎순은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들깨가루,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까나리 액젓, 국간장, 들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을 달군 뒤 식용유를 두르고 숙주를 넣어 볶아내줍니다. 이렇게 숙주는 볶아서 사용해야 비린내가 날아가요. 깻잎순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리다가 숙주와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예쁘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깻잎순 무침이 완성됩니다. 누가 해도 맛있다.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정성이 깃든 꼼꼼한 레시피. 이보다 더 시원할 순 없다. 한 입 먹으면 속까지 시원한 묵국 레시피. 소고기로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 담백하면서 개운한 소고기 묵국부터 어떤 요리와도 찰떡궁합, 냉장고에 없어선 안 될 국민 김치, 밥상 위에 올리면 온 가족이 박수치는 인기 만점 파김치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단짝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1: 네. 선생님, 예. 왜 이 뜨거운 국물을 먹고 개운하다 하면 예.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데 예. 이게 소고기 묵국만 있어도 개운하다 소리가 절로 날 것 같거든요.
0: 네.
1: 자,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소고기 묵국이니까요.
1: 네.
0: 소고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요거는 무예요.
1: 예, 네, 시원하게.
0: 네. 그 다음에 대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1: 네.
0: 자, 물에 그 대파하고 향, 저 국물 맛을 더 진하게 내기 위해서 다시마.
1: 네.
0: 네, 그 다음에 요 마늘,
1: 예.
0: 마늘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이 소고기 묵국은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1: 그렇죠.
0: 시원하다 그러셨죠?
1: 맞아요.
0: 그래서 국간장, 소금, 마늘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깔끔하게 끓여 더 자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고기 묵국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저는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소고기 묵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1: 사실 이 레시피를 처음 보는 거고 처음 배워보는 거예요.
0: 아.
1: 많은 분들이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0: 그 묵국을 끓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1: 네.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냥 뭐 바로 볶아서 끓이는 쉽게 하는 것도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아주 진하게 우려서 그냥 국물이 진한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같이 무하고 그다음에 고기가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손쉬우면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오늘 볶아서 한번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1: 네, 그럼 한번 네. 볶아서 하는 소고기 네. 묵국 배워볼 텐데요.
0: 네.
1: 자, 소고기 이 어떤 부위죠?
0: 아, 이게 지금 양지예요.
1: 아, 양지머리.
0: 양지는 우선 국물이 진하고
1: 예?
0: 또 고기도 왜 고기 찢으면 찍찍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요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결대로.
0: 결대로 찢어졌는데 이걸 이제 양지로 하면은 맛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누린내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1: 맞아요.
0: 예, 요거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핏물을 좀 담가 놓으세요.
1: 네.
0: 예, 그래서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1: 잠길 정도로
0: 예예 잠길 정도로 담가 놓으시면
1: 예?
0: 이게 핏물이 빠지는데
1: 예.
0: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맛있는 국물이 또 빠져요.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면 적당하고
1: 예.
0: 오늘 이게 담궈서 담근 걸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1: 자, 이렇게 예. 자, 30분 예. 동안 담궈 놨고
0: 이 담근 거는 지금
1: 예.
0: 이제 핏물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예. 이렇게 위에도 예, 너무 물이 질컥하게 들어가면 볶을 때
1: 예.
0: 달라붙어요.
1: 그죠?
0: 그리고 맛있는 물이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핏물을 빼주시면 예, 이렇게 빠져서
1: 예.
0: 이거 보세요. 이게 양지인데 만일에 이게 없으면 가격이 예. 조금 다른 것보다는 비싸요.
1: 양지머리가
0: 부위가 적어서.
1: 맛도 좋고 한데 네. 시간도 좀 꽤 걸린다면서요. 네.
0: 그래서 그냥 없을 때는 국거리용으로 쓰셔도 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요거는 납작 썰을 거예요. 납작 썰기.
1: 납작 썰기 해볼게요.
0: 예. 납작 썰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써는 거 채썰기, 다지기, 뭐 네모나기, 어수썰기 등 있는데 네. 썰었을 때 자 나박 썰기는 이런
1: 나박썰기는 여기, 이 모양?
0: 이렇게 숟가락에 예. 들어갈 수 있는 정도를 예. 나박썰기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결이 이제 결이 이렇게 있죠? 예. 결대로 할 때는 시간을 오래 그리고 끓일 때는 찢어지니까 괜찮은데 아, 결 반대로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크기가 예. 다 이렇게
1: 일정해요. 일정해요.
0: 예, 납작납작하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3, 4cm 정도로 해서 요거를 이제 썰어주시면 되는데 예. 소고기 준비가 됐고요.
1: 국물까지 깔끔하게 네, 빼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예. 지금 무예요. 자, 무인데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아까 이거와 같은 크기로.
1: 나박썰기로.
0: 예, 나박썰기. 여기 두께는 근데 한 0.8cm 정도. 시원한 맛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탕 문화예요.
1: 맞아요.
0: 국물이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무에 있는 그 디아스타제라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껍질을 안 벗기셔도 되는데 깨끗이 씻어서 근데 저는 오늘 껍질을 벗겼거든요.
1: 그럼 선생님 갖고 있는 무가 너무 달면은 예. 조금만 넣어야겠네요. 그냥
0: 그래서
1: 적당량만.
0: 국 끓일 땐 흰 부분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판은 저희가
0: 예. 이렇게 해서 썰어서 예. 이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 네. 그냥 다 섞어 놓으면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조리를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모든 재료를 써서 한 번에 넣고 순서대로 넣는 게 잊어먹지도 않아요.
1: 아.
0: 따로따로 하면 저쪽 가서 이거 하다 보면 또 안 넣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네. 육수를 한번 내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이제 재료는 준비되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죠?
1: 정말 간단해요. 예.
0: 너무 요리가 뭐 여러 가지가 넣어서 복합적인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1: 네.
0: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네. 그냥 그 자체의 맛있는 물 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우선 팬을 좀 달궈주세요.
1: 네.
0: 네, 달궈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 여기는 지금 바로 고기를 볶을 거라서
1: 네.
0: 제가 이 식용유 기름을 넣었어요.
1: 네.
0: 근데 참기름을 같이 넣으셔서 볶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참기름은 이 발연점이 낮아서 타버려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제 냄새를 구수하게 할 때는 약간 섞어서 하셔도 되거든요.
1: 네.
0: 우선 고기를 핏물 뺀 고기.

0: 하면 육즙이 많이 나서 이제 그 고기 물이 혼탁해질 수가 있어요. 예. 육수가 그래서 이제 한 해가지고 지금 고기가 네. 이렇게 이제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1: 어느 정도까지 익혀지나요, 선생님?
0: 그때 이제 고기가 이렇게 약간 갈색 정도가 됐을 예. 때, 예, 이렇게까지 볶아주시면서
2: 네, 완벽히 익진 않았고요. 예,
0: 예. 물을
1: 이때,
0: 예, 일단 물을 부어요. 자, 일단 이제 물을 부면서 이제 어느거나 국이라는 건 끓여야 되잖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물을 부시고, 자, 여기다가 네. 파,
1: 대파.
0: 요거는 이제 향채라고 그래요. 상채, 네. 부채 채소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마.
1: 네. 다시마 넣고,
0: 예, 그다음에 통마늘,
1: 통마늘까지,
0: 예, 이렇게 넣으셔서
1: 국물 만드는 거죠.
0: 네, 국물 만드는 거죠.
1: 선생님,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예. 얼마 정도 끓여야 맛있는 맛이 우러나올까요?
0: 이게 이제 물을 또 넣어서 시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물 맛이 진하게 우러나는데 네. 처음서부터 물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무가 뭉그러져요. 네. 그래서 국물 맛이 좀 물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처음에는 모든 게 센 불이에요.
1: 예? 네,
0: 세서 이제 100도 비등점까지 올라와서 끓잖아요.
1: 네.
0: 그럼 중불로 해도 계속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끓어요.
1: 네.
0: 그 센 불에 올라오면 불을 줄여서 중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다가 이제 무를 넣고 또 한 스푼 끓이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지금 들어있는 재료들로 저희가 맛있게 한번 네. 국물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끓으니까 볼까요?
1: 네.
0: 예, 이렇게 이제 끓었어요. 어, 끓고 있네요. 그랬더니, 어, 핏물도 많이래. 지금은 이제 핏물이 좀 많이 없어요. 우리가
1: 깔끔해요.
0: 예. 이제 끓으면요, 여기다가. 네. 자, 대파.
1: 네. 걷어낼게요.
0: 예, 대파 걷어내시고. 다시마는 요건 쓸 거예요.
1: 네, 썰어서.
0: 예, 이때 다시 넣을 거니까. 네. 다시마 이렇게 넣으시고. 마늘은 뭐 굳이 걷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1: 그쵸.
0: 왜냐하면 또 양념을 쓰는데 만일에 뭐, 이게 다 빠졌다면 이렇게 걷어내셔도 네,
1: 깔끔하게
0: 되고요.
1: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면
0: 예, 예, 이렇게 걷어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무를 넣어주세요.
1: 예.

0: 무는 이때 들어가야 조금 이제
1: 네,
0: 부드럽게.
1: 이제 이래서 이제 끓여주세요.
0: 한 얼마 정도 끓이면 될까요?
1: 이제
0: 이제부터?
1: 무가 익을 정도니까 이미 이제 무를 얇게 썰으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겠죠?
0: 예.
1: 그래서 한 5분 정도?
0: 5분 정도?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국물에 끓으면서 열이 있으니까
0: 예.
1: 이거 끓는 동안에 이거는
0: 썰어볼까요?
1: 예, 이게 다시마를 보통 이제 해서 다 버리시거든.
0: 맞아요.
1: 그죠? 버리는데 이것도 맛있는 물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요. 나박썰기로.
0: 아, 똑같이.
1: 네, 같은 크기로 썰어줘야지 음식이 균형이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거는 거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같이 넣었다가.
0: 그럴까요?
1: 지금 이제 좀 예? 아까 이제 넣어서 예, 지금 끓었더니
0: 박을
1: 자, 예, 무가
0: 그 무의 시원한 향이 나요.
1: 예, 시원한 이거 예. 투명해졌죠.
0: 예?
1: 예, 이제 이게 다 됐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다시마 아까 국물을 우렸지만
0: 네.
1: 넣고 자, 파는 유황 성분이 많아요.
0: 예.
1: 그래서 얘를 미리 넣고 끓이게 되면 미리 넣어서 끓이면 향이 다 날아가서 그 영양 성분이 조금 그 파의 성분이 없어져요.
0: 네.
1: 그리고 잡냄새 같은 것도 다 날아가니까
0: 네.
1: 그 역할을 못해서 지금 마지막에 넣고 한 소금만 끓이세요.
0: 예.
1: 그러면 자 이렇게 파란색도 보이고
0: 예.
1: 예쁘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제
0: 맨 마지막에
1: 네 마지막에 이제 마늘
0: 예.
1: 아까는 그 육수를 내는 거 썼지만
0: 예.
1: 그다음에 이거 국간장이에요.
0: 예?
1: 네, 국간장. 국간장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0: 그러게요, 맞아요.
1: 그리고 얘가 약간 국간장이 들어가면 색깔도 연한 갈색이 돼요.
0: 예, 예.
1: 네, 그리고 소금은 집집마다 저거 맛이 다 달라요.
0: 네, 간이 다르니까.
1: 제가 그냥 적당히 넣어보겠어요.
0: 본인 입맛 따라
1: 네.
0: 드셔보시면서 맞추시고요.
1: 네.
0: 이제 간을 한 다음에는 얼마나 더 끓여주면 될까요?
1: 자. 요렇게 투명하면서 아삭거릴 수 식감이 있도록
0: 예.
1: 더 끓이시고 만일에 어르신들이 아우 나는 부드러운 게 좋아하면 더 끓이셔도 돼요.
0: 네.
1: 근데 지금 요 상태가 좀 적당하고요. 조금
0: 네.
1: 더 끓으면 얘가 부서져요.
0: 자 예. 그러면 저는 완성 준비해볼게요.
1: 네.
0: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1: 예.
0: 소고기 먹국이 완성됐어요.
1: 간단하지만요.
0: 예.
1: 이게 아까 그 조리 방법이 제일 간단하지만
0: 네.
1: 또 조리 방법에 따라서 또 맛있는 맛을 내는 비법이 있다고요.
0: 그러게요.
1: 네. 야, 무가 아주 그냥 투명한 게 하얀 무를 넣었더니요.
0: 이 고기 국물 향은
1: 네.
0: 이 소고기 묵국의 향은 정말로 뭔가 이 고기 국물의 진한 맛과 그다음에
1: 네.
0: 무의 시원함과 달큰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1: 자 이제 고기도 넉넉하게 넣고 인심 좋네요.
0: 그러게요.
1: 그냥 고기도 많이 넣어요. 뭐 조금 우리가
0: 넣으시고 그냥
1: 우리가 많이 먹고 저기를.
0: 오늘 이렇게 먹고 나면 소고기 이렇게 먹고
1: 됐습니다.
0: 시원하다고 그냥 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1: 예.
0: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묵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묵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핏물 제거한 소고기는 물기를 제거한 뒤 나박 썰어주세요. 무는 나박 썰고 대파는 엿을 썰어줍니다. 냄비를 달군 뒤 식용유와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물, 대파, 다시마, 마늘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렇게 소고기를 먼저 볶아야 육즙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 다음 대파, 다시마, 마늘을 건지고 물을 넣어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건진 다시마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엿을 썬 대파,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을 넣어 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소고기 묵국이 완성됩니다.
0: 밥, 탕! 그 심지어 라면까지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이 파김치인데요.
1: 네.
0: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파김치 재료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파를 많이 주름 사용하시고요.
0: 네.
1: 들어가는 재료는 많지 않습니다.
0: 네.
1: 양념에 이제 양파, 그다음에 이제 멸치 액젓에다 고춧가루,
0: 네.
1: 그다음에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요즘 계절에는 홍고추가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홍고추를 좀 넣으면 단맛도 있고
0: 네.
1: 색깔도 고와서 이거 넣고 조금 이제 요거
0: 설탕,
1: 마늘, 생강즙,
0: 네.
1: 그다음에 이거 고명으로 조금 저 통깨 조금 준비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찹쌀.

0: 자, 알싸에서 입맛까지 확 사는 파김치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파김치 이름만 들어도 예. 너무 맛있는데요.
1: 네, 네.
0: 자, 오늘은 파 중에서 쪽파를 준비하셨나요?
1: 예, 예. 이게 쪽파인데요. 예. 이제 주로 지금 나오는 쪽파는 많이 절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 예, 예. 예. 그래서 네. 우선 절여야 되겠죠?
0: 네.
1: 자, 김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발효를 해야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이 조건에 맞춰서 이게 숙성이 돼서 익어야 되는데
0: 네.
1: 우선 이건 이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0: 네.
1: 자, 이제 뿌리하고 이 줄기 부분하고 해서 이게 더 어때요?
0: 단단해요.
1: 단단하죠? 여기다가 요거.
0: 액젓으로?
1: 네. 멸치 액젓을 요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부어요. 아래쪽으로만.
0: 아, 아래쪽을 먼저 이렇게?
1: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집에서는 이게 밑으로 깔리니까
0: 예?
1: 잘 절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0: 거지. 기울기가 있게.
1: 기울기, 이런 식으로.
0: 아.
1: 뭐 이런 데 뭐 빨리 받치든지.
0: 예?
1: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절어지면서
0: 예.
1: 여기서 수분이 나오죠. 그럼 중간에.
0: 예?
1: 이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요. 그렇게 해서 단단한 부분을 먼저 절여야 되는 거예요.
0: 예.
1: 여기는 살짝만 절여도 되니까.
0: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20, 30분, 30분 정도 뒤집으면서 해주시면
0: 예.
1: 조기 좀 봐주시겠어요? 예.
0: 자, 이렇게 미리 30분 정도.
1: 예.
0: 절여준.
1: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싱싱하게 덜 절어진 거고,
0: 예.
1: 이거는 자, 이렇게 절어졌어요.
0: 자, 예,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좀
1: 차이 나죠? 예. 예. 이렇게 숨이 죽어서.
0: 예. 예.
1: 여기도 약간 물이 들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0: 물도 요렇게, 많이 나왔어요.
1: 네, 요렇게 해서 절여 놓으시고요.
0: 네.
1: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뿌리하고 머리가 가지런하게 해야
0: 예.
1: 비며서 요거를 요렇게 꼬리를 쥐서 묶을 때 좋아요.
0: 예, 예.
1: 막 섞어 놓으면 또 찾아야 되니까
0: 네.
1: 꼬리가 어디 갔나, 뭐 머리 뿌리 쪽이 어디 갔나 찾아야 되니까
0: 네.
1: 되도록이면 요렇게 놓으시고
0: 네.
1: 이 국물에다가 이제 여기는 멸치 액젓하고 여기 지금 여기서 파에서 나온 물이 있겠죠?
0: 맞아요, 채소가.
1: 네네. 그러면 예. 여기다가 찹쌀풀.
0: 아, 아무래도 이제 김장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찹쌀풀이 들어가야 되는데,
1: 예.
0: 원래 밀가루풀, 찹쌀풀 두 개 중에 넣으시는데, 오늘은
1: 예.
0: 찹쌀풀을 선택하셨어요.
1: 이게 찹쌀이 이제 전분이잖아요.
0: 예.
1: 쌀가루인데, 밀가루보다는 훨씬 더 이게 발효 속도가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0: 예.
1: 전분이 많아서 발효 속도가 높아요.
0: 예.
1: 빨리 익어요.
0: 아.
1: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역할도 있고 풀이 들어가서 이걸 매끄럽게 해주면서
0: 네.
1: 그 매운맛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목 넘김이 좋거든요.
0: 맞아요.
1: 또 뭐 여름철에는 감자 전분도 넣기도 해요. 이게 영양분이에요.
0: 그쵸, 그쵸.
1: 미생물의 영양소.
0: 예.
1: 자, 찹쌀풀 넣고요. 고춧가루.
0: 고춧가루.
1: 네, 고춧가루를 이렇게 몸이 불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그냥 바로 넣게 되면은 우리 김장할 때도 왜 다 버무려 갖고 나중에 저 우체를 버무리듯이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풀어지면
1: 풀어지면 이게 들어가서 색이 저기 고와져요.
0: 맞아요.
1: 자, 그다음에 요거는 홍고추. 이거
0: 네.
1: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제 집에서는 보통 어떻게 윙 믹서로 갈아서
0: 맞아요,
1: 하시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단맛도 더 좋고.
0: 예, 약간의 씹는 식감도 있고.
1: 네. 요거 설탕인데요.
0: 네.
1: 설탕도 파김치의 영양소 역할을 해줘요. 발효를 또 매운맛도 조금 감소해주고.
0: 네.
1: 자, 마늘은 많이 안 넣겠어요. 여기 자체에 좀 매운맛이 있으니까.
0: 예.
1: 그래서 또 좀 넣어주면 좋고. 생강즙.
0: 예. 생강즙.
1: 생강즙이 들어가야 이게 방부작용도 있어요. 생강이 들어가면은 덜 상해요.
0: 오.
1: 예. 연화작용, 방부작용, 탈취작용. 생강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0: 네.
1: 자, 생강을 통으로 그냥 갈아서 넣는 것보다는 이게 파김치가 연하니까.
0: 예.
1: 이제 즙으로 이래 넣으시면 되고, 자, 이거 넣겠습니다.
0: 예.
1: 이것도 그냥 다 넣으세요.
0: 여기까지.
1: 예,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가
0: 네.
1: 아까 물이 많았던 게
0: 네.
1: 굉장히 촉촉해지면서 색깔이 발현이 됐어요.
0: 예, 아, 이렇게.
1: 예.
0: 자, 김치 양념에다가
1: 예.
0: 마지막에 양파를 넣는데요.
1: 예.
0: 선생님, 사실은 이제 예.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자취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 네.
0: 저도 이제 혼자 살 때 예. 김치가 꼭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해봐야 다 먹지도 못하고.
1: 네.
0: 근데 뭔가 재료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네요, 선생님.
1: 그건 손도 많이 안 가요.
0: 자, 이렇게 내 손으로 한번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뭐 오히려 그 우리가 만들어서 부모님을 드리는 것도 그쵸?
1: 해보실래요?
0: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진짜로
1: 네, 네, 네.
0: 엄마가 맨날 너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좀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0: 네.
1: 요 양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버무려요. 넣고 가운데 거 한번 벌려서
0: 예?
1: 이런 식으로
0: 한 번에
1: 네.
0: 와, 진짜 아니 보기만 해도 아주 군침이 돌고
1: 네.
0: 이 양념이 파김치의 양념은 진짜 이렇게 확한 게
1: 예. 네. 빨가면서 지금 맛있는 맛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요.
1: 이렇게.
0: 이 파김치는 익는 정도에 따라서 또 맛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1: 맞아요. 찌개나
0: 예.
1: 무슨 저기 그 삼겹살 먹고 그럴 때 구울 때는요. 예? 팍 익혀야 돼. 한 4일 정도.
0: 그때는?
1: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간단하게
0: 겉절이 느낌으로.
1: 겉절이 느낌으로 할 때는 뭐 밥에도 올려서 먹어도 되고 반찬으로 먹을 때.
0: 예?
1: 자,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하루 정도만 내버려도 돼요, 요즘은.
0: 자, 이제 이거 한번 담아야 봐야 되는데.
1: 예?
0: 담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 이거를 그 켜켜이 어떻게 담아요?
1: 자, 이거를요.
0: 예.
1: 이렇게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5cm 쭉 이렇게. 네, 말아요.
0: 아, 이렇게 말려 있는 거 봤어요, 파김치.
1: 예, 이렇게 해서 저 접시 하나 주세요.
0: 아.
1: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묻었잖아요. 그러면 뭐 크게 그래야지 먹기가 좋고요.
0: 꺼내 먹기가.
1: 예, 이렇게 한 5cm 정도 들고 이 뒤에 거 갖다 놓고
0: 예?
1: 나머지 이거 입 사이가 부드럽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갖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럼 풀리지 않아요.
0: 예. 이렇게 해서 정리도 이렇게 잘 되고.
1: 예, 예.
0: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요걸 한번
1: 예.
0: 담아 볼게요.
1: 예. 자, 이래 넣는데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1: 또 이거는 요 줄기 부분 반대편으로 놓으세요. 한쪽으로 가면 뚱뚱하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그냥 넣을 때는
1: 이렇게
0: 반대로
1: 이 줄기 쪽으로 가면 여기가 뚱뚱해지죠.
0: 좁아지죠.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선생님 이렇게 김치 나무잖아요.
1: 예.
0: 뭔가 그 통장에 저금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1: 밥만 있으면 먹잖아요.
0: 냉장고는 우리 그렇죠. 은혜님 집에 오는 거죠. 예.
1: 표현이 아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이 세상에. 좋으세요.
0: 세상에. 예.
1: 자, 이 남는 건 국물을 조금 넣으세요.
0: 얼마 넣을까요?
1: 조금만.
0: 조금만.
1: 예. 됐어요. 그리고
0: 네?
1: 자,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소금을 좀 넣으셔야 돼요.
0: 소금 넣을까요?
1: 가져주세요.
0: 아, 간을 좀 해주네요.
1: 예, 이게 간을 안 하면 갱물이라 해서 맹물이 들어가면 이게 음식이 상해요.
0: 예, 예.
1: 예, 뭐, 좀 넣으세요.
0: 자, 소금은?
1: 예. 뭐 넣어서
0: 예?
1: 이게 맹물이 들어가면은 저쪽에 양념한 거하고 간이 달라지잖아요.
0: 또 염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자,
1: 그래서 됐어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이 국물을
0: 뭐 저희가 숙성시키면서
1: 예.
0: 자, 뭐 국물이 나올 수 있지만
1: 예.
0: 쪽파에서도
1: 예, 예.
0: 미리 이렇게 국물 만들어서 넣어줘요.
1: 네, 국물을 계속 넣으셔야 됩니다. 예.
0: 자,
1: 그러면
0: 네.
1: 이제 이거를
0: 올려볼까요? 매듭 예. 찍은 것도?
1: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0: 그러게요. 이렇게 매듭 찌면요, 선생님.
1: 예.
0: 이렇게 익었을 때 꺼내 먹기도 너무 좋아요.
1: 예. 그리고 얌전하잖아요.
0: 맞아요. 그치?
1: 한두 개씩만 놔도 되니까.
0: 소담스럽게 이렇게.
1: 예, 지금 그죠? 벌써 익어갖고 이게 깔아졌어. 그죠?
0: 이게 만들자마자 바로 이게 겉절이 형식으로 먹어도 좋을
1: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냥 드셔도 돼요.
0: 자. 선생님께서 한 며칠 정도 숙성시켜준
1: 예.
0: 파김치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 김치는 며칠 정도 숙성?
1: 이거는 하루.
0: 하루?
1: 예, 예,
0: 예.
1: 어제 해가지고. 그랬더니 색이 푸른색이 이렇게 있죠?
0: 예.
1: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숙성이 되긴 한 건데.
0: 자, 향도 좀 더 진한 향이 확 나요.
1: 예, 그리고 이렇게.
0: 국물도 진해졌고요.
1: 네, 국물도 진해졌고. 그래서.
0: 네?
1: 하루 정도면 요렇게 되고요. 약간 이거는 조금 덜 된 거예요. 약간.
0: 덜 된 거 아직.
1: 예,
0: 방금 만든.
1: 예, 예.
0: 자, 그럼 선생님. 완성 접시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네, 네.
0: 자. 이야, 또 아주 순식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파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꺼낼 때 이렇게 꺼내기가 쉬워요.
1: 네, 그러면 보기도 좋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리게 하나는 여기로 가게.
0: 예.
1: 그러면 길이가 또 맞겠죠.
0: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집에서 김치 그냥 막 아무렇게나 꺼내서
1: 네.
0: 먹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김치가 담겨 나오면 더 먹음직스러워.
1: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주부의 솜씨가 진짜 아우 이런 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0: 네?
1: 대박.
0: 아, 대박. 정말 대박이네요. 그렇죠?
1: 자, 국물은 이렇게 해서 고도 될 것 같아요.
0: 이야.
1: 그리고 국물이 김치니까 촉촉하게 좀 있어야
0: 예.
1: 네, 먹음직스럽죠?
0: 정말 대박입니다. 네. 자, 어느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너무나 맛있는 파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파김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쪽파는 뿌리 부분에 멸치액젓을 뿌린 뒤 뒤집어가며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양푼을 살짝 기울여주면 쪽파에 멸치액젓이 고루 닿아 더 잘 절여집니다. 절이고 남은 멸치액젓에 찹쌀풀, 고춧가루, 다진 홍고추, 설탕, 다진 마늘, 생강즙, 통깨를 섞어

0: 섞어 양념을 만든 뒤 채썬 양파를 버무려줍니다. 양념에 쪽파도 넣어 버무린 뒤 돌돌 말아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김치통에 파김치를 담아줍니다. 남은 양념에 물과 소금을 넣어 파김치 위에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파김치가 완성됩니다. 어떤 주방에서든 최고의 맛이 나는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황금 레시피. 술 먹은 다음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큰한 국밥을 소개한다. 김치와 콩나물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 한 그릇 뚝딱할 김치 콩나물 국밥부터 매번 국으로만 먹었던 황태채의 완벽 변신. 매콤달콤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군침 도는 황태채 무침까지. 요리의 풍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에너지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네.
1: 선생님, 네. 이 국밥 중에서 김치 콩나물 국밥은 이 재료 접근성이 쉬워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기 좋은데요. 네. 자,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자, 우선 그 김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원한 맛을 첨가할 그 콩나물. 네. 그 다음에 칼칼한 맛을 더 추가해줄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 선생님, 네. 그리고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은 네.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예술인데요. 양념에 뭐가 들어가지 궁금해요.
2: 새우젓하고요.
1: 네.
2: 예, 그 다음에 국간장을 섞어서. 네. 그 양념을 해서 이제 그 양념으로 섞어서 간을 맞출 거예요.
1: 네. 예. 육수는 어떤 걸로 내실 거예요?
2: 아, 이제 국밥이니까요. 예. 국물이 그 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멸치하고 뭐 표고. 네. 양파, 대파를 넣어서 육수로 끓여서 채수 같이. 네. 그렇게 진한 맛을 낼 거예요.
1: 네. 예.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이 뚝배기 한 사발 주면 정말 끝까지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노하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김치 콩나물 국밥 시작해볼 텐데요. 네. 자, 제일 먼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2: 아, 우선 육수를 좀 내놓고 나중에 남으면 쓰셔도 되니까 육수부터. 네.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맞아. 사실 국밥에서 모든 국에서는. 예. 육수, 밑국물이 제일 중요해요.
2: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수는. 네. 지금 물을 우선 좀 물을 넣어주시고요.
1: 네.
2: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국밥에 쓰는 거는 뭐 황태 포도 넣기도 하고 그런데. 네.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멸치는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더 맛이 있으니까 멸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끓이는 거 여기 또 이제 표고버섯이 약간 소고기 맛이 나잖아요.
1: 맞아요,
2: 그
1: 맞아요.
2: 진한 육수에 표고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양파. 네. 양파도 이렇게 이제 통으로 넣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 하려면 이렇게 잘라서도 넣으시는데. 네. 이 채수를 오래 끓이려면 통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이게 국물이 진해요. 네. 이러면 이제 약간 탁해질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 향채 채소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2: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대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소금을 좀 넣어 주셔야 돼요.
1: 소금을요?
2: 예. 네, 소금을 넣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네.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밀고 나오는 힘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국물이 빨리 우러나오면서 진한 맛을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또. 네. 한 가지 이제 육수에서 중요한 거는 찬물에부터 넣고 끓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1: 차가운 물부터 시작을 해서. 네.
2: 그래서 이제 끓어오르면서 열을 받으면서 끓으면서. 네. 표고에 맛있는 물이라든가. 예? 양파가 익으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국물, 맛있는 국물을 밖으로 빼주는 거죠.
1: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밑국물은. 예. 얼마 정도 이렇게 끓여야 맛있게 나올까요?
2: 이거는요, 한 20분?
1: 20분 정도.
2: 예, 20분 정도.
1: 그럼 이제 맛있는 국물을 좀 끓이는 동안. 네. 우리는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2: 네네. 자, 우선요.
1: 네.
2: 김치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네.
2: 이제 국밥이니까 이제 너무 이게 크지 않아도 돼요.
1: 네.
2: 넣고 요거는 국밥에 뚝배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요. 한 2cm 정도? 이렇게.
1: 2cm 정도.
2: 예, 예. 이렇게.
1: 아, 진짜 선생님, 저도 원래 평소에도 콩나물 국밥 좋아하는데.
2: 예.
1: 특히 김치 콩나물 국밥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김치가 들어가면 그 맛이 뭔가 더 이렇게 뭐 씹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뭔가 더 깔끔하고
2: 그거 하나에 예. 이거 하나에 밥하고 이제

0: 뚝배기에 국밥을 하게 되면 밥이 들어가잖아요.
1: 예.
0: 밥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글로 다 들어가서
1: 네.
0: 음식이 굉장히 그 비타민,
1: 네.
0: 무기질, 그다음에 탄수화물까지 다 그쵸. 먹을 수가 있죠.
1: 다른 네. 반찬 필요 없이.
0: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이게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준비는 됐거든요.
1: 지금 이제 밑국물도 다 끓은
0: 예,
1: 것 같아요.
0: 밑국물도 아우 맛있는 냄새 나죠.
1: 야.
0: 예. 그래서
1: 네.
0: 이 밑국물을 김치하고요.
1: 예, 김치요.
0: 김치.
1: 예.
0: 그다음에 콩나물.
1: 아, 콩나물 들어가요? 예. 예.
0: 같이 넣어서 끓이세요.
1: 이 콩나물 시원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콩나물 들어가요?
0: 콩나물은 이제 그렇죠. 이제 콩나물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도 있지만 예. 아삭거리고
1: 맞아. 예,
0: 김치는 약간 왜 질겅질겅한데 콩나물은 예. 아삭아삭 사삭하죠.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세요.
1: 네.
0: 그러면 이거 끓이는 동안에 이거 오늘 육수가 지금 뜨끈뜨끈하게 끓었기 때문에
1: 예.
0: 국밥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1: 예.
0: 김치 콩나물 익으면서 김치가 푹 익을 필요는 없어요.
1: 맞아요.
0: 그냥 뚝배기에다 놓고 또 이렇게 끓일 거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거 끓는 동안에 이거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양념 만들어 볼까요? 예. 자.
0: 그런데 이제 뭐 전주나
1: 예.
0: 뭐 이런 잘한다는 데 가면은
1: 오.
0: 국밥이 다 뭐 어떤 데는 새우젓만 넣고
1: 예.
0: 이게 맛이 다 다르죠.
1: 어떤 데는 오징어도 넣은 데도 있었어요.
0: 네, 오징어를 넣으면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면 시원하게
1: 예.
0: 느껴지는데
1: 예?
0: 우리는 그 오징어 대신에 오늘 새우젓도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인데
1: 네.
0: 이게 새우젓은 새우의 그 살이 발효가 돼서
1: 예?
0: 이게 젓갈이 뭉그러진 거니까 이거 자체에 핵산이라는 성분과 맛있는 맛이 녹아져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만 넣어서 해도 맛있거든요.
1: 네.
0: 자, 이거는 마늘 다진 거고요.
1: 마늘 다진 거.
0: 네.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1: 예.
0: 이제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시고
1: 그렇죠.
0: 이래야지 이제 또 김치의 간 갖고는 약간 톡 쏘는 매운맛이 적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이거는 국간장.
1: 예.
0: 그래도 뭐니 해도 이건 국간장은 이제 청장이라 그래서
1: 예.
0: 집에서 왜 매주 뜨고 남은 간장
1: 네.
0: 그거를 해야지 그 콩에서 단맛이 나서 맛있어요. 감칠맛이 있어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새우젓.
1: 새우젓.
0: 새우젓도 넣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칼칼한 맛을 낸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뻑뻑해지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렇게 뻑뻑해지고, 요거는 김치하고 그 시원한 맛만 해서 뭐 여기다 기름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넣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1: 굳이 안 넣지 않아도.
0: 안 넣어도 요렇게 해서 넣고요.
1: 예.
0: 요기다 이제 요건 깨소금인데.
1: 네?
0: 근데 깨소금이 들어가면 또 입에 씹히는 맛도 좋으니까.
1: 맞아요.
0: 예, 이렇게 하고. 달걀은 이따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달걀은?
0: 예, 예. 이렇게 해서
1: 네.
0: 이걸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촉촉하게 이렇게 되죠.
1: 그러게요. 촉촉하게 예, 되는데요.
0: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넣고 이게는 지금 짭짤음하면서 또 마늘이 들어가서 매콤하고 고춧가루에
1: 예.
0: 톡 쏘는 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그 섞어지게 내주세요.
1: 자.
0: 예.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볼까요? 지금 아주,
0: 네.
1: 아주 그냥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0: 김치. 이 김치국은
1: 예?
0: 진짜 100번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지금.
1: 맞아, 그냥 얼큰하면서도 깔끔하고.
0: 예.
1: 아, 진하네요, 향이.
0: 예, 예, 지금 이제 아까 이렇게 끓는 그 육수에다 넣었더니
1: 예.
0: 이렇게 끓고 있어요, 활발하게.
1: 이야.
0: 어? 지금은 이 김치만 넣었더니
1: 예.
0: 색이 이제 국밥 이제 빨갛지는 않아요.
1: 예, 붉으스름한데
0: 예.
1: 우리가 뭐 평소에 먹었던 그 빨간 느낌은 아니에요.
0: 지금 있죠. 콩나물도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콩나물이 투명해졌어요.
1: 네.
0: 너무 끓이면은 얘가 질겨져요. 섬유소만
1: 예.
0: 남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1: 대파.
0: 네. 대파도 넣으시고.
1: 네.
0: 자, 이거 두부. 두부도 한 소금만 끓으면 되니까
1: 예.
0: 지금은 이제 다 넣으셔도 돼요.
1: 자.
0: 네. 다 넣으시고
1: 자, 콩나물하고 김치 들어간 후에 한 소끔 끓인 후에
0: 예.
1: 나머지 재료를 다 넣을게요.
0: 예, 넣어서 이제 이걸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또 내려갔죠?
1: 예.
0: 자, 그래서 이제 넣고 또 끓이시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예.
0: 아예 이걸 끓이면서 이거를 양념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1: 예.
0: 간을 맞춰서 내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아니면은 이거를 국에다 뚝배기나 이런 데 그릇에 붓고
1: 예?
0: 거기다가 요거를 넣고 달걀을 얹어가지고 달걀이 반숙될 때까지 끓여서 이게 다 섞어 먹는 경우도 있고
1: 예, 예.
0: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섞어서 하도 되고
1: 네.
0: 저 아니면 뚝배기에다가 이거를 넣고
1: 네?
0: 요 국물을 떠서 이걸 넣고 계란을 올리는 것도 되고
1: 그 오늘은 이 뚝배기에 따로 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0: 그렇죠. 뚝배기로 하면 또 예.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1: 분위기가 있죠. 또 국밥을.
0: 예, 예. 그래서 지금
1: 예.
0: 보니까요. 이게 불이 화력이 세니까 색깔도
1: 예.
0: 너무 좋고 만일에 이렇게 김치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거

0: 이렇게 이제 걷어내세요.
1: 네.
0: 이게 이제 김치에 들어있던 고춧가루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좀 더 깔끔하게 드시면 예, 예.
0: 뽀글뽀글한 게 이게 다 거품이 뭐예요? 기포죠, 기포.
1: 맞아요, 네. 기포요.
0: 기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 예. 자, 근데 선생님, 예. 선생님께서 각자 간이 다르니까 예. 각자 간도 맞추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요. 예. 간이 다 달라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릇에 담아놓으면 예. 이제 떠주면은 이제 식성에 따라서 예. 먹으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1: 자, 그리고 던져놓고 예. 옆에 지금 예. 저 뚝배기에 밥 한 공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0: 예. 아유, 자, 아주 예.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 국밥 분위기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네, 한번 네. 준비해봤는데 네. 자, 그럼 제가 이 밥 옆으로 예. 일단 가지고 와서 예. 여기다 한번 받쳐볼게요.
0: 예, 곧다 놓으세요. 예, 예. 그러면 네. 이제 여기다 보여야죠 먼저 예. 이렇게 콩나물도 들어가고 빨간 고추도 아우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총천연색 씨는 아주 고프해요.
1: 그러게요 선생님. 그 뭐가 좋은 게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뭘 할 때 꼭 고기가 들어가 있는 생각을 하는데 고기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맛있게
0: 고기 대신에 오늘은요. 두부도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달걀을 넣을 거예요.
1: 아 달걀을.
0: 예.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
1: 네.
0: 청양고추. 자 고추도 들어갔고요. 자 국물 이제 더 국밥이니까 네. 국물이 좀 있으면 좋겠죠.
1: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은 제가 예전에 이제 스케줄이 늦게 끝났을 때도 네. 문을 연 가게가 많았어요.
0: 아,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일이 끝나고 너무 지치고 배고플 때 이 국밥, 김치 콩나물 국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0: 속이 착 예. 풀리죠.
1: 든든하고.
0: 네네. 이제 일을 올려주세요.
1: 자, 와. 네. 자, 선생님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간을 한번 또 해볼까요?
0: 네. 여기다가 예. 자 이제 요 양념장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1: 넣어주시고.
0: 예. 뭐 이렇게 펼쳐서 밑에서 끓으면서 섞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여기다가 자 달걀을
1: 달걀 하나 올라가줘야죠.
0: 네, 달걀이 딱 해서 이게 이제 조금 끓으면서 국물이 여기다서 이제 반숙으로 있겠죠.
1: 맞아요, 맞아요. 예, 예.
0: 그러면 이걸 싹 섞으면서 고소한 맛하고 밥에 딱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밥이 퍼지면서 이 고기 국물, 김치 국물, 뭐 아니면은 그 육수 국물이 여기 다 배니까.
1: 네, 예, 진한 맛으로 또 먹을 예, 수 있죠.
0: 그냥 그것만 먹어도 반찬 없어도 될 정도로.
1: 맞아요, 맞아요. 국밥 예, 예. 한 그릇이면 정말 배가 벌떡 일어나는데요.
0: 예.
1: 자, 이렇게 너무나 뜨끈뜨끈하고 맛있는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김치 콩나물 국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국멸치, 표고버섯, 양파, 대파,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밑국물을 끓일 때 소금을 넣으면 더욱 진한 국물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배추김치를 송송 썰어줍니다. 밑국물에 송송 썬 김치, 콩나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새우젓,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어슷 썬 대파, 두부, 어슷 썬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이 든 뚝배기에 김치 콩나물 국을 담고 양념과 달걀을 넣으면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번엔 황태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 해요.
0: 네, 네. 이제 오늘 이거는 불 안 쓰고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반찬인데요.
1: 네.
0: 황태포 건조된 거.
1: 네.
0: 예, 그다음에 오이 이것만 하면 좀 퍽퍽하니까 네. 오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명으로 실파하고
1: 네.
0: 그다음에 요거 홍고추가 좀 들어가고요.
1: 네, 그리고 선생님.
0: 네.
1: 약간 찐득한 고추장 양념에 맛있게 네. 무치는 게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0: 네.
1: 양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예, 양념장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식초 줬는데 오늘은 고추장,
1: 네.
0: 그다음 고운 고춧가루
1: 네.
0: 소주가 좀 들어가요. 올리고당,
1: 네.
0: 그다음에 설탕 약간 감칠맛 나게 설탕 약간 넣고
1: 네.
0: 바닷건 그러니까

0: 청양즙, 예? 마늘 다진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1: 어, 쉬는 날에 이 밑반찬 만들 때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만들면 정말 밥상이 풍성해지겠어요.
0: 예.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0: 네.
1: 자, 선생님. 일단 이 황태 정말 이제 국에만 많이 봤었는데 국에서 네. 예, 예. 오늘은 이게 무침을 만들어요.
0: 이 황태포가요. 예. 이제 북어포인데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거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말렸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1: 예?
0: 그래서 욕심 부리식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건조된 거라서
1: 네.
0: 뭐 한 60g, 50g만 해도 양이 많은데 이건 일단요.
1: 예?
0: 물 좀 주시겠어요?
1: 네.
0: 이게 건조됐기 때문에 그냥 하면 딱딱하고 국을 끓일 때는 또 뭐 괜찮은데
1: 예.
0: 이렇게 반찬을 먹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황태를요. 그리고 이제 찢어놓은 거라서 먼지도 묻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물에다 그냥 한번 씻어요.
1: 어, 뭔가 헹구듯이.
0: 예,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씻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1: 네.
0: 그냥 일단 놓으세요. 이러면 여기 이제 씻으면서 불순물 떨어지고 여기에
1: 예.
0: 물이 이렇게 흡수가 돼요.
1: 아, 맞아요. 촉촉하게요.
0: 예, 물을 담궈 놓는 게 아니에요. 담궈 놓으면 맛있는 물이 다 빠져버려요.
1: 예.
0: 그 씻으니까 이게 아까 마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1: 그렇죠. 왜 물을 먹었기 때문에.
0: 네, 네. 그래서 이걸 한 15분, 20분 뭐 예. 이렇게 내비두세요.
1: 네.
0: 내비두면
1: 네.
0: 여기서 이제 수분이 흡수되면서 이 마른 게 건조됐던 게 보들보들해져요.
1: 어.
0: 그 상태가 그거예요. 아,
1: 선생님께서 15분
0: 예.
1: 정도
0: 예.
1: 이렇게 수분을
0: 예. 이게 촉감이 달라요.
1: 예.
0: 촉감이.
1: 그러게요. 아까 뭔가 예. 뽀글뽀글하면서
0: 예. 이거는 뽀글뽀글 스펀지같이 뽀글뽀글인데 이건 아직 딱딱한 느낌이
1: 예.
0: 있거든요.
1: 이건 찢어지기도 하나요? 부드럽게?
0: 네네. 이거는 이제 이래서 이렇게 찢어주면은
1: 예.
0: 지금은 저거는 못 뜯어요.
1: 그러게요.
0: 이래 놓으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1: 그렇게 잘 찢어지네요.
0: 그런데 근데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1: 예.
0: 이거 찢어가지고요.
1: 먹기 좋은 크기로.
0: 예예.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포근포근해서 이게 잘 찢어져요. 이렇게.
1: 그리고요. 선생님 이 황태포에
0: 예.
1: 이 황태 향이 굉장히 좋아요.
0: 네.
1: 감칠맛 나는 향이.
0: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가을 되면은 뭐 식초 같은 거 여름에는 막 입맛이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 상큼하게 했는데 오늘 요거는
1: 예.
0: 그런 맛이 아니고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 같이 그렇게
1: 예.
0: 할 건데.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거 오이가
1: 네.
0: 이 들어가면 좋은데 오이가 들어가면요 아삭아삭한 게 맛이 있어요.
1: 그래서
0: 오이를 이렇게 반을 갈래세요.
1: 네.
0: 지금 오늘 요거는 씨가 없어서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1: 네.
0: 오이가 씨가 많을 땐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하시는데 이건 오이가 아주 좋으네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서
1: 네.
0: 저거 크기 같이 요거 크기 같죠.
1: 네.
0: 예, 예. 그래서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오이를 썰어주세요.
1: 사실 무침하면 또 오이가 빠질 수 없어요.
0: 이게요.
1: 예.
0: 이거는 황태가 보들보들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아삭한 식감이 또 있어야지 이게 맛있어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짝꿍인데 이렇게 해서 썰은 다음에 요거를요 소금에다 좀 절여요.
1: 아 소금에.
0: 예. 왜냐하면 물이 생기면 무칠 때게 이렇게 겉돌잖아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예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으셔서 요거는 한 20분 정도?
1: 20분 정도.
0: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수분이 생기면 수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1: 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선생님께서 절여 놓은 게 있는데요.
0: 이렇게 짜글짜글 해줬잖아요.
1: 확실히 크게 달라졌고 네. 뭔가 부드러워졌어요.
0: 예, 여기 부드러워졌잖아요. 이렇게
1: 네.
0: 이제 뽀들뽀들. 얘는 지금 이렇게 꺾여요.
1: 맞아요. 불어서 그래요.
0: 이러면 아직 수분이 없는 상태. 이거는 꺾여지진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물기를 짜서 요거는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그래서 저 볼 하나 주시겠어요?
1: 뭐요? 예.
0: 좀 거기서 묻혀야 되니까.
1: 네.
0: 자, 우선요. 여기에 이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1: 예.
0: 이제 돼지캔 게 들어가면은 부드러워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건 소주예요, 소주.
1: 소주요?
0: 네, 소주를 넣게 되면 소주의 일종의 그 살균 작용도 해주지만
1: 네.
0: 방부 역할도 해줘요.
1: 오.
0: 지금 두고 먹을 때
1: 예.
0: 그리고 아 이거 먹으면 술 취하지 않을까? 절대 아니에요. 날라가거든,
1: 휴발성이니까.
0: 예. 예, 소주 넣으시고, 요거는 올리고당.
1: 오,
0: 예.
1: 그래서, 단맛도 내주면서 코팅도 되고.
0: 윤기도 나고.
1: 맞아요.
0: 예, 코팅도 되고. 예, 아주 이 음식이 이렇게 무침이나 요런 건 또 그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 설탕.
1: 단맛 중요하죠, 선생님.
0: 네네. 약간 감칠맛.
1: 예, 그렇죠? 감칠맛.
0: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강즙. 생강즙은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라서
1: 예.
0: 혹시 비린내 같은 거.
1: 예, 황태. 예, 예,
0: 그런 거. 예, 그래서 그 생강향으로 그 이제 탈취 냄새에
1: 잡아주고
0: 예 그다음에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통깨는 같이 버무릴 걸 좀 넣고 조금 고명은 나중에 위에다 좀 뿌리게
1: 예
0: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1: 고추장
0: 예
1: 이 무침에 또 고추장 들어가줘야 돼요 선생님
0: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1: 네.

0: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황제 반찬이에요.
1: 어, 황제 반찬.
0: 네, 네. 이거, 자, 이거 고춧가루, 고운 네. 고춧가루예요.
1: 네. 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섞었는데. 네,
0: 이렇게 해서 이걸 네. 싹 섞어요. 섞으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할 적에 고추장부터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1: 아, 저 처음에요.
0: 어, 근데 액체부터 넣어서 그 액체에 여러 가지가 그 양념이 녹으면서 네. 섞여져야 이게 전체적인 맛이 잘 어우러지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 숙성한다 그러죠.
1: 아, 숙성한다.
0: 이렇게 잘 맛이 있도록 네. 섞어 놓는다 이런 맛인데 이게 이렇게 섞어서 만일에 아니, 난 조금 달큰한 게 더 좋아 그러면 매실청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되거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색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쪽쪽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넣으면 물이 안 생겨요.
1: 이 양념이?
0: 양념이 너무 묽으면 예. 나중에 이제 물이 많이 생겨요.
1: 아, 예. 그게 중요하구나.
0: 네네. 그래서 이것부터 넣겠습니다.
1: 자.
0: 색깔이 얼마나 이쁘게 발현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1: 그러게요. 사실 이 황태포는 항상 이제 국에 들어가서 국에서만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무침으로.
0: 자, 이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색이 우와. 다 배야 돼요.
1: 우와, 예. 어, 정말 순식간에.
0: 네, 색이 너무 이쁘죠?
1: 예.
0: 자, 이렇게 다 속속 들이배게 한 다음에 오이를 넣고 해야지 예. 이게 오이같이 같이 넣으면은 다 뭉그러져요.
1: 그러게. 예. 저는 우리 비가 이렇게 한 몇 년 했어도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0: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 예. 달라지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의 그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1: 본인의 맛을.
0: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그거 넣으세요.
1: 자, 이거 넣을까요?
0: 네, 그거 넣으시고요. 다 넣으세요.
1: 네.
0: 이게 또 들어가면 또 색이 달라져요.
1: 그러게요. 자,
0: 고루고루 묻혀서 자, 이제 담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70g인가 그런데 굉장히 양이 많고 이걸 다 못 먹죠 한꺼번에.
1: 그렇죠.
0: 음식들 많이 넣으면 질려요.
1: 맞아요.
0: 조금 나서 모자르면 또 그래요.
1: 이런 비결까지 또 예 맛있게 먹는 비결까지.
0: 너무 많이 내놓으면
1: 맞아요.
0: 질려요. 어우 저거 어떻게 먹지? 어우, 너무 많네. 음식도 요령껏 내놔야 돼요.
1: 아,
0: 어떨
1: 맞아.
0: 때는 어우 그리고 자꾸 달라 그랬죠?
1: 맞아.
0: 없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궁금증이 있지.
1: 맞아,
0: 없어요.
1: 맞아.
0: 그 한데 예. 어떡하지? 다음에 해줄게요. 그래야지 또 음식의 솜씨가 자랑이 되지. 아우 그래요. 갖다 줄게. 세 번, 네 번 갖다 주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질려서.
1: 그죠 오늘은 푸짐하게.
0: 예, 그쵸? 오늘은.
1: 예.
0: 아유, 색도
1: 우리 요리 비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푸짐하게. 그렇죠?
0: 예, 예, 예. 이뻐요.
1: 아니 굉장히 또 이 황태포가 예. 이 황태채가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0: 예,
1: 지금.
0: 예. 이러니까 예. 어르신들도 잘 드실 수가 있는데 예. 그냥 뻣뻣한 상태로 하면 조금 먹기가 힘들어요.
1: 그렇죠.
0: 여기다가 골뱅이 아니면 예. 여기다가 소면 있죠? 소면만 삶아서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1: 그러게요. 양념 예. 좀 더해서. 그렇죠?
0: 네. 고명 뿌려보세요.
1: 자, 위에만 뿌릴까요? 어디 가운데만 할까요?
0: 요렇게.
1: 아, 요렇게. 예. 요렇게.
0: 예. 아, 예. 길쭉하니까.
1: 예.
0: 접시가 끼르니까.
1: 이런 식으로.
0: 예.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음식입니다.
1: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황태채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황태채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황태채를 찬물에 헹궈낸 뒤 15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린 황태채는 결대로 찢어줍니다. 오이는 반 갈라 엿을 썰고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소주, 올리고당, 황설탕, 생강즙, 다진 마늘, 통깨,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소주를 넣으면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양념장에 황태채를 넣어 버무리다가 오이도 넣어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실파와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통깨를 올리면 황태채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진수성찬 레시피. 환절기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입맛 살리는 비빔밥 한 그릇. 무생채와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비빈 건강 만점 무생채 비빔밥부터 간식으로만 먹던 쥐포를 이젠 반찬으로 볶아먹자. 딱딱한 쥐포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반찬 쥐포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1: 네. 선생님.
0: 네.
1: 이 무는 특유의 아삭아삭함과 시원한 네. 식감이 좋은데요.
0: 네.
1: 밥도둑 무생채가 들어간 비빔밥 재료를 네. 한번 볼까요?
0: 네. 우선 이제 무생채니까 비빔밥이니까요.
1: 네.
0: 무가 좀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부재료는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만은 오늘은 아삭거리는 아주 그 시원한 오이와
1: 네.
0: 당근, 그다음에 깻잎도 준비했고요.
1: 네.
0: 이 아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새싹순.
1: 예, 새싹순.
0: 네. 그다음에 밥이 있어야 되겠죠?
1: 맞아요.
0: 네, 밥 있고.
1: 선생님 그리고요.
0: 네.
1: 오늘은 특히 이 양념을 양념장을 네. 볶아서 사용하신다고요?
0: 네. 우리가 보통 약고추장 해가지고 막 고기도 넣고 그러는데
1: 예.
0: 오늘은 이 밥하고 잘 어울리는. 새멸치, 그, 멸치를 다진 걸 넣어서
1: 예?
0: 볶아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뭔가 요리 비결이 들어있는데요.
0: 네.
1: 값비싼 웬만한 요리보다 더 맛있는 소박한 비빔밥인데요.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무생채 비빔밥 해볼 텐데요.
0: 네.
1: 자, 여기 이제 무가 이렇게 있어요.
0: 예. 우선 이제 생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익히지 않고 날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를 생채라고 하는데
1: 네.
0: 그 생채는 조리법이에요.
1: 네.
0: 새콤달콤한 조리법. 그래서 무를 오늘은 무를 오늘이 무생채잖아요.
1: 네.
0: 그래서 무를 가늘게 썰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썰어주세요. 반듯반듯하게.
1: 예.
0: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무를 썰을 때는요. 결대로 썰어주셔야 되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1: 예.
0: 요거를 자 채를 쓸어주시는데
1: 네.
0: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크기가 같게
1: 네.
0: 아니면은 뭐 한 5cm 정도 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쭉하게 쓸어줘도 되는데
1: 네.
0: 그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좀 요거를 조금 양을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0: 볼 하나 주시겠어요 조금?
1: 예. 네.
0: 그래서 요거를 생채가 색깔이 고와야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볼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일단 생채부터 좀 해놔야지 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좀 넣을게요.
1: 미리 썰어주시거든요.
0: 예, 예.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선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도
1: 예.
0: 무생채니까 좀 많이 넉넉하게 넣는 게 좋겠죠.
1: 예.
0: 사각거리는 맛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거
1: 미리
0: 예.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1: 예.
0: 자, 요거 고춧가루인데,
1: 예.
0: 자, 이거를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1: 미리 해주는 거죠, 고춧가루는.
0: 네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싱싱해야지 또 생채가 맛있잖아요.
1: 아, 이름은 예. 생채.
0: 예, 싱싱해야 되니까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해놓으시는데 지금요,
1: 예.
0: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는데 오늘 저는 고운 고춧가루를 넣었거든요.
1: 예.
0: 그럼 색깔이 더 고와서
1: 예.
0: 그리고 빨리 물이 들어요. 굵은 걸로 하면 조금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1: 예.
0: 근데 뭐 꼭 이거 고운 거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쓰는 일반 고춧가루를 하셔도 되는데
1: 네.
0: 지금 색이요. 지금 요게 물이 들어가서 색이 곱게 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넣게 너무 또 빨갛으면 무서워.
1: 아, 그렇죠.
0: 예예.
1: 지금 너무 빨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가 물이 생기면서
1: 예.
0: 지금 이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요거 설탕.
1: 지금 무생채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0: 네, 예, 예, 무생채 만드는 거예요. 설탕.
1: 예.
0: 그다음에 생채 자체가 설탕과 식초 새콤새콤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통깨는 고명같이
1: 네.
0: 예, 고명같이 이렇게 좀 넣어 주시고 조금 남기세요. 나중에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간은 소금으로.
1: 예. 선생님 저희는 이거 만들어서 지금
0: 예.
1: 무생채 비빔밥에 비빔밥에
0: 예.
1: 올려야 되는 건데
0: 네.
1: 그냥 무생채만 드시고 싶은 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0: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1: 예.
0: 자 지금 물이 생겼죠?
1: 바로 나오네요.
0: 예,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비빔밥이니까 국물이 조금 있어도 되는데
1: 예.
0: 이렇게 물이 나오고 나니까 색깔이 조금 옅어졌죠?
1: 예.
0: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더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채가 약간 볼고족족해야 밥에 넣으면 또 좋으니까.
1: 그냥 생채로만 드실 분들은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되는
0: 그럼요,
1: 거죠?
0: 그럼요. 더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1: 예.
0: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좀 볶아볼까요?
1: 자 저희가 오늘 예. 양념을
0: 예.
1: 볶는다고 했어요.
0: 예. 고추장.
1: 네.
0: 자 근데 애기들이 또 이거 채소에다 매운 거는 또 안 먹을 수 있잖아요.
1: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0: 간장.
1: 아, 그때는 간장으로, 네. 간장 베이스로.
0: 예, 이건 이제 멸치

0: 수 있으니까 예. 예, 잘 어울려요. 제가 이제 뭐 간장도 베이스를 해봤고 네. 그다음에 그 약고추장 네. 소고기도 넣고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멸치가 맛있더라고요.
1: 그리고 이렇게 끓여주게 되면 선생님 왜 우리가 그 밑국물 낼 때 멸치국물 네. 우려내잖아요. 네. 맛있는 맛도 나올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네. 맛있는 맛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보면 굉장히 묽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추장하고 멸치가 섞이면서 밥을 비벼 먹을 때 너무 물 생겨도 안 되는데 예. 고추장이 풀어져야 되니까 물을 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그 농도가 빡빡하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저어 주시는데
1: 네, 불을 좀 세게 해서 예,
0: 불을 세게 해 갖고 그러면 이제 빠글빠글 끓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게 완전히 끓이실 때 이게 거의 쫄아진 상태로 원래 고추장 같이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식으면 설탕 들어갔죠? 엿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농도가 굳어져요.
1: 아, 식었을 때 달라진다.
0: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면 밥에 비빌 때 이게 떡이 돼서 도로 되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뽀글뽀글 끓었잖아요?
1: 예.
0: 이제 조금만 더 여기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는 게 요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1: 예. 이 보글보글한 이 기포가 예.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0: 이게 이제 끓으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상태 됐습니다.
1: 선생님 뭔가 이렇게 감칠맛 나고 네. 아주 깊고 매콤한 예. 향이 나요.
0: 저 가운데 끓죠.
1: 예.
0: 예, 이제 끄세요. 끄시고
1: 자
0: 여기다가 통깨 네.
1: 불을 끈 상태에서
0: 예, 통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1: 참기름 마지막에
0: 네, 네. 마지막에 넣어야지 향이 날아가질 않아요.
1: 선생님, 이렇게 만든 고추장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0: 이거는요, 지금 이제 약고추장 같이 이렇게 되니까, 뭐, 무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림도 여기다 하셔도 돼요. 예, 뭐 어떤, 그 뭐랄까, 멸치 조림도 여기다 그냥 넣으셔서 하도 되고.
1: 예,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정도 농도가 났을 때, 식으면, 예. 밥 비비기 좋은. 예. 고추장이 되는
0: 너무
1: 거죠?
0: 너무 되면은 안 돼요. 지금요?
1: 예.
0: 이래 보면 이렇게 흐르죠?
1: 예.
0: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뒤집혀져요.
1: 식으면, 그죠? 예, 예.
0: 그래서 이건 일단 담아볼게요. 특별한 비법 있나요?
1: 예.
0: 아주 좋은 식재료 가지고 신선한 걸로
1: 네.
0: 양념 많이 쓰지 않으면서 조리 방법 그대로 지키면서 최고의 맛을 내주는 게 요리 비결이에요.
1: 맞아요. 최고의 요리 비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예. 아니, 왜 요리 못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뭐, 주부 30년 차, 50년 차 뭐 하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조금 네. 편안하게 이제 손 많이 안 가면서 아우 저거는 한번 해 먹어봐도 괜찮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그런 느낌.
1: 따라하고 싶은.
0: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밥을 네. 퍼야 될 것 같아요.
1: 자, 밥을 한번 퍼볼까요?
0: 네. 자. 예, 아유 밥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사실 예. 이렇게 밥을 할 때는요 뜨거운 밥이 좋아요.
1: 아 비빔밥 할 때는요?
0: 예, 왜냐하면 여기다 참기름도 넣고 이제 비벼야 되거든요.
1: 예,
0: 예 그래서 자, 자, 맛있겠다.
1: 비빔밥 할 때는 또 밥의 양이 또 중요해요.
0: 예.
1: 막 비비다 보면
0: 맞아요.
1: 갑자기 양이 많아져가지고
0: 자 이렇게 해갖고요
1: 예.
0: 여기다가 뭐를 넣으시냐면요 통깨.
1: 예.
0: 그다음에 참기름.
1: 참기름하고 통깨를 먼저.
0: 먼저 넣으세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이거를
1: 네.
0: 비벼요.
1: 먼저요?
0: 그러면, 예. 그러면 참기름이 들어가면 예. 밥알이 떨어져요.
1: 아, 나달나달이.
0: 네. 예. 왜냐하면 기름이니까
1: 예.
0: 이러면서 고소한 맛도 있고.
1: 맞아요. 비빔밥이 예. 너무 이렇게 밥알끼리 붙어있으면
0: 맞아, 맞아.
1: 그것도 맛이 없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비빔밥은요.
1: 예.
0: 조금 밥을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서 물 잘 맞춰서 하셔도 되지만
1: 네.
0: 약간 꼬실꼬실하게.
1: 아, 밥에다 미리?
0: 예, 예, 여기는 깻잎을 섞어요.
1: 근데 선생님, 깻잎은 미리 이렇게 비벼주신 이유는 뭐예요?
0: 깻잎이 들어가면
1: 네.
0: 이 밥에서 향도 좋고요.
1: 아.
0: 일반적으로 그 깻잎을 그냥 넣으면은 여기서 그냥 몰려다녀요.
1: 아, 맞아요. 네,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밥에다가 이래 넣으면 이 향 자체가 깻잎 향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1: 예, 예.
0: 이게 또 영양소가 아주 많잖아요.
1: 네.
0: 깻잎이. 그래서 자, 그러면
1: 예.
0: 이제 이거를 이제 담아봐야 되겠죠?
1: 본격적으로 담아볼까요?
0: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자, 밥을요.
1: 예.
0: 아우. 예쁘지 않아요?
1: 푸짐하게.
0: 색깔도 이쁘죠?
1: 그러게요.
0: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요거.
1: 예.
0: 서로 마주보게 넣으세요.
1: 서로 마주보게.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싱싱한 생채예요, 생채.
1: 그죠?
0: 예, 예. 싱싱한 생채니까. 이렇게. 뭐, 채소 많이 넣으면 더 맛있죠?
1: 그죠?
0: 예, 예. 뭐, 여기다가 양상추도 찢어서 넣어도 되고, 상추도 넣어도 되고, 하여튼 아무거나 넣자. 오이.
1: 오이도 넣고요.
0: 네, 식감 밥도 좀 보이게 놓으시고요.
1: 네. 네.

0: 이렇게 마주 보기.
1: 네.
0: 이런 식으로. 많이 넣으세요.
1: 채소 많이 넣으면 좋죠. 어, 집에 갖고 있는 채소 혹시나 뭐 호박이 있으면 애호박
0: 뭐 볶아서 넣으셔도
1: 한번
0: 되고.
1: 볶아서.
0: 근데 생채니까 그러게. 다 생으로 하는 게 좋아.
1: 오늘은 그냥 맞추는 게.
0: 네.
1: 이 어린 채소를 한번 또 올려볼게요. 이런 게 또 부들부들하고.
0: 아유, 이런 게 또 보면요. 예. 색감도 너무 어우러져서.
1: 맞아요.
0: 보기가 좋아요. 이것만 먹어도 완전히 그냥.
1: 원래 이 마지막에는.
0: 예.
1: 근데 비빔밥에는 달걀 넣잖아요. 달걀 후라이 넣는데 오늘은 약간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달걀 후라이에서 예. 그냥 여기다 비벼 먹어도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1: 무생채.
0: 이렇게 무생채를 많이 넣고.
1: 예.
0: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물이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퐁당.
1: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로.
0: 예, 이러면은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죠?
1: 그죠?
0: 예, 예. 여기다가 그 통깨 좀 있죠?
1: 그럴까요?
0: 통깨를 여기다 뿌려주세요.
1: 자, 뿌릴까요?
0: 예, 예.
1: 자, 더 보이게.
0: 예, 그래 넣으시고,
1: 예.
0: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게 좀 이렇게 뿌려졌어요.
1: 확실히 식으니까, 그죠?
0: 예, 예.
1: 농도가 생겼어요.
0: 요거 같으면은 한 3인분 양은 돼요.
1: 한번 볶았기 때문에
0: 예.
1: 맛이 더 진하고 깊을 것 같습니다.
0: 예. 아유, 멋지죠?
1: 그러게요.
0: 예.
1: 아주 근사한데요.
0: 예.
1: 자, 이렇게 건강까지 생각한 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무생채 비빔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는 별대로 나박선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 썬 무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리다가 설탕, 식초, 통깨, 소금,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고추장, 다진 멸치, 물, 설탕, 물엿을 넣어 저으면서 끓이다가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밥에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은 뒤 채 썬 깻잎을 넣어 섞어줍니다. 밥에 참기름을 먼저 섞으면 밥이 코팅되어 고소하고 비비기 쉬워져요. 그릇에 밥을 담고 채 썬 당근, 오이, 새싹 채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무생채와 통깨를 올린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지포는 간식으로 즐기는 재료지만
0: 네.
1: 반찬으로 이용해도 아주 맛깔스러워 보여요.
0: 네.
1: 지포볶음에 들어갈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어렸을 때는 이거를 아주 지포도 귀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써가지고 그렇게 흔하게 먹지 못했는데
1: 예, 예.
0: 지금 이제 반찬을 이렇게 하시는데
1: 네?
0: 이거를 전분가루를 묻혀서 살짝 쪄요.
1: 네.
0: 찌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니 맛있거든요.
1: 예?
0: 그걸 가지고 이제 조림장에다가 이렇게 짭조름하게 졸여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먹는 밥 반찬 겸 술안주.
1: 네.
0: 예. 그렇습니다.
1: 자, 선생님.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 이 짭조름하고 윤기 나는 비주얼이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요.
0: 네.
1: 자,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0: 네, 양념은 지포 자체에 이제 약간의 종이가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이제 여기 이제 간장, 물, 그다음에 설탕,
1: 네.
0: 참기름, 엿. 엿 같은 건 조림이나 볶음에 들어가야지 마르지 않고 윤기가 나요.
1: 아.
0: 양념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1: 네. 예. 아주 간단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그럼 지포볶음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0: 자, 이제 지포는
1: 예.
0: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고기라는 생선을 살로 여러 개 붙인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커서 반찬하기가 힘들어요.
1: 아, 그래서 선생님,
0: 예.
1: 저는 이 지포는
0: 예.
1: 그냥 우리가 이제 휴게소에서 많이 먹는 진짜 이거 최고의 간식이잖아요.
0: 네, 네, 짭짜름 달콤.
1: 와, 진짜 응? 저도 지포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네. 이제 불에 한번 하면은
0: 예,
1: 그 향이
0: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면 힘들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자르세요.
1: 네.
0: 이런 크기로. 근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자르는 것보다
1: 예,
0: 네? 예, 한 2, 3cm 잘라주시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잘라보세요. 요렇게.
1: 예.
0: 훨씬 멋스럽죠?
1: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예, 요렇게 하고.
1: 차이가.
0: 면도 넘어, 면도 넓어 보이고 더
1: 예.
0: 커 보이잖아요.
1: 예.
0: 그죠? 요렇게 해서 이거를, 물에다 오래 씻지 마시고요.
1: 네.
0: 얘를 전분을 묻혀 찔 거예요.
1: 잠깐만요. 이거를 전분을 묻혀 찌신다고요?
0: 예, 전분을 묻혀 찌게 되면요.

0: 예. 전분이 촉촉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 맛있는 물이 쪄지면서 물이 들어가서 부드럽고 예. 맛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양념 조림을 해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볶음을 해놓으면.
1: 자, 일단 전분을 묻혀진다고 했는데 네. 지금 또 물을 준비하셨어요.
0: 이게 지포가 그냥 하면은 이게 뻣뻣해고 이게 녹말이 잘 안 묻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아. 살짝만.
1: 또 혹시나 모를 불순물이.
0: 예, 뭐 또 이제 그렇죠. 왔다 예. 갔다 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 한번 씻어주고.
0: 건져요. 이렇게 해서 건지세요.
1: 예.
0: 자. 건져주시면 약간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부드럽잖아요. 그쵸, 그쵸. 네, 오래 담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만.
1: 이 지포도 어떻게 이제 조금 이렇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식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자, 요렇게 해갖고 예. 이제 물기를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네. 예, 그런 다음에.
1: 근데 저는 이제 전분가루 준비하시더라고 이제 묻혀갖고 튀기실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이렇게 해서 찔 거예요.
1: 살짝 묻혀주신다는 거죠?
0: 네네. 요게 이제 10마리에 한 3큰술 정도?
1: 예, 그 이렇게 비율로.
0: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요.
1: 네.
0: 이렇게 묻혀요.
1: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찌는 예. 거는
0: 이러면 예. 전분이 뭐 감자 전분이랑 옥수 전분이랑 고구마 전분이 괜찮은데 네? 이게 쫀득쫀득하면서 윤기가 있으면서 부드럽게 쪄져요.
1: 그리고 양념도 잘 되겠네요.
0: 네, 양념도 흐르지 않고. 그렇죠. 딱 붙여서.
1: 아.
0: 자, 그랬더니 여기 넣었더니 다 스며들었어요.
1: 그러게요.
0: 예. 하나하나 다 떨어지죠?
1: 예.
0: 예, 예. 그럼 이걸 쪄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요, 이거 오래 안 쪄도 되죠. 지포는 날 걸려서 먹을 수 있는 건데.
1: 맞아요.
0: 녹말만 익을 정도, 녹말만 쪄질 정도로.
1: 자.
0: 예, 네, 이렇게 좀 펴주세요.
1: 지포에 녹말가루를 묻혀서 저희가 네. 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포를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한 거죠.
0: 네네네. 뚜껑 이제 덮어주시면. 자.
1: 요리 한 몇 분 정도 하시나요?
0: 찌는 거는 한 1, 2분.
1: 자, 이번 요리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만 듣고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오랜만에 지포. 지포 이제 간식으로만 먹었는데 오늘 밥 반찬으로.
0: 도시락 반찬. 어디 야외 가실 때도. 예. 예, 이제 금방 쪄졌어요.
1: 네.
0: 예, 됐어요.
1: 자, 요렇게.
0: 예, 이렇게 촉촉하게. 예. 지금 이게 묻은 것 같아 다 익은 거거든요.
1: 하얗게 예, 됐지만 예, 예. 다 익은 상태입니다. 예, 1, 2분 정도.
0: 예, 이제 꺼내볼게요.
1: 예. 예. 자, 선생님, 예. 지금 지포가 예. 짜졌는데요.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해 보여요.
0: 손으로 만지면, 예, 예 이렇게 와. 쫀득쫀득한 식감이, 예, 보세요.
1: 예?
0: 느껴지죠?
1: 정말 부들부들해요.
0: 예, 예, 예.
1: 자, 그러면, 이렇게.
0: 여기다가 네. 양념장을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이제 여기 놓고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1: 네.
0: 자, 우선요, 물. 자, 양념장은 전체가 또 어우러져야 돼요.
1: 네. 네,
0: 그 다음에 간장. 근데
1: 넣으시고.
0: 여기 지금 지포에 간이 좀 돼 있죠?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식성에 따라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조금 간간하게 해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은 조금 간장 양을 줄여도 돼요.
1: 물엿 또 네. 올리고당.
0: 술안죽 이렇게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당 넣고요.
1: 네.
0: 설탕.
1: 설탕 넣으시고.
0: 네. 오늘 여기 황설탕 넣으시는 게 색깔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약간 넣으시고.
1: 선생님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지포도 예. 왜냐면 해산물이기 때문에
0: 예.
1: 혹시나 모를 비릿한 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마늘 넣는 거예요.
1: 아.
0: 그 향으로 인해서 비릿한 예. 냄새가 날아가도록.
1: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왜 이거 만들 때 마요네즈는 안 넣으신 거예요?
0: 마요네즈는 지금 기름이잖아요.
1: 예.
0: 이게 들어가면 설탕하고 엿하고 어우러지지 않고 기름이니까 겉돌아요.
1: 아.
0: 그러면서 분리가 돼.
1: 아.
0: 그러니까 나중에 섞을 거예요.
1: 아, 나중에?
0: 예, 예.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1: 네.
0: 예, 이렇게 놔주세요.
1: 네.
0: 자, 지금 3분의 1은 쫄아 붓고, 3분의 1만 남을 때까지 이걸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1: 3분의 1만 남을 때까지?
0: 네. 만일에 간장에다 그냥 넣으면 얘가 묻겠어요?
1: 안 묻죠.
0: 안 묻지.
1: 예, 예.
0: 그래서 예? 지금 요것도요, 가장자리부터 이것도 즉석요리에 바글바글 끓잖아요?
1: 네.
0: 예. 지금. 이제 요렇게 하면은 아직 이게 이제 불은 세게 하세요.
1: 네.
0: 네, 세게 해서 자 이제 조금 이거 보세요. 불이 세죠.
1: 예.
0: 거품 생기죠.
1: 거품 이게, 점점 가운데로.
0: 그렇죠. 이게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엿이나 설탕이 잘 어우러지게 배합을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1: 예.
0: 이거 물이에요. 물이 증발을 해야.
1: 그래서 물을 넣으신 거구나.
0: 네, 모든 조림이 다 그래요.
1: 예.
0: 예. 자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1: 자, 3분의 1 정도로 네, 네, 불었어요.
0: 자, 이거를.
1: 자, 저희가 전분 옷을 입힌, 네. 한번

0: 써요. 예. 네.
1: 지포를 넣겠습니다.
0: 이런 드시고요.
1: 선생님, 계속. 그리고 네. 이 지금 지포에 네. 전분 옷을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농도도 잡힐 것 같아요.
0: 네, 농도도 이제 끌. 예,
1: 바로 잡혔어요, 농도가.
0: 바로 흡수가 되죠.
1: 예.
0: 자, 이제 이런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요.
1: 예.
0: 자, 이제 여기다 마요네즈, 홍고추, 청고추 넣어주세요.
1: 네, 홍고추 먼저 넣을게요. 네.
0: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자, 마요네즈 넣으세요.
1: 이때 불 끈 상태죠?
0: 불 끈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예.
1: 이게 또 오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네. 마요네즈가
0: 통깨 넣어주시고.
1: 네. 이렇게 넣고요. 네.
0: 그다음 다 넣으세요. 참기름 넣어주세요.
1: 오, 아까는 네. 그 이제 이 양념이 많아가지고 흥분해서 예. 걱정했는데 예. 순식간에 없어졌네요.
0: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예. 이제 그 마요네즈가 들어갔잖아요.
1: 네.
0: 이게 마요네즈 결국 뭐예요? 달걀하고 기름하고 만들어진 거죠.
1: 예.
0: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1: 네,
0: 섞어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1: 볶음인데 촉촉하면서 예. 또 물은 없고 예. 좋아하는.
0: 예. 예. 이렇게 해서
1: 예?
0: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그럼 저는 완성 좀 준비해 볼게요.
0: 네. 예.
1: 선생님, 무엇보다 저는 걱정했던 게 이 지포는 네. 잘못 요리하고 조리하게 되면은 너무 질겨지거든요.
0: 네.
1: 씹을 때 정말 턱이 아플 정도로.
0: 네.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1: 네.
0: 맛이 네,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1: 그러게요. 이게 보여지기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0: 네.
1: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그 왜 지포에서 나는 그런 어떤 그 약간 그런 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그거
1: 그런 것도 없어요.
0: 네.
1: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지포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지포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지포는 한입 크기로 자른 뒤 찬물에 헹궈내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을 묻히고 김 오른 찜기에 올려 1분에서 2분 정도 쪄줍니다. 지포에 전분을 묻혀서 찌면 더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잘 묻어요. 팬에 물, 진간장, 물엿, 황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쥐포를 넣어 섞다가 불을 끄고 다진 홍고추, 풋고추, 마요네즈, 통깨,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쥐포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정갈한 음식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담백한 삼치 간장구이부터 오독오독 톳무침까지 매일매일 밥상이 풍성해지는 센스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생과물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5: 그럼요.
6: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5: 당연히
6: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5: 보장되나?
6: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5: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6: 네, 해줘요.
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5: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6: 제 건 다 해주는데.
5: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5: 어머머, 8회?
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5: 우와, 대단하네.
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5: 어, 그럼요.
6: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5: 당연히
6: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5: 보장되나?
6: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5: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6: 네, 해줘요.
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5: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6: 제 건 다 해주는데.
5: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5: 어머머, 8회?
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5: 우와, 대단하네.
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2: 9월 넷째 주 추석연휴와 함께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인간과 바다,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본 슈프리머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집으로 가는 길,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EBS와 함께 편안한 연휴에 마무리되세요.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알고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성교육!
0: 아, 드디어 저희가 학창시절에도 안 받아본 성교육을요, 벌써 네 번째로 받고 있습니다. 와. 뭐 배운 대로 집에서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2: 일단 집에 가서, 자, 여기 앉아봐. 지금부터 성교육 할 거야.
0: 아, 불편해. 불편해.
2: 이러면 우리 집 애들은 다 정색할 텐데.
0: 네네네.
2: 아,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 대화하면서. 네, 저도 이제 아직은 저희 애들이 만으로는 한 살, 세 살 이렇게 둘인데, 그냥 저 혼자 조기 교육을 받은 부모로서 약간 이렇게 너네 엄마 지식인이야? 뭐 편하게 커? 알아서 그럼, 엄마가 다 알려주지.
0: 자신감이 생기죠.
3: 또 이런 느낌?
0: 네. 자신감이 생기죠. 은지씨 뭐.
4: 지난 시간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랬었죠. 1, 2회를 또 다시 다 봤어요.
0: 다 봤어요?
4: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야 잘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0: 네. 아, 근데 정규씨 오셔서 훨씬 더 텐션도 좋아지고.
4: 아,
0: 미안해요. 정규씨가 그런 거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3: 괜찮아요, 언니.
4: 동태 씨, 네. 요즘 육아 하실 때 제가 과자 하나씩 이렇게 예,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0: 저희 엄마도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 한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뿌듯해 하시고.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너랑 딱이다. 예, 정말 잘 만났다. 딸한테 해도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잘 만났다 이런 게.
4: 아, 뭔가 교육적이니까.
2: 아, 뭐 저희는 편하긴 한데 우리 천문가 쌤들은 조금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5: 아, 맞아요. 계속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밖에 나가서 좀 행동 거지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고를 하더라고.
6: 사실 저도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요즘처럼 성범죄나 뭐 교제 폭력 이렇게 문제 많을 때는 정말 더 필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오늘 어떤 주제인지 힌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이거예요. 이거.
4: 어머, 목소리 왜?
2: 대화가 아닐까 이런 건가?
0: 대화.
2: 하나, 둘, 셋, 아이 테스트.
0: 일부러 그냥 하나, 둘, 셋.
4: 아니 형님
2: 하나, 둘, 셋. 그냥 괜히 그렇게 하고 싶네. 예.
4: 아무래도 이 지금.
2: 아, 잠깐만요. 네. 이거 그 확성기가 혹시 입은 이렇게 따고 맞는 거 아니에요?
0: 이 느낌이 있다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3: 뽀뽀, 귀 뽀뽀, 발 뽀뽀, 손 뽀뽀, 막 겨드랑이 뽀뽀.
0: 아, 그렇게 따지면 난 2,000번이지.
2: 나는 거의.
7: 영화 볼랑 안 들려도 돼.
8: 왜 뽀뽀할 때 왜 입을 벌쩍 벌려?
6: 삼촌 좀 안아줘. 삼촌 여기 좀 뽀뽀 좀 해.
5: 저는 싫다고 하면 정말 안 하는 게 맞다.
0: 정말 촉촉해지는 거 봐요. 정규 씨 촉촉해졌어요.
3: 어머머머.
0: 그쵸?
4: 네.
0: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뽀뽀해도 될까요? 뽀뽀죠. 그러니까 일단 뽀뽀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우리 국민 노래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 그럼요.
0: 아빠.

0: 무조건 이 노래 나오는 거 같아요.
1: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뽀뽀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하루종일 뽀뽀만 하는 거 아니에요?
2: 근데 좀 가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돈 벌러 갈 때 뽀뽀뽀, 아빠가 늦잠 자도 뽀뽀뽀. 이런 식으로
0: 아빠가 늦잠 많이 자요?
2: 오늘도 그냥 냅다 자고 있더라고.
0: 계속 자고 있더라고.
2: 내가 오늘 몇 시 일찍 잔다고 했는데도.
0: 자, 저희가 오늘 주제에 맞게 집집마다 뽀뽀라는 영상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아이들이 나올 거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 둘째 딸인데 진짜 애교가 많아요. 먼저 자기가 해요, 저렇게. 엄마 힘난다고. 어머!
3: 엄마,
0: 어머, 선생님!
3: 어머, 어머!
0: 어머,
3: 어머! 야, 무슨 일이야?
0: 너무 행복하시겠다.
3: 아, 잠깐만. 옛날 비디오 아니에요?
0: 펜틀리에요, 윌리엄이에요?
4: 윌리엄.
0: 윌리엄.
4: 나도 안 될까?
0: 알았어. 잘 안 해준다.
4: 키스.
0: 아이고.
4: 뽀뽀해줘. 해드세요? 해드세요?
0: 집에 가슴 펴야겠어. 너무 건조해.
5: 태도야. 엄마 뽀뽀.
0: 둘째, 우리 셋째. 엄마 뽀뽀. 잘해주나요?
5: 뽀뽀해주세요.
0: 카메라만 보는데요. 엄마한테 뽀뽀하자고. 이제
5: 뽀뽀해주세요. 아예.
3: 별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6: 구걸을 하네.
5: 뽀뽀해줘.
3: 뽀뽀해줘.
0: 안 해주면 어때? 내가 안 해주지.
3: 너무 귀엽다.
0: 이게 우는 해주겠지.
5: 마음에 뽀뽀해줘.
3: 아, 이미 입술이 나와 있네.
0: 이렇게 뽀뽀하게 된 귀여운 입술이다.
3: 아우 이뻐라.
0: 뭐야 갑자기.
1: 이것까지 왜 죽었어요.
0: 아니, 제작진 봐! 거북목 좀 봐! 저 표정 봐!
3: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6: 굉장히 아니, 긴장하고 있는데.
2: 싸워가지고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3: 아, 진짜요?
2: 제가 EBS가 뽀뽀해야 된대. 숙제 해야 된대.
0: 숙제. 네, 숙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 근데 뽀뽀하는 거 보니까, 아, 근데 행복하네요. 우리 집도 우리 집이 남의 집 뽀뽀도 행복하고.
2: 진짜. 너무 이제 다른 집 뽀뽀까지 보니까, 네. 막 촉촉해지는 기분? 아,
0: 너무 촉촉. 반전은 선생님 때. 아, 딸들이 막 선생님한테 뽀뽀.
7: 연출입니다, 연출.
3: 아, 얼굴에, 얼굴에 풀이 빨랐어요?
7: 네,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0: 오늘도 이 뽀뽀를 심층 분석을 해보기 전에 고백 타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자녀와 뽀뽀를 몇 번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이거 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이거 모두 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6: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0: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6: 우와, 50번?
0: 정말 다양하게 야, 숫자가 50번? 나왔어요.
2: 네, 아니, 진짜 한 번 할 때 저희는 계속 진짜 쭉쭉쭉쭉쭉 하는 거 아시죠?
0: 아, 그거 빼고 해야지.
2: 아, 그거 빼야 돼.
0: 아, 그렇게 따지면 난 2,000번이지. 아, 나 또 2,000번이야. 아, 나 오늘 그거 빼고 바꾼 건데.
1: 100만 번.
3: 저는, 아, 그러면 난리 나죠.
0: 아, 진짜. 그걸 또 서로 안 밀리려고 또 여기서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2: 아, 진짜?
6: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이 정도.
0: 어, 0회, 5회, 뭐 2회 나왔는데, 일단 정규 시내가 5회에서 6회. 네. 여기서는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3: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갈 때.
2: 나갈 때.
3: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학교를 보내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2: 직전에.
3: 네. 예를 들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올 때.
2: 어, 네 번.
3: 자기 전에.
2: 다섯 번.
0: 야, 근데 진짜 네. 너무 자연스럽게 뽀뽀가 생활에 네. 묻어있네요.
3: 맞아요.
2: 사실 왜 이렇게 정규씨를.
0: 안 좋아. 표정이 아까도 안 좋아.
3: 왜 제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8: 전 솔직히 거짓말했어요.
0: 뭐요?
3: 꺼지라고요?
8: 아니, 거짓말했다고.
0: 아니,
8: 꺼지라고 EBS에서.
3: 아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았었어가지고.
8: 아니, 조금 펌핑했어요.
0: 하고 싶다구나.
8: 하루에 다섯 번 정도였으면 나름 바람이었는데.
3: 제가 형님 눈빛에 일단 자신감 있잖아요. 형님 지금 눈빛에 자신감이 없어요.
8: 아, 남자 둘이 좀 귀여워요.
0: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우리 쌤 씨는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또 아이들이 엄청나게 뽀뽀를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서운할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줄어서.
8: 어렸을 때 뭐 축축발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네. 예, 그랬는데 그냥 질투 나서 그래요.
0: 질투 나서 인정합니다.
8: 근데 우리 네. 교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심한 사람도 있네요.
6: 저는 얼굴을 못 보니까.
2: 그치.
6: 같이 안 사니까. 다 돈이 없으니까.
8: 제가 네. 뭐가 돼요? 같이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2: 저희도 아직 애기들이 많이 어리다 보니까 엄마 엄마 하면서 엄청 앵기는 아직 단계라서 저희는 뭐 사실 뭐 볼뽀뽀 입뽀뽀 뿐만 아니라 뭐 코뽀뽀

0: 이렇게 뽑고 발 뽑고 손 뽑고 막 겨드랑이 뽑고
1: 진짜로
0: 막 진짜 온몸 뽑고 다
1: 대박 진짜
0: 아니 진짜 진짜
2: 겨드랑이 뽑고만 좀
0: 아니 이게 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네. 신랑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지혜 언니랑 제가 한번 해보고
3: 겨드랑이 뽑으려고요
4: 겨드랑이 뽑으려고요 손 들었어
1: 저 아니에요? 아, 저 아니에요?
0: 뒷뽑고는 이렇게
5: 아 이렇게
0: 하고 이렇게 발 뽑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겨드랑이 뽑고 이렇게 하고 진짜 몸을 온몸 이것저것을 같이 막 부비는 그런 스킨십을 진짜 하고 있어요.
3: 그러면은 남편 우리 종태 씨랑도 그 정도로 하시는 거죠?
0: 아, 무슨 그런 말씀을 갑자기 기분 되게 좋아하는데.
2: 종태 씨한테 배당부 하는 거예요?
3: 막 입에 털 들어와요. 안 돼요. 아니 안 돼 안 돼요.
0: 자 이번에는요 뽀뽀 대상자가 내 배우자입니다. 오. 자 나는 하루에 배우자 뽀뽀를 평균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써주시면 되고 뭐 여기서 진짜 뭐 이미지 관리하려고 막 또 이렇게 쓰시면 야. 저희가 다 잡아내거든요. 예, 네, 잡아내기 때문에 솔직하게
3: 1년 평균도 괜찮아.
2: 1년 평균?
0: 1년 아, 평균.
2: 그걸 조금 계산하기도 쉬울 텐데.
3: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0: 오, 마음이 많이 통하네.
3: 와, 와, 통하는 사람 진짜 많다.
4: 교수님!
3: 야, 교수님! 야, 역시! 역시! 교수님은 달라요. 자, 이렇게 지금 제로, 0이 나오신 분들이 꽤 있고 또 정규 씨는 지금 네. 2회 정도 말씀하셨고 샘 씨는 0.0003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4: 뭐 기록인가요?
2: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평균?
3: 아, 아예 안 하진 않고
2: 아예 안 하는 거 아니고
0: 아니면 이게 넘어지다 살짝 닿는 아, 그런 거 아니죠? 아이 실수
2: 여기 뭐 묻었을 때
1: 저는 사실 이제 2회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이라고 쓴 게 아내가 기분 좋으면 좀 더 해줘요.
2: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죠?
1: 12년 차.
3: 오래됐는데 사회가 진짜 좋습니다. 교수님은 근데 진짜 사회가 나오셨어요. 이거
6: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질 때 또 만날 때 자기 전에 하면 정말 좋죠. 부부간에는.
3: 아니, 교수님은 실제로 몇 번 하시냐고요?
6: 저는 안 하죠.
3: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6: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자주 하고 싶긴 해요.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3: 아, 괜히 뽀뽀하면 또 막, 뭐야, 뭐. 아, 왜 이래? 막 이럴 거. 이렇게 이래?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나 혼자 습관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쓱 피하고 약간 그렇게 된 원인도 있지 않나.
0: 맞아. 우리가 괜히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3: 그러니까.
0: 하지 마라, 이렇게 막.
3: 그러니까.
1: 저도 뽀뽀를 네.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3: 한때.
1: 네, 근데 이게 뽀뽀를 하려고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3: 어색하면 진짜. 다행이죠. 갑자기 가면 놀래요.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참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2: 근데 스킨십은 꼭 딥한 게 아니어도 살만 되고 있으면 좋잖아요.
6: 이 스킨십을 통해서 사실 그 정말 효과가 있는 게 애착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친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좀 안고 싶고 외롭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스킨십을 많이 할수록 뭐 정서적인 안정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
2: 근데 제가 조금 슬픈 게 대부분 애들은 엄마랑 스킨십도 많이 맞아. 좋아하게 되거든요.
3: 아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조쌤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차별을 당하세요?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하나요?
7: 아무래도 주 양육자가 엄마니까 이제 엄마를 훨씬 애들이 좋아하는 건 맞아요. 특히 뽀뽀 같은 거는 이제 엄마한테는 더 많이 하고 저한테는 이제 해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 해주는 정도고 대신에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요. 뭐 목욕할 때도 많이 닦아주고 머리도 말려주고 로션 같은 거 발라주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거나 엄마는 좀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몸놀이를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저를 또 찾기도 하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니까 그 남자 둘인데 맨날 몸싸움하고 나도 아빠랑 침대에 던지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왜 이 애들은 엄마랑도 스킨십하는 게 좋아할 건지 난 정말 이해 안 가요.
3: 어쨌든 부모 자녀 간의 뽀뽀는 사실 뭐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연인들끼리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사실 뭐 우리는 뭐 봐도 괜찮지만 아이들은 좀 놀랄 것 같긴 해요. 처음 보는 장면일 때.
1: 아, 몰라.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2: 뭐해?
0: 아니 갑자기 아랫입술로 왜?
3: 왜 갑자기?
4: 아... 아빠도 큰 고비다. 이마 불러 안 돼.
0: 아이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는 거야, 아이들이.
5: 부끄럽구나.
2: 이상해.
4: 왜 이상해 보여?
2: 그냥 이상해.
4: 근데 수미랑 아빠랑 가끔 저렇게 할 때도 많잖아.
2: 이상해. 시.
6: 뭐 한 거야?
0: 어머!
6: 그렇지, 우리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또 눈을 가려서.
2: 새치랑, 새치랑. 어? 남자, 여자가 뽀뽀를 왜 이렇게 길게 해요?
6: 뽀뽀는 정수가 있겠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남녀의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이 뽀뽀.
2: 엄마도 우리 아빠랑 할 수 있어? 엄마, 응? 나 지금
5: 은유리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안아주는 거 본 적 있어?
2: 아니요. 걔는 뽀뽀하는 거.
5: 안아주는 거.
2: 이렇게죠. 그렇죠.
5: 그거.
2: 근데 왜 뽀뽀는 왜 저렇게 안 하고 이런데?
6: 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2: 근데
6: 귀엽고 왜? 하니까 막 여기도 하고 막
2: 왜 뽀뽀할 때 왜 입을 벌쩍 벌려?
0: 아 그치 애들이 이해가 안 가지. 뽀뽀는 이렇게 하는데 입을 왜 벌리냐.
6: 어른들이 하는 키스? 어른들이 하는 뽀뽀? 응.
2: 근데 무슨 말이야?
0: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당황하지 계속.
6: 나중에 커서 엄마가 알려줄까?
2: 아니 지금 당장
6: 뭐 우리 집 건데
7: 지금 당장 당연히
6: 그 키스를 할 때 입을 벌리냐 그리고 이 여기저기를 하냐 요때 참 난감하네요. 대답하기가
8: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이제 얘가 부끄러워하는 거 보고 아 얘가 좀 컸구나
0: 본능적으로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5: 그러면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글쎄, 뽀뽀는.
0: 할머니 세대도 힘든데 할머니 많이 힘드시지. 우리 세대도
5: 힘든데. 입술과 볼 차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나요? 그냥 많이 사랑해서? 너무 좋으면 저렇게, 뭐, 진하게?
2: 결혼하면 저렇게 해도 돼?
6: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이면 뽀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는 거야.
4: 우와.
0: 진짜 사귀고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6: 맞아. 1학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뽀뽀도 해봤어?
2: 1학년 때는 안 했어.
6: 1학년 때 안 했어? 2학년 때 했어? 2학년 뽀뽀를 했다고? 어디다가 했는데?
2: 볼에
6: 뽀뽀 했어?
2: 남친이 먼저 했더라.
6: 그때 기분이 어땠어?
2: 나 안 했어.
6: 당황했어?
2: 근데 한 30초만 그 정도 했다는데.
0: 여성 쇼하지 마!
7: 야, 분란이 일어난다.
0: 동생은 다 알고 있어.
7: 다 알려줘.
0: 엄마 손에 걷었어. 엄마 당황했어.
7: 지금 엄마 더우신 거야.
0: 알게 된 사실을.
5: 은유리는 뽀뽀 많이 해봤어? 해봤어? 누구랑?
0: 어? 어머!
7: 뭐야?
0: 아니, A, B, C 세 명이나?
5: 됐어. 뽀뽀는 왜 하는 것 같아?
2: 이뻐서.
5: 이뻐서? 아빠는? 왜? 아빠는 왜 이렇게 자꾸?
2: 냄새가 너무 제대로.
7: 아유, 아빠 속상해.
0: 부모라면 지금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좀 있지 않나요?
7: 그렇죠. 사실 이제 요즘은 또 이 드라마나 영화가 진해요.
0: 우리 옛날보다는 좀 진해졌어.
7: 옛날에는 그냥 이제 뭐 그냥.
9: 사실 드라마의 꽃이 키스씬이잖아요. 그거 보려고 이제 보는 건데, 애기들 있으면은 이제 막, 호기심 딱지 볼까?
0: 그리고 갑자기 리모컨 되게 찾게 되는.
9: 그니까.
10: 저도 실제로 아이랑 이제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에서 타이타닉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3: 거기서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씬을 애들이 이렇게 넋놓고 보고 있는데 네. 식당에 이렇게 돌릴 수도 없고 저는 이제 그럴 때 너무 반응 안 하는

0: 것도 혹은 막 호들갑스럽게 막 반응하는 것도 사실 모두 다 지양해야 되고.
1: 저는 우리 아이는 다 컸잖아요. 둘이 왜 TV를 보고 있는데 배드신이 너무 진하게 나오고 그러면 쟤랑 나랑은 이렇게 숨소리도 안 내고 있어요.
2: 괜히 식은땀 나잖아요.
1: 사실 우리가 성을 좀 유난히 야 이렇게 부끄럽고 숨겨야 되고 왜 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로 좀 받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채널을 막 급히 돌리거나 너무 당황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숨어서 해야 되는구나 몰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당황하지 않고 보고 숨을 잘, 호흡을 관리하면서.
3: 어색해. 교수님이 어색해 하시겠네. 교수님이 어색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지금 많이 어색하신 것 같은데.

0: 먼저 답을 받아봤습니다.
1: 입 모양이 진짜 다 달라요.
2: 진짜.
0: 일단 이거 밖에 볼게요. 뽀뽀는 쭉, 키스는 왔다 갔다 이리저리 정신혼미 혼비백산 하는 거야.
2: 이거는 딱 읽자마자 은지 씨
0: 아니 혼비백산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정규 씨 같은데
3: 정규 씨예요?
0: 혼비백산이?
4: 접니다.
2: 어 그래요? 네. 아 혼비백산이
0: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2: 어마어마한 진도가 보여요. 어,
4: 거기 뭔가 다 네. 느껴져 있죠.
2: 막 쫙 진도가 나가는 느낌인데 네, 네, 네, 네.
0: 키스는 친밀함이 왔다 갔다 하고 침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4: 오, 딱 네. 봐도 네. 아니 이미 입술 자국에 아주 그냥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5: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뭐
0: 왔다 갔다 하니까
4: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네. 전투가 되니까
0: 요 옆에 이제 뽀뽀가 인사하는 방법 하나인데 키스가 사랑하는 표현이고요.
4: 쌤형이에요.
0: 사랑학법 같아요.
4: 쌤형이에요. 딱 봐도 쌤형이에요.
0: 쌤이에요?
5: 지났어요?
4: 엄청 좋아서.
2: 한글 너무 잘 쓴다.
1: 그러니까요.
5: 감사합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뽀뽀가 인사할 때 많이 하거든요. 거의 성인 될 때까지 아빠랑 뽀뽀 인사했거든요. 그 영어를 할 때 뽀뽀나 키스는 이런 그 나눔 차이가 없어요. 편안한 관계면 뽀뽀는 뭐 그렇게 이상한 느낌 없어요.
0: 약간 인사의 개념처럼
3: 친밀한 인사.
5: 호주에서 그 어미 놀러 오면 우리 애들은 할머니한테 키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한국 사회에 약간 그쵸. 이렇게 뺐으니까 할머니한테 우리 약간 소원할 때 많아요.
6: 나라마다도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뽀뽀는 친한 사람들한테 반가움 혹은 사랑을 좀 표현하는 가벼운 입맞춤 정도로 얘기를 하고 키스도 원래 같은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좀 더 특별한 감정을 담아서 입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7: 네, 저는 만약에 청소년이라면 조금 다른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가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지만 조금 더 다른 성행동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맞아. 보통 이제 여자들은 키스까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남자들은 키스했으면 이제부터라고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나오면 애들끼리도 좀 쉽게 얘기가 되겠죠.
0: 사실은 스킨십 같은 경우는 뭐 집안 분위기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집집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자, 지안이만 톡 떨어주시고요. 사랑의 표현.
0: 강아지가 해결사. 강아지 사랑.
8: 이 동생이 자꾸 저한테 맨날 뽀뽀를 해가지고 얘 좀 지겨워졌습니다. 다른 뽀뽀를 가시면 너무 싫어요.
1: 아이고 동생이 엄청 너무 좋아하나 보다.
0: 이리 와봐.

0: 가는 게 뭔지 한번 앉아보세요.
1: 확실히 유아반의
0: 모습이 더 다르게
2: 저 유아반 많이 하죠.
3: 응?

0: 뭐지?
1: 너무 괜찮아.
2: 손잡아 네 번. 하준이 일로 하준이 여기. 두 번이고 네 번.
3: 초등반은 이제 저 그런
4: 영도 있어요. 초등반은. 학교 가면 진짜 달라지더라고.
0: 맞아.
5: 원아, 원이 한번 손 들어볼까? 원이는 뽀뽀를 하고 민준이 일어나서 씩씩하게 얘기해볼까?
0: 엄마가 뽀뽀를 쳐.
6: 하루에 뽀뽀를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7: 네,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6: 한 달?
7: 한 달에 한 번?
8: 한 번도 처음 봐.
4: 제일 안 하는 친구와 제일 많이 하는 친구가

0: 아니 아니 아니잖아. 엄마 진짜 다 보인다.
1: 1년이 안 보인다 이제. 엄마 좀 다가와도 되니? 내가 난 난데.
2: 엄마 진짜 다가와도 돼?
3: 아니 또 나이가.
4: 엄청 가까워지고 있어.
5: 표정이 밝아.
6: 확실히 스킨십 많이 하는 애가 네. 경계가 더
5: 짧죠. 우리 이제 아빠
7: 옆으로 한번 해주시죠. 다가가도 되나요?
8: 네. 아니,
4: 딱 단호하게 사과를 하네요, 또.
8: 아니.
4: 안 된다고. 아, 민망한 발가락. 못 들어가는구나, 저 안에.
9: 엄마 아빠는 가까이 있는 게 좋고 친구들도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7: 어떤 사람?
8: 엄마랑 아빠였던 것 같아요.
7: 친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
8: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엄청 친하지는 않다 보니까 다가오면 좀 부담스러웠어요.
7: 다가가도 될까? 다가가도 될까?
4: 친동생이래, 친동. 저 뽀뽀한다는 동생이에요.
10: 친동생이
11: 그만하고 유튜브도 그만하고
4: 그때 막 그때 막 뽀뽀해. 동생이 너무
5: 제일 좋아.
11: 일반이요.
5: 뽀뽀할 때. 야, 어떻게 형이 저렇게 좋지?
4: 그러니까.
12: 그런 애들 있어요.
13: 엄마, 아빠는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근데 동생은 좀 하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 뽀뽀를 해가지고.
4: 근데, 누군가는 막 뽀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는 약간 부담스러워 한다. 이러면, 이제 한쪽은 조금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14: 그렇죠. 네. 솔직히 우리 집도 초랑 애들이랑 이렇게 경계가 좀 달라요. 우리 애들은 자꾸 나를 경계 치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꼭 물어보거든요.
4: 해도 돼?
14: 뽀뽀 해도 돼? 안 돼.
4: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
14: 그럼, 팔에 할까? 손에 할까?
4: 어디다?
14: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정수리에 해도 되나? 정수리 이렇게 내밀어. 여기서 뽀뽀하라고.
4: 겨우 내준 게 정수리구나.
14: 그러니까.
15: 경계에 대한 되게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교육에서 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경계 교육인데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안전거리랑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안전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이거인데 이게 침해되면 되게 좀 불편해지고 사이가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거죠. 얼마나 타인의 경계를 잘 존중해주는가 그리고 내 경계를 얼마나 좀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경험, 경계를 지켜주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좀 많이 받아보는가 이런 것들이

0: 성교육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이제 뽀뽀를 많이 한다고 좋고 뭐 다정한 가족도 아니고 또 성교육을 잘하는 가족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뽀뽀를 좀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건 그 집의 문화일 수도 있고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경계를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2: 좀 뒤늦게 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이제 애기 너무 귀여우니까 반스 팬티 속으로 손 넣어.
3: 아 그거 엉덩이를 막 언니 아시죠?
4: 아니 진짜
3: 아니 멈출 수가 없어.
4: 아니 그냥 찹쌀떡처럼 그냥.
3: 아니 이게 진짜 뭐 두바이 뭐 쫀득쿠키 이런 거 필요 없어. 애기 엉덩이 말랑말랑말랑.
0: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그럴 수 있고 집에서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밖에 나가서 이제 엄마 가슴을 만지려고 한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2: 맞아.
0: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계 교육 측면에서. 팬티 속은 사적인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수용복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수용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는 개인적인 부위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고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시거나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도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이런 교육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5: 뭐 엄마 아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2: 맞아요.
5: 엄마 아빠 있을 때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믿을 만한 성인 그냥 의사 선생님이어도 그거 안 된다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2: 같이 있을 때만 정말
6: 중요하다.
1: 그리고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나 엉덩이 좀 만져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고.
4: 아니 네. 근데 교수님 저희도 자존심이 있고 얘네가 싫은 뉘앙스 하면 저희도 안 만지면
1: 됩니다. 당연히
4: 아,
1: 그렇죠.
4: 구걸한 손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뭐 자꾸 만져도 괜찮습니다.
7: 아니 이랬는데 막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4: 아니야 남편 거 만지든가 뭐.
2: 그건 전 안 만지고 싶네요.
4: 난 우리 와니 거 좀 만져볼게요.
5: 근데 애들이 스킨십 하기 싫어서 몸은 지렁처럼 막 이렇게 빼고 막
1: 맞아요.
5: 무섭게 뭐 정색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절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비언어적인 네. 표현이 있잖아요.
2: 정색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4: 오, 진짜 싫은
2: 근데 너무 귀여워서 더 하고 싶을 것 같아.
4: 근데 귀여운데 진짜 싫은 것 같아.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진짜 싫은 것 같아요.
5: 그럴 때 그냥 살짝.
1: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연습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no means no.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yes means yes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가 아니면 다 no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 자, 오늘 우리 세 분이 잠깐 이제 어린이가 한번 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엄마가 뽀뽀하고 싶은 시그널을 보냈는데 나는 하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7: 아니, 잠깐만.
8: 아, 이상해.
5: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8: 잠깐만.
4: 에스에서 모자이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8: 죄송한데. 아니, 이게 대국무원이에요?
2: 엄마의 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4: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 어린이는 엄마 아빠랑 뽀뽀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8: 아,
4: 너무 하기 싫은데 자꾸 강요한다.
8: 아하.
2: 아, 이런 기분.
4: 아, 그렇게 말합니다.
2: 아, 이런 기분.
4: 바로 거절스, 거절스.
2: 오케이, 오케이.
4: 아, 코를 흡인다.
2: 그리고 눈을 회피.
4: 눈을 회피하고.
8: 이거 빼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2: 엄마 이쪽으로.
4: 오, 약자 우리 쌤씨는요? 하나, 둘, 셋. 오, 단호하게 X.
2: 이거까지.
4: 싫어, 우까지. 코를 흡인다.
2: 그리고 눈을 회피.
4: 단호하게 X.
2: 이거까지.
4: 싫어, 우까지.
8: 야.
1: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2: 딱 이렇게.
1: 네, 자, 정확하게.
0: 눈을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비언어적 사인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상대랑 대화를 할 때 상대랑 눈을 마주치잖아요.
2: 네.
0: 근데 아이가 눈을 피하거나 딴 데를 보거나 딴 청을 피운다 이러면 그것도 비언어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동의를 받아들이는 데는 눈치도 좀 있어야 돼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걔한테 관심이 있고 걔를 봐야만 동의인지 아닌지 알지 아빠가 왜 하자고 그러고 다른데 신경 쓰고 왜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못 알아채죠.
4: 세상에 저희 남편처럼 눈치가 없을까요?
8: 아이고, 정말.
4: 엄마 미안해요.
8: 갑자기.
4: 아, 나 그래요. 그래요.
2: 우리 엄마 남편이라도 한 명
4: 그래요, 있어요. 아니, 진짜 아이가 기겁을 하고 하지마, 아빠 하지마 하는데도 막. 그래서 야, 진짜. 아니, 오빠 진짜 싫다는데 하지마. 그러니까, 아이, 귀엽잖아. 이러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거?
0: 저도 아빠지만 자주 그러긴 하지만 원치 않는데 막 놀려주는 것 같은 스킨십.

0: 첫째 딸내미 제 아내와 그리고 맞아, 저희 딸 귀여워요. 둘이 있어요.
1: 사랑해 자기를.
2: 자기를 사랑해. 자기 오라고.
3: 여긴 정말 아내의 사랑도 어마어마하네요.
4: 아빠 뽀뽀해주고 가야지.
5: 그냥 막 뽀뽀를 마중을 나가네. 여기까지 나와야 돼.
0: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뽀뽀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 카메라처럼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사랑하는 딸들을 만나러 가시죠.
3: 챌린지 같이.
4: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6: 지금 진리랑 자유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4: 진짜 일어나자마자
6: 비습 뽀뽀를 한번 제가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3: 어머, 애들이 다 준비하다니까. 준비하는 것처럼.
2: 뽀뽀!
4: 저기 순서예요. 입, 볼, 이마.
3: 패키지네.
2: 세수 하고 나왔죠?
4: 아, 세수도 안 했어요, 저 때.
2: 뽀뽀!
6: 뽀뽀!
3: 어머, 너무 예쁘다. 근데 저렇게
2: 아빠한테 착하다.
7: 세상을 다 가졌어.
3: 진짜 위너다, 위너.
6: 도전도 바르고 나와. 상호.
4: 준비됐습니까?
8: 네.
4: 됐어요?
8: 네.
4: 소리가 작습니다. 준비됐습니까?
8: 네.
4: 끝! 가자. 저희가 같이 운동도 많이 해요.
2: 할 수 있을까? 네.
4: 뛴다, 뛴다, 뛴다. 아빠 뒤로 따라와. 조금 있다. 좋았어.
3: 우와. 근데 아빠가 진짜 잘 놀아주네.
4: 진짜 잘 놀아주네.
3: 역시 다르네요.
9: 네.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4: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좀 안아줘. 아빠 좀 안아줘.
10: 뽀뽀하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뽀뽀하면 힘이 날 것 같은데.
3: 저 땀 범벅인데.
7: 거절해도 돼, 얘들아.
2: 안 돼!
3: 세상에. 진짜 애들 어떡해.
2: 힘난다.
3: 나트륨 과다 섭취야. 근데 맛이 좀 이상해. 맛이 좀 그래. 짜지. 기름이랑 그렇지.
2: 아, 왜 이렇게 웃기지?
0: 넌 책을 읽거라. 아빠는 먹을 테니.
3: 어머.
4: 아, 잘했구나.
11: 채팅 말린 것 같아.
4: 잘생겼지?
11: 너무 커진 것 같아.
3: 얼굴이 너무
2: 커졌니?
4: 동그라니. 동그라. 진짜 맞다.
11: 필터한 것 같아. 필터한 것 같아.
3: 과연?
2: 맞습니다.
3: 어? 해줘. 이건 조금 좀 그래. 이건 조금 그래요. 이건 조금 그래. 좀 심했어.
4: 아, 고민하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아,
3: 좀 그래. 너무 입술이 많이 묻어가지고.
9: 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 네. 의사 표현을.
3: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하네.
4: 야, 너도 만만치 않거든, 지금?
3: 왜 하기 싫었어?
11: 너무 더러운 것 같아. 결혼하기 싫어.
3: 어, 싫었구나.
9: 그렇지.
3: 아, 근데 진짜 이번 영상 보면서 정규 씨를 또 다시 봤습니다.
4: 아,
3: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이들을 잘 놀아주고 하면. 근데 그쪽은 제가 봐도 좀 심했어요.
4: 아니, 제가 봐도 좀
3: 심했어. 어떻게 거기다 해.
9: 불쾌했어요.
3: 그래.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와 뽀뽀하기. 나는 몇 살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 둘, 셋. 짜잔. 자, 일단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비슷하게 쓰셨어요. 9세에서 11세, 요때를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쌤 씨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4: 아, 죽을 때까지 뽀뽀를 안 받겠다?
3: 받겠다.
4: 안 받겠다.

0: 스타일.
1: 너무 조롱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정규 씨. 재밌죠, 여기? 너무 재밌어요.
3: 인사로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화 차이일 수도 그러네요. 있겠지만 네. 전 그냥 인싸로 뽀뽀하는 게 죽을 때까지 당연하다고 네.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자 우리 정규 씨는 네. 결혼 시작까지 아 이것도 좀 슬프다 마음이. 야.
4: 버진 로드를 걷잖아요. 그때 걸을 때 이제 남편들 사위에게 손을 건네주기 전에
1: 눈 촉촉해지는 거 봐서 네. 눈물 촉촉해지는 거 봐. 정규 씨 촉촉해졌어 눈. 그렇죠. 네. 진짜 눈물 나. 아 저는 결혼식만 네. 가도 눈물이 나요.
4: 맞아. 그래서 그때 까지? 예 하고 예 슬프네요.
1: 아, 나도 눈물 나.
5: 나도 따라가라.
3: 이 프로그램에 네. 앞으로 갈 길만인데 벌써 눈물이야.
5: 아니 어제 딸내미 시집가 상상하니까 네. 오 그러네.
1: 우미 근데 24살까지 뽀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한 대학생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나한테 좀 뽀뽀도 해주고 데이트도 하고 하지 않을까.
1: 남자친구 생기고 이러면.
6: 그쵸 그쵸.
1: 네, 저도 비슷했어요.
7: 그니까 저는 그 세 분이 이렇게 적으신 걸 보고 꿈도 참 야무지다.
1: 유경험자시거든요.
7: 예 네. 아. 네, 아마 결혼식장까지는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작별 키스 정도 받을 수 있겠지.
2: 아, 작별 키스 네, 더 슬퍼.
3: 그 정도도... 뭐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요. 금방 외로워지니까.
1: 그러니까 벌써 슬퍼요.
8: 원래 어렸을 때야 이제 신체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스킨십도 더 많고. 근데 이제 점점 자조 기능이 좋아지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적으로도 분리가 오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점점 분리가 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고학년 되면 스킨십도 줄어들고 또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이런 경계 의식, 이런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확연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는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립을 하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맞아요.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저희도 이제 2차 성징 시작되면서 가슴 몽울이 생기고 하면 정말 살짝만 닿아도 그러니까. 정말 찌릿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몸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뭔가 그런 아빠의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아빠가 엄마보다 좀 단단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계기가 그렇죠. 됐던 것 같기도 해요.
7: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놀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눈맞춤, 다정한 대화, 뭐 보드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신체가 닿진 않지만 네. 계속 친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혹은 뭐 산책도 좋지만 안 하려고 할 거고요.
1: 안 나간다 그러면.
7: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의 기질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청소년기일 때는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왜 시련과 극복이 있는 프로그램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6: 국토대장정 같은?
7: 예, 그렇죠. 뭐 지리산 종주, 뭐 혹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순례, 뭐 걸어오기, 혹은 마라톤 뛰기 뭐 이런 걸 하면 이 아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노련함, 혹은 뭐 이런 것들 좀 존경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유대를 좀 가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자, 전 지금부터 마라톤 준비해야겠네요. 나가서 연습하고, 살도 빼고, 이거 지금.
1: 못 빠지겠어요.
3: 러닝클럽 하나 잡고.
4: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과 좀 이렇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아이돌 댄스. 댄스 연습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 아이돌, 애들 좋아하니까 네. 아이돌.
4: 네. 그러니까.
7: 사실. 동의하지 않을 때 거절하는 법이 참 어려워요. 네.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연습을 시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거절의 연습을 해야 그 연습은 부모가 받아줘야 제일 안전하죠. 네. 그래서 하면 나중에 싫다 좋다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 약간 문화적인 부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글쎄요.
1: 그러니까.
3: 그러니까 그거 약간 거절하기 힘든 그 문화 있다 보니까 맞아요,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해야지 조금 익숙하면 나중에 컸을 때 큰 도움이 네. 될 거예요.
1: 거절하면 맞아요. 좀 약간 나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미안한 네. 그런 게 있었어요.
8: 옛날 문화에서는 네. 아무래도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맞아요. 되고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다. 이런 어떤 내재된 문화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힘들어서 우물쭈물하거나 화를 내면서 거절을 하는데 많이 하면 웃으면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1: 우리는 아이들도 어른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6: 오, 네. 완전 반성했어요. 네.
1: 자, 오늘 클로징을 좀 특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니까 또 은근히 처음부터 어색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잘 어울리신데요? 네, 쇼시에요, 쇼시. 쇼시.
6: 아, 웃겨.
9: 은근님 잘 어울리시는데요.
6: 잘 어울려요?
9: 아니, 근데.
1: 정규 씨는 원래 있을 것 같은데요.
9: 아, 누나는 딱 봐도 지금 스위즈를 했어, 지금.

0: 마셨어요.
1: 술을 많이 마셨어요.
0: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예. 자, 오늘 끝으로 소감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죠.
2: 내가 내 아이 존중해 주는 만큼 우리 아이가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3: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0: 네.
3: 거절할 경우 확실하게 거절하자.
0: 노!
3: 네.
4: 호프할 시간 있을 때 많이 하세요. 아,
0: 너무 와닿는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중한 내 몸 깨끗하게 입니다.
5: 오늘은 샤워했는데 한 2분 컷?
0: 2분?
5: 이제 들어가자마자 나오니까.
0: 씻는 거 맞아요?
5: 했어? 뭐 까먹었어? 아니, 끝났대.
6: 아, 진짜
5: 진짜
0: 같아.
5: 저 포스터 했는데 진짜
6: 진짜 아, 완전
0: 똥지.
2: 진짜, 진짜 여기는 나 너 진짜 같다. 자기 건 또 보기 싫어하면서 자기 거 확인해달라고. 너
0: 맞아. 왜 그러는 거죠?
4: 이 냄새는 남한테 전달되는 지 명함 같은 거야.
2: 여기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줘야지 하면서도 좀 입이 떼지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네, 마을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의 성기입니다.
0: 또 아빠 나 씻겨줘 빨리.
5: 아주 여기 부분과 중요한데 요 피니스.
0: 땀을 왜 이렇게 많이 나?
5: 이 프로그램 봐. EBS의 그곳 성기일 때.
7: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8: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
9: 아, 다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차피 뛰는 겁니다. 스톱!
8: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원.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9: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또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8: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10: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1: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오랜 세월. 그곳의 사람들은 바다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바다의 순리에 따르는 삶. 하지만 결국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바다와 더불어 바다를 닮아가는 인도네시아 카수아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동쪽 말루쿠 제도의 보아노

0: 섬에서 작은 섬마을 카수아리로 향합니다. 천여개의 섬이 모인 말루쿠 제도. 제일 큰 도시인 암본에서 카수아리까지 가려면 배와 차량, 오토바이까지 번갈아 타 총 8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오지의 섬 카수아리. 우선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이 이곳의 강렬한 첫인상입니다. 카수아리란 이름은 목이 붉어 화식조라 불리는 새 카수아리의 머리 모양을 닮아 붙여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부족해 바깥쪽 수상가옥이 지금도 늘고 있다는 마을. 그런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어 마을 주민의 90%가 어부. 하지만 아무도 마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선 어부로 먹고 살 수 있지만 암봉 같은 도시에선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이깐.
0: 집집마다 아이 없는 집이 없다 보니 골목안은 늘 시끌시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출산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생긴 빙수 가게인데요. 2만 루피아. 약 1,600원 정도면 시원함을 맛볼 수 있으니 아이들에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참새 방앗간인 셈입니다. 그런데 골목 한쪽에선 밀가루로 무언가를 빚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의 빵집이라는군요. 담도 없고 대문도 없는 마을. 넉넉하진 않지만 늘 나눠먹는 것이 아이들에게조차 당연한 일상입니다. 또 마을엔 이발소도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도 없이 그저 이발기 하나와 의자뿐이지만 도시의 미용실이 부럽지 않다는군요. 마을의 한가운데를 지나 옆섬까지 이어진 약 900m의 다리는 마을 아이들의 등하굣길입니다. 이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매일 배를 타고 학교에서 마을까지 오고 가야 했습니다. 카수아리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모두 교복을 입는데요. 카수아리처럼 오지의 학교는 간혹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곤 합니다. 이 학교를 거쳐 같은 마을의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의 대부분은 마을의 어부가 됩니다.
1: 198 siswa. 6 rombongan belajar. Matematika, Bahasa Indonesia, IPS, IPA, Seni Budaya dan Keterampilan, Penjas, dan muatan lokal. Muatan lokal itu kan tergantung dari kita punya daerah aja. Tuh, misalnya di sini banyak ikan, berarti muatan lokalnya cara mengelola ikan dan lain sebagainya.
0: 태어나면 걷는 것보다 수영을. 두 발로 설 줄 알면 고기 잡는 법을 먼저 배운다는 카수아리의 아이들. 물고기를 보관했던 아이스박스도 아이들의 멋진 고깃배로 둔갑하고 납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바다는 유일한 놀이터이자 장차 자라서는 생계를 해결해 줄 미래의 일터인 셈입니다. 아이들이 잡은 물고기치곤 제법 실해 보입니다.
2: 이칸 mau bikin apa nanti?
3: Makan.
2: Hah?
4: Mau goreng kamu sepuh.
0: 마을 아이들은 섬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과 잠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게 이 동네 아이들의 공통된 일상입니다. 자신이 크면 자연스레 어부가 될 거라고 믿는 아이들. 카수아리의 아이들은 바다가 있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한낮. 어부인 라주마 씨가 조업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공부를 핑계 삼아 보려 했지만 결국 오늘도 아버지의 고기잡이에 동행하게 된 아들 아리사. 라주마 씨는 배로 바다 위를 달리면서 낚싯줄을 놓는 트롤링 방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아들인 아리사는 올해 12살입니다. 10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죠. 하지만 파도가 세면 여전히 배멀미를 하곤 합니다.
5: 야, hari ini saya mancing sama anak. Kita mencoba menggunakan umpan ini. Target ikan hari ini kita ikan tenggiri sama ikan bubara. Jadi kita mulai mencoba. Dan saya juga sering-sering bawa anak. Ya, setiap hari.
0: 라주마 씨가 주로 배를 이동하며 잡는 트롤링 낚시를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이동하면서 인공미끼가 움직이면 그것을 작은 물고기로 착각한 큰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기 때문입니다. 라주마 씨가 노리는 것은 주로 크고 비싼 물고기입니다.
5: 이칸 jenis di sini banyak, banyak jenis. Ya, banyak sekali, bermacam-macam itu. Kalau mau diperkirakan mungkin ratus atau ribu. Karena ada ikan kerapu, ikan bubara, tenggiri, biasa bahasa di sini bilang ikan singaru juga ada, ikan merah. Jenis ikan butila. Bubara juga dia terbagi. Ikan merah juga dia terbagi. Oke. Okay.

이곳 카수아리의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호초가 많아 어종이 풍부한 황금 어장입니다. 때문에 굳이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물고기가 잘 잡힙니다. 특히 한낮인 이 시간에 조업을 나선 것도 주로 이맘때 움직이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입질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바다로 나온 지 벌써 1시간 반 남짓. 하루 중 가장 햇볕이 따가운 오후 2시라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멀스멀 대멀미도 올라오는 모양인데요. 아마도 집에 돌아가고픈 마음뿐일 겁니다. 마침 이웃의 어부를 만났습니다. 결국 서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데요. 20여 분이나 갔을까요? 물고기 떼를 만났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는 나주마씨. 재빨리 미끼를 매단 낚싯줄을 바다로 내립니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온전히 손의 감각에 기대,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립니다.

0: 잠시 후 드디어 소식이 온 모양입니다.
1: 네. 맞지?
2: 맞지 뭐야? 으이씨.
0: 이제부터 미끼를 문 물고기와 물박 어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한판이 벌어집니다.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씨.
0: 어부의 힘을 감지한 물고기는 피싸에 몸부림을 칩니다.
3: 아, 비아사 dapat 6, 5.
0: 하지만 어부의 소박한 바람일 뿐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도 허다합니다.
2: 와우, 비싸. 비싸.
0: 10여 분을 밀고 당기는 사투 끝에 결국 승리는 나주마 씨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야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맴돕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도 아들 앞에서 체면이 섭니다.
1: 네, 네.
3: 아, 무바라 푸티. Yes. Kita dapat mubara putih. Lumayan. Kisaran 1 kilo lebih.
0: 하지만 한 마리로 만족할 순 없습니다. 목표한 다섯 마리를 채울 요량인데요.
3: 아우스.
0: 고생하는 아빠를 생각해 매색하지 않는 착한 아들. 그렇지만 역시 덥고 지친 모습입니다. 보다 못한 라주마 씨가 아들이 힘을 낼 묘안을 내는데요. 낚싯줄을 잡자 언제 지쳤냐는 듯 있는 힘껏 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3: 오케이.
0: 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도 제법 실한 녀석을 얻었는데요. 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눠봅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부가 아닌 다른 꿈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섬에 사는 한 어부는 늘 될 수 있으니까요.
3: 아, tapi menjaga kemungkinan kalau dia tidak bisa apa-apa, ya mau tak mau tetap dia harus menjadi seorang nelayan seperti bapaknya, begitu. Karena dia harus mempertahankan dia punya hidup. Kelak besok kalau dia sekolah tidak sukses, dia harus melaut. Nah, tidak sukses menjadi orang besar, dia sukses menjadi nelayan yang sukses.
0: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다를 닮았습니다.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은 마을 어부들이 돌아오면 꼭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1년 전 마을에 처음 생긴 생선 창고인데요. 마침 갓 잡아온 참치도 배 어창에서 창고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4: 이게 라양?
5: 예, 라양 라양.
0: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의 단 하나뿐인 공동 창고. 잡아온 생선은 어획량을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기록합니다.
1: 80,4
4: untuk merawatikan para nelayan saja. Buat nelayan yang mancing, buat yang di sini.
0: 늦은 밤에만 전기가 들어오는 카수아리 마을에서 이곳 창고는 유일하게 낮에도 발전기를 이용해 생선을 냉동 보관할 수 있고 또 얼음도 얼릴 수 있는 곳입니다. 조업을 나가기 위해 얼음이 필요한 어선들도 이곳에서 비닐봉지에 얼린 얼음을 챙겨가곤 합니다. 또한 이곳 창고에선 마을 어부들이 그물로 잡은 활어들을 가둬놓고 기르기도 합니다. 좀 더 비싼 가격의 물고기를 팔기 위해 몸집을 굴리는 것인데요. 잘 키워서 인근 도시 안본으로 내다 팝니다. 이 생선들을 팔아 얻은 수입으로 마을에서 나지 않는 곡식과 채소,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물자를 한꺼번에 구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배처럼 말이죠.

0: Ambon. Jadi ke Ambon lewat Singilat ini. Bawa ke pasar atau ke perusahaan di Ambon, kota Ambon. Ya. Jadi untuk saat sementara kita ini ada posisi di Pulau Kasawari.
1: Berapa lama sampai Ambon?
0: 6 jam.
2: 잔뜩 흐렸던 하늘이 결국 비를 뿌립니다. 우기인 요즘 쏟아지는 열대 소나기 스콜은 이 마을 사람들에겐 반가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생명수기 때문이죠.
3: 여기 kampung Anauni, kampung sebelah. Kalau hujan begini, mesti pakai ambil air hujan. Tapi nanti kalau hujan ambil di kampung sebelah. Pakai perahu baru ambil di kampung sebelah.
2: 비가 오면 바빠지는 건 동네 아낙네들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집마다 모아둔 빨랫감을 빨아대느라 분주합니다. 스콜은 보통 1시간가량이면 그치곤 합니다. 비가 그치면 어부들도 빗물을 퍼내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간혹 비가 내리면 마을에 빗물이 고여 홍수가 나는 일도 잦습니다. 마을 학교의 운동장이며 심지어 교실까지도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누구 하나 짜증내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가축들도 이 상황이 꽤 익숙한가 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물에 잠기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 이제 setiap tahun satu tahun sekali waktu barat aja satu tahun sekali tapi jarang juga satu tahun itu bentuknya seperti ini sering juga agak terlalu seperti ini dia agak turun tapi kali ini terlalu besar.
2: 간밤에 쏟아붓던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말갛게 개했습니다.

0: 마을의 어부들도 다시 바다로 나설 준비를 하는데요. 몇십 분째 작살촉을 갈고 있는 라술레만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카수아리 마을에서 유일한 작살잡이 어부였습니다.
1: 아다 lagi kasih tajam panah supaya tusuk ikan lebih tajam.
0: 오랜 세월 익혀온 작살잡이 기술을 전수할 리가 없어 안타깝던 채 3개월 전 작살잡이를 배우겠다는 후배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틈은 작살잡이 어부인 두 사람이 바다로 나갈 때 트롤링 어부인 라주마 씨의 배를 이용합니다. 산호초가 많아 배로 30-40분만 나가도 작살잡이 조업이 가능한데요. 단, 큰 고기를 잡으려면 1시간가량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초보인 아디 씨를 생각해 30분 거리에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닷속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산호초는 다양한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머물게 하는 보금자리인데요. 알록달록한 열대어를 비롯해 바다 거북도 종종 마주합니다. 때마침 다가오는 물고기, 보거인데요. 잡아봐야 먹지도 못해 잡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아직은 잠수가 서툰 3개월 차 초보 아디 씨와는 달리 잠수 경력만 25년이란 라술레만 씨. 그간 작살 조업만 해왔던 건 아니지만 16살 때부터 잠수를 했다는 그는 한 번 잠수하면 3분가량을 물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조업이 쉬운 건 아닌데요.

0: ¿Qué hace mi hermano?
1: Está el chita, pero está el líder de la boca. La más cerca buscaba, tío.
2: 3개월 된 후배 아디 씨는 물속에서 1분 숨을 참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몇 번이나 물 밖을 오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오리발도 없이 날카로운 산호철을 밟고 물속에서 이동해야만 합니다. 한껏 숨을 고르고 수심 10m에서 15m 깊이까지 왕복으로 오가며 작살을 쏠 준비를 합니다. 사실 50초에서 1분가량은 숨을 참아야 조업이 가능한데요. 첫 시도는 목적지에 도달도 못했습니다. 다시 2차 시도.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작살을 발사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차 시도는 얕은 데로 가서 발사해봤지만 역시 실패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1: 어디 dalam bagian dalam situ, tanjung di situ.
3: Ya tanjung di sini.
1: Kaki saya luka. Ini. Sakit. Ini.
3: Luka kenal apa?
1: Kita kenal karang tadi. Waktu berenang tidak lihat karang di bawah kita injak. Kaki sudah berdarah ini. Luka ini, lubang.
0: Si kalau mau berjalan, cari pari pun batanam baru berjalan.
2: (웃음)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이동한 뒤 라스네마시만 혼자 물속으로 향합니다. 신참인 아디 씨는 체력이 고갈돼 결국 남은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아다 karang gitu kakinya sakit kalau injak gitu karena dia tajam-tajam karangnya. Waktu panaikan itu napas tidak terlalu panjang. Makanya agak susah.
2: 이들이 찾는 고가의 어종은 주로 다금바리류의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다금바리류는 주로 산호초나 그 주위에 머물기 때문에 일일이 산호초 주위를 확인하면서 이동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라스네만 씨의 도구는 직접 손으로 만든 작살총뿐. 눈앞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수제품이다 보니 기성품보다 힘이 달리는데요. 기성품은 10m 이상 날아가지만 탄성이 약한 수제품은 3m 이내로 다가가야만 사냥이 가능합니다. 결국 악조건 속에서도 라스네마 씨가 해냈습니다.
1: 이니까 레드바우 ikan ini raja bokuni berapa perpan lagi sebuka ikan terlambat eh please gerakan cepat ini ikannya ini ikan mahal ini
2: 1kg당 8만 루피아 약 6,700원 정도인데 가다랑어보다 두 배 비쌉니다. 산호초 물고기는 희소성이 있어서 대개 비싼 값을 쳐줍니다.
4: 그럼 좋아, 우리. 네, 돌아, 뿌이다. 알았어, 뿌이다. 이거 반반. 다리, 어제 뿌나프 반장, 가? 뭐기만아?
5: 뿌나프 반장, 뿌이다.
4: 뭐, 비춰라, 뭐기래? 그럼, 왜 다, 뭐, 다리, 다리가 싹이?
5: 이거, 비치, 좀 보내, 뭐기래?
4: 어, 비치, 뭐기래?
5: 아,
4: 정말, 나파 반장.
5: 나파 반장.
2: 나술레만 씨가 다시 작살 조업에 나섭니다. 신참인 아디 씨가 사실상 돈이 될 만한 물고기를 전혀 못 잡는 현재.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은 전적으로 라술레만 씨의 몫이 됐습니다. 종일 잡아도 우리 돈 만 원 정도가 수입의 전부. 하지만 자신들의 목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바로 자신들을 위해 배를 몰아준 이웃 어부 라주마 씨에게 기름값으로 생선 몇 마리나마 나눠줘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물고기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는데요. 이웃들과 나눌 수 있으니 말입니다.
4: 왜 이래요? 이 버릇 질렀어.

0: itu ikan apa?
1: Ikan bubara. Oh, biasanya ikan kecil-kecil, tapi kali ini dapat rezeki yang besar.
2: 그렇게 4시간여의 조업을 마치고 이들이 찾아간 곳은 인근의 무인도입니다. 아까부터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는 신참 아디 씨. 찾는 게 코코넛이랍니다. 코코넛을 발견하기가 무섭게 나무를 타고 오르는데요. 특별한 장비도 없이 나무 타는 솜씨가 실로 대단합니다.

0: 그런데 정말 코코넛을 먹기 위해 이 무인도까지 온 걸까요? 코코넛도 그다지 신선해 보이진 않는데요. 코코넛을 먹는 기회를 잡기 위해 코코넛이 필요했던 거군요. 잠시 후 어부들이 코코넛 속살을 바위 틈에 놓아둡니다. 이제 냄새를 맡은 기회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1: 10 sebentar. Baru balik lihat.

0: 주로 밤에만 활동한다는 코코넛 개. 인기척과 불빛을 느끼면 도망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디시니 ada kepiting ini dia sudah makan dia baru lari nih ini dia sudah makan itu tandanya.
0: 그런데 갑자기 재빠르게 움직이는 아디씨. 워낙 움직임이 빨라 한번 숨으면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부들도 꽤 노련한데요. 드디어 잡은 모양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흔히 코코넛 개라고 부르지만 정식 이름은 주로 야자나무에 산다고 해서 야자 집게로 통합니다. 특히 오양식으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힘이 좋다 보니 잡은 뒤에도 도망가기 일쑤라 테이프로 단단히 감아둬야만 합니다. 좁으로 고단한데도 코코넛 개까지 잡은 건 체력이 달려 힘들어하는 신참 아디씨를 위해서입니다. 후배의 원기 회복을 바라는 선배 라술레만 씨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최근 보호종으로 지정돼 섬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오직

0: 섬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코코넛 깨. 특히 살을 발라 그 내장을 소스처럼 찍어 밥과 함께 먹습니다. 그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 세상에 둘도 없는 별미라고 합니다.
1: 그러나 이게 beda rasanya yang sambalnya ini rasanya lain dan isinya seperti ini rasanya lain.
2: Enak. Mantap.
0: 신참에겐 친형님 같은 선배입니다.
2: Saya juga minta terima kasih sama senior saya karena dia ajar saya di sini sudah selama 3 tahun dia ajar saya untuk berenang. Mudah-mudahan sampai ke depannya dia bisa kita bisa selalu sama-sama begitu.
1: Kalau saya memang belajar dari orang tua saya dan kakak saya. Nah, jadi siapa saja yang mau belajar sama saya, ya saya mau diajarkan. Kakak saya, nah, terus mau siapa saja yang mau diajak, mau diajar sama mereka, ya saya ajar.
0: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두 어부는 내일도 바다로 나설 겁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바다로 나선 아비 씨. 다시 힘을 내 작살총을 잡았습니다. 목표물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다가가 보지만 아쉽게도 첫 시도는 실패입니다. 사실 제대로 작살 사냥을 몸에 익히려면 1년은 좋게 걸립니다. 3개월 전 아내의 고향인 이 마을에 오기 전엔 안본에서 옷장사를 했답니다. 작살잡이 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선배 어부 라술레만 씨가 있어 아비 씨는 느리지만 조금씩 작살잡이 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드디어 귀한 성과물입니다.
3: 바스마티 란순. 네, 아슬리. 잡아.
4: 빠냐.
3: 네.
4: 잡아봐.
3: 나가도.
4: 바구스.
3: 아슬리. 오케이 좀. 바구스도?
4: 이요.
3: 이 가방 ada banyak jadi. Tapi harus kuat, harus kuat. I might never
0: be knight in shining armor. 어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섬에서 바다의 입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아디 씨.
3: 아유, 많다.
2: Ya, karena mungkin rezekinya kita juga makanya kita bisa dapat ya lumayan. Itu kita punya mungkin rezeki lagi buat kita ini hari.
0: 투명하고 맑은 바다를 닮은 카수아리의 사람들.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 언제까지나 바다와

0: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갈비치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 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 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 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2: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그때도 사람 살았어요. 그때는 여자는 좀 지금보다 더 똑같은 거였어요.
3: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고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4: 이런 상큼한 여자와 이런 어두운 여자가 당연히 공존하는 거지라는 걸 대중적으로 선언해버린

0: 처음에는 그런 마이너한 밴드였는데 진짜 순식간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자우림의 보컬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작사가 솔로 앨범도 하고 있고요. 김윤아라고 합니다.
1: 목소리 개인이 엄청 잘했습니다.
0: 저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 데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시간에 뭔가 허투루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들어갈게요. 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정윤이에요.
3: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는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를 하던 아마추어 밴드였거든요. 이니베리. 그러다가 어느 날 MBC 쪽에서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타이틀곡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으로 어쨌든 저는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일단 노래 들까? 바로 그 노래! 바로 그 노래!

0: 홍대에서 밴드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중반에 클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1: 춤추는 나이트클럽 말고요.
2: 뭐 이런 사측도 있죠.
0: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펑크 문화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었고

0: 처음에는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눈동자색도 그렇고.
1: 칼라렌즈 껴가지고. 그때 칼라렌즈 낀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게. 96년 이때니까.
2: 칼라렌즈 그게 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이 예비역 선배 같은 그런, 예, 복학생 같은 느낌의 두 분이었고, 처음 만났는데 자기들은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데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운데 단체로 오신 아저씨 손님들,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요. 양복 입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클럽이었어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너희가 타이틀곡을 만들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예.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여러 가지 입맛대로 다 노래를 준비해 갔거든요. 뭐 발라드도 있었고, 뭐 가요 같은 노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너무 세게 부를 수 있는 헤이헤이를 고르신 거예요.

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선하다고 좋아해 주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건 진짜 블루스 곡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블루스를 좋아하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가요 문법하고 전혀 맞지 않았고, 당시에는 발라드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0: 성공한 밴드는
1: 존나 어려운 거죠.
0: 그게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수 권인하입니다. 그때 제가 신천뮤직에 속해 있었는데 대표로 취임하면서 그 동네에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죠.
2: 자우림과 김민아가 처음 딱 등장했을 즈음에 기억이 나시죠?
0: 여성 보컬리스트가 있는 밴드들이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뭐 솔로 위주의 이제 음악 시장이 되면서 그런 밴드들이 이제 많이 묻혔죠. 묻히다가 자우림이 조금 결이 다른 밴드로 보컬에서부터 아주 깨끗한 보컬로 등장을 했으니까.
3: 그런데 합주하러 버스를 셋이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거 헤헤헤 아니야? 다 기타 메고. 대박!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0: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일반 대중이나 또 젊은이나 우리처럼 뭐 나이를 더 먹었어도 어떤 그 멜로디 라인과 가사가 주는 뉘앙스에서 느끼는 제일 핵심적인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헤이 헤이 헤이 여기서 나오는 그 간결한 어떤 메시지가 그냥 그 다음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거에서 얘들 야 이거 히트하겠다

0: 연습을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사회 비판적인 부분 거의 뉴스에 토대를 둔 것 같고요. 이번 12집 앨범에 들어있는 Let It Die 같은 것도 6인치 굉장히 많아요. 성향인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때부터 학교의 부조리 같은 거를 잘 못 참아서 학급회의 시간에 막 손들 쳐줘요 막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0: 추억이죠.
1: 안녕하세요.
2: 선배랑 저랑 많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이다. 화통하다 그래야 되나? 네. 뒤끝 없고요.
3: 유나님이 예민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예를 들어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육감까지 다 예민한 건 맞고요. 주파수랑 이런 걸 다
4: 세우고 있고.
5: 옛날에 그 여자가 메인 보컬을 하는데 그 여자가 약간 프론트에 있는 게 어색했나 봐요, 다들.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반말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 술 취했나 보다 그냥 누워서 못 들은 척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데 유나는 대놓고 저랑 친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어?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2: 통쾌했죠.
5: 네, 재밌었어요.
2: 네,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인 타이라는.
1: 80이요? 80?
6: 아니야, 106이요.
7: 네, 다행히 운 좋게도 저는 대중음악을 직업으로 갖게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떨 땐 저의 감정도 나누고. 하지만 일탈이라는 곡은 제가 유일하게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무슨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 기뻐할까? 유일하게 그걸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저희들은 1집의 타이틀곡을 일탈로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는데 부적격 심의가 났어요. 때는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뭔가 뜻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밴드가 수상하거나 하면 방송이 금지됐어요. 그냥 저희가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반 검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0: 90년대 말 그때가 뭔가 약간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1: 그 전까지는 그 어른들이 튀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고,
2: 그런 경직된 면이 아직, 네, 그런 독재사회의 잔재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었어요. 튀면 안 되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운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은 이 노래에 굉장히 열광하셨고 다들 일하다가 갑자기 사표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멤버들한테 사람이 제일 많은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신도림역이래요. 그래서 거기 신도림역에 들어가게 됐고, 뭐 예를 들면 스트립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0: 뭔가 파격적인 행동이 용기 있고 좋다라고 느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보기 전날에 삭발하고 이런 이야기도 써 있고 이제 공연을 하면 이 곡이 나오면 모두 관객분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뛰셨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노래가 아직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1: 자우림의 음악이 저한테 준 감정은 약간 해방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풀어내야 되는 이 답답한 것으로부터 건전하게 저를 해방시켜주니까요, 자우림의 음악은.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1: 네.
2: 근데 자우림 데뷔가 97년.
1: 네.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확실히 내실이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락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회가 당연하게 건네준 틀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연하게 지어준 집을 부수고 나답게 사는 거의 시초잖아요. 자우림이 딱 그렇게 살아온 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런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해서 홍대의 주축 중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0: Stewie, bird, Stewie, even educated fleas, Stewie, that's suited, let's fall in love.
1: 오늘 정말 특별한 페스티벌인데요. 올해 1회로 개최되는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여성 뮤지션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에 가고 있어요. 기획자 오지은 씨가 연락을 해왔을 때, 아, 자매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야, 무조건 할게요. 그랬어요.
2: 솔직히 여자 뮤지션은 흥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씬에는 있고 음악계에는 있고 그래서 저도 쭉 듣던 말인데 하루 만에 매진이 났어요.

0: 일단 너무 귀하잖아요. 중년 여성 아티스트라는 게 너무 귀한 위치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인디펜던트, 독립, 뭐, 인디 뮤지션들 씬만 해도 40대가 넘어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정말 드물게 없거든요.
1: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0: 여성 뮤지션이 굉장히 적구나. 든든해요, 그냥. 선배님은 너무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저 그냥, 아,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도 당연히. 라는 용기라고 할 것도 아닌 당연하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1: 안녕하십니까.
2: 전 오늘 물론 노래를 하러 왔지만 여러분들과의 대화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만 나오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향이 있냐고 해서 그게 뭐 고민할 거리나 돼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1: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2: 음악을 해서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샥 올라온다? 그리고 얼굴까지 오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왜 나만 발부터 찍어줘? 내 발에 뭐 붙었나?
3: 그막 유나 언니가 옛날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남들이 다 꾸며주고 만들어준 걸 그냥 예쁜 척하면서 부르는 인형처럼 취급을 받을 때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I'm a girl you've been thinking about, the one thing you can't live without. Yeah, I'm the girl you've been waiting for. Have you down on your knees, or have you begging for more? You probably thought I wouldn't get this far.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여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너는 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들이 답답했어요.

0: 저에게 주어진 홍대 여신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충실해지려는 제가 있어요.
1: 저는 이제 운 좋게도 홍대 여신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홍대 마녀라고 불린 게뭐 그나마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2: Look at me, girlie. I'm coming for you in a Rari. Look at me, I'm at the party. I'm coming for you and my army.
3: 뭔가 그런 다양한 모습이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인디 뮤지션이라는 것은 되게 젊고 예쁜 여신같이 보이거나 혹은 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짙게 한 마녀 같은 언니? 한두 명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인가 보다. 모두가 다 같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양하게 교류하고 하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0: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 뮤지션들도 그들만의 어떤, 뭔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족쇄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3: 그리고 더더욱 중년 아티스트의 모습이 정말 드물었죠.
1: 근데 유나 언니는 헤이 헤이 헤이에서 하는 보컬과 파예에서 하는 보컬이 다른데

0: 그거를 완전히 당연히 둘다 앨범에 실어도 되고,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를 대중에게 그냥 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본인이 전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엄청난 기술자이고, 네. 외국에 누굴 찾아야 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지금 TV를 틀면 김유나가 노래하고 있는데.
1: 저는 여성인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 너무 행복하고 오늘 들려드릴 김유나의 음악들은 한 명의 용의로서의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줄 완벽한 첫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곡을 쓰고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시시했어요, 솔직히. 나는 매일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너무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당시에는 버드나무 숲이었던 게 기억나고 그 대치 사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잠겼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물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는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아서 과연 미래가 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악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쯤? 2, 3학년쯤? 제 생부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누를 덜 닦았다. 그러면 폭행이죠. 갑자기 벼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넌 2학년인데 당연히 못하지.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나?

0: 무척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다 폭력의 피해자였고. 근데 정말 밖에서는 막 그렇게 애들한테 잘하는 아버지가 없는. 근데 생부가 죽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와, 나는 이 사람을 증오하면서 평생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증오할 대상이 죽어버려서 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1: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증오보다 강력한 건 없어.

0: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오를 한다는 네. 게.
1: 그러면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증오는 힘이 돼요. 가장 파워풀한 힘.

0: 모르시는구나. 네.
1: 그 유나 얘기를 한 번에 쫙 알게 된건 아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간 얘기처럼 한 적도 있고, 술 마시고 또이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이었고요. 예전에 좀 이해 못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김유나.
0: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1: 화사나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얘기하던 것들, 아니면 행동. 근데 그걸 다 이제 나중에 딱딱딱 맞춰서 이야기를 크게 만들어 보니까, 아, 유나는 그래서 지금의 김유나였구나. 이게 몰랐으니.
2: 맨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과 감정이 약간 증폭이 되어 있구나라고 처음엔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있는 그대로 만든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제 경험이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네, 대신에 저는 다른 분들의 고통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의 내면을 알고 제 속을 알지만 타인의 내면이란 고통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사실 타인의 고통을 작업하는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일했고.

0: 네, 여객선 침몰 사고 특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이 승객과 선원 총 462명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이 진도 부근의 바다에서 오늘 오전 9시쯤 침몰했습니다.
1: 저는 그 뉴스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던가 구조팀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계속 바뀌는 보도 내용. 너무 아이들이었으니까.

아, 지금 해야 될 음악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키리에를 시작으로 슬픔, 타인의 고통, 고통과 애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앨범이 탄생했고,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뉴스에 기생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교활한 부분일까라고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0: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갑질이 여전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폭력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난 자기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3: 굉장히 본능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뭐 본능인 것 같아요.
2: 안 해봐도 그럴걸요?

음악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음악은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 생존한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입니다. 저는 생존자이고 유가족입니다. 일기를 뭐를 일기 있나?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여기 자 자우림 콘서트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여기 있다. 22년 10월 31일 갔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같은 방식으로 떠나보낸 뒤에 유서를 쓰게 됐어요.

0: 그 노래가 너무 난 거예요. 와, 나 자우림 콘서트 한 번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근데 정말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뜬금이 없는데? 한 번만이라도 공연장에서 유나님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짠! 응원봉인데요. 이거 근데 불 켜지진 않아요. 이게 그때 무대에서 그 조명 감독님이 이렇게 막 켜주신 것 같아요. 노래마다 색깔이 막 바뀌었어요.
1: 진짜?
0: 네.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랬어요. 기쁜 노래를 불어도 막 울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1월 달에도 여전히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유나님을 보러 가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때 아주 조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공연은 하루지만 저는 그 하루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고 다시 집 밖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콘서트 가려고.

저는 원래 진짜 엉망진창인 인간이었어요. 항상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전혀 막 어둡거나 슬픈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권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보험이었다. 그냥 내 인생과 맞서는 하나의 방법? 그런데 저는 음악을 해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진짜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가끔엔 좀 무책임한 그냥 응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은하님은 조금 더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마음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1: 각자의 상황,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에너지도 다를 거고, 그래서 각자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되게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음악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동시대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비가 좋아요, 노래.
4: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라디오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방학 때그 안방 침실에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사이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확실히 비었을 시간에 라디오를 들고 거기에 이제 숨는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숨어서, 아무도 없는데도 숨어서 91.9를 켰어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빌리 조엘이었어요. Just the way you are. 컬처 쇼크. 이런 음악이 있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제가 들은 노래는 클래식 오페라고, 동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거 뭐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몰래, 금지된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악이 저의 도피처가 되고, 지금은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게, 저는 삶의 방식이 됐어요, 이제.
3: 어린 윤나 만나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4: 조금만 버티면 20대에 독립할 수 있고,
5: 물론 경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요, 제가 원하는 악기를 다살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CD 다살수 있고,
4: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텨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6: 나중에 더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오늘 이런 공연이 정말 나의 소중한 청춘의 하루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것 같고요.
7: 좋아지건 좋아지지 않건.

0: 배틀부터 K-POP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공주로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버스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3: 저는 그 우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4: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5: 핵 메르츠 고소하이 짭짤하이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6: 말 잘 듣고 귀엽죠.
5: 떨어지면 왜 주는지 많이 오라거나 이기거나
7: 기다려.
5: 얘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는 거인 거지. 지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1: 아, 이 분위기?
1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1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1: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1: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배고파.
3: 안 어울려.
5: 새닭떡볶이.
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계획성이 생겼어요. 안전도 더 신경 쓰고요.
7: 마지막으로 엔진을 건 게 언제였지? 지메일에서 찾아줘.
8: 지메일 기록을 확인해보니 26년 4월 7일이었어요.
6: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바꾸는 것 같아요. Let's go. Look what you can do. Google Gemini BTS.
2: 요즘에 이제 그 바깥에 돌아다니면 건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봐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이 초고층 건물. 이러면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육상 빌딩. 네, 어릴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수족관 갔다가 그 다음에 거 올라가는데, 그렇죠. 아! 엘리베이터 아! 하면서 올라갔던. 어? 맞아요, 순식간에 맞아요. 올라가던. 어, 그 막상 전경을 보면 엄청나게 네. 높잖아요. 네. 근데 육상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9: 아, 그렇죠.
2: 네, 각자 기억나는 초고층 건물 있습니까? 좋아하는 초고층 건물?
9: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2: 에펠탑도
9: 엄청 초고층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에펠탑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2: 봤어요, 그거를?
9: 봤어요.
2: 직접 가서?
9: 올라가기도 했어요.
2: 직접. 아, 부럽네. 네, 못 가봤는데.
10: 저는 고층보다는 약간 독특하게 만들어진 건물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일 기억 남는 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리움미술관이라고 한남동 쪽에 있어요.
2: 네, 그렇죠. 네.
10: 이게 세 명의 굉장히 유명한 그 거장 건축가가 각자 이제 만든 건데 재료과학적 관점에서 박물관 같은 느낌이라 너무 인상 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2: 우리 교수님은?
11: 저는 그 콜로세움을 한번 가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넓은 공간을 보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했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던
2: 콜로세움. 야, 근데 요새 근데 트렌드가 약간 높이에요, 높이.
11: 네.
2: 세계적으로 그냥 초고층 빌딩, 고층 빌딩 몇 층까지 그러면 가보셨어요 지금?
11: 저도 초고층 건물은 롯데월드 타워인데
2: 육상 빌딩보다 엄청나요?
11: 근데 아까 육상 빌딩에서 경험하셨던 지금 하는
2: 이거요.
11: 그 똑같은 경험인 것 같은데.
9: 저도 우청환 교수님처럼 롯데타워 가.
2: 거기 몇 층이죠?
9: 거기가
10: 123층.
9: 123층.
10: 네. 저도 롯데타워까지밖에는 못 가봐서.
2: 아, 세 명은 다 가봤네.
10: 네.
2: 와, 부자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보면, 네. 야,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태풍이 막 와도
9: 네,
2: 바람이 엄청나게 막 불고 해도 안 무너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서 있는지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9: 그래서 제가 오늘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2: 좋습니다. 초고층 건축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0: 벌써 느껴집니다. 네.
1: 허리가 고드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 구조공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과학자 최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니, 건축 구조공학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건축 구조공학 좀 생소합니다. 이건 또 어떤 장르예요? 어떤 겁니까?
2: 한마디로 건축물의 골조와 뼈대를 연구하고 그 계획하는 그런 학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건축물은 얼핏 봤을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흘려보내고 때에 따라서는 잘 싸워서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그 뼈대.
3: 네.
1: 건축물의 뼈대를 설계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 네.
1: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을 몇 개나 설계하신 겁니까?
2: 제가 죄송하게도 건축물을 직접 짓거나 설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3: 아, 그래요?
1: 네. 저는 따지는 사람인가요?
2: 비슷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기준, 예. 그다음에 시공 기준, 그래서 지피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한국 건축 기준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1: 그 센터장이라는 게.
3: 아, 그럼요.
1: 저도 뭐 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센터장.
2: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어쨌건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고.
3: 그럼요.
2: 그럼 그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예를 기둥이 있다. 그럼 이 기둥이 제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지.

0: 그다음에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박수를 쳐주셨어요.
1: 아니 참 한국 건축 기준 센터장님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2: 설마요. 또 있어?
1: 아, 그럼요. 지금 원래 한국 콘크리트 학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한국 구조물 진단 유지 공학회 부회장님입니다. 부회장님도 하고 계시네.
3: 삼장이시네.
1: 네, 삼장이시네.
3: 삼장 법사님이셔. 삼장 건축 법사님. 야,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 구조 공학회 그냥 끝판왕이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렇게 해주신 고맙겠습니다.
3: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겸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네. 대단한 또 이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자, 우리가 고층 건물이라고도 하고 초고층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0: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초고층 재난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을 만족하면 그것은 초고층으로 분류가 되고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재난계획이라든지 내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3: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도대체 몇 층입니까?
0: 그 1등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퍼 828m이고요. 층수가 163층.
3: 163층, 800m?
0: 와. 유일하게 800m 대입니다.
3: 야, 부르즈 할리파. 저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재까지도 저 높이를 깨는 건물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그럼 2위는요?
0: 2위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있고, 마르데카 118.
3: 마르데카 118.
0: 층수가 바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1: 118층.
0: 그렇습니다. 층수는 118층이고, 높이가 679m입니다.
3: 600m요.
1: 아, 그러면 1위하고 2위하고 꽤 높이 차이가 있네요.
0: 150m 정도 차이가 나고요.
3: 150m.
0: 자, 3위도 아시아에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 타워.
3: 저것도 진짜 높아 보이네.
0: 자, 이것도 600m대이고요. 632m. 층수는 숫자가 더 높습니다. 128층입니다.
3: 아니, 롯데월드타워도 엄청 높은데 세계 3위 안에는 못 드는 겁니까? 몇 위일까요, 롯데타워는?
0: 네, 아쉽게도 탑 3 안에는 들지는 못하고요. 네. 6위, 세계 6위입니다.
4: 6위면 대단한 건데.
0: 네, 한 가지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계 1위와 2위 그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회사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3: 진짜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3: 야, 몰랐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1위, 2위 건물을 대한민국 기술로 졌다. 아, 또 국뽕 타임이네요.
1: 그러니까요. 네.
3: 그럼 롯데월드타워 있잖아요. 이것도 높은데 정확히 높이가 어떻게 되죠?
0: 롯데월드타워는 두 개의 수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555. 555m. 그 다음에 층수는 123.
3: 와, 쉽네.
0: 이 롯데월드타워는 일단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75만 톤에 이르릅니다.
1: 75만 톤이요?
3: 75만 톤.
1: 감이 안 와요.
4: 어느 정도인 거지?
0: 그래서 75만 톤이라면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75kg으로 봤을 때 1000만 명이 모이면 75만 톤에
3: 해당합니다. 1000만 명이요?
1: 거의 서울시 인구가.
3: 서울시 인구가 1000만, 1000만이
0: 모여요? 서울시 인구가 다 모여도 아마 롯데월드타워보다는 더 가볍지 않을까. 와. 그렇게 해서.
3: 서울 시민들의 몸무게를 다 쌓아도 와,
4: 되게 신기하다.
3: 아니, 근데 건물이 그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딱 잘 서 있어요?
1: 그러니까요.
3: 야, 이게 신기하네.
0: 겉으로 보면 건축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스스로의 자중, 자기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초고층의 경우는
3: 그렇겠죠.
0: 또 지진 하중과 바람 하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하중을 잘 지지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구조공학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3: 건축 구조 공학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럼 설계 방식일까요?
0: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3: 골고루인가 그러면?
0: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 자료를 한번 봐주실까요?
3: 와, 이거 움직인다.
0: 그렇습니다.
3: 와, 밤 새셨어요?
0: AI하고 저하고 만들었는데 저는 잠을 자고 AI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예. 이 건축물은 다양한 하중을 받습니다.
3: 네.
0: 그중에서도 자중, 자기의 무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자중.
0: 최상층부에 있는 것이 즉 사람이 발을 디디는

0: 부제가 슬래브입니다. 그 아래쪽에 하늘색이 바로 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부재가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아,
1: 슬래브.
0: 그래서 슬래브 하죽을 결국은 지방까지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1: 평평한데요.
0: 중요하겠다.
1: 평평한데요.
0: 그렇습니다.
1: 바닥이 바닥, 바닥.
0: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요거, 요것이 예, 이 바닥. 슬래브가 되겠습니다. 예. 슬래브가 우선은 가장 인근한 그 보라고 하는 수평 요소로 네. 이제 하중이 집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하중은 이제 기둥으로 집중이 됩니다. 네. 2차 집중이 됩니다. 그 하중은 자연스럽게 1층으로 내려오게 되겠고요.
1: 그렇죠.
0: 자, 그런데 이 건물을 그대로 땅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 땅, 그, 박혀버리
0: 그렇습니다. 네, 기둥이 뾰족하기 때문에 네. 땅 속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1: 쭉 내려오니까. 모처럼 박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넓대대한 그런 콘크리트 블럭이 있습니다.
1: 네, 밑에, 제일 밑에.
0: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초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중이 네. 집안에 분산되어서 결국은 건물 전체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
1: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만 갖고 있으면 그냥 밑으로 다 그 집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0: 그래서 건물의 하중은 네. 결국은 집안으로 전달돼야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그럼 기둥이나 보에 어떤 식으로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기둥이나 보에.
0: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압축력이 작용한다.
1: 압축,
0: 그러면
1: 압축력.
0: 기둥을 통해서 그대로 집안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휘어지는 힘 네. 또는 잡아당기는 힘 이런 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춰서 재료도 선택이 되고 또 뼈대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건물이 굉장히 유연하게 스스로 굉장히
1: 그렇죠,
0: 유연하게
1: 그렇죠.
0: 만들고 이게, 예. 또 하나 바람은 굉장히 고층의 경우는 강하게 작용하는데 네. 그 바람을 잘 버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3: 그럼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표적인 하중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16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그것을 또 잘 조합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그런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다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
1: 아까 그 롯데월드타워가 이제 하중이 서울 인구랑 맞먹는다고 하셨어요.
4: 그러니까
1: 그 무게를 땅이 안 꺼지고 버틴다라는 거.
4: 그러니까
1: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0: 그 압축력은 기둥을 통해서 집안으로 전달하면 해소가 됩니다.
1: 네.
0: 근데 롯데 월드타워는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1: 555m인데
0: 그런 방식으로 해소는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1: 특별한 어떤 거예요?
4: 어떤 거예요?
0: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해서 지름이 1m 정도 되는 네. 그런 콘크리트 파일을 지하 30m까지 가서 하강강 안반에 직접 정착을 합니다. 임플란트 아직 심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깊숙하게 심어서 안반에 고정을 하고요.
1: 아~
0: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판
1: 네.
0: 4,200kg톤의 철근과 그다음에 8만 톤의 콘크리트를 투입해서 매트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트 기초와 콘크리트 파일을 하이브리드에 의해서 자중을 집안으로 전달한다.
1: 555m짜리 빌딩인데 그 높이에서 힘을 아래로 내리려면 기둥을요 이거 엄청 많이 세웠을 것 같아요. 그죠?
4: 진짜로요.
1: 얼마나 세웠을까요? 기둥을.
0: 딸랑 8개.
1: 네?
0: 층당 딸랑 8개를 세웠습니다.
1: 무슨 8개?
0: 기둥.
5: 건물 내에 기둥이 8개밖에 없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8개를 버텨요?
0: 기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가운데 이제 코어가 있습니다. 메가 코어라고 부릅니다.
1: 메가.
0: 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메가 기둥 8개. 그래서 롯데 월드타워는 메가 코어 월, 메가 기둥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 아, 그럼 그 코어 월은 기둥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건 벽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1: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둥이 좀 많아야 안전하지 않냐라고 또 말씀도 하실 텐데 괜찮아요?
0: 맞습니다. 기둥이 많으면 당연히 안전한 것이 맞고요. 네. 근데 8개밖에 없지만은 그 기둥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1: 아.
0: 가로, 세로가 3.5m, 3.5m이기 때문에.
1: 아, 하나예요? 크네.
0: 웬만한 방 크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2: 그러네요. 거의 몇 평인데요, 그 정도면은 진짜로.
0: 자, 그래.

0: 그래서 정밀한 구조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둥 개수만 가지고도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조공학의 핵심이고 위험이지 않을까
1: 그리고
0: 싶습니다.
1: 사실 또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효율적인
0: 그렇습니다.
1: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세계 1, 2 건물을 다 우리나라 기술로 했지 않습니까? 첨탑을
2: 올려서
1: 100m짜리 딱 올려버렸으면 우리가 1등 하는 거 아니냐.
2: 300m만 세웠어요.
1: 300m, 300m.
3: 옛날에 2NE1이 그 데뷔를 했을 때 산드라방님이 한때 180이었거든요, 키가.
1: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0: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그런 순위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세계 초고층 도시건축학회에서는 몇 미터냐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기준이냐. 를 반드시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층수의 높이가 몇 미터냐 그것이든지 두 번째로는 그 위에 말씀하신 것들은 첨탑. 근데 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일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이제 순위 경쟁심이 있는 차원에서 안테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1: 에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테나 세우자는 거예요.
0: 첨탑이라고 하지는 않고 안테나라고 하는데.
1: 안테나
0: 그것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세우면 그 기준에서는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 각각의 기준이 있는 거구나.
1: 그러면은 조금 뭔가 꼼수 느낌이 좀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2: 네네네.
1: 얼마나 이게 인간들이 경쟁적이고 예민하면은 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싸우냐. 왜 이렇게 인간들은 고층 건물에 집착을 할까요?
0: 사실은 인류는 건축에 대한 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높디 높은 수직적 공간.
1: 수직적 공간.
0: 이러한 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없이 넓게 펼쳐지는 어떤 장애물 없이, 벽이나 기둥 없이, 그런 대공간, 무주 공간, 그런 두 가지 꿈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건축사, 그런 건축 구조, 공학의 발전에 중요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근데 또 우리 우추환 교수님도 계시니까 오래간만에 또 왜 인간을 한번 좀 가보자.
2: 드디어 제가
1: 수직 건물과 기둥 없는 무주 공간을 욕망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너무 욕심이 심한데 왜 그럴까요?
2: 뇌과학 쪽에서는 건물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1: 감정적인.
2: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높이 같은 게 이제 주는 감정이 뭘 것 같아요? 감정의 종류가?
3: 지배감, 권위,
1: 지배감. 성공.
2: 성공, 지배가.
1: 권력.
2: 그렇죠. 저희는 이제 경외감이라는.
1: 경외? 말을,
2: 네.
1: 그거 신에 대한 영감 아니에요?
2: 맞아요. 근데 이제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경외감. 결국에는 신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1: 아, 그래요?
2: 경외감을 갖게 되면 이제 자기가 좀 작아진대요. 스몰 셀프.
1: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2: 그렇죠. 그래서 신사회적 성향이 높아진대요.
1: 이거는 진짜 좀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그냥 작은 존재였네.
2: 네.
1: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많이 공감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세상을 만나면 나는 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나를 좀 찾아가는. 뭐 그런 거 동의하십니까?
0: 네, 동의하겠습니다.
1: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는 마지못해
0: 노력해보겠습니다.
1: 어둠의 화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들으면 느낀 게 약간 그 일반 시민들을 작아지게 만들어 지배하려는 권력자들의 목적이 그게 컸을 것 같아요.
2: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옛날에는 현대 그 구조 시스템이나 좋은 재료는 사실 없었을 건데 그때도 초고층 건물들이 있었나요?
0: 그때는 초고층이라 그런 분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구조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자 지역의 쿠퍼 피라미드입니다.
1: 피라미드?
2: 맞네요.
0: 지금부터 4,600년 전이죠.
1: 4,000년.
0: 높이는 146.6m.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더라도 3,40층 정도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기능도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건축적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고. 자, 그 이후에 이 기자 지역의 쿠퍼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얼마나 걸렸습니까?
0: 서기 1311년이기 때문에 대략 38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영국의 고딕 시대 때 링컨 대성당이 비로소 160m로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요. 저층부 석재부가 80m, 그 다음에 상층부.

0: 목재부가 80m, 그래서 합쳐서 160m였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인류가 거의 4천년 동안 피라미드를 못 이긴 거예요. 피라미드의 그 높이를 못 넘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0: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흩뿌리고 그다음에 버텨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시스템입니다.
1: 구조 시스템.
0: 그 구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하중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는데 인류가 3,800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느냐.
1: 보아 기둥까지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크리트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저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0: 거기 피라미드 시절에는 일단은 건물이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왜 이게 안정적일까요?
1: 밑에가 넓고 점점 올라가니까.
0: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겁습니다. 네. 무겁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스스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재료 자체가 질량이고 질량 자체가 그냥 구조인.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질량 구조였다.
1: 그냥 무게로 그렇습니다. 다 버텨버리는 구조. 네. 예.
0: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가운데를 드러내면 그게 바로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돔 또는 벽. 이 되는 것이죠.
1: 아, 돔 구조요?
0: 그렇죠.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화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로마 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아~ 그런 명 구조에 가깝다. 자,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네. 면은 되는데 선은 안 되냐? 가능하겠죠. 그래서 벽이 아니라 힘이 흐를 수 있도록 리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석재를 덮으면 외형적으로는 3차원 돈처럼 보이지만은 힘은 선을 따라서 흐르는 선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 텐트 그런 것처럼요?
2: 네, 텐트. 예, 예.
0: 그렇게 해서 인류가 그러한 선 요소로까지 발전하는데 3,800년이 걸린 것이고
1: 여기까지 3,800년.
0: 그때 비로소 이제 피라미드를 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3: 지금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땐 굉장히 많은 걸 아까 고려를 했잖아요. 그럼 피라미드처럼 쌓으면 1km 높이를 쌓아도 안 무너질까요?
0: 피라미드 형태로 쌓았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석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도만 계산했을 때는 8km까지 쌓을 수가 있겠고요. 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누가 시공을 하느냐. 그다음에 지반이 버텨낼 수 있느냐.
1: 아니 그러면은 일단 질량 그리고 면 그리고 선 뭐 리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럼 현재는 이제 어떤 시스템입니까?
0: 현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두 재료,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골 또는 철근.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1: 그때는 이제 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약간 맞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약간이요? 약간 이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0: 약간 틀렸지, 거의 네. 맞습니다. 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은 그게 또 한계입니다. 그걸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하셨던 재료의 개발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1: 재료. 그리고 재료도 그럼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겠죠? 재료도요?
0: 그동안 우리가 쭉 인류가 사용했던 재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재료. 그 석재와 이제 목재가 되겠죠.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1: 불가능.
0: 강도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1: 네.
0: 아쉽게도 한 가지씩 약점이 있어요.
1: 네.
0: 이 석재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1: 네.
0: 근데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1: 아.
0: 그래서 균열이 한번 생기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사용 그냥 파괴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목조 아주 좋습니다. 물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조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 썩으면 끝나는 것이고
1: 생기면
0: 화재가 끝나면. 나면 끝입니다.
1: 그렇죠,
0: 자,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건축에서는 그 재료를 계속 여전히 보면서 쓰고는 있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건축물에서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죠. 이제 콘크리트.
1: 콘크리트.
0: 자, 콘크리트는 좋습니다. 강도가 엄청납니다.
1: 네.
0: 엄청난데 콘크리트도 인공 석재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4: 당기는
0: 그렇습니다.
4: 힘.
0: 콘크리트도 잡아당기는 힘에 약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골 또는 철근.
1: 철근.
0: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에 대한 강도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 재료고 그 강도도 굉장히 크죠.
1: 네.
0: 단점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개를 조합하면 멋진 이제 궁합이 나올 수가 있죠.
1: 철근 콘크리트?
0: 그렇죠. 압축력은 비교적 저렴한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인장은 철근이 담당하는 자, 이 조합이 이제 성립되면서
1: 하이브리드네요.
0: 현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 이게 뼈와 근육 같은
0: 그렇습니다. 네네.
3: 아까 인공석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버무릴까요?
0: 일단 콘크리트에는 물이 들어가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골재가 들어갑니다.
1: 골재.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1: 네.
0: 이 모두 다 자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 다량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4: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이제 화학 반응 되게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 뭐를 녹이거나 하면 열을 흡수한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4: 근데 콘크리트는 이게 시멘트랑 물 넣으면 발열 반응이라서 열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콘크리트를 만들고 쓰는 게 그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의 7%인가를 먹어요.
1: 아.
4: 지구 온난화에 엄청난 비중이 콘크리트를 하는데 이게 없이는 현대 건축이 지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3: 빨리 대체해야겠네.
4: 계속 새로운 시도가 하고 근데 말씀대로 이걸 능가할 재료가 지금
3: 없어요?
4: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하고 좋은 재료여서 되게 흥미롭게 보는 물질 중에 하나.
3: 아니 근데 그 뭐 사실 이 콘크리트를 누가 개발했는지도 이제 궁금해요.
1: 진짜. 네.
3: 콘크리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어디 어떤 가문에 무슨 콘크리트 백작인지. 네, 뭐 콘크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 사람 이름인지 궁금해요.
1: 어?
0: 네. 네, 콘크리트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1: 아, 다행이야.
0: 영국의 벽돌공인데 조셉 에스프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1: 네.
0: 이분이 바닥에서, 석회석과 점토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면서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나온 것이 현대시멘트의 원조다.
3: 사실 이게 시멘트는 그래도 더 옛날에 신전 같은 거 짓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0: 사실은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는 우리가 판테온 AD 128년 판테온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3: 어, 그래요?
0: 그때 사용된 콘크리트는 지금과는 좀 다르고 화산재를 주요 성분으로 한 그러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요.
3: 그것도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판테온은.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강도가 점차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석재는 균열이 발생하면 끝이라고 했는데 균열이 발생하면 이 판테온의 콘크리트는 스스로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화학적 반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3: 아, 근데 이걸 왜 지금 안 씁니까? 이거
4: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23년에 네. 이 재료학 논문에서 이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는 게 굉장히 크게 연구된 게 있는데
3: 자가치유 콘크리트 대박이다.
4: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석회랑 생석회랑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생석회라는 그 산화칼슘이라는 걸 많이는 안 썼어요. 얘는 물이랑 닿아도 반응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해가지고 가루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걸로 만들었을까?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거나 균열이 있으면 구조가 바뀌면서 그걸 메워가는 과정이 다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3: 아니 판테온 콘크리트가 짱인데
1: 그러니까
3: 앞으로 그냥 이거 쓰자고 하시죠, 위원장님.
0: 예. 뭐 제가 여기에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제가 쓰자고 했을 때 그걸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3: 공급이요?
0: 대량 화산재. 공급이 돼야 되는데 화산재를 구해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석회 관련 그 라임 성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자, 그것은 현대 건축의 그 대량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 또 구하기가 어렵겠네요.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진짜 대박이네.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7: 너무 좋아.
3: 롯데월드타워에도 콘크리트가 당연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는 무슨 콘크리트입니까?
0: 거기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기반한 콘크리트고요.
9: 대략 50만 톤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3: 와~
0: 이 양도 중요하지만은 강도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롯데월드타워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80 MPa급을 사용했습니다.
3: 그 뭡니까?
0: 80 MPa. 어떤 물리학적 단위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톱을 한번 쳐다봐요.
3: 강도요?
0: 엄지 손톱.
3: 예, 예.
0: 자, 대략 면적이 1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1제곱cm. 예, 예. 여기에 800kg이 제하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성능을 갖춘
3: 고성능이네요.
0: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라 볼 수 있겠고요.
3: 야.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0: 건축 현장에는 무거운 자재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옮겨야 되거든요. 네, 네. 일반적 타워 크레인은 지상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초고층 같은 경우는 지상에 정착해가지고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1: 아, 올려야 되는구나.
0: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그런 클라이밍, 타워 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0: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수직 이동 시스템, 즉 엘리베이터.
1: 아, 같이 가는구나.
0: 그렇죠. 현재 상용화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그런 엘리베이터로 알려져 있는 것은 초속 10m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당 대략 600m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하고요.
2: 엄청 쫄리겠네. 와, 엘리베이터는. 와.
0: 재현 시스템이라든지 또 내화 시스템, 그다음 방제 시스템. 그 기술들까지 같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는 그런 초고층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을까.
3: 내각의 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었던 지능.
2: 내가 중요하죠.
3: 네, 인간의 지능이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2: 내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는 하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해, 특히나 이제 자연재해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은
4: 지진도 나고요.
2: 흔들리는 게 막 느껴지지 않을까요?
0: 대략 한 100m, 300m 요 정도 선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지진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 지진이 굉장히 큰 하중이고
2: 지진 중요하죠. 예.
0: 근데 300m 이렇게 더 넘어서면 그것보다 바람이 더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2: 그 저층 건물 있잖아요. 저층 건물이 지진에 왜 더 영향을 받을까요?
0: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네.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4: 지진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서?
0: 아, 그러면.
2: 네. 우와. 우와.
3: 처음 본다, 이런 시스템.
0: 자, 제가 사비를 들여서 받아볼게요.
2: 우와, 사비.
0: 자, 사람들도 목소리가 예, 프리퀀시가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이제 중저음, 멋진 중저음, 네. 어떤 분들은 좀 가벼운 목소리도 있고요. 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 다음에 높이, 네. 또는 뭐 강성. 그런 것들에 따라서 흔들리는 고유 주기가 다 다릅니다. 네, 가장 높은 건물을 모사하고 있는 이 녀석은 주기가 비교적 길죠.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은 좀 짧습니다.
2: 아,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은 저층 건물입니다. 네? 굉장히 짧아요.
2: 아, 굉장히 진동이 많이 가네.
0: 자, 그러면 제가 지진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오는 장주기 지진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2: 천천히 온다.
3: 그러면 제일 높은 게.
2: 제일 높은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0: 다른 녀석은 거의 흔들리지가 않죠. 네. 자,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빠른 지진을 가해보겠습니다. 누가 반응하나요?
4: 가운데 있는.
2: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0: 자,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지진발을 가해보겠습니다.
2: 아, 예, 예, 예, 예, 예, 예, 희한하네.
0: 나머지 것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얘만 민감하게 야. 반응을 하게 되죠.
3: 그 지진의 주기에 딱 맞는 그런.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진이, 그런데 장주기, 중주기, 단주기 중에서 단주기가 우세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진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저층 건축물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4: 신기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건물이 지진이 오면 흔들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5: 초고층 좋은데?
4: 초고층으로 옮겨가야겠는데요?
2: 건물이 진동에 맞춰가지고 같이 흔들린다는 게 참 신기한데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요.
4: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네. 맞으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4: 맷집 좋게.
0: 그렇습니다. 네. 손상은 감내하고 다만 아무리 손상을 받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도록 막아주는 그 정도 보험 수준의 내진 설계가 네. 내진의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4: 네.
0: 자, 좀 아쉽다. 우리 집은 좀 아쉽다. 그럼 다음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면진입니다. 면진.
2: 면진. 면진은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4: 고급 옵션이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3: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0: 지진을 없애주는 거죠.
4: 오야.
0: 자, 건물 위에 컵을 붙여놓고 책상을 흔들면 크게 컵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네. 컵과 이 책상 사이에 얇고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비닐을 올려놓고 흔들면 책상은 흔들리는데 컵은 거의 흔들리지 않겠죠.
2: 예, 예, 예. 그게
0: 면진이었습니다.
2: 건물이 아예 흔들리지 않죠.
0: 그렇죠. 그래서 건물과 지진을
2: 분리시켜버리는 거.
0: 이 기술은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옵션은 더 있습니다.
4: 또 있어요?
0: 이번에는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있겠습니다.
2: 제거한다는 게 좀 말이
4: 야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0: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동입니다.
4: 그렇죠.
0: 파동은 에너지로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살살 우리가 빼줄 수 있다면

0: 지진의 결국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최꼭대기에 질량체를 매달아서 아마 타이펠 101에서 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진의 효과를 삭제하게 되고 아~ 운동 에너지로서 바꿔서 결국 지진의 에너지가 조금씩 줄게 됩니다.
1: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면 그 안에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그 추가 반대쪽으로 당기면서
2: 아~ 서로 관성을 이용해서.
1: 네, 관성을 이용해서 서로 움직이지 않게.
3: 초고층 건물은 근데 지진보다 이제 바람 때문에 위험하다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0: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람은 총 면적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키가 클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집니다. 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 하중이 지배적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그런 강풍이 불 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미터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변형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3: 오는데
0: 그렇죠. 바람은 빠져나갈 때 조용히 빠져나가면 되는데 뭔가 와류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면서 빠져나가고
3: 와류가
0: 뭐죠? 그것이 좀 피곤합니다.
1: 그 터뷸런스 소용돌이 같은
3: 이거 와류. 예. 이게 오니까
0: 그렇죠.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건물이 직사각형 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겼을 때는 이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와류가 규칙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툭툭 칩니다. 네. 그러면 바람이 부는 직교 방향으로 건물이 이렇게 뚫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형상 설계 기술을.
3: 형상 설계 기술.
0: 그렇습니다. 네. 모양을 이제 잡는다는 것이죠. 쉬운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양이 네모보다는 좀 삼각형으로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는 삼각형도 또 모양을 좀 바꾸기도 하고요.
2: 바람 길을 뚫어 놓는 거예요.
0: 그렇죠. 바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3: 그래서 약간 건물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 같은 약간 뭐 월드컵 트로피 같이 생겼죠.
0: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하죠. 위로 갈수록 바람이 세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좁힌다든지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틀어 놓으면 바람이 그냥 슬 빠져나가고 상호 규칙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3: 이것도 과학이네 또. 그러니까요. 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도 이게 저건 뭐는 약간 멋있게 틀어져 있네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오는 이 와류들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다.
1: 그 되게 특이한 건물 있잖아요. 중국에 보면은 그 상하이에 있는 세계금융센터인가 거기 보면 딱 병따개 같이 생겼어요. 네.
0: 그렇죠. 닉네임이 이제 병따개 건물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최상층에 보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고 바람에 의한 압력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0: 천층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3: 천층이요?
0: 지금의
3: 국내에서요?
2: 천층.
3: 어디에서요? 어디든요? 네.
2: 이야.
3: 와. 천층? 4km짜리 건물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다.
2: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럼요. 뭐, 네. 멀리 뚫고 지나가겠네요.
3: 천층이 가능하다. 이야. 확신하세요?
0: 네, 지금도 일본에서 예. 구상만 했지만은 엑스시드 4000의 경우는 말 그대로 4000m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런 구상을 했고요. 300층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그런 구조 시스템을 사용해서 300층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일단 수직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네. 대략 엘리베이터가 한 50층마다 환승을 해야 되는 그것이 좀 일반적인데
3: 엘리베이터가 환승이다.
0: 800층이 된다. 그러니까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 800층 또는 1000층 정도 된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상황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계속 그 높은 곳에 살려면 산소 부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한 3000m 정도 되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될까요?
3: 많이 되지 않을까요?
0: 한 20도 정도 차이는 나고요. 그러면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나요?
3: 원래요? 그러면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0: 그래서 아마 밀실한 시공, 또 특별한 조치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리하자면 초고층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시스템의 문제나 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편안하고 또

0: 안락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그 유지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자,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자, 우리 교수님. 교수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물은 뭡니까? 왜냐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축물들을 보셨으니까요.
0: 맞아요. 예. 여러 건물 중에서 오늘 제 이야기 나왔던 네. 그 판테온이 가장 좀 인상 깊지 않나. 판테온은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자연재해의 결과물이죠.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건축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2: 저는 판테온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안을 못 들어가 봤어요.
3: 어? 거기까지
1: 아니,
3: 가세요?
1: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2: 아니, 앞에서 보면은 네. 크게 특별하진 않거든요. 네. 그죠?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은 공간이 있고. 이제
0: 네,
2: 그런
0: 지름이
2: 거죠.
0: 43.3m 정도 되고요. 무건 콘크리트입니다. 당시에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두껍습니다. 두꺼워야만이 인장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두께가 아래쪽은 대략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교수님,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인상 깊었던 건축물을 물어보니까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보다는 무주공간에 대한 더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0: 일단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200m 대경간 돔을 구성하는 그런 연구를
1: 나무로요?
0: 여러 연구자들과 최근에 시작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 아니, 200m로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면은 오히려 단단한 게 좋을 것 같은데.
1: 콘크리트 하시지 왜 나무를 하십니까?
4: 그러니까요.
0: 콘크리트는 적합지는 않고요. 다른 재료도 가능한데, 이제, 네. 목이라고 하는 재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마치 오래전에 내가 와봤던 것처럼.
1: 한옥.
0: 그렇습니다. 또 목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목은 자연 친화 재료입니다. 네. 즉 탄소 중립 재료라는 것이죠. 나무도 어렸을 때 탄소를 쭉쭉 빨아먹고 나이가 들면 얘도 게을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때 바꿔줘야 됩니다.
1: 그 나무, 그 바꿔주는 나무로 이제 뭐 무주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초고층이 1km를 넘으려고 하는데 무주공간은 그러면 어느 규모가 가장 큽니까?
0: 초고층은 높이로 재듯이 무주 공간은 경간으로 잽니다. 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4: 기둥과 기둥 사이.
0: 기둥 사이. 자, 현재 가장 큰 경간은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테디움 312m입니다.
1: 와, 312m요?
4: 300m가 넘는 거리 동안 기둥이 없다라는 거네요.
2: 와, 그 쫙 펼쳐진
0: 동구장.
2: 동구장.
0: 그 동구장입니다.
1: 현대 무주 공간은 지금 유명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게 좀 있을까요?
0: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 일본을 예를 들자면 그 도쿄의 자존심, 도쿄돔이 있고요. 그리고 2002년 또 FIFA 월드컵이 그 개최된 그 삿포로 동구장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더 가까이에는 220m의 경간을 가지고 있는 후쿠오카돔.
4: 아, 후쿠오카돔은 이렇게 다 쳐요?
0: 네.
1: 아니, 근데 참 도쿄돔도 그러고 참 신기한 게 넓은 이 규모를 어떻게 기둥 없이 그렇게 딱 만들어내는지, 야, 참 신기해요, 이게.
0: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도쿄돔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 공기막 지붕이라고 합니다.
1: 공기막 지붕.
0: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붕을 형성하는 것이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마치 이제 풍선 인형처럼 바람을 불어넣어서 형성되는 그런 지붕이다.
1: 그러니까 돔 안에다가 공기를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0: 바깥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조금만 높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략 한 0.3% 정도의 미세한 차이의 압력만 유지합니다. 그러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0.3% 압력 차 곱하기 지구의 면적 하면 대단한 힘이 돼서 이제 지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불어넣었는데 압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4: 새는 거죠.
0: 다시 쪼그라들죠. 네. 그래서 압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어락, 회전문. 을 이용해서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1: 그런 돔구장들이 그냥 별로 이런 생각도 안 해도 공기를 집어넣어서 돔을 유지한다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4: 저 이 회전문이

0: 그 천천히 도는 걸 왜 만들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기 흐름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엄청 많은 건물들이 나왔는데 듣고 보니까 한 번 정도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는 건물들이 있으실까요?
0: 전 판테온이요.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음 편히 탁 싹 트인 공간이 판테온. 없기 때문에 판테온에 가서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요.
1: 저는 롯데타워요. 거기 아직 못 가봐가지고 이제 가면은 야 아루가 먼저 아니 서울 시민 모두의 무게가 여기에 다 있단다 이런 거라든가 30m짜리 임플란트를 아느냐 너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주 뿌듯합니다. 네.
3: 저는 뭐 당장 가고 싶은 데보다는 그 200m짜리 목조 무주 공간 만드시면 거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1: 좋다. 네. 거기서 힐링 가고 싶다 진짜.
4: 그때 제가 초청하겠고 아마 이제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성공 가능성은 그래서 공존하기 때문에 네. 수년에 연락을 드리면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자랑하고 있으면 안 성공했구나. 소식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실패했구나.
1: 완성되면 한번 놀러 갈게요. 우리 한계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무주공간 화이팅!
5: 화이팅!
1: 예!
6: 꼭 갈게요.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3: 필요하게 별 자체를 계층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1: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0: 방정식의 계층이 있다.
1: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0: 야,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4: 그러니까요.
0: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5: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6: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7: 아,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뛰는 겁니다.
6: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7: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6: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8: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많을 필요는 없어. 날 알아주는 존재 하나만 있으면 돼. 글래요?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해줘.
1: 당신이 즐겨 찾던 이 야경스팟 어떠세요?
0: For me. 아반떼.

가창오리떼가 저렇게 난다는 거는 공기 역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공기 역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하거든요. 감각으로 느껴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저렇게 많은 수의 오리들이 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경이롭죠. 동물적인 감각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그거를 저희도 모사를 많이 해서 지금 드론쇼의 충돌 회피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원칙적으로 밤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드론의 위치를 눈으로 보기 어려워서입니다. GPS를 이용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일일이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1: 드론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충돌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GPS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GPS라는 신호는 1초에 한 10번 정도 수신이 되거든요. 1초에 10번이 되는 신호가 또 5천 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정확한 시간에 계산이 되진 않고 속도랑 가속도까지 결합을 해서 충돌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은 또 지상 컴퓨터에서 1초에 수백 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0: 각각의 드론이 움직이며 모양을 만들고 수천 개의 화소가 되어 작품을 만드는 거죠. 모양을 바꿀 때마다 모든 드론이 이동합니다. 그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크죠. 그래서 컴퓨터가 미리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드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계산 없이 이것을 해내는 무리가 있습니다.
1: 가창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각자가 해결을 함으로써 전체 군집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천 마리도 아닌 수십만 마리가 충돌 없이 비행합니다. 이곳에 리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동료를 보는 거죠. 동료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맞춥니다. 너무 붙거나 떨어지지 않고 같은 속도를 내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가창오리의 이 규칙을 드론의 충돌 회피 알고리즘에 적용했죠. 드론 역시 거리를 두며 부딪히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입력된 알고리즘대로 움직일 뿐 가창오리처럼 서로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1: 드론들이 서로의 위치까지를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돌 회피 등을 다 고려해서 경로를 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0: 드론은 알고리즘이 정한 경로로만 갑니다. 주변을 보지 않죠. 가창오리는 주변을 보며 비행을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가졌을까요?

순식간에 퍼지는 공포. 공포의 전달 속도는 약 초속 40m에 달합니다. 수십만 마리가 순식간에 한 몸처럼 동기화됩니다.

군집이 붕괴되며 가창오리 한 마리가 우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무리가 사라진 상황. 이제 숨을 곳은 차가운 물속뿐입니다. 흰꼬리 소리는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하지만 숨이 차 고개를 내미는 순간

0: 자신과 똑같은 생존 의지를 가진 동료입니다. 같은 의지를 가진 동료들이 모입니다. 수십만 마리가 하나의 의지로 동기화됩니다. 이 순간을 드론이 재현할 수 있을까요?
1: 현재의 통신 기술로는 수천여 대의 드론이 서로 통신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아직 그런 통신 기술이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가창오리와 같이 각자가 역할을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군집의 목표를 이뤄내는 거, 이게 이 분야의 성배이고 그것들을 모든 전 세계 연구자가 쫓고 있습니다, 지금.
0: 과학이 따라하고 싶은 자연의 기술, 작은 군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숲에서는 종종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나뭇잎들이 이사를 갑니다. 사실은 누군가 운반하는 중이죠. 인류보다 먼저 농사를 지은 입군 개미입니다. 개미 사회는 철저한 분업 사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죠. 채집 개미는 커다란 톱날을 장착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컴퍼스 삼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합니다. 자기 몸보다 큰 잎사귀를 옮기는 것도 채집 개미의 몫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무임승차한 개미들이 보입니다. 잎을 들고 가는 동안 채집 개미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머리 위로 천적인 기생파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나뭇잎을 다 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잎사귀 위에 올라가는 보초개미.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더듬이를 치켜들고 경비를 서는 중입니다. 사실 나뭇잎은 입군개미의 먹이가 아닙니다. 나뭇잎은 사료입니다. 벽면에 하얗게 핀 버섯균. 가져온 잎을 먹여서 키웠죠. 농부개미가 버섯에서 수확한 당분이 개미들의 진짜 먹이입니다. 개미 왕국의 분업 시스템을 본뜬 로봇이 있습니다.

0: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1: 소프트 로봇을 시작하게 됐던 연구 계기 중에 하나가 개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로봇들이 보통은 하나의 로봇들을 우리가 제어를 해왔는데 다수의 로봇을 통해서 하나의 로봇이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
0: 자세히 보면 작은 로봇 군단입니다. 하나의 입자는 참깨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로 크기죠. 각각의 로봇은 일종의 자석입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면 자성을 가진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이들도 개미처럼 역할이 나뉩니다.
1: 자기장으로 이 마이크로 로봇들이 0도 방향으로 아니면 45도 방향으로 아니면 90도 방향으로 이 자화되는 정도를 프로그램할 수가 있어서 이것들이 위아래로 붙을지 아니면 옆으로 붙을지 대각선으로 붙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 세로로 이어진 로봇은 키가 커집니다. 대각선으로 이어지면 면적이 넓어지죠. 가로로 붙으면 힘이 세집니다. 이어지는 방향에 따라 자라는 역할도 다릅니다. 0도 로봇은 무거운 물체 밑으로 파고들어 이동시킵니다.

0: 어떤 개체가 어떻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1: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나하나 조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들이 함께 만나면서 조립이 되면서 어떤 외부 환경이나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마이크로 로봇이라 하고 있고요.
0: 홍수가 나면 불개미는 섬을 만듭니다. 애초에 거창한 전략 같은 건 없습니다.

0: 그저 살기 위해 눈앞의 동료를 붙잡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모여 모두를 살리는 구명보트를 만든 거죠. 불개미의 생존 본능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45도 로봇들은 불개미처럼 서로를 단단히 붙듭니다. 끊어져 있는 전선을 연결하고 다시 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90도 로봇들은 가장 힘이 셉니다. 자르는 게 단은 아닙니다. 옮기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무거운 배터리나 복잡한 회로도 필요 없습니다.
1: 저희가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터나 센서나 배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초소형으로 가게 되면 초소형 배터리를 쓰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작아지고요. 모터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센서도 넣을 공간이 정말 부족하게 됩니다. 또는 저희가 배터리가 폭발한 사고도 있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물질들을 몸 안에 넣는 것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전한 힘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주 작은 로봇들이 혈관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사망자 4명 중 1명은 혈전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단순히 피떡에 구멍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찌꺼기가 다시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떡을 떼어 몸 밖으로 옮기는 것도 혈관 청소부의 일입니다.
1: 정말 작고 복잡한 혈관으로 들어가면 현재 의술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이크로봇이 들어간다면 현재 의료에서는 힘쓸 수 없는 부분들도 저희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동기가 되고 있고요. 생명체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다 할지라도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모터나 이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몸 안에 다 존재를 하고요.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감지해서 반응해서 또 다른 모션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로보틱스에서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현대과학과 자연 사이의 간극. 어떤 식물은 그 간극을 메울 힌트를 주죠.

나무로 울창한 이곳. 사실 숲이 아닙니다. 3,600여 개의 기둥이 있지만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전체 면적이 축구장의 약 1.5배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몸집을 키운 걸까요? 식물에게 잎은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하죠. 그런데 바람이 먼지를 실어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빛의 통로가 막힙니다. 청소만 잘해도 발전 효율은 약 20% 높아집니다. 식물 잎도 청소가 필요하죠. 진흙구덩이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상징하죠.

꽃말은 청결. 흙탕물에서 자랐지만 먼지 한 점 없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은 물 위로 태양광 패널들을 널어놓았습니다. 잘 닦고 관리해야 하죠. 잎을 닦으려면 일단 걸레가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게 좋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처럼 말이죠. 물방울이 너무 작으면 닦기 힘듭니다. 조금 더 커야 합니다. 연잎은 가운데가 낮고 오목합니다. 물을 모으기 좋은 그릇 모양이죠. 물을 가운데로 모아 둥글게 뭉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끈한 걸까요? 연잎을 확대하면 마이크로 크기의 돌기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채워진 공기가 물을 밀어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 돌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돌기 안에 더 작은 돌기들이 있는 거죠. 연잎이 가진 천연 코팅입니다. 촘촘히 코팅된 연잎 위엔 물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먼지 위로 물걸레가 미끄러집니다. 게다가 줄기는 넓은 잎에 비해 가늘고 깁니다. 잘 흔들릴수록 골고루 닦이죠.

0: 연잎의 원리가 재치 있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독일과 영국에서는 벽에 발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당시 골칫거리였던 노상방뇨 때문이었죠. 발수 페인트가 발린 벽은 소변을 튕겨냅니다. 일명 소변을 되돌려드립니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범인도 소변이 묻는 건 싫었던 거죠. 연잎의 발수성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1: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0: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착용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2: KF94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만들었던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고체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말과 같은 액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연잎 효과는 다른 건 아니고 연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혹은 나노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형상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기가 사실은 들어가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제 물방울이 왔을 때 공기 때문에 사실은 튀겨나가요.
0: 연잎의 나노 구조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마스크 원단의 표면을 미세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이온 빔으로 표면을 마구 두드려서 나노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스크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침방울을 튕겨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이 마스크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미끄러운 기름은 나노 구조까지 쉽게

0: 스며듭니다. 발수성 좋은 연잎도 기름에는 약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젖지 않는 소재도 만들 수 있을까요?
1: 자연에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기름을 묻지 않고 기름을 흘러가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 네펜딕스와 같이 자기 몸에다가 물을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0: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숲. 그런데 이곳의 흙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식물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독특한 기관을 만들어냈죠.

이제 부족한 영양분을 모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펜데스가 노리는 것은 근처에 사는 흰개미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흰개미를 유혹할 수 있다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펜데스는 통 입구에 하얀 띠를 둘렀습니다. 흰개미를 부를 미끼죠.

0: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오는 동료에게 경고할 새도 없이 미끄러집니다. 흰개미들이 맥없이 미끄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펜데스는 몸통 입구에 덫을 숨겨놨습니다. 입구를 자세히 보면 일자로 난 고랑들이 있습니다. 고랑에는 무언가가 고이기 쉽습니다. 네펜데스는 고랑의 수분을 모읍니다. 물막이 만들어지면서 마찰을 줄이죠. 그래서 기름도 미끄러집니다.
1: 물을 먼저 코팅을 하니까 개미 같은 것들이 잘 흘러내려가서 저를 잡아먹더라. 근데 알고 보니 개미 발바닥에 기름 성분이 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조가 왜 코팅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원리를 좀 많이 고민해서 같이 결합을 시킨 거죠.
2: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이 충돌해서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이 같은 원유 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주변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0: 2007년, 12,000여 톤의 원유가 서해안 생태계를 덮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름을 걷어냈지만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1: 그때 가장 큰 또 문제는 기름 흡착은 하긴 하되 한 번으로도 끝납니다. 기름 흡착포라는 것은 한 번에 기름 흡착을 하면 그걸 끝나요. 그리고 나서 태워야 됩니다. 태운다는 건 사실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2차 오염이 굉장히 큽니다. 재난에 좀 대응하거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조금 위험하거나 혹은 좀 오염되는 상황을 좀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연구를 하자.
0: 네펜데스처럼 물을 머금는 섬유를 만들었습니다.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물막이 물만 통과시키고 기름은 걸러냅니다. 기름이 쉽게 분리돼 수백 번 다시 쓸 수도 있죠.

0: 있는데 연구 과정에서 뜻밖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1: 이온빔을 이용해서 혹은 플라즈마로 표면에 계속해서 거기에 이온으로 두들깁니다. 두들기다 보면 결국 나오는 구조는 연질과 같은 그런 마이크로 나노 구조란 말이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이온빔을 무작위로 두들겼는데 연잎 표면과 유사한 모양이 나왔던 거죠.
1: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연구들이 자연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즉, 식물 표면도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최적화된 구조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최적화를 향해서 혹은 최적화와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연에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0: 뜻밖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물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맞닿은 곳. 수면입니다. 장구벌레입니다. 모기 유충이죠. 숨쉬기 위해 거꾸로 섰습니다. 호흡관을 물 밖으로 내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고기만 장구벌레를 노리는 건 아닙니다.

하늘과 물을 가르는 경계에 섰습니다. 경계를 떠나는 자가 있으면 경계로 들어오려는 자도 있습니다. 잠자리는 짝짓기를 하면서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방금 전까지 짝짓기 하던 상대가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살았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죠.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은 물방울을 잡아당깁니다. 곤충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늪인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소금쟁이에게 수면은 늪이 아닌 길입니다. 표면 장력을 박차고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소금쟁이는 기다릴 줄도 압니다. 먹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물 위에 하이에나죠. 수면을 지배하는 능력은 포식자를 피할 때도 쓰입니다. 소금쟁이는 물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합니다. 반응 속도는 약 0.02초에 불과하죠.

0: 이 독특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의 표지까지 장식했죠.
1: 제가 생각했던 크기에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좀 당황을 했죠.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나.
0: 논문의 주인공은 미국 소금쟁이 라고벨리아입니다.
1: 라고벨리아라고 하는 아이는 아주 유속이 빠른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만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쓸려가는 환경인데, 거기 살았다는 것은 이 라고벨리아가 그런 부채 같은 다리에 기관을 발달을 계속 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라고벨리아에게는 독특한 기관이 있습니다. 다리 끝 부채꼴 구조가 물을 밀어내는 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물살에도 휩쓸리지 않죠. 놀라운 것은 이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 부채 구조가 물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뺄 때는 이제 표면 장력이나 이런 다른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므라들므로써 얘는 그것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휘젓기만 하면 알아서 이 부채 다리가 펼쳐졌다, 오므라들었다.
0: 부채꼴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펼쳐지는 자동 장치를 달았죠. 모터나 정밀한 센서도 없습니다.
1: 그래서 만들 때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구조 또는 재료 또는 메커니즘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기계적으로 지능을 가진 구조체다. 그래서 기계적 지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요. 구조 자체가 어떤 목적의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계산 없이.
0: 물 위에 뜰 때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0: 몸 자체가 이미 정답지죠. 정답지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에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털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부력이 생깁니다. 네 개의 다리가 무게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착지할 때도 저절로 균형을 잡도록 최적화되어 있죠. 사실 자연엔 효율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생김새 하나하나가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찾아낸 해답이죠. 35억 년 생명의 역사는 생존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던 연구 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 처음에는 자연을 이길 수 있겠다. 생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학자로서 자연을 이기겠다는 마음은 접었어요. 독특한 아주 효율적인 곤충들이나 생물들을 보게 되고 자연은 그 생존에 있어서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구나. 인류 역사상 알아낸 게 많이 없구나. 네, 그런 것도 느꼈어요, 사실. 네.

0: 첨가물 대신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0: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0: AIBK 좋은데?
1: IBK 기업은행.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달에도 가봤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역대 가장 빠른 칩을 만들어내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해 더 탁월한 저조도 사진 촬영과 편집을 가능케 하는 것. 달까지 다녀온 뒤 다음 목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롱.
8: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2: 형들 떡볶이 먹자.
1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3: 진짜 맛있겠지.
14: 대박, 너무 맛있는데?
15: 떡이랑 같이 먹어봐.
16: 나도.
14: 닭고기가 킥이다.
13: 와, 쫄깃쫄깃하네.
1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5: 배고파.
13: 잘 어울려.
17: 새 닭떡볶이.
1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8: 안녕,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9: 투자 도전하고 싶은데.
18: 이건 어때요?
19: 은퇴 준비해보려고요.
18: 든든하죠? 국민의 삶에 은행이 함께할게요. KB 스타뱅킹.
20: 빨래신내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21: 빨래신내
22: 피지 모락셀라.
20: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23: 빨래신내까지 후리폭는 압도적 세척력
24: 피지 모락셀라.
25: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26: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27: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28: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25: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29: 나 거기서 남들이
30: 쓴 거 잘못하면 엄청 커.
31: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32: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31: 치과에서 찾으세요.
33: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34: 갭타입으로 빠른 흡수.
33: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35: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36: 세상의 속도를 멈추고 나를 되찾는 시간. 깊이 스며드는 온열과 입체적 지압에 파우제 딥히팅 마사지. 온전한 회복의 시작. 세라젬 파우제.
37: 같이 갈래? 새로운 설렘이 기다리는 곳으로. 처음이라 더 궁금한 길도 좋고 괜히 마음 가는 길도 좋아.

0: 일단 달려가 보는 거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뉴 아이폰 18 프로와 함께 오직 SK텔레콤만의 설레는 혜택 SK텔레콤.
1: 큰 변화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법.
2: 그래서 구도 1이 커집니다. 국내 최대 에너지 화학단지 샤인 에너지밸리.
3: 축하합니다.
2: SOE 50주년 이제 진짜 시작이야.
4: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하게 멈추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5: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쓱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태극제약.
6: 아마 넌 모를 거야. 오늘 그 땀이 널 꿈으로 데려가 줄 거란 걸.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난 마음. 그냥 좋아서 계속한 날들. 떠나지 않을게. 오늘의 국가대표부터 내일의 국가대표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선수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7: 세상을 위한 굿뉴스 뉴구스. 100% 리사이클 신소재로 가볍게 따뜻함만 남겼다.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알레르망 뉴구스.
8: 가정케어?
9: 혼자 잘해왔는데.
7: 왜 다들 구독하냐고?
10: 받아보면 드니까.
7: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케어받고 전문 장비로 케어받고 무상케어로 쓰는 내내 득 되니까 LG 구독 전문 케어. 이러니 다들 구독하는 듯. 받으면 받을수록 구독이 득. LG전자 구독.
11: 1년 중 딱 한 번 오늘만 기다려온 초보 농부가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첫 출하일을 맞았거든요.
12: 계산이 안 되는데.
13: 몇 개 나가는 거예요?
12: 지금 거의 한 1톤 정도예요?
13: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12: 그렇죠. 이제 전국으로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더 이상은 나오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11: 그런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복숭아 맞죠? 흔히 보던 복숭아와는 영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창 물이 오른 이 납작한 복숭아 때문에 생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깊은 산과 너른 들의 고장 화순. 남도의 여느 마을이 그렇듯 쌀을 비롯한 곡물 농사가 주를 이루고 간간이 고추가 눈에 띄는데요. 주변과 달리 유독 시선을 끄는 과수밭 하나. 따가운 햇볕 아래 가지치기와 복숭아 수확을 동시에 진행 중인 오늘의 주인공 윤세력 씨를 만났습니다. 세력 씨는 지난 1년간 이와 같은 결실을 보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답니다.
14: 지금 이게 다 매달려 있는, 열려 있는 것들이 이게 다 뭐예요?
12: 열려 있는 건 납작복숭아라고 합니다. 그 유럽 납작복숭아라고 하고 도넛복숭아 그리고 UFO처럼 생겼다고 해서 UFO복숭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식 명칭은 거반도 복숭아입니다. 서유기에서 선우공이 먹었던 복숭아가 사실은 이 납작복숭아예요.
11: 이름도 낯설지만 생긴 게 정말 희한하죠. 둥실한 모양이 아기 엉덩이 같기도 하고 만두나 찐빵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12: 제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키워야지만이 그 맛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NS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유행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납작 복숭아를 보고 나서 아, 얘 분명하게 난 중에

0: 될 작물이다. 시장 조사를 했더니 너무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 말아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저한테는 도화선이 됐어요.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시작을 해서 복숭아를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던 제가 미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1: 사실 윤세력 씨는 흙 속에 미래를 심기 시작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된 초보 농사꾼.
0: 가지들이 햇볕을 가리니까 햇볕이 들어가서 복숭아가 이쁘게 잘 익으라고요. 맛있고 좋은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따면서도 이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어요.
1: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시행 중입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이미 땅은 어떻게 가꿔야 할지 계획이 다 있었다는군요.
0: 우리 흙수단의 속도 보세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부터 복숭아 죽을 1m 이상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비가 오면 빨리 빗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당도를 지킨 첫 번째 비법이고, 톱밥이라든지 왕개라든지 심지어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조개 껍데기는 안정적인 천연 칼슘제고요. 그리고 조개 껍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 빠짐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품질과 맛으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특징은요, 납작해서 먹기 좋다. 그리고 안에 딱딱했을 때 먹었을 때 먹어볼게요. 아니, 파래요. 황사과처럼 독특한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복숭아보다 당도가 더 높아요.

0: 일반 복숭아의 평균 당도는 10에서 13브릭스. 납작 복숭아는 얼마나 될까요? 와, 높은데요?
1: 진짜 이 수박, 꿀수박인데 했을 때가 13에서 15브릭스. 그래도 저는 목표가 20브릭스라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0: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밭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셨네요. 어머니. 아들 윤세력 씨는 어머니 땅 중에서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밭을 빌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2: 복숭아 따였는데 풀이 있어서 풀매요. 아, 봄에도 3일 맺었단게요. 풀이 있으면 맺고 싶은데 나도 내 농사가 많아 보니까 많이 못 도와줘요. 조금 농사가 따로따로라. 나는 벼, 콩, 팥, 옥수수. 얘는 아들은 복숭아만.
3: 아들이 한 복숭아 드셔보셨죠?
2: 먹어봤죠.
3: 어때요?
2: 좋은 건 안 먹어보고 나는 못난이 적은 거. 큰 건 못 먹었어요. 아들은 큰 거 좋은 거 따먹으라기도. 맛이 괜찮대요. 이 아줌마 맛이 좋아. 아, 따답소 보시오. 아들이 내가 책임질게. 뭐라고 안 할 것이오.
0: 어머니 농사와 아들의 농사가 갈라서기까지 우여곡절 꽤나 있었겠죠?
1: 뭐한 거 엄마? 비도 오는데 뭐들어 해? 아, 비 오면 싫어하니까.
2: 알았어, 갈란다. 아들 뭐라고 했어? 뭐하러 매?
1: 마음이 나는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2: 알았어. 아, 신난다. 나도 피곤하다. 가세요, 우리 아지.
1: 빨리 가세요, 어머니.
2: 알았어요.
0: 5년 전 아들의 귀향과 함께 시작된 모자간 밀고 당기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가 봅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평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 여기다 물을 좀 타야 돼. 이제 밖으로 갖고 와요, 양님.
0: 밭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뭘 하시나 보았더니.
2: 계란찜 하려고요?
3: 점심 준비하시는 거예요?
2: 예, 예.
0: 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반찬, 계란찜은 기본이고 쇠고기 우국까지 준비 중이시네요. 아니, 아까 분명

0: 그러니까. 아니 그거 나 몇 명 먹지도 않은데 뭐 그랬어.
1: 네.
0: 아니 이상해 보세요. 이거 연출하지 말라고 연출. 근데 그거
2: 그냥 넘어가도 좋으련만 굳이 상까지 바꾸는 아들.
3: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시는 요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계란찜이 저희 엄마의 그 시그니처 메뉴예요. 진짜 맛있어요.
2: 그러면서도 어머니 솜씨 자랑은 놓치지 않으시네요.
3: 맞다, 엄마. 맛있네.
4: 그거 괜찮냐?
3: 맛있어.
2: 살가운 말보다 불쑥 타박부터 쏟아낸 이유 뭘까요?
3: 집에서 많이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들 온다고 이렇게 계란찜 하시지, 반찬 하시지, 이게 손이 보통 많이 가요. 그래도 제가 먹어야 또 막 제대로 갖춰서 드세요. 안 그러면은 물 말아서 된장 찍어, 된장에 고추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요?
2: 어머니의 평생 노고를 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4: 이 젊어서 짠이 했고 살짝 뭐 노후에 좀 즐기고 살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남들은 뭐 게이트볼 그것도 치러 다니고 노래도 배우러 다니도 막 그런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쪽 빠져 살아.
5: 아들한테 좀 맡기고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4: 난 안 들어. 제가 복숭아는 하게. 별로요. 낫지도 별로 나보다 못해.
2: 몸상가였고 재기발랄했던 아버지를 만나 4남매를 두신 어머니. 하지만 집안의 가장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3: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일을 아예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우리들이랑 밤 10시, 11시까지 맨날 어렸을 때 농사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시험 때만큼은 여기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라, 일할 사람은 일하고 했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한다 그지.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했던 것도 있고.
2: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곳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야무진 일 솜씨로 인정받은 세월이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3: 직장 가는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야 연봉이 1억인데 네? 시골에서 농사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셨거든요. 희농한다고 엄마를 3년을 설득을 시켰고 3년 내내 듣던 말이 딱 세 글자. 미친놈. 지금은 어디서 잘한 것 같은가 못한 것 같은가? 아직도 못한 것 같은가?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4: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알아서 이제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 왔어.
2: 어머니도 이젠 한결 누그러지셨습니다.

0: 복숭아밭에 누가 오셨네요.
1: 봐라, 진짜 좋아.
0: 화수목내에서 직장 다니는 윤세력 씨의 아내.
1: 내 옷을 닦아야 된다?
2: 어.
1: 어때? 괜찮지?
2: 맛있어요.
1: 왜?
3: 여보, 응? 복숭아 좋아하는데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는 게 좋지?
2: 아까워하지
3: 마. 너 뭐들 아까워해. 다 네 건데.
0: 이 집 복숭아 아끼는 건 고부간의 의견인지.
2: 쉬는 날만 와서 해줄 수 있어가지고 네. 자주는 못 오고요. 쉬는 날이나 뭐 퇴근하고 이럴 때만 한 번씩 와요.
0: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수확철에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3: 왔어? 그만 좀 따라다녀.
1: 따라야.
3: 나와, 이래야 돼. 가. 저리 가. 비켜, 이래야 돼.
0: 설마 일손 도우러 온 고양인가요?
1: 고양이들이 있네요.
3: 예, 네, 사실 얘네들이 길고양인데 계속 저 일하면서 쫓아다녀요. 길고양이를 걷어서 집고양이가 됐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복숭아 밭에서 큰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새들이 엄청나게 복숭아가 달기 때문에 쪼아먹거든요. 쪼아먹는데 녀석들이 복숭아를 지켜주고 있긴 해요. 조심해, 가위 조심해.
4: 나무에 진짜 올라와 있네요.
3: 아, 그렇네요. 얘네들.
0: 윤세력 씨.

0: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한 계기라도 있었던 걸까요? 한두 마리도 아닌 고양이들은 어쩌다가 이 복숭아 밭에서 문지기 노릇을 맡게 됐을까요?
1: 살짝 너에게 애교를 부려보시오.
2: 새끼에 대한 통계를 해봤더니 10분의 1 이상 이 새 쫓는 피해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20,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0: 호루라기 소리에 한데 모이는 고양이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따로 없죠?
2: 배고프지 말라고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을 했었어요. 훈련이 돼서 그 소리 듣고 계속 와요.
0: 은혜가 푼 까치? 아니 고양이들이네요.
2: 으아, 윙크!
0: 그 시간 아내는 어머니 집 거실에서 복숭아와 씨름 중입니다. 이게 다 오늘 수확한 것들이래요.
3: 포장하는 거는 여기 안에서 하시나 봐요?
4: 네, 복숭아가 시원하게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제가 근데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이왕이면 이제 우선 거실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0: 시집 올 때는 대기업 사원에게 왔는데 하루아침에 농부의 아내가 돼 진공 포장의 달인이 됐습니다.
4: 그만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남편이니까 믿고 결혼을 했으니까 먹여 살리겠지라는 마음에 네,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해서 딱 그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그만큼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름 듬직합니다.
0: 갑작스런 변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걱정보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인 거죠. 포장 작업을 마치고는 이내 시어머니 부엌에 들어온 며느리.
5: 했는데
6: 어, 너무 부침이야. 맛있게 보이네.
5: 야, 건강 열심히 잘 살자고.
0: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 맛있어.
7: 달달하게 인생 행복하게 더 잘 사시다.
5: 고마운데 뭐 그래갖고 달달하게 일하고 열심히 달달하게 살게. 알았어.
0: 모자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언젠간 복숭아 향기처럼 달달해지겠죠. 꽃게. 혹시 꽃게잡이 나오셨나요?
8: 아, 아내보다 더 이뻐.
9: 뻥이야.
0: 이맘때가 되면요 가슴 설레게 기다려지는 녀석들이 바로 이 꽃게.
9: 봄에는 남개고 가을에는 숙개라고 꽃게가 많이 나와요 지금.
0: 찜통 열기 속에서 더 선명해진 저 붉은색과 애간장 살살 녹이는 감칠맛이 폭발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맛이 어떻다고요?
10: 아, 맛있다. 살 찍어.
0: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여럿이 함께해야 제맛이라는 그 꽃게 찾아 오늘도 떠나봅니다. 여수에서 네 번째로 큰 섬. 연육교 공사가 한창이라 아직까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개도입니다. 개도 주변에는 작은 섬들이 여럿 있는데 마치 이 섬들을 품고 거느리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덮을 개자가 붙어 개도가 됐다는군요. 오늘의 주인공,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11: 아예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지. 바다에 갈 때는 언제나 기대가 되고 또 희망이 있잖아. 기분이 좋지. 돈 벌어갖고 그러는데.
0: 그뿐이 아닙니다. 선장님 곁에 늘 한 몸처럼 붙어있는 한 사람. 바로 부인이라죠.
9: 꽃게가 많이 나와요 지금. 봄에는 남개고 가을에는 숙개라고 맛있어요.
3: 원래 바다에 사셨어요? 아니면은?
9: 아니, 저 경남 창녕이에요. 배도 몰랐는데 여객선도 생긴 줄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맨 많이 힘들었어요. 먼 바다에 가니까 파도가 치면 배가 들어가면은 산이 안 보여. 저래 높은 산이. 네. 하늘만 보여. 그때 막 많이 토하고 많이.
0: 육지 처녀가 섬으로 시집 와서 어언 40년. 남편 따라 사시사철 바다를 누비다 보니 이젠 뱃사람이 다 됐습니다.
9: 어깨다!
0: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내려졌던 금어기가 해제되고 나서 가을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0: 뭘 그렇게 자르세요?
1: 아, 꽃게 잘 잘라요. 안 자르면 풀어요.
0: 울린 적 있으세요?
1: 예.
2: 그런데 선장님은 왜 자꾸 아내 얼굴에 꽃게를 대보시나요?
3: 예, 이걸 더 훨씬 이쁘지. 이걸 더 이뻐. 아, 아내보다 더 이뻐. 이게 발이 안 떨어져야 돼. 집게발이. 집게발이 안 떨어져야 이렇게 돼야지 상품이 되는 거야. 발이 떨어지면 B급이야, B급.
1: 진짜 크다.
0: 진짜 어머니 얼굴보다 높네.
3: 대박, 대박.
1: 네.
0: 너무 다 가려졌어, 이거.
2: 태어나 처음 물 밖으로 외출한 꽃게. 제 세상으로 돌아가니 발놀림이 여간 좋은 게 아니죠?
3: 이게 암놈이야. 얘 둥그런 것이 암놈이고, 암놈은 좀 이렇게 통통하잖아. 이렇게 다르지, 체형이 좀 다르잖아요.
2: 알을 품는 암캐는 확실히 배 쪽이 둥글둥글하죠.
0: 아버님은 암놈이 좋으세요? 순놈이 좋으세요?
3: 나 봄에는 암놈이 좋아. 가을에는 순놈이 좋고. 암놈은 6월달부터 산란을 해. 순놈은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살이 꽉 차있다고 해.
2: 배 타고 나온 지 5시간 만에 선창 바닥에 설치된 물탱크를 꽃게로 채워봅니다. 제법 많이 보이긴 하네요. 고수온 현상으로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바다 생태계. 올해 조업 형편은 어떤지 잠옷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망 설치하러 가는 길에 여쭤봤죠.
0: 마음에 드세요, 수학년?
3: 수학년? 네. 맨날 만족해야지 뭐 마음에 들어요. 이제 내일 팔아봐야지, 이제 경매를 잘 받아야지. 지금 우리 어장 깃발이 이렇게 쭉 나졌잖아요.
2: 내 구역을 알리는 깃발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죠. 그 깃발 주변으로 꽃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망이 연달아 줄을 섰습니다. 꽃게잡이 방법으로는 크게 통발 그리고 자망이 손꼽히는데요.
0: 자망이 어떻게 해서 걸려서 오는 거예요, 원리가?
3: 그물이 이렇게 지금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여기서 1m 바닥에서 밑에는 납이 있어. 그래갖고 2m 여기 위에 팁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꽃게가 이렇게 그 바다에서 이렇게 기계다에다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2: 그런데 운전수가 바삐네요.
1: 비행기만 안 걸고 다 걸어요.
0: 배 면허는 언제 따셨어요?
1: 한 10년 넘었을까요?
0: 어쩌다가 배 운전까지 하셨어요? 여객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1: 우리 아저씨 편하려고 날 시킨 거지.
2: 말씀은 그래도 운전 솜씨만큼은 능수능란하십니다.

0: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한 집에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1: 잘 잤냐, 고양아?
0: 이 목소리의 주인공, 선장님 맞죠?
2: 어디 가세요, 새벽 부터?
1: 어제 잡아놨던 그 꽃게, 돌산 수협에 이제 입하 내려가야지.
2: 이 시간에 가세요, 근데?
1: 일찍 가야지 돈을 많이 받지.
0: 바닷속에 저장해두었던 꽃게를 싣고 위판장에 있는 돌산항까지 배를 타고 25분쯤 갑니다.
3: 아침으로 해장 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 나는 고기 잡는 것보다 새벽에 매일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가니까.
0: 그 시간에도 허니 불 밝힌 배들이 즐비합니다. 어둠을 뚫고 육지로 향하는 배들이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위판장 한켠에는 콘크리트 수조가 마련되어 있어요. 잡아온 고기를 임시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3: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암놈 죽은 거 순놈 크기별로
0: 이날 가지고 온 꽃게가 100kg가량 선별 작업에도 꽤 시간이 소요됩니다. 새벽 3시부터 서두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를 일찍 여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분들 손에 잡힌 요즘 여수 앞바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녀석들입니다. 선장님은 발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3: 안녕하세요. 많이 잡았죠?
0: 어부끼리 인사말은 식사하셨어요가 아니라 많이 잡았어요.
4: 많이 했는가 많이 잡았는가?
3: 예, 네, 많이 잡았는데 전에같이 많이 안 나오네. 평소에 어디 갔다요?
4: 네.
3: 네, 있어. 대답국.
4: 맛있게 먹을게. 고맙게 잘 먹으려면 고생이 걸려가.
5: 잘 아시는 사이세요?
4: 아, 서로 이제 마을 동생. 한 50년이 넘었지 뭐. 학교 다니고 이제 바로 만났어요.
0: 아침 창거리를 넉넉히 얻어가시네요.
6: 다 동네 분들 중이.
3: 예, 이 판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4: 우리 대장을 이렇게 동생 안찬해라고 주울라.
3: 예. 와. 우리 해 먹으라고. 아. 손보시래야 되겠다. 이야.
4: 아, 서로 마음도 좋고 서로 또 나눠먹고 생활을 해야 돼. 내 어미 내 한 가족이 있어.
3: 지연아 문어 가져왔냐? 장거 몇 마리 가져오느라.
0: 주고받는 것은 찬거리뿐만이 아닙니다.
3: 어머 수고하지.
0: 경매 맡길 물량이 좀 모자랄 땐 서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으니까요.
3: 딱 좋네, 사이즈가. 아, 힘들어 여기 온 거는 필요한 거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0: 어느덧 훌쩍 다가온 경매 시간.
3: 안녕하십니까.
0: 인사를 마치고 나자 순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데요.
3: 오늘이 물량이 적으니까 주매인들이 좀 손을 많이 낼 것 같아. 비싸게 살 것 같아 오늘.
5: 기대되시겠네.
0: 드디어 드디어 선장님이 잡은 꽃게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기대만큼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오늘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7: 표정이 좋으시네.
8: 85,000원이네. 큰 거 한 상자 한 달아에.
7: 만족하세요?
8: 만족해야지. 돈을 120만원, 130만원 내는데 만족해야지.
9: 얼마 벌었어요? 한마 빼놨더만 여사람이 친구가 한마디하고 세 개를 카페하고 네 개를 만들었어.
6: 그뭐 엄청 올 권사님 한장 내야 되겠네.
9: 한장 낸다 그랬는데 그랬다.
6: 어, 그러면 됐다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잘 받았어.
10: 다행이네요.
11: 그러면 내일도 와.
10: 뭐라고?
11: 내일도 와.
10: 내일도 와. 요즘이 꽃게가 한창 물이 많이 오를 때예요?
9: 예, 여물아. 파리 깍깍 차가지고 된장국 끓여놓으면 끝내줘요, 끝내줘. 간장게장 끝내주고 양념게장 진짜 맛있어, 살이 통통.
0: 그렇게 자랑하시니 안 먹어볼 재간이 없네요.

0: 다시 대도로 돌아와 마을 회관에 왔습니다. 한바탕 꽃게 잔치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취향이야 다 다르겠지만 그 본연의 단맛을 즐기려면 찐만한 게 없겠죠. 소시적 서울에서 식당 일로 잔뼈가 굵었다는 아주머니의 지휘 아래 꽃게로 할 수 있는 온갖 요리들이 줄줄이 대령입니다. 자동으로 침이 고이고 어디선가 간장향이 솔솔.
1: 맛있겠습니다.
0: 차례대로 상을 들고 향하는 곳은요. 산들산들 바람이 통하는 정작. 하루가 멀다 하고 모이는 이웃들이지만 가을 꽃게 덕분에 그 규모가 좀 더 커지고 말았네요.
2: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맛있을 겁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저 팔각장에서 점심 잡순 분들한 10년 젊어지십시오.
3: 네, 맛있게 드세요.
4: 감사합니다.
3: 맛있게 먹겠습니다.
2: 맛있게 먹겠습니다.
5: 아 맛있다. 살찌고.
0: 맛있어. 이 맛있는 걸 나누다 보면 각별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6: 가을에는 숙회가 최고요. 하긴 한다고. 그리고 숙회가 제일 맛있어.
7: 간장게장.
6: 이거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 껍데기가 이게.
8: 예, 예.
0: 껍데기 사이 투덕투덕 삐져나온 소옥살의 질감하며 흰밥 위에 올라간 게장의 저 붉은 빛까지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9: 껍데기가 사람하고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그런 힘이 솟습니다.
10: 바로 잡아갖고 와서 먹으니까 여러분이 또 주민들이 모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0: 도타운 정이 쌓이는 곳. 마음은 벌써 저 밥상 앞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11: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12: 진짜 맛있겠지?
11: 와, 진짜 맛있다.
13: 쫄깃해.
1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1: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6: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크크크.
17: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18: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17: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19: 당신이 먹는 콜라겐.
20: 콜라겐?
19: 콜라겐은 빠져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0: 오감으로 남는 기억 중 가장 오래가는 게 뭘까요? 정답은 냄새. 냄새는 잊어버리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선명하게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깊은 숲에서 맡았던 편백향 같은 거요.
21: 이 숲 안에 딱 들어오면 뭔가 상쾌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게 피톤치드구나.
0: 편백숲 근처만 가도 특유의 내음에 취할 지경인데 피톤치드까지 더해져 이곳은 지금 향기의 천국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있는 충령산. 초록빛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0: 숲 초입부터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로 풍겨지는 어떤 그 신선함, 상쾌함, 그게 확 밀려 내려옵니다. 냄새. 충령산 1m 폭포. 야, 이것도 폭포라 그러는데.
1: 향기에 이어 숲이 준 선물은 작은 폭포.
0: 어우, 시원해. 우. 와, 얼음장 같으네. 야, 귀엽다.
1: 벌써부터 숲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왔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0: 야.
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우 안홍진이 선택한 충령산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
0: 와.
1: 뭘 보고 놀랐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0: 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고?
1: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
0: 와.
1: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입니다.
0: 눈무랑 이 녹색이랑 이 나무들이랑. 와. 이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뭔가, 야, 넋을 놓게 되는 광경이네요, 이게 정말.
1: 충령산이 이름을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게 바로 이 편백나무 숲.
0: 온 산이다. 편백나무, 삼나무.
1: 최장 수령 70년에 가까운 편백과 삼나무를 비롯해 낙엽송, 퇴다, 리기다 소나무 등 침엽수로 가득한 충령산입니다. 사계절 푸른 편백과 삼나무, 언제 보아도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동글동글한 채소, 브로콜리를 한 대 모아놓은 것 같죠?
0: 지금 보면 완전히 무슨 카펫으로 덮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얀 색깔들이 정말 최상의 녹색이지만 또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싱그러운, 그리고 자연이 뿜어내지는 이 강한 에너지,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이 아마 최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0: 연단 위를 날아보고 싶을 때 이 전망대를 다녀와야겠습니다. 이 산에는 이름이 붙은 길이 여럿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 하늘숲길로 가보려 합니다. 하늘숲길은 사람과 숲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길입니다.
1: 데크길은 그 무장애, 그러니까 턱이 없고 계단이 없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조성된 데크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새들이랑 다람쥐들이 나무에 이렇게 딱 앉아서 내려다보는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0: 최고 높이 10m, 편백숲 한가운데 조성된 이 길을 걸을 땐 이어폰은 잠시 내려놓고 숲이 들려주는 청량함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1: 딱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열매들 막 꽉 채우면서 에너지가 확 올라오면서 피톤치드가 팍 퍼질 때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느끼셨어요?
2: 예, 가슴 느꼈어요.
3: 아까 그러면서도 저한테 가슴 좀 펴고 저기 위를 좀 보면서 걸으라고 뒤에서 몇 번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1: 아, 좋다.
3: 완전히 숲이잖아요. 그늘만 있고 햇볕 하나도 없이 걷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야, 여기 자연과 함께 숲 이야기를 숲 해설가와 함께. 여기 보고 계신데?
0: 실은 여기서 만나 뵙기로 한 분이 계세요.
1: 아, 저,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어, 실물 보니까 훨씬 더 미남이네요.
1: 아, 그런 얘기 크게. 감사합니다. 이 숲에 대해서 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4: 충령산에 그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곳 이름을 풍욕장이라고 했습니다.
1: 여기가요? 여기가?
4: 풍욕장.
1: 풍욕장?
4: 예, 예. 그래서 바람과 같이 힐링을 하는 곳이에요.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바람 부네.
4: 여기는 이제 평상이 일곱 개 있고 벤치 의자가 있다 해서.
1: 아, 잠깐만요.
4: 다른 말로는, 여기를 우리가 7성급 호텔, 8성급 호텔이라고 봅니다. 아.
0: 충령산에 왔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험 하나, 풍욕입니다. 피톤치드 샤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거죠.
4: 벌렁 들어 누워보실까요?
1: 자.
4: 네. 벌렁 들어 놓으면은,
1: 아,
4: 하늘이 보일 겁니다.
1: 네.
4: 근데 편백나무 같은 종끼리는 서로가 경쟁을 하지 않아요. 가지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은 서로가 양보를
1: 해주는군요.
4: 예.
0: 덕분에 깊은 숲에 들어왔지만 가지 사이로 난 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는 지혜. 혼자 왔다면 미처 몰랐을 공존의 이치를 숲 해설사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토록 좋은 숲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 숲은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5: 그 휴양님의 수목장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4: 거의 없죠.
5: 거의 없죠.
4: 예. 고 임종국 선생님 수목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5: 네.
4: 그래서 56년부터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산림청에서 여기다 명당 자리를 주셨고 가족들이 동의하여서 여기다가 수목장을 한 거예요.
0: 임종국 선생. 한국전쟁 이후 발가벗겨진 우리 산하에 숲이라는 미래를 심으셨죠. 가뭄이 들었을 땐 물지개를 지고 산등성이를 오르내리셨답니다. 그 묵묵한 헌신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5: 평생을 나무를 가꾸고 심는데 애쓰시고 본인 스스로도 또 이 천년 나무가 되신 거네요.
4: 네.
5: 이야, 뭉클하다.
4: 그죠?
5: 네.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신 이 정말 물창한 나무 숲이 선생님이 다 심고 기른, 키워낸 나무라는 게 요만할 때부터 심은 나무들이죠.
4: 그렇죠. 네.
5: 믿겨지질 않는다.
4: 네. 그죠?
5: 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4: 하게 되어서 여름에
0: 시원한 그늘 만들어자. 숲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호사를 만끽하고 난 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1: 배고픈데.

0: 이쪽에서 뭐 막 나오시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아이고, 저 여기 근처에서 밥 좀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이 밑에?
2: 6,000원!
1: 6,000원! 밥이 6,000원이에요? 아, 순두부하고, 와, 어머니들 여기 뭐 식사하러 오신 거야?
2: 네.
1: 아, 그러시구나.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2: 묵은지 진짜 맛있어.
1: 아, 진짜? 뭐가 맛있다고요?
2: 묵은지.
1: 묵은지.
3: 어머니들 말씀 허투루 들을 수 없죠?
1: 1인분에 6,000원, 1인분에 6,000원. 와. 사장님이신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반갑습니다.
4: 네. 아,
1: 여기,
4: 네.
1: 여기. 근데 이게 6,000원에 팔아서 장사가 남아요?
4: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제 마을 분들이 농사 지은 거를 조금 이제 못난이 농사 안 팔리는.
1: 아, 네, 네.
4: 저희가 구매를 하니까. 못난 농산물이라는 게 이제 뭐 지형에 이제 돌 같은 게 많으면 모양이 조금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은 네. 흠집이 나거나 아니면 크기가 조금 작거나 또 너무 크거나 이제 이런 농산물들이죠.
3: 일대에서는 잘 알려진 식당. 이웃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운영 방식으로 파격적인 밥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어떠세요, 여기서 드시니까?
6: 아주 뭐 희망원 같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7: 가격도 저렴하고 지역 농산물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왔거든요. 어머님 먹으시고 싶어요.
3: 들을수록 그 실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지역에서 나는 제철 나물 반찬에 수제 두부까지 푸짐하죠. 게다가 방금 전까지 산을 누비다 왔잖아요.
8: 할머니가 묵은지 맛있다 그랬어, 묵은지.
3: 김치가 맛있다면 직접 담갔다는 얘기.
8: 무채. 거의 사찰 음식인데? 직접 먹겠습니다.
3: 첫 술은 나물 반찬 한 대 모아 쌈 싸먹기.
8: 아, 건강한 맛이다. 딱 그 시골 집밥. 그 맛이네요. 밥밭에서 자란 그 야채들로 반찬 만드시고, 갓 지은 밥이랑, 묵은지 김치랑, 이렇게 싱싱한 야채 쌈 싸서.
3: 허기가 폭발했나요? 힘이 너무 컸네요.
8: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다.
3: 젓가락질은 그 후로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 예.
9: 그래서 두 분이 닮으셨는데? 형제?
10: 네, 네, 네 맞습니다. 형이고.
9: 아, 그러시구나. 쌍둥이인.
10: 오, 여기 보니까 무슨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네.
11: 네네. 이제 외부에서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 넣으시거든요.
10: 아, 네.
11: 그래서 이제 교육받으시고, 뭐 식사하시고, 집 돌고, 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고.
3: 촬영 당일 빗줄기가 오락가락 했는데요. 덕분에 이 식당이 품고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마을 분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농업회사. 식당 외에 다른 사업체들이 더 있습니다.
9: 이게 뭐예요?
4: 편백나무 잎을 이렇게 잘라서 잎은 추추라고요.
9: 네.
4: 그 잎사귀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매.
9: 오.
4: 이게 열매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9: 아,
4: 동글동글하게 네, 입에 이렇게 지금도 붙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9: 아, 그러네요.
4: 네, 이런 식으로 그 열매가 이제 벌어지면. 이런 정도만큼의 씨앗들이 나오거든요.
9: 이게 씨앗이에요?
4: 네, 이게 다 씨앗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포트에다가 작업해서 심어서 키우면 이런 형태로 자랍니다.
9: 야, 이게 편백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종? 모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4: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한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9: 말하자면 이제 편백나무의 인큐베이터군요.
4: 아, 그렇죠. 그래. 손바닥 좁으시면 네. 예.
9: 이게 씨앗이라고요?
4: 예. 그게 씨앗이고요.
9: 이게 다 씨앗이에요?
4: 네, 약간 옆에가 날개같이 이렇게 예, 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 씨앗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핀셋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9: 야,
4: 네, 정말 이 안에다가 이렇게
9: 이 씨앗 하나가 그 큰 편백나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9: 야, 신기하다.
10: 오케이.
9: 요거 다 자라면은 제가 언제쯤 보러 오면 되나요?
4: 몇 달 뒤에 방문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요.
9: 얘들아, 아니면, 아빠야, 기다려. 내가 보러 온다.
4: 한 만약 2m 이상 크는 거는 4년, 5년 정도 되면 자라면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어요.
9: 어느 정도 이제 나무 같이 이렇게 자라는군요.
3: 임종국 선생의 편백 숲을 1세대라 한다면 지금은 2세대, 3세대로 계속 확장 중. 숲의 가치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니까요.
9: 이게 얼마나 된 나무예요, 그러면?
4: 관내 아이들이 씨앗 발화시켜서 심은 지가 한 지금 한 10년, 11년 정도 되면은 요 정도.
9: 그럼 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아이들이 자기 뭐 붙어 있네.
4: 이름 한 마리 붙어 있어요.
9: 저기 붙어 있다. 이름표. 야, 나중에 진짜 한 중년 정도 돼서 그게 큰 나무 보면서 내 나무다라는 어떤 그런 애착도 있겠네요.
4: 그렇죠. 흉령산도 인공조림이거든요. 사람이 심어서.
9: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대 정도 오니까 이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이 숲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심었지만 이제 저희 뒤에 있는 친구들이
9: 후대를 위해서
4: 도움이 되게끔 계속 이제 주변에도 맹지나 유휴지를 계속 가꾸는 거예요.
9: 미래를 향한 마을 희망을 심는 거네요.
4: 네네.
3: 충령 산자락 편백숲에 기대어 사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자연에 기대어 살고 있죠.
9: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집어 멸망할지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떤 그런 희망의 마음으로 하나씩 심었던 그 편백나무가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뤘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편백나무가 가장 피톤치드를 많이 뿜어낼 때라고 하니까요.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인간을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짓는 위대한 힘, 상상력. 아니, 어떻게 날개도 없으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림을 떠올렸을까요? 게다가 그 꿈을 이루기까지 했잖아요.
0: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이잖아요. 아주 비행하기 1년 중에 제일 좋은 시기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3: 상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기에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0: 제 꿈이 뭐였냐면 내가 만든 비행기를 타보는 게 꿈이었어요.
4: 이륙하겠습니다.
3: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마침내 인생의 물을 제대로 맞이한 남자. 이 남자의 하루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한때 드넓은 바다와 갯벌이었던 곳. 1991년 시작된 간척 사업 이후 들판이 생겼고 그 들판 한쪽에 경량 항공기를 탈 수 있는 비행장이 조성됐는데 수도권에서는 유일합니다.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자가용인데요. 이제 새로 생긴 경락고 안에서 두 개가 조금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핫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올 하반기부터 체코 비행기가 이제 단계별로 20대 이상이 이제 납품이 돼요. 2인승 비행기 중에서 제일 비싼 한 4억 후반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억 초반대 되고 엔진만 다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비행기는 130노트 정도, 대략 한 250, 뭐 300km는 안 되지만 그 언저리까지 가요. 살짝만 볼게요. 보시면 올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되게 핫합니다. 비행기 보시면 이제 날개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저 비행기는 날개가 위에 있어서 비행기는 크게 날개가 밑에 있는 로어윙이라고 하는 형태랑 날개가 위에 있는 하이윙이라고 하는 형태의 비행기 두 대가 있는데 그냥 가장 큰 특장점은 뭐냐면 공군에서 사용하는 수송기 있잖아요. 그 날개 다 위에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물건을 많이 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처럼 밑에 날개가 있는 것들은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뭐 연습을 하거나 할 때 합니다.
5: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활발한 시기인가요?
0: 지금 시즌적으로 보면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비행하기 1년 중에 제일

0: 제일 좋은 시기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부터 뭐 9월, 10월 어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1: 흔히 경비행기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경량항공기. 이진욱 씨는 10여 년 전부터 경량항공기 비행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2: 지금 활주로에 물 좀 빼고 있어요.
3: 왜 물 빼세요?
2: 이렇게 활주로가 젖어 있으면 위험하니까.
1: 전날 비가 꽤 많이 왔는데 그 여파로 생긴 현상. 이럴 땐 삽질이 빠질 수 없죠. 명색이 대표지만 몸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비행장 건설 당시 직접 중장비를 몰며 수로도 내고 전기공사도 했다죠. 믿을 건 나 자신과 달랑 저 비행기 한 대뿐. 이제는 정부 인가를 받은 비행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4: 뒷바퀴 두 개를 저희가 랜딩 기어라고 부르고요. 눌려 있으면 공기압이 좀 빠진 거니까 이제 스레드가 잘 살아있죠. 네.
5: 밖에다 대고 클리어 프롭이라고 외칩니다.
6: 클리어 프롭.
5: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6: 클리어 프롭.
5: 오케이.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었으면 아, 이 비행기는 이제 시동을 켜겠구나 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7: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8: 근데 이거 전투기는 아닌데.
7: 네, 못다한 꿈을 어렸을 때 못했으니까 지금은 뭐 나이도 먹고 이제 은퇴한 상태라서 취미 삼아 이걸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직접 내가 뭐 조종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계기를 보면서 어릴 적 꿈이었던 거를 뭐 실감할 수 있다는 게 뭐 너무 좋고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고 그렇습니다.
1: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요.
9: 체험하러 오셨어요?
10: 아니요, 저는 교육생이에요, 교육생. 지금 47번째지요?
9: 와. 실리지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 75입니다. 드론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찍을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됐어요. 좀 용기를 낸 거지요.
11: 네. 좀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냥 탁 트임. 마음도 트이고.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타고 싶다면 누구나 체험 비행도 할 수 있습니다.
12: 누구나 다 멋있을 것 같아요.
8: 어, 그래요? 네. 남편이라서 멋있는 거 아니고?
12: 그것도 조금 있지만 다 멋있을 것 같아요.
1: 아내 눈에 멋있어 보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도전하는 모습에 후한 점수를 주신 모양입니다. 늘 땅에 붙어 살다가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한다는 건 일종의 일탈, 마냥 설렐 수밖에요. 그 모습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8: 날아갔네요. 안았으면 좋겠어요.
1: 날고 싶다는 인류의 꿈이 실현된 건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 테스트가 성공한 게 1903년의 일이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상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긴밀히 연결된 세상 속에 살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거디 왔을 현실입니다. 아내 눈에 멋있어 보인 그 남편도 무사히 착륙.
13: 아, 너무 재밌었어요. 가슴이 탁 트입니다.
12: 재밌어?
13: 아, 너무 재밌어. 일반 비행기하고 틀린 점은 300m 하면서 디테일하게 보이니까 그게 좋았어요. 오늘은 좀 짧게 20분인데 다음에 뭐 기회 되면 1시간짜리는 서해대교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오고 싶어요.
8: 아까 아내분이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13: 함부로 올라갈 걸 그러네.
14: 어땠어?
15: 재밌었어.
14: 무중력 체험도 했어.
15: 무중력 체험도 했어.
14: 재밌었어.
16: 그냥 날아다니는 기분? 거의 파이팅 하는 기분이어서.
17: 자, 탑승하실 건데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돈 다음에 네, 힙을 먼저 넣으신 후 다리를 넣으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높아서 힘차게 엉덩이 안쪽까지 끝까지 넣을게요. 네. 계셨고, 잠시만요. 다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8: 예.
17: 네, 이렇게 탑승하시고. 네.
18: 저 고속공포 증인인데 괜찮을까요?
17: 진짜 심하신 분은 비행기만 봐도 발을 못 대시더라고요. 산 위에 올라온 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18: 근데 네. 차는 안 떠있잖아.
17: 괜찮습니다. 비행기도 하늘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을 거예요.
18: 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7: 네. 자, 시동하겠습니다.
1: 생생한 비행, 그 실체를 전해줄 제작진 탑승.
17: 자, 준비되셨나요?
18: 네, 마음의 준비 됐습니다.
17: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네.
1: 경미한 고소 공포증 탓에 놀이기구도 잘 안 탄다는 제작진의 첫 비행. 과연 그 시간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급상승으로 평소보다 중력이 크게 느껴집니다. 기술을 들어 비행기를 다시 상승시키는 건 극강하를 위해서죠. 우리 살던 모든 곳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높이까지 실컷 날았습니다. 익숙한 풍경도 낯설어 보이는 이색 체험 후에 다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왔는데요.
17: 다리하고 머리 조심하세요. 내릴 때. 고생하셨습니다.
16: 고생하셨습니다.
18: 너무 재밌었는데 멀미가 좀 풍경이 뭔가 이제 실이 된 느낌이었어.
16: 많이 힘들어 하던가요?
17: 네, 엄청 무중력 할 때 이렇게 바들바들 떠시던데요.
1: 즐거운 비행은 안전이란 그물망이 갖춰져야 가능한 경험. 오늘을 위해 지난 10년 세월을 바쳤습니다.
19: 뭐 하시려고요?
20: 잔디 깎으려고요. 네, 여기가 정글이 돼가지고요.
19: 아유, 선생님은 다 대표님이 하세요?
20: 네, 제가 해야 저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잔디를 깎으면 막 되게 막 정신없다가 막 깨끗해지잖아요. 약간 희열 같은 게 좀 있어요. 잔디가 완충작용도 해요. 비행기가 랜딩할 때 충격 흡수도 되고 먼지도 없고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빨리 없어져요.
1: 조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조종 외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았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활주로 안전과도 연관이 깊으니까요. 비행기가 즐비하지만 이진욱 대표가 아끼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풀 속에 두셨나요?
20: 볼 때마다 좀 미안한데 놀 자리가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1: 이 낡은 비행기와 쌓아온 인연이 깊고도 각별합니다.
20: 1년 6개월 전까지 왕성하게 날랐어요. 그러니까 총 비행시간이 거의 한 8,000시간 정도 됐거든요. 이거 함대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걸 살려서 그냥 저만을 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이진욱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은퇴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로 못 박아두었습니다.
19: 승리가 풀어!
17: 확인하고
19: 승리야!
21: 클레어 클레어 클레어 클레어
0: 라인업 들어간 한 곡이 없으면 찰리 2-0 라인업.
1: 은퇴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표를 대신할 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아직 이 비행장에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대체 불가. 지난 10년을 비행기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상 여부를 감지하는 고수가 됐죠.
20: 이륙하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21: 네.
20: 금방 뜹니다.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아, 지금 한 600km로 따지면 한 300km 정도 돼요.
1: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네요.
20: 파리가 이런 경우가 되지 않는데 무임승차 있네요, 파리가.
21: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20: 네, 네. 좀 놔둬야겠어요. 잠깐 가나? 네, 갑자기 내보냈어요. 매번 비행기마다 변수들이 있어요. 되게 시야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프가 밀려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륙할 때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1: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비행이나 인생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20: 이 2인승 비행기로 한 7종류의 비행기를 몰아봤던 것 같아요.
21: 원래 이 비행장 운영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20: 핸드폰에 카메라가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21: 2000년?
20: 20년 정도 됐죠.
21: 네.
20: 핸드폰에 카메라를 처음 한국에서 장착했던 회사의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21: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20: 그래서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아, 그때 저희가 초등부 글라이더 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막 공군에 관련된 좀 꿈이 있었는데 마침 그 회사가 잘 돼서 상장도 하고 그래서 조금 30살 중반에 좀 돈이 조금 생겨서 뭐 하여튼 그거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돈으로 비행전을 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뭐 제2의 인생 죽을 때까지 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무모하긴 했었죠. 네, 지금 만족하고 살아요.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다 못하면 병나는 사람이라서 네. 행복합니다. 전 내일 죽어도 제 여한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이진욱 대표 인생의 전성기, 제대로 물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 다 이뤘다 싶은 순간 또 하나의 꿈이 생겼대요.
20: 저는 은퇴하고 나서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어요. 비행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비행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만든 시설에서 제가 경량공기 자격증, 라이센스 딸 때까지 조금 재능 기부 같은 걸 좀 하고 싶어요.
1: 혼자 나는 꿈에서 함께 날아오르는 꿈으로 그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 세상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22: 포도송이 방울방울 달콤하게

0: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가로수로 25m씩 자랐답니다. 거기서 열린 포도송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1: 최고 많이 나올 때가 9월 12일에서 15일 사이. 그때가 피크다고 봐요. 추석 전이.
2: 나는 날마다 이게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들. 야오고 나오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달아요.
0: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탐스런 포도를 얻을 수 있는지 포도나무와의 소통법 좀 더 귀 기울여 봐야겠어요. 많고 많은 작물 중에서 포도를 고른 건 비교적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이 가능해서였습니다. 전직 과일 경매사다운 실리적 선택이었죠. 농산물을 팔다 보니 직접 길러보고 싶으셨답니다.

0: 화장실 문도 안 닫고 갔어요. 몰래 퇴근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좀 문간 속이랑 잘 갖고 와요. 냉장고 있는 창고 문도 안 잠그고 오고 할 때가 태반이요.
1: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요.
0: 나이 먹으면 더 신경을 잘 집중을 해서 문단 속도 잘하고 와야죠.
2: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방금?
1: 화장실 문 안 잠그고 갔다고 혼나는 거야, 지금.
2: 어머니 자주 혼나세요?
1: 생활에 대해서 문 좀 만족이 안 되는가 봐.
3: 이럴 땐 국면 전환이 최고죠.
1: 포도 한번 먹어봐봐.
0: 이 정도면 매장 나가서 소비자들이 아 맛있다 소리 듣겠어요.
1: 아 맛있다.
2: 이게 근데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드셔도 돼요?
1: 이런 포도, 우리 포도는 뭐 약이라는 것은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주 고객층이 애기들하고 그 환자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가요. 내가 소문낸 것도 아니고 그냥 유기농 먹는 매니아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는가 많이 와요.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2: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데?
1: 매달 돼요.
3: 누구한테 배웠다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농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과일 경매사 시절 유기농법으로 키운 농산물의 가치에 일찍이 눈을 떴기 때문이죠. 원래 고창은 수박으로 유명한데요. 수박은 손도 많이 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작물.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는 데는 영 재주가 없으시답니다.
4: 우리 형님들이 최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와갖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마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남은 조금 어렵고 우리 부부끼리 거의 한다고 보면 돼.
3: 둘이서만 일을 하다 보니 역할 분담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2: 근데 저건 어머니가 계속 끌고 다니시네요. 아버님은 안 하시고.
1: 나는 안 했지.
0: 가벼워요. 네.
1: 그 몸을 쓰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낫으로 풀 잘려야 된다든지 뭐 삽으로 흙을 파야 된다든지 그건 나는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나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장군이 무슨 총소냐고 이런 식이지. 지금 수확기잖아. 근데 수확할 때 탐스럽게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다 대공이고 잘못되면 또 다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못되면 겁나게 혼나지. 지금은 이제 올해는 좀 혼 안 나는 스타일로 잘 돼 있어. 네.
0: 요거 따요, 요거 따요, 요거 따는 거. 요거가 잘 익었어요.
3: 부부가 함께 재배하는 포도 종류는 모두 11가지.
1: 이게 저 청 알렉산드리아라고 도료종이 아니고 원종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아요. 이제 이거 따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제 빨간색이 난다 해가지고 홍 알렉산드리아를 갖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3: 이르면 7월부터 늦게는 9월까지 한해 농사에 결실을 맺습니다.
1: 2017년도에는 4,500송이까지 딱 무게로 2톤, 2,000kg 한 나무에서.
2: 어느 나무예요? 한 나무가?
1: 이 나무예요, 이 나무. 그 나무예요.
3: 이 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 2톤의 포도를 따셨다고요?
1: 지금 현재 2005년 4월 달에 나무젓가락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22년, 만 22년.
3: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나무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당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를 쳐내지 않고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내버려둔 것이죠.
1: 그 환기라든지 토양 영양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제 자연스럽게 클 수 있게 조건을 맞춰준 거지. 내가 하는 일은 물도 가까이 안 주고 좀 멀리 주고 네가 와서 먹어라 이거 갖다 주지 않겠다. 갖다 주지 않으니까 지가 나와서 먹고 하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이렇게 다 사장님이

0: 빠져가지고 내가 노력은 결과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무가 됐어요.
1: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건 자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 힘껏 자라주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예. 포도 좀 구경 좀 왔는데요.
3: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0: 예,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대요?
2: 예, 전국 완주에서 왔어요. 완주.
3: 아, 예. 아, 너무 농사를 잘 지신다고 그래가지고
2: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
3: 이야, 대단하네. 아니 포도나무가 이게 이게 포도나무요?
4: 만지면
0: 만지면 시원할 거예요.
2: 오, 진짜 이야. 그러네요? 네.
0: 이 많은 식구를 먹이 살려야 되니까 밑에서 끊임없이 빨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무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죠.
3: 기적이 기적 이거 진짜로.
2: 처음
3: 아니 돼요. 세상에 이거 한 나무에다 한 300평에가 아 이거는 이거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진짜. 72인데 나 이거 생전 나 처음 보는 일이라 아주 신비할 뿐이야 신비할 뿐이야.
1: 그러고 보니 포도밭이 이토록 쾌적했던 이유는 나무가 몇 그루 없어서였네요.
3: 아 이거 그냥 못 지나가.
1: 진 풍경이긴 하죠.
0: 이거 보면은 이거 들어가서 뒤에서 찍으면 나무가 전체가 나오고
1: 찍히는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부터 찍는 사람의 요상한 자세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5: 사진을 왜 그렇게 찍으세요?
0: 이렇게 찍어야 아주 멋진 사진이 나와요.
1: 아, 그러네요. 나무를 찍으러 사진 작가들도 꽤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구도 잡는 법을 배우셨대요.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도 많아요. 보세요. 습관처럼 나무 껍질을 벗기시잖아요.
0: 건강한 나무일수록 이 껍질이 이게 툭툭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건강한 나무는 안에서 살이 찌기 때문에 껍질이 밖에 있는 껍질이 이렇게 터지게끔 돼요. 껍질이 터지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나무가 됐든지.
1: 어쩌다 그렇게 해박해지셨을까요?
0: 아니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나무만 만지면 너무 좋더라고. 이 나무는 내가 기대한 만큼을 항상 충족시켜주고 뭐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좋아했던 나무들은
1: 좋아하면 서로 통하나 봅니다.
0: 나는 날마다 이게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 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달아요. 이 가까이 다가가면 얘가 뭔가 이 얘기를 해요.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 처음에 봄에 이파리 나올 지경에 이렇게 귀에 대고 있으면은 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물줄기 소리가 나요. 시냇물 소리 같이 저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요. 사랑스럽다고 그러면 우리 안 씻고 질투할 것 같고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무들. 옛날에는 이 포도나무에 폭 빠졌을지에는 아내한테 안 가고 여기서 자고 그랬으니까 이거 부둥고 이거 부둥고만 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 빠졌었어요 포도나무에.
1: 날마다 달라지는 나무를 들여다보는 일. 그에게 농사는 그래서 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는 것이 하나둘씩 늘어만 갔습니다.
0: 나무는 끄트리가 힘이 차고 세요. 이파리가 일을 해서 얘네들한테 양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파리가 튼튼하고 더 좋은 놈이 많이 달리는 데가 더 달고 짧고 이파리가 적은 데는 좀 덜 달고 그럴 거예요 아마.
1: 그러니까 잎이 왕성하다면 뿌리보다 멀리 있어도 포도 열매가 달다는 얘기시죠.
0: 네, 이건 이제 그 앞에 있는 포도.
1: 진짜 당도 측정을 해보시네요.
5: 16.7.
1: 이번엔 뿌리에서 멀기는 해도 잎이 왕성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5: 아, 여기가 끝이네요.
0: 네, 여기가 끝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끝에 있는 포도나무. 네.
5: 오, 17.9.
0: 이 끝에 위치가 더 당도가 더 높아요.

0: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잘 하고.
1: 아,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한, 수학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내가 한 40번 수학을 했는데, 대강 알지.
2: 한 그루에 수천 송이 열매가 달려도 충분한 당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오랜 관찰과 경험 덕분, 포도나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엔 이분처럼 포도를 직접 사러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3: 멀리 오느라고 애썼어요.
2: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직접 찾아오기 시작한 지 벌써 7년째라는데요.
4: 아니, 어디로 오셨는데 뭐 포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쉽게 가죠?
3: 학교 급식. 네, 저희는 진주 지역 학교 급식에 좋은 포도를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는 바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포도를 멀리서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4: 포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3: 단도짱! 와짱!
5: 감사합니다.
6: 조심가요.
3: 감사합니다.
2: 다른 건 몰라도 포도의 만족도만큼은 최상급.
1: 저분들이 경상도에서 왔거든. 근데 경상도에 포도 농가가 그렇게 많은데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내가 이뻐서 온 것도 아니고 유기농을 학교 급식에 넣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나를 찾아온 거지. 그래갖고 얼마나 좋아. 내가 자신 있게 만들었으니까. 먹을, 내 거 먹을 사람한테 간다 생각하니까 더 좋지.
2: 이 집 포도의 가치를 알아준 건 고객들 외에 더 있습니다. 곳곳에서 주신 상이 한아름. 장날도 아닌데 부부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3: 여기 상담하고
4: 맛있는 밥 먹고 가게.
2: 외식을 한다면 십중팔구 여기. 이 집을 단골 삼게 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데요. 밭에서 나는 고기 두부. 두부가 건강에 좋다는 거야 전국민이 아시죠. 그러니 이제 왜 그렇게 이 집 두부만 고집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분명 사연이 있어 보이거든요.
7: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두부예요.
1: 내가 이제 그 유기농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 자체가 내가 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거부를 해. 근데 여집 음식은 유기농으로 다 하는 집이라 내 몸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 보고 있어요.
7: 우리콩 두부가 없어서 그냥 그 일반 두부 사다가 끓여주면 알아요. 그리고
1: 모르게,
7: 안 먹어요.
1: 모르게 우리콩이 아닌 칠콩으로 만든 두부를 나한테 모르게 먹이려고 해도 내가 먹으면서 바로 알아.
4: 어떻게 아세요?
1: 먹어보면 알아. 향해서 알아. 부드러기 나고 가렵고, 아토피 생기고
7: 가렵고 그런데요.
2: 유기농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셨네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퇴근했을 시간. 밀린 주문 처리하느라 부부가 손을 모았습니다.
1: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아낌없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풍족한 만족감을 주고. 은인, 어떻게 사람으로 하면 은인이지, 은인.
2: 그 마음 포도나무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8: 부실이다. 힘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9: 너무 잘해요. 네.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8: 네? 꽃이 반짝이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10: 성도멀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충청.
11: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12: 뭘 걱정하세요?
11: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6: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0: 한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0: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2: 네, 평생이요.
3: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2: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2: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3: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2: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4: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진단 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 수술 급여금은 동일 질병당 1회안. 입원 급여금은 120일 한도.
5: 성도머리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은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승청.
3: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6: 뭘 걱정하세요?
3: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0: 암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0: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2: 네, 평생이요.
3: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2: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2: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3: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2: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4: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진단 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 수술 급여금은 동일 질병당 1회안. 입원 급여금은 120일 한도.
7: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8: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9: 아, 다행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뛰는 겁니다.
8: 스톱! 바로 폐기물 수집 운반원. 품목이 많아 수거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200kg에 육박하는 대형 폐기물도 수거.
9: 무게가 기본은 100은 넘어요. 또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8: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눠서 수거합니다.
10: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3: 아, 이 분위기?
1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2: 뭐야 이거?
1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 피곤해.
2: 칙칙해.
1: 피곤해.
2: 칙칙해.
1: 피곤해.
2: 칙칙해.
3: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 피로회복부터 기미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냅니다. 아로나민 C+.
4: 빨래 신내 원인 모락셀라 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1: 빨래 신내.
5: 피지 모락셀라.
4: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6: 빨래 신내까지 소리 뽑는 압도적 세척력.
7: 피지 모락셀라.
8: 신났다!
9: 우와, 신났다!
8: 신났다!
10: 농심, 천심. 우리가 발견한 건 웃음을 심은 마음. 농민의 마음에서 국민의 웃음으로. 농협이 함께하는 농심, 천심 운동은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활력을 더하는 참여형 국민 운동입니다. NH농협.
11: 백지 수편에

0: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왔습니다. 여주. 나무하고 산하고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1: 아, 그래서 뭔가 시력이 좋아지는 네. 것 같아요.
0: 여기에 7,000평의 정원을 가진 그런 백만장자가 계시대요.
1: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정원도 백만장자분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시겠죠. 물레방아도 있고, 예.
1: 돌고래도 있고, 귀여운 게 많은데요?
0: 누가 오시는데? 오.

0: 장호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잠깐만요. 저희가 돌콩이심 내리고요.
2: 네. 아, 누가 내리나요?
0: 아, 이거.
2: 아유.

0: 아유, 웬.
1: 아이고.
0: 아, 말이.
1: 장훈 씨, 여씨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돌콩이 안녕. 아이고, 안녕.
2: 안녕.
0: 안녕. 아이고 이뻐. 아유, 내가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 아저씨야.
1: 맞아, 맞아. 예.
2: 아이고.
0: 아유, 안녕.
2: 아빠한테 예. 찰싹.
0: 갑자기 네. 작은 말하고 이렇게 내리셨어요. 야, 요게 이 친구 차인가요?
1: 네, 우리 저기 돌콩이 네. 전용차고요. 네. 어디 데리고 다니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0: 아, 돌콩이?
1: 돌콩이.
0: 오늘 백만장자 맞으시죠?
1: 우리 돌콩이가 백만장자예요.
2: 오늘의 주인공이구나, 돌콩이.
1: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아.

0: 꼴찌였던 장례식장이 3년 만에 탑을 찍은 거예요. 백만장자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
1: 3만 평, 백만장자 맞으시네요.
0: 남은 여생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1: 이제 은퇴하시고 네. 지금 이제 넓은 정원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요 아이 말고 또 반려동물들이 또 있나요?
0: 반려동물이 여섯인데요. 네. 그 중에 우리 한 아이가 우리 돌콩이에요.
1: 예, 예.

0: 고양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1: 우리 동물들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동물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동물 체험장이 폐업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인을 찾는 입양공고가 났는데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쫓아갔더니 돌콩이가 이렇게 또 우리 두뇌를 그냥 촉촉한 눈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안 데려가면 다른 승마장을 다 혹시 팔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짠하고 그래서 안 데려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0: 아주 얘는 팔자가 폈네요.
2: 그러니까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0: 아니 그 지금 듣기로는 7,000평의 정원과 마장이 딸린 집을 짓고 사신다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선생님 정원인가요?
1: 앞에 있는 정원, 또 저 멀리 있는 마장까지 해서 7,000평이 있고요. 예. 산 너머에 있는 딸려 있는 땅까지 따지면 3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0: 3만 평. 백만장자 맞으시네요.
2: 진짜. 예. 여기 집도 선생님 댁인 거죠?
1: 요 집은 이제 아내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0: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지 바른 집.
2: 딱 그 느낌.
0: 양지 바른 집의 느낌이 딱 있어요. 우리 여기 저 돌콩이 집은 어딘가요?
1: 돌콩이는 정원 7,000평 넘는 데가 얘들이 뛰어노는 집이에요. 예.
0: 들어가 보시죠.
1: 저희 우리 돌콩아. 돌콩아 가자. 너는 지금 저기 가서 놀고 있어.

0: 들어가시죠.
1: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주 그 양지 바른지.
2: 뷰가 네네네. 정원 뷰가 장난 아닌데요?
1: 창이 넓어서 네. 뭐 앞에 멀리 저 산의 능선까지 다 보일 정도로.
0: 예, 저희가 또 답답해가지고 네. 이 층고도 좀 높게
1: 층고도
0: 했고요.
1: 좀 높게 하고
0: 네, 네. 그 창문도 좀 큼직큼직하게 냈습니다.
1: 아니 근데 거실 한가운데 드럼이 있습니다.
0: 예, 잠깐 요새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1: 네. 네. 색소폰도 있고.
0: 아, 그건 이제 제 게 아니고 네. 이제 아내 거예요.
1: 아, 두 분이 같이 이제.
0: 여보, 이리 오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2: 정시윤 씨, 안녕하세요.
3: 오, 유명한 분들이 우리 집에 다 찾아오시고.
1: 이쪽으로 오세요.
2: 여기로 오세요.
1: 네. 우리 네. 저 선생님께서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여기 왕떡골 최고 미녀 우리 아내입니다.
2: 오, 왕떡골의 최고 미녀. 아... 이런 말씀 평소에 자주 해주세요? 아,
3: 처음 들어보는 소리.
1: 아니, 저 색소폰이 사모님. 미 좀 예, 하시는 예, 예. 건가요?
3: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1: 아, 그러세요?
3: 네.
1: 그동안 배우신 거라도 살짝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3: 네. 창피한데.
1: 아니, 괜찮습니다.
3: 네, 그럼, 네. 어.

0: 되는데요?
1: 아니 그럼 저 나오신 김에 우리 저기 저는 선생님도
2: 진짜 걸음 봤는데.
1: 네, 선생님도 드럼을 한번

0: 집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방은 어디 있나요?
1: 저희 별거 중인데요.
2: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거?
0: 보통 근데 네.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 이제 따로따로 쓰시니까.
1: 여기 오른쪽이 우리 아내가 묵고 있는
2: 이게 공주 방 같은데요, 공주 방?
1: 저게 좌측이 제 방입니다.
0: 아, 방은 뭐 그냥 굉장히 소박하게
2: 기숙사 뭐 같아요. 저,
3: 잠만 자는 방으로
0: 뭐 그냥 다른 거 없이
2: 그래도 마주 보고 있네요, 두 분의 방이.
1: 가끔 놀러 가요.
2: 아, 그래요?
0: 이쪽이 이제 좀 주방 같은데.
1: 네, 여기가 이제 주방.
0: 굉장히 좀 그냥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좀 해놓으셨어요.
1: 여기는 이제 우리 두 네오가 간단하게 식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예. 여기 들어가면 또 주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우리 동물 식구들 밥을 식사를 이렇게 챙기고 그럴 때 쓰는 건데 이리 와보시죠.
2: 들어가 볼까요? 네.
0: 여기서 이제 당근하고 사과하고
2: 돌콩이 밥을 또 여기서 만드시는 거죠.
1: 식구가 6시라고 했잖아요. 동물 식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었어요.
2: 두 분의 식사는 없고 동물들의 식사가 많네요.
1: 저희는 이제 동물 주고 나면
2: 같이
1: 저희가 또 같이 먹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오늘 칼이 잘 안 되네.
4: 몇 시 주세요?
1: 네, 아침에는요,

0: 새벽 한 5시 반에서 6시에 주고요. 저녁 때도 또 일몰 직전에 일몰이 만약에 7시다 하면 6시에 주고.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육 같은 거는 먹어봐요.
1: 번데기도 그럼 직접 드셔보세요.
0: 번데기는 저희가 주식으로 또 먹고 있고요. 같이 먹고 있어요, 저희가.
2: 우리도 그럼 어? 새 있어요.
3: 앵무새가 한
2: 마리 있네요.
0: 네, 두 달 전에 새로 들어온 우리 별이에요.
3: 얘는 어디서 만나신 아이인가요?
0: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네. 유기를 했는지 네. 아니면 집에서 나왔는지 길에서 방황하는 거를 아. 우리 지인이 키우다가 네. 이제 여건상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서 좀 키우면 안 되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좀 키우고 싶은 네. 사람들과 두 네오가 집안에서 네. 네.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은 주방에서만 지금 네. 이렇게 움직이는
2: 적응 단계구나.
0: 적응 단계죠.
3: 뭐 요 안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2: 너무 예쁘죠. 네.
0: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요, 막내예요.
2: 그러니까 막내 티가 납니다. 네.
3: 동물들이 여섯 마리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우리 네 친구들은 어디 있나요?
0: 예, 돌콩이랑 우리 지금 별이를 이제 보셨잖아요. 네. 넷이 더 있는데 네. 예, 좀 때마침 네. 저희가 또 식사를 이렇게 준비 중이니까 아~ 한번 식사 챙겨서 예, 예. 같이 가실래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가보시죠. 예.
2: 가시죠.
0: 아, 땅콩아.
2: 아, 땅콩아.
0: 아, 땅콩아.
2: 콩아.
0: 아, 땅콩아. 이리 와, 이리 와.
2: 아이고.
0: 이리 와, 땅콩아. 아, 땅콩아, 이리 와.
3: 요 아이가 우리 강아지. 땅콩이. 땅콩이.
0: 아, 이거, 이거 좋아, 좋아. 아, 이거, 이거 좋아.
2: 아, 너무 귀엽다.
0: 땅콩이.
2: 안녕.
0: 이리 와.
2: 안녕.
0: 무제 왔을 때 예. 이제 막 간식을 줘도 잘 안 먹고 경계를 하고 예. 으시초시침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기를 조금 섞어서 예. 같이
3: 유기견 보호소에서 네. 입양을 하신 건가요?
0: 네. 예.

0: 이리와. 땅콩아 가자. 땅콩아.
1: 이리와 가자 가자 가자.
2: 땅콩아 가자.
1: 가자 이리와.
2: 일라.
1: 가자 이리와.
2: 일라.
0: 땅콩이 여기서 먹고.
1: 아 여기 여기 미어캣이 또 있네요.
0: 몽이에요 이름이.
2: 몽이.
0: 몽이야 이리 나와봐. 몽이야 이리 나와봐.

0: 계단 만들어졌어요.
1: 아이고.
2: 나올 수 있어요?
0: 예. 네,
1: 아이고, 요 친구. 아,
0: 만지지 마시고요. 관심이. 아, 예,
1: 만지면 안 돼요?
0: 네네. 예.
1: 아, 만지면 무나요?
0: 예, 이게 저기 무리동물이라. 네. 이제 못 보던 무리가 나오면 네. 이제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몽이
0: 지금 관심이 많아서 그래.
1: 몽이 이거 먹어. 번데기 좋아하나요?
0: 번데기하고 고기하고.
2: 다른 사람들이 탐색하러 간다 이제.
1: 말은 네. 말은 알아듣나요?
0: 예, 애엄마가 예. 빨리 이거에 좀 알아들어가지고 빨리 와요 그냥.
1: 빨리. 몽이 빨리. 몽이 빨리. 몽이 빨리.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자. 번데기. 그래, 번데기. 얘는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0: 얘도 이렇게 그 어린이 예.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예. 어린이 그 체험장이다 보니까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폐업을 하는 예. 와중에 키우기가 좀 까다로워.

0: 꺼꾸려서 네. 좀 껄끄러웠는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짠해가지고 내가 안 데려가면 저 갈 것 같아가지고
1: 몽이 일로 와 빨리 몽이 빨리
0: 몽이야 일로 와.
1: 몽이 빨리
0: 서울 구경 시켜주는 거 서울 구경 시켜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2: 아니 이렇게
0: 야 서울 구경 서울 구경
3: 몽이
2: 아유
3: 잘생겼네
0: 서울 오신 분이요.
2: 안녕.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땅콩이랑 몽이 셋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운동하듯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아침 운동이죠, 뭐. 야야야.

0: 아, 저쪽에 한가위 풀을 뜯고 있네요. 네.
1: 와,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요.
2: 네, 초원이지 뭐.
1: 네. 진짜 넓다. 안녕. 달콩이도 있다.
0: 여기 두 우리 친구가 이제 마지막 두 친구네요.
2: 네네. 예. 앞에 있는 애가 6살 바다고요. 예. 얘가 이제 4살.
0: 4살. 네.
2: 돌콩이는 11살이고요. 제일 누나예요.
1: 네.

0: 제가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또 말을
1: 좋아해요.
0: 굉장히 전문가고.
2: 우리 이제 둘리. 둘리야.
0: 둘리.
2: 둘리야.
0: 둘리 이거 먹어. 아이고. 아.
2: 감사합니다.
0: 자, 받아.
2: 감사합니다.
0: 받아. 이제. 사과 먹어.
2: 아이고. 야, 니들 영광인 줄 알아라. 얘.
0: 자, 받아.
1: 풀이 너무 맛있나 봐.
0: 받아. 여기 딱. 야, 당근하고 여기 저 이거 먹자.
2: 그래, 그래.
1: 어? 사과.
0: 예, 자.
2: 한번 맛을 봐라.
0: 한번 봐. 자, 한번 먹어봐. 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2: 뽀뽀 한번 해. 뽀뽀 해줘, 여러분. 뽀뽀.
1: 이거 뽀뽀 맞아요? 이거 뽀뽀 계획이 맞아요? 어때?
0: 저 바닥에 있네.
1: 저기.
0: 바닥에.
1: 뽀뽀. 바닥에.
2: 아이고.
1: 당근 좋아하는데.
0: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뻐.
2: 돌봉이가.
0: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다. 자. 근데, 네. 보니까, 네. 바다가, 네. 그때 우리 그 말 목장에서도 네. 애들을 봤잖아요. 근데, 네. 아, 야, 알았어, 침착해. 여기. 손을 대면 살짝 가볍게 무는 아이들이 있는데, 안 무네.
2: 아, 절대 안 무네.
0: 전혀. 말이.
1: 맞아요.
2: 아이, 그가 좋아요.
0: 네. 어, 난 누가 날 치나 했더니 꼬리로 날 치는구나. 어. 얘들은 어디서 만나셨나요?
2: 여기 우리 바다는 네. 경주마였었어요. 아. 경주마였었는데 경주마들이 네. 이렇게 그 선수 생활이 보통 3년 정도 예, 하는데
0: 맞아요.
2: 성적이 좀 안 나오면 미리 또 일찌감치 또 이제 내려와야 되는 네. 입장인데 새로운 주인을 좀 만나야 되는데 네, 네. 만나지 못하면 교태가 돼요.
1: 네. 아.
2: 뒤에 있는 아이가 이제 폰인데 네. 자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체험장에서 네.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하는 네. 게 있을 때 저희가 또 시끄러워서 좀 데리고 온 거고요.

0: 사실은 얘들 나이가 있어요. 네. 수명이 있는데 바다는 20년에서 25년. 네. 그다음에 여기 포니는 보통 30년, 네. 35년. 돌콩이는 45년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의 아니게 성적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체험장이 폐업하면서 이렇게 도태가 되면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아, 우리 돌콩이 어디 갔어?
1: 돌콩이!
2: 아이고, 돌콩아!
1: 돌콩이! 밥 좀 먹자!
0: 지금 저기 우리 돌콩이가 좀 사연이 좀 있어요. 네. 이제 돌콩이가 저기 체험장에서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는 몰랐어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입냄새가 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수의사분을 이제 모셔서 한번 진찰해본 결과 이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막 썩고 흔들리고 그래서 근데 우리 초식 동물들은 계속 씹어야 되니까 이가 자라요. 네. 근데 그 씹질 못하니까 이가 이만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장을 뚫은 거예요. 막 뚫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는 적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는 곧 이제 치료를 할 거고요.
2: 너무 관리가 안 됐었고.
0: 네, 그렇죠.
1: 지금은 뭐 좀 잘 먹고 있나요?
0: 이제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예. 씹지를 못해서 쟤는 특별하게 예. 얘들이 두 가지 주면 쟤는 네 다섯 가지를 가루만 이렇게 좀 예. 주고 있습니다.
1: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체험장이.
2: 그러니까요.
1: 아니, 그리고 폐업을 이렇게 할 거면은
2: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물 체험장이.
1: 왜 이렇게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300군데 정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교육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복지를 잘 해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경영에 힘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먹이를 제때 주지 못해서 이렇게 좀 피점 마르고 또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1: 체험장뿐만 아니라 우리 유기견들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폐업하면 그냥 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냥 폐사되는
2: 맞아요. 네,
1: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고

0: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데려오시다가 여기 동물농단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행복하게 또 네. 돌봐주지 못하면 불행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 능력에 맞는 것만큼만 제가 애들 돌봐주고 또 애들도 또 그게 행복하고. 네. 달콩아, 우리 목욕하자. 목욕하자. 하자, 하자. 아이고, 맨날 하던 건데 뭘 그래. 하기 싫어가지고 또 뻗튕기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2: 우리 그, 저기 뭐야, 돌콩이 모기시키려고 물 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지근하면 좋으니까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씻기고 있어요.
1: 목욕하고 우리 장에 가자. 아, 이거 더럽잖아, 이거. 어? 이거 이러고 어떻게 왜 집으로 가냐?
3: 강아지 삼키겠다.
2: 이거는 이제 말, 하얀 거는 말 삼키겠다. 말은 린스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거 조금 섞어가지고.

0: 아빠 침을 씹어줄게. 안 돼, 안 돼. 그렇게 맛있어?
1: 얼마만에 한 번씩 닦으세요?
2: 외출할 때니까 이게 얼마만은 없고요. 또 지저분하면 한번 해주고.
3: 씻는 법은 따로 배우신 거야?
4: 아니, 애기 씻기도 그냥 씻겨요. 두껍도 띄워주고.
2: 모든 게 다 어린애 같으니까 그냥.
4: 네, 애기 같으세요. 네,
2: 강아지 닦이듯이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아? 좋아, 그렇게 좋아? 돌콩이가 은근히 아빠를 더 좋아해요.
4: 깔콩 아보길 좀 할까? 깔콩 아보길.

0: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해.
1: 그냥 단 거 먹다가.
0: 딱 좋네. 아 이거 안 좋아서 삐졌어?
1: 머리 좀 자르자. 머리 좀 다듬자.
0: 그렇죠.
1: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0: 조금만 잘라. 자해 가면 남자들 또 쫓아다니겠는데. 어우 네 개 머리. 그래도 이렇게 잠 이렇게 얌전해가지고 너무 이뻐하죠.
1: 여러 사람들이 이뻐하지.
2: 거의 사람 애기 되어듯이.
0: 네 맞아요.
1: 애기 애기. 오늘은 더 착하네.
0: 아 우리 손녀딸보다도 더 착해. 손녀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
2: 사모님 설마 저 통에 돌콩이용 머리끈만 모아둔 통인 거예요?
1: 네 맞아요. 돌콩이 미용용 통이에요. 리본도 있고 우리 손녀딸들이 했던 거 그런 게 다 똑같이 있어요. 돌콩이도 좋아해요. 가만히 있어 예쁜 거 안 와봐요.
2: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달고 있어요.
0: 맨날 이래요 둘이. 아 셋이서. 아이고 완성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해야지. 아이고 가자. 야 우리 장에 가자. 아빠랑 가자.

0: 그게 같이 가면 사진 한번 찍을까? 자, 미니발. 댕기는 사람 말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막 모여들었었어, 원래.
1: 이거 말띠인데.
0: 말띠.
1: 그냥 오수학년생 말.
0: 얘는 11살이니까 몇 년생이야, 그러면. 우리 저기, 자.
1: 삼촌 좋아하는 것도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0: 아이고.
1: 어머나. 오실 적마다 이렇게. 이야.
0: 고맙다, 인사이지. 예, 네, 그렇죠.
1: 피. 우리도 강아지 키워서 알아요.
0: 피, 피기만 하면 돼.
1: 좀 더 줘.
0: 고맙습니다. 인사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2: 나올 줄 알았어.
1: 물콩이 맛있는 거.
0: 이거 의도 먹은 거는 맞고, 어머.
1: 세상에. 많이도 준비하셨네. 아이. 터지는 날이야.
3: 많이 받아먹으면
0: 그러니까 또 주시는데 어떻게
2: 얼마나 이뻐요. 네.
1: 야채 아줌마들이 그냥 이렇게 주는데.
0: 그래서 장에 나올 때는 조금 덜 먹여요. 왜냐하면 또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야채도 집어주고 그래서. 아이고 아빠 아버지 저기 저 신발도 사야 되는데. 어머. 아.
4: 시장 나왔어. 아유.
0: 거기 있어. 아버지 좀 신발 좀 신발 좀 한번 봐야 돼. 그 저기 뭐 그 아버지 신발 샀다.
5: 7,000평 정원과 마장에서 동물들과 즐겁게 살고 계신 우리 박창덕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아직 안 주셨는데 좀 봐도 될까요?
0: 네.
5: 180만 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어머니한테 처음 받은 돈이에요. 예. 저한테는 이제 유산인데요. 제가 42세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때 공부도 못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마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5: 42에 대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약품 도매업을 했습니다.
5: 약품 도매업?
0: 네. 80년대 중후반에서 네. 90년대 중후반까지 저희가 한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은 것 같아요.
5: 월 1,000이면은 뭐 대단한 거네요.
6: 네. 많이 버셨네요.
0: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몰락의 길을 간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저희가 약 의약분업이 생겼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같이 이제 작은 도매상들이 이제 타격을 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5: 근데 다 그만두고 42살에 대학을 가신 거예요?
0: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학교에 이상한 과가 생겼다. 네. 아내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례 지도가를 03학번으로.
5: 장례 지도사. 그때만 해도 장례 지도사가 굉장히 좀 생소할 네. 때인데,

0: 막상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또 막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걸 눈치채고 처음에는 무섭겠지. 그렇지만 몇 번 이제 시신을 보다 보면 야 그렇게 안 무서워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용기를 주는 바람에 처음에 시신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싸늘하고 오싹했는데 그래도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1: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시려면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또 떨어지고 싶지도 않고 또 늦게 공부한 거기 때문에.
0: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자부심도 생기고 딸한테도 이제 이렇게 한 번이 뭔 얘기하다가 아버지는 그래도 4.5에서 4.0을 맞을 정도다. 니들은 아버지보다 잘했냐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네.
3: 졸업하시고서는 또 바로 취직이 좀 되셨나요? 취직이 좀 되셨나요?
2: 네, 그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미 스카우트돼서 장례식장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 대형 장례식장에 총괄 팀장을다가 굉장히 드물은 일인데 총괄 팀장이나 이 사무장은 한 10년 정도 이상 돼야 경력이 돼야만 앉을 수 있는 거를 하게 됐고요.
3: 선생님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이제 그걸 총괄 팀장을 하시면서 아 나도 이거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2: 근데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1: 어떤 연락을 받으셨어?
2: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여주에 장례장을 저희가 인수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볼 생각이 없냐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대한 그 내막을 너무 잘하니까 네. 좀 무섭기도 하고
0: 처음 그 장례식장 창업주도 한 57 정도의 쇼크로 다 돌아가셨는데 또 그 다음에 그걸 맡아서 하신 분도 그때 57, 58 정도 됐는데 그분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저 또한 또 그때 그 제안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57이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2: 저도 이제 망설였죠.
3: 예. 예.
1: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3: 일들이 좀 있었던 곳이니까.
1: 네. 예.
2: 그래서 망설였더니 또 아내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주니까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3: 근데 매번 우리 선생님 인생에 우리 저기 뭐 사모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 하셨네요.
1: 그 네. 네. 힘을 또 많이 주시고
3: 힘을 주시고
2: 지금도 그렇습니다.
3: 예예 예.
0: 지인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또 제 이렇게 제 성공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하나가 있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꼭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셔오고 부르마 끌고 세팅을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밤늦게까지 치다거리 하다가 새벽에 가서 이제 마당에서 담배꽁초 이런 거 쓰니까 상주분들은 저기 아저씨 언제 주무세요? 이제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평생 어떤 의족이 한쪽 의족이 없어서 지냈던 분들도 저희가 이제 임시 의족을 만들어서 수의를 입히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승에 가시면 저희가 의족을 만들어줬으니 마음껏 뛰어다니시고 좀 여기서 못한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그런 이렇게 대하면서 입관을 한것 같아요, 제가.

0: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그 손님들의 마음에서는 대표님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 또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다 이러면
1: 전해지죠.
0: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건데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는 아마 주변에도 야, 그 나중에 뭐 저거 할 거 있으면은 글로 모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1: 고인분들의 마지막을 늘 배웅을 해주셨잖아요. 고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2: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이렇게 참 뭐 열심히 산 분, 많이 배운 분 이런 분 그리고 다 떠나서 주머니도 없는 수의를 입고 이제 마지막에는 백만장자나 명예나 다 부질없다는 걸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계신데 아니 왜 그 잘 되는 장례식장을 그만두시고 은퇴를 하신 건가요?
2: 호스피스 병동으로 저희가 유서를 한번 써보라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뭐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0: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인생을 좀 더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2: 네. 열의 열 명은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 아하. 느끼신 게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뭐 하세요. 제때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아, 나도 남은 여생을 좀 재밌게 살다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0: 이게 꿀이 많은가 보네, 이 꽃이, 봄꽃이.
1: 아마 이거 꽃을 다 버려.
0: 다 망가놨지?
2: 그렇지.
0: 에이, 다 잘라놨네. 다 버리게 생겼네. 아유, 다 잘라놨네.
1: 꽃 이름이 뭐라고?
0: 봄의 꼬리.
1: 봄의
0: 꼬리 꽃이네.
1: 봄의 꼬리 꽃.
3: 얘가 이렇게 거칠은 거를 쉽지를 못해요.

0: 자, 맛있게 먹어. 좋아? 이렇게 좋아?
1: 에어컨은 뭐예요, 선생님?
0: 이제 우리 그 저기 바다 둘리 돌콩이 이제 큰 그 저기 여름에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 잠깐 쉴 적에 에어컨

0: 아이콘으로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있어요.
1: 애들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고생을 하나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0: 아, 그런 거는 없고요.
2: 내가 안 데리고 오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세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3: 새가 먹고 벌레를 먹고

0: 까치들이 전부 그냥 짜 먹어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내랑 이제 쪄가지고 이제 조금 맛을 보는데 그 또 까치들 또 먹는데 또 뭐 못 먹게 또 약부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까치도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이렇게 그냥 마음 먹고 있습니다.
1: 벌레 새가 먹고 나면 나머지 먹는 거예요. 벌레도 먹고 새도 먹고
0: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3: 크크크. 피로회복이 부족하다면
4: 아로라민 골드원.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관절통까지 뇌 세포막을 통과한 불설 티압. 아로라민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일동 아로라민 골드원 주세요.
5: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쓱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6: 정말 재밌고 행복하시겠어요.
0: 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아등바등 되지 말고. 아이들이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자유를 좀 줘야 되겠다. 그 아이들 여생까지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어?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3: 혹시 저분이 오늘의...
4: 안녕하세요. 장원 씨, 예원 씨. 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묵계 백만장자.
4: 꼬치 어묵, 삼업계를 만든 어묵계의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0: 굉장히 좋아합니다.
4: 1등 공수 우리 아내입니다.
5: 안녕하세요.
0: 지금은 안 하시죠?
5: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 손 메디가 다 굽어가는 거. 그때 당시에 전 누구나
6: 방문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김치통 6종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주셨습니다.

0: 게 틀린 거죠.
1: 어떻게?
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단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4: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2: 헷 메르츠 고소하이 짭짤하이.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13: 말 잘 듣고 귀엽죠.
12: 떨어지면 왜 죽는지. 빨리 오라고 난리다 난리.
14: 기다려.
12: 애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는 거인 것 같지.
15: 지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1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7: 아, 이 분위기?
18: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9: 이분 위기.
20: 뭐야 이거?
1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1: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2,000만 국민이 선택한 안녕, 나는 KB 스타뱅킹.
6: 금융은 잘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죠?
3: 저한테 맡겨주시죠.
7: 저도 투자 도전하고 싶은데.
3: 좋은 코치가 필요하겠네요.
8: 우리 아이도
3: 통장 하나 만들까? 가족이 다 함께 관리해보세요.
9: 은퇴 준비해보려고요.
3: 함께 준비해볼까요? 국민의 삶에 은행이 함께할게요. KB 스타뱅킹.
10: 새벽부터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11: 아, 다행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허덕지 뛰는 겁니다.
10: 스톱!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수거 때문. 수거해야 할 종류도 참 많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정말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12: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10: 수거 중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13: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히면 저렇게 박살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10: 대형 폐기물 외에도 수거해야 할 쓰레기들이 다양합니다.
14: 세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0: 쓰레기 양이 많아 한정된 공간에 많이 싣는 게 관건.
15: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16: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면 되거든요.
10: 숨 돌릴 틈도 없는 고된 노동. 그야말로 매일 펼쳐지는 쓰레기와의 치열한 전쟁.
16: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10: 무섭게 쏟아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0: 싸우고 지리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3: 아마 넌 모를 거야. 오늘 그 땀이 널 꿈으로 데려가 줄 거란 걸.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난 마음. 그냥 좋아서 계속한 날들. 떠나지 않을게. 오늘의 국가대표부터 내일의 국가대표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선수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4: 세상을 위한 굿뉴스 뉴구스. 100% 리사이클 신소재로 가볍게 따뜻함만 남겼다.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알레르망 뉴구스.
5: 2024년 발생한 생활 쓰레기는 약 1700만 톤. 그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사람들이 모여 신호에 맞춰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6: 8, 7, 4, 5, 6, 7.
7: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8: 아, 여기는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로서,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5: 무거운 쓰레기를 연신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인지라 부상을 막기 위해 출발 전 사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8: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이렇게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쓰레기 종류에 따라 전담 수거팀이 따로 움직입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폐기물 수거 담당 박은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10군데 이상 정도 수거할 예정인데 대형 폐기물은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팀원인데요.
10: 안녕하세요.
9: 이름 문경환이라고.
10: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9: 등치는 산만한데 그래도 빠릿빠릿하고. 오늘은 좀 어때?
10: 아,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무거운 것도 든든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9: 자, 여기는 그 최승희라고. 예소하지만은 진짜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오늘도 좀 풍력이라 가는데 조심하고.
10: 네, 조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9: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10: 알겠습니다.
5: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이 출발은 하지 않고 휴대폰을 열심히 봅니다.
9: 이건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 폐기물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 대형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거를 보고 품목이랑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빨리 가보자.
5: 가구나 가전처럼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한 품목과 장소를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수거에 나섭니다.
11: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시겠는데요?
9: 예,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고 양도 너무 많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평수도 크다 보니까 나오는 양도 굉장히 많죠.
5: 이런 좁은 골목에선 신경을 써야 합니다.
12: 우측 차옵니다. 대기요. 우측 오라요. 앞에 차옵니다.
5: 대형차 특성상 상시 주의 경계가 필수입니다.
12: 골목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상차원들이 옆에서 봐주면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9: 전화 여기 나왔다.
12: 네. 잠시만요. 일났다. 내릴게요.
9: 이제 차가... 일단 차가 될 데가 없다.
12: 일단 여기다 대고.
9: 일단 예. 잠깐만.
12: 어디요?
5: 목적지에 도착해 차가 정차하자 바퀴에 무언가를 받쳐 놓습니다.
9: 아, 이건 도입목이라고 그래서요. 차 브레이크를 하고 내려온다고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돼요.
5: 첫 수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물품을 확인한 뒤 작업자가 사진을 찍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9: 이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그 시민분께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거거든요. 배출하신 분이 이제 접수를 하시면 이제 접수 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 품목에다 붙이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수거를 합니다.

0: 일단 나무 먼저 뜯고. 네. 얘기 좀 할게요.
1: 수거에 앞서 먼저 나무와 철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2: 나무는 소각이고요. 철재는 이제 또 따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하겠습니다.
1: 작업의 효율을 위해 현장에서 소각 대상인 나무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꼼꼼히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차에 상차를 합니다.
0: 잠깐만. 야, 다음으로 이동하자.
2: 네.
1: 첫 번째 수거를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0: 너 이쪽 잘 봐봐.
2: 네, 보겠습니다. 이게 저쪽 위쪽 포인트 같은데?
0: 위쪽 포인트야?
2: 네. 저쪽 저 흰색 차 옆에 저거.
0: 여기다.
2: 아, 앞에요?
0: 그치, 앞이지. 네. 어, 앞이다.
3: 지금 왜 이렇게 찾으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서?
0: 아, 저희가 그 접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좌우 살피면서 그 품목들을 한번 확인해서 실어야 되거든요.
1: 사전 접수된 폐기물은 위치 파악이 쉽지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 것은 위치를 알 수 없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티커나 접수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폐기물이 눈에 띕니다.
2: 시민들이 그냥 불법으로 내려놓고 이제 사라지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1: 이럴 땐 쓰레기 부적정 배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3: 이런 스티커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3: 100만 원이요?
0: 예, 예.
3: 아, 그렇게 비싸요?
0: 예.
1: 다시 수거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후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이거 공사장 폐기물이니까 이거 무거워서 조심해야 된다.
2: 네.
1: 전용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0: 이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그래서요. 네. 인테리어나 할 때 돌이라든가 타일, 석고보드 이런 건 이제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로, 건축 폐기물로 따로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1: 전용 마대에 담긴 공사장 폐기물들. 보기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3: 많이 무거운가 봐요?
0: 네, 공사장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은 돌이고 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혼자 들기에는 힘들어요.
2: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3: 아, 저거 들어봐요?
2: 네. 한번 올려보세요. 진짜.
1: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
3: 그렇죠. 와. 와,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2: 맞아요. 지금 소리도 울탁하게 되는 게 이게 돌이에요. 아. 이게 속보만 맞아도 20kg가 그냥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요.
1: 말 그대로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 폐기물들이 대부분입니다.
2: 아, 그렇죠.
1: 그 중에서도 수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이 지금 작업하는 냉장고와 소파, 식탁, 장롱 등의 가구류입니다. 보통 하루 수거하는 양이 적을 때는 5톤에서 많을 때는 8톤에 육박합니다.
3: 소파를 번쩍번쩍 드는 게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2: 네.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운동했던 게 지금 효과 발휘하나 봐요.
3: 아니, 무슨 운동을 하셨는데요?
2: 어릴 때요?
3: 네.
2: 어릴 때 씨름도 하고, 전에는 막 다른 회사들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뭐 상사 트러블, 아니면 고객이랑 트러블, 이러면서, 이제, 아, 나만 좀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쪽 일에서 일을 하고, 그쪽 일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나랑 맞겠다 해가지고, 저도 지원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죠.
1: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수거품 역시 묵직한 소파와 변기입니다.
0: 야, 저 소파, 소파부터 올리자.
2: 네, 알겠습니다.
0: 승희야.
2: 승희야, 소파 올리자.
0: 소파부터 올려.
2: 좀만 옆을 빼보자.
4: 하나, 둘, 셋.
1: 아이쿠. 아차하는 순간 그만 변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0: 야, 괜찮아?
2: 네, 괜찮아요.
0: 할 생각 없어?
2: 네. 아, 죄송해요.
0: 야, 조심해.
2: 네, 고맙습니다.
0: 야, 저거 가져와.
2: 네.

0: 거리 또 만나.
1: 아이고, 아니,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은데. 네.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깨버려가지고.
3: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히면 저렇게 박살나지게 쳐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4: 다치지 않게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유리 종류는 배출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3: 그릇이든 뭐든 깨지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다 배출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깨진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이런 거는 따로 건설 폐기물 그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4: 종량제 봉투는 찢어질 수 있어 반드시 불연성 전용 봉투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벌써 오전 10시입니다.
1: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려서?
2: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지정된 그 식당이 있어서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4: 새벽 5시부터 쉼없이 달려온 작업. 이제야 잠깐 숨을 돌려봅니다. 아침 메뉴는 한식 뷔페입니다.
3: 대부분이 저희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먹고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지금 먹는 게 첫 끼죠. 예.
4: 허기진 속을 따뜻한 밥으로 푸짐하게 채우며 고된 하루를 다시 버텨낼 힘을 보충합니다.
3: 그리고 이게 남들이 좀 꺼리는 일이잖아요.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치우는 업무다 보면 남들이 더러운 일인데 저희는 그걸 침으로 해서 주변도 깨끗해지고 동네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 자체가 청결해지고 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도 해주고 또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죠.
4: 이런 보람이 힘든 일을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엔 새벽부터 수거해 트럭 가득 찬 폐기물을 내려놓는 대형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2: 버리는 곳이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춰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실은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내리려고 역순으로 다 실어서 온 겁니다.
4: 폐기물 종류에 따라 내려놓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가구류부터 전자제품 또 매트리스까지 하차의 위치가 전부 제각각. 그래서 수거 차량에 실을 때부터 내릴 순서를 철저히 계산해 품목별로 모아둡니다.
1: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3: 아니요, 이제 이게 지금 첫 차고요. 이제 또 실으러 가야죠.
1: 아, 또 나가야 돼요?
3: 예, 또 나가야죠.
4: 지정된 지역을 모두 돌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수거할 곳에 도착. 한눈에 봐도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3: 건물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내놓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 가구를 부셔가지고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5: 너는 차곡차곡 쌓고 네. 너는 중간에 날르고
3: 그렇지? 시작하자.
4: 신기하게도 모서리를 누르니 가구가 손쉽게 해체됩니다. 거참 신기하네.
3: 지금 같은 게 부실 때는 장롱을 먼저 큰 거 먼저 싣고요. 그 위로 이제 조그만 것들 싣죠.
4: 부피를 줄이기 위해선 손이 많이 가도 일일이 가구를 해체해 실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렇게 싸버리면은 저희가 언덕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물건이 앞에 있는 물건이 뒤로 확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뒤쪽을 좀 높게 싸고 앞쪽을 낮게 싸가지고 언덕 올라가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6: 하나, 둘, 셋.
4: 상단에는 일부러 묵직한 물건을 올려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별것 아닌 듯 보여도 무너지지 않게 쌓는 데는 숙련자들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해체해 놓으니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3: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제 안마의자밖에 안 남았지?
6: 네.
3: 야, 물 가져와. 물 마시면서 좀 쉬었다 가자.
6: 예.
4: 사시사철 쉬울 때는 없지만 한낮에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엔 특히 더 작업이 고됩니다.
3: 뭐 제일 힘든 게 더위죠, 더위. 왜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탈수증 생기고 아무리 많이 그게 제일 힘들죠, 더위.
4: 이제 안마 의자 하나 남았습니다.
2: 하필 제일 무거운 거 남았어.
6: 아, 땡큐.

0: 안마 의자는 폐기물 중에서도 무거운 제품 베스트 3에 드는데요. 장정 셋이 함께 들어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1: 해서 그 끝으로 끌어. 밑으로.
2: 네, 이거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무거워요. 안에 기계다 보니까, 철기계다 보니까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1: 하나, 둘, 셋.
2: 이렇게 가요.
0: 한 시간 넘게 실험한 끝에 그 많던 폐기물 상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1: 자, 이제 빨리 버리러 가자. 다음 대로 또 가야 되니까.
2: 네.
1: 빨리 이동하자.
2: 예, 형.
0: 쉼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하차장에 내려놓는 작업. 이 고된 과정을 하루에도 두세 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1: 자, 차량 좀 닦고.
2: 네.
3: 원래 이렇게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4: 저희가 평소에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끝나는데 지금 여름철 하반기에는 5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3: 지금 3시가 넘었는데요?
2: 늦게 끝났네요.
1: 마무리 하셨냐?
2: 네, 마무리 잘 했습니다.
1: 고생들했다. 퇴근들 하자.
2: 네, 고맙습니다.
1: 고생했어.
4: 저는 이 일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이만한 직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족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이런 직장 어디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건강하고 제 힘 받는 데까지 계속해야지.
0: 치열하게 수거해온 재활용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 저마다의 쓰임을 다한 다양한 폐기물들이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5: 여기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선별하게 되는 1차 선별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하루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 양은 대략 20톤에서 25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주 전 지역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들이 밀려듭니다.
6: 옛날에는 비닐도 그 다음에 쓰레기. 여기는 딱딱이하고 알켓. 그다음에 여기 병하고 알켓.
0: 작업자들이 온종일 서서 일일이 손으로 직접 골라내야 하는 고된 과정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하나하나 신속하게 분류해냅니다.
5: 이게 이제 플라스틱 압축기인데 위에서 호퍼에서 내려주면 이제 압축기를 가지고 쭉 밀어서 부피를 변형해주고 있습니다.
0: 단단히 압축한 플라스틱은 철사로 묶어 고정한 뒤 최종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5: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연간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한 연간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0: 이번엔 버려진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가명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5: 스티로폼 자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녹여서 부피를 줄여주는 가명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 가명 작업의 첫 단계는 이물질을 제거한 스티로폼을 잘게 분쇄하는 일입니다.
5: 파쇄가 된 이제 스티로폼을 쭉 이 공기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녹여주게 되고 이 녹여주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0: 파쇄한 스티로폼은 열로 녹여 인곳이라 불리는 덩어리로 압축합니다.
5: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 포장 완충제라든가 건축 단열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다음에 찾아간 곳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7: 음식물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순수 음식물만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만들어낸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0: 충주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사무실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8: 팀장님, 뭔 소리야? 형성 소화수 유기펌프 과거로 인해서 지금 트리 걸렸어요.
3: 지금 무슨 일이에요?
7: 아, 지금 저 산발해주에서 형제소화로 보내주는 펌프가 지금 저 과부하 걸린 것 같습니다.
0: 작업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9: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인가요?
10: 네, 이건 저 원료가 이송이 안 되면 저희 가스생산에도 차질이 빚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0: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 펌프의 상태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10: 아, 지금 펌프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0: 펌프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신속하게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교체 작업 중 갑작스럽게 정체모를 액체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10: 안 안에 들어있던 소화액입니다. 고장나서 지금 교체하려고 양쪽에 밸브를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0: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9: 선생님 괜찮으세요?
11: 네, 괜찮습니다. 이거 독성이 있거나 뭐 위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이상 없고요. 예, 저거나 냄새가 나니까요. 이게 한번 몸에 배면은 잘 안 빠집니다.
0: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온몸에 배어 힘든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은 서둘러 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12: 지금 다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 속으로 교체만 하면 교체만 하면 됩니다.
0: 음식물 소화액을 발효조에서 소화조로 이송하는 펌프가 고장난 건데 1년에 서너 번은 발생하는 일이라 늘 새 펌프를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치열했던 교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1: 펌프 잘 되나?
13: 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10: 펌프 교체 다 끝났고요. 현금 소화도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소 충전으로 공급될 겁니다.
0: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충전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14: 여기는 음식물 센터에서 넘어온 가스를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된 수소를 압축하는 압축 시설입니다.
0: 바이오 가스를 정제 및 고질화해서 바이오 메탄으로 만든 뒤 개질 과정을 거쳐 수소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약 500kg. 도심을 누비는 버스와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산된 청정수소에너지로서 대기오염 및 각종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입니다.
0: 그럼 이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되어 오는 걸까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1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 수거 차량 운전하고 있는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서 친구들이 병을 수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6: 그냥 어때? 많아? 오늘 많이 한 같이?
17: 평상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16: 정말 많이 있어 보이네.
17: 무섭다.
15: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17: 깨지고 있네.
15: 이런 거 깨진 병 같은 경우 사실 재활용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많이 다쳐요, 깨진 병.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리가 꼬맨데가 벌써 두 군데 세 군데를 쓸 정도로 많이 위험하고.
0: 유리는 파손 위험도 크고 무게 또한 묵직합니다.
16: 확실히 너도.
18: 예.
16: 괜찮아, 무겁지?
18: 예, 무겁습니다.
16: 아, 예. 깨진 거 조심하고.
18: 예.
16: 네, 오늘도 저희는 신속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또 작업을 이어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수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업자들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19: 저분들은 걸어가시네요?
15: 네, 아무래도 저희가 뒤에 차량 뒤에 탑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도보로 작업하고 있어요.
19: 아, 그럼 차는 따라가고요?
15: 네, 저는 따라가고.
0: 2018년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로 청소 차량의 발판 탑승이 전면 금지되면서 작업 내내 걸어다니며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크게 여섯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19: 이게 어디 나오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20: 이게 나오는 데는 항상 뻔하니까 그 위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이제 보고 그러는 겁니다.
0: 주민들이 늘 같은 자리에 재활용품을 버리다 보니 수거 장소는 어느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후미진 곳이나

0: 구석진 자리에 가려진 쓰레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보물찾기 하듯 눈과 발로 찾아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1: 그렇네. 이게 걸으면서 찾는 것도 일이네요.
2: 그렇죠. 아무래도 차 사이에 숨어져 있고 뭐 구조물 사이에 숨어져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0: 이번에는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네요.
2: 이렇게 박스를 접어서 버리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수월하죠.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고 부피가 주니까.
0: 끊임없이 길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거 작업. 온종일 길 위를 걷고 걷고 또 걸어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거두는 것만큼이나 걷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3: 아니, 이거 진짜 많이 걸으시겠어요?
2: 저희가 이제 골목골목 걷는 거랑 뭐 이렇게 다 따지면 하루에 한 10km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0: 수거한 쓰레기들을 집화장에서 쉽게 내리기 위해 수거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구분해 씻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부피를 줄이는 건 역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4: 이게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지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0: 상차 작업을 끝내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또 난관이라네요. 차가 커서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1: 이런 좁은 골목은 진짜 운전 어려우시겠어요.
4: 네, 많이 어려워요.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0: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많아 통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1: 간신히 지나가는데요?
2: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골목길에서는.
4: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골목길이다 보니까 특히 요 시간에 출근 시간대 이때가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시간대입니다.
0: 아슬아슬했던 골목 수거를 마치고 이제 대로변 작업 차례입니다.
4: 이제 대로 나가야 되니까 차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희를 따라갈 테니까 니네가 먼저 수거를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차고.
2: 네, 알겠습니다.
4: 이제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막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차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안전한 데 정차해 있다가 작업원들이 먼저 수거를 해서 앞으로 가면 제가 작업원들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0: 바쁜 출근길 도로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수거 방식도 바꿉니다. 작업자가 차보다 앞서가며 쓰레기를 모아두면 차는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갑니다. 도로 위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벌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4: 이제 다 차가지고 이동할 겁니다.
1: 어디로 가는 거예요?
4: 이제 저희는 박스만 따로 버리는 집화장으로 가서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또 수행할 거예요.
0: 차량 가득 수거한 재활용 종이를 비워낼 시간. 묵직한 차량을 이끌고 집화장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도착한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가져다 놓은 재활용 종이들. 집화장 한편에는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차 작업을 합니다.
2: 다른 차들은 유압으로 이렇게 쏟아버리는데 재활용은 일일이 수작업이라 너무 힘들어요.
0: 장비 없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에 섞여있던 스티로폼은 다시 씻습니다.
1: 스티로폼은 어떻게 해요?
4: 이제 이거는 또 버리 하차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같이 실려있는 거랑 같이 한 번에 하차하려고 합니다.
0: 종이 수거와 하차를 끝낸 후 스티로폼 수거를 위해 이동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번엔 또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1: 스티로폼이 엄청 네. 많이 나오네요.
4: 그렇죠. 보통 아파트 이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0: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고 양도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차에 더 실으려면 싣는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아, 이렇게 세게 쳐야지 고정이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손이 좀 아프긴 한데.
1: 아, 스티로폼 부셔져도 괜찮아요?
2: 아,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요, 뭐지? 그 재활용 자체는 거기서도 부수기 때문에.
4: 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0: 스티로폼이 한차 가득 찼습니다.
1: 또 가시는 거예요? 내려놔요?
2: 네, 이제 또 하차하러 또 가야 됩니다.
1: 이 왔다 갔다 계속 이게 반복이네요.
2: 네, 이게 되게 단순 반복 같은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0: 다시 차를 타고 15분 남짓을 달려 이번엔 스티로폼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지도 않고 차를 세우자마자 서둘러 스티로폼을 밖으로 내립니다.
3: 이제 스티로폼 수거는 끝났고요. 이제 면소재지 가가지고 이제 재활용 수거할 예정입니다.
0: 충주는 시내뿐 아니라 외곽의 면 지역들도 있어 별도의 수거가 필요합니다.
4: 저희가 면소재지 집화장이에요. 재활용이 모이고 저기 종량제가 모이는 곳.
0: 면 지역은 면사무소 따로 집화장이 있어 주민들이 모아둔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한 대 모아 수거합니다.
2: 여기서는 똑같이 시내랑 똑같이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모아있는 쓰레기들을 서둘러 차에 싣습니다.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다 방법이 있다네요.
3: 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는 거예요.
0: 무너지지 않게 수평을 맞추며 쌓아 올리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3: 야, 마지막!
0: 마지막 남은 봉지 하나까지 꼼꼼히 밀어넣습니다. 오늘의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2: 자, 다 했다. 야, 일로 와. 자, 좀 씻어봐. 야, 일로 와.
0: 찌는 듯한 폭염 속 온몸에 열기를 식히려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왈칵 쏟아붓습니다.
1: 힘든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3: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남들도 일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네.
0: 덤덤하게 내뱉는 한마디에 속 깊은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3: 아니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1: 재밌으세요, 그래서?
3: 네, 재밌어요.
5: 마무리하고 가자.
6: 네, 네,
5: 끝이요.
1: 나도.
0: 서로가 있어 고된 노동도 웃음으로 넘겨봅니다. 드디어 오늘 분량의 수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 수거해놓은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2: 여기는 이제 저희 충주시에 나오는 재활용품이 다 여기로 모이는 곳이에요.
0: 도시 전체에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2: 자, 마무리해서 가자. 들어가자.
0: 드디어 수거와 하차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적재함 쪽에 좀 지저분한 거 좀 물청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거예요.
0: 매일 길을 누비는 일이 고단해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이 더 큽니다. 퇴근을 앞두고 꼭 거치는 일과가 있는데요.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겁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이게 쓰레기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항상 뿌리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7: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물 수주 분반하는 김학수입니다. 이제 음식물 수주 분반을 일을 하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8: 뭐요 뭐요 이제 일 나가야지.
9: 네.
8: 호선아.
9: 네.
8: 오늘 너는 통돌이 하면서
9: 네.
8: 통 꽉 차거나 하면 형한테 전화해서 알겠구나. 위치 알려주는 형이 또 찾아갈 거니까.
9: 네.
8: 그리고 찬영이는 차 따라다니면서 형이 놓치는 부분 너가 보고 너가 놓치는 부분 형이 보고.
9: 네.
8: 협업.
9: 협업.
8: 오케이.
9: 오케이.
8: 가자, 에스끼리!
0: 음식물 쓰레기 작업자들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수거를 위해 출발합니다.
10: 음식물 그 수거는 네.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7: 음식물 수거는 일단 시내 지역은 문전 수거라고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다 자기 집 앞에 다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다

0: 직접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1: 수분이 많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수거차는 5톤 이상의 대형 차량. 차가 멈춰서기 무섭게 작업자가 통을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0: 골목에 보시면 되게 길이 좁거든요. 차량들 주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음식물을 다 수집을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저희 차량을 만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1: 주택가 골목길은 워낙 좁아 덩치 큰 대형 수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일일이 집 앞을 돌아다니며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쓰레기 봉지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골목 사이를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2: 이 시간대에는 차가 아직 출근하시기 전 시간이기 때문에 차 뒤에 숨겨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됩니다.
1: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열심히 헤매던 중 주황색 뚜껑에 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 음식물 전용 칩이라고 해서 봉다리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통에서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으로 넣으실 때는 꼭 항상 칩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얘를 먼저 부러뜨리면 이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뚜껑 열면은 이렇게.
1: 전용 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구매한 납부 필증을 꽂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2: 칩만 있으면 일반 검정 봉투, 흰 봉투 상관없이 담겨져 있으면 실을 수 있습니다.
1: 그 시각 차량팀도 바쁘긴 마찬가지.
0: 찬영아 저쪽 옆에 골목에 거기 확인. 앞에 한번 확인해봐.
1: 차량팀은 주로 넓은 큰 길을 따라 이동하며 길가에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해 수거합니다.
3: 간혹 가다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1: 작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 안에 넣으면 리프트가 작동해 차량 상단으로 올려보낸 뒤 내부에 적재합니다.
4: 음식물 쓰레기는 왜 이렇게 기계로 차 안에 담는 거예요?
3: 아무래도 음식물은 국물이 많아가지고 던지게 되면 터져서 바닥에 흐트러지고 사고입니다. 나중에 그거 다 치우고 물로 하고 하면 환자 안에 노릇입니다.
1: 사람이 직접 들고 올리다 자칫 쓰레기 국물이 바닥에 흐르거나 터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 안에 넣습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통돌이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합쳐서 같이 또 이제 다른 이제 코스로 갑니다.
0: 가자!
1: 이번엔 대로변 음식물 수거. 넓은 길가라 골목보다 수월할 듯 하지만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 흐름에 방해 없이 속도를 맞춰야 해서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5: 일을 할 때는 탔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시네요.
2: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도로를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걷게 되면 차도 엄청 느리게 되고 교통이 이제 또 마비가 돼버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1: 도로 위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터주기 위해 일이 끝나면 곧장 달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5: 피는 안 힘드세요?
2: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1: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쓰레기를 놓치기 일쑤라 차에 타고 있는 작업자들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천천히 가! 쉬었다 해! 쉬었다! 쉬었다 해!
1: 한여름 뙤약볕을 뚫고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4: 덥다.
0: 여름 다 지나간 거.
1: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쉬어줘야 한다네요.
3: 햇빛 피할 때도 없는데 계속 수거해야 되고 냄새도 그렇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뛰어야 되냐 하고.
4: 형 왜 이렇게 뽀송해요?
0: 미안하다. 나도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다.

0: 쏟아지고 만 겁니다. 2차 사고와 심각한 악취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며 현장을 정리합니다.
1: 왜 그런 거예요?
2: 아, 이게 가끔 그렇긴 한데 통에 음식물을 붓다 보면은 통이 제대로 거치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0: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들고 도로 위 쓰레기를 구석구석 쓸어 담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길 위에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3: 국물이 적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2: 가자!
0: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 하루 길 위에서 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채 목적지인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2: 여기가 음식물 버리는 곳입니다.
4: 아, 여기서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2: 예, 여기서 하차 작업하면 됩니다.
0: 수거차 한 대가 하루 사이에 이곳으로 실어 나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는 10톤에서 많게는 15톤 정도나 됩니다.
4: 이제 다 끝난 거예요?
3: 네,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여기서 이제 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저희의 이제 할 일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0: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사무실 앞마당에 모여 뭔가를 준비하는지 모두 분주합니다.
5: 지금 뭐 하시려고요?
6: 저희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5: 아, 여기서요?
6: 네네네.
5: 가끔 구워 드세요?
6: 네, 가끔씩 구워 먹어요.
0: 와, 또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6: 야, 맛있겠다. 오. 빨리 꺼져요, 빨리.
2: 아무래도 좀 여름에 많이 덥고 힘들다 보니까 영양 보충도 좀 하면서 해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폭염 속 고된 노동으로 축난 몸을 달래고 기력을 보충하려 다 함께 모이는 고기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7: 많이 드세요.
0: 아침부터 쉬지 않고 뛰어다닌 뒤라 허기가 져서 그런지 고기가 더 꿀맛입니다.
8: 너무 맛있습니다. 일하면서 낀 먼지가 싹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6: 일 끝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도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0: 함께 밥을 먹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7: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자, 갑시다.
6: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3: 저희를 거쳐간 이후에 또 도로가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힘 닿는 데까지 정년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 누나, 형 분유쯤 해줘라.
9: 네, 알겠습니다.
6: 시원하게 뿌려줘.
9: 형 엉덩이 더 들어야 되는데.
6: 시원해. 네, 잘했어요.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10: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DB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1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3: 이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3: 이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3: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0: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11: 직접 만져보세요. 어?
12: 진짜 얇아졌네.
10: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11: 시작부터 판시딜.
12: 모근 세포에 영향을.
11: 모근이 튼튼해야 모발이 굵어지죠.
12: 탈모엔 판시딜.
11: 남성,
12: 여성,
11: 풍성.
13: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12: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13: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14: 리아 불고기 레드.
12: 그렇게 먹지 말고
13: 이제 이 맛에 집중. 리아 불고기 레드.
12: 새로운 맛도
13: 근본의 맛도
14: 우리 함께하자. Taste the fun,
15: 롯데리아. 전주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6: 오늘도
17: 놀아주고 맞춰주고 정신없이 뛰었지만 행복하니까 수고했다 나 자신.
16: 반려견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18: 당신이 먹는 콜라겐,
19: 콜라겐,
18: 콜라겐은 빠져 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20: What's your favorite?
21: My favorite is John's favorite. 녹진한 치즈와 풍성한 고기의 감칠맛.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 존스.
22: 세상을 위한 Good News, New Goose.
23: Goose.
22: 100% 리사이클 신소재로 가볍게 따뜻함을 남겼다.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알레르망 뉴 고스.

0: 빠빠.
1: 언제 어디서나 함께인 단짝.
2: 메르치사이소.
1: 오일장을 다니며 멸치를 파는 아빠 곁에는

0: 언제나 순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순이.
1: 3m 정도만 떨어지면 짓기 시작하면 물론 불안이 있는 건지.
2: 저한테 있어서 시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순이를 만나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0: 시장에서 시작된 인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깊은 새벽, 어디론가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한참을 달려 시골의 한적한 골목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3: 왔다.

0: 마치 아기 다루듯 순이를 안아드는 보호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이를 위해 시원한 물부터 챙겨주는데요.
1: 정말로 보면 집이 장유거든요. 장유에서 4시 출발했어요.
2: 아, 피곤하다.
0: 오늘은 오일장이 서는 날.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상인들은 꼭두 새벽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매일 새벽 순이와 함께 오일장에 나오는 보호자.
1: 피 맞지 말고. 방석 좋아. 좋아. 순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뿅. 듣고 있어. 먹고 있어. 아니, 여기 있잖아. 버리지 말고.
0: 장난감이며 간식까지 챙겨주고 나서야 장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시현 씨는 경남 지역의 오일장을 돌며 멸치를 팔고 있습니다.
1: 시장에서 일한 지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네, 1년 정도 다 돼가요. 나이도 막내고 경력도 막내죠. 그냥 꼬맹이입니다. 아주 그냥. 새메르치 사와가요.
0: 힘찬 목소리로 시장의 아침을 깨우는 시현 씨.
1: 자, 싱싱하고 맛있는 메르치 사 있어, 메르치. 어머니, 남의 햇메르치 잡사 보이스.
3: 그 중멸하고 요거보다 작은 것도 같이 있어요.
0: 장사를 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순이를 챙기는데요.
1: 순이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순이 먹을 물 하고 습식 사료 간식들 똥봉지 벌레 물면 안 되니까 기피제하고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순이 거. 근데 이제 시장에 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날씨 영향도 좀 많고 그러니까 최소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위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0: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다 보니 순이 집만 해도 한 상자 가득입니다.
1: 오늘은 밥 많이 먹을라.
0: 새벽부터 일어나 배가 고팠을 순이를 위한 아침밥.
1: 습식하고 건식하고 사료 두 가지 섞어가지고 주고 있어요. 밥 먹을까? 앉아. 앉아. 앉아. 옳지. 먹어봐. 많이 먹어.
0: 이젠 시장 생활이 제법 익숙한 시현 씨. 그런데 그가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된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1: 제가

0: 원래 야구장 앞에서 치킨집을 엄청 크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1: 손님들로 늘 북새통을 이루던 치킨집.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0: 관중이 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서 그 이후로 야구 경기가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쳤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오게 됐는데 발가락을 일부 절단하고 수술을 했었었고요.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자꾸 힘든데 힘든 일이 겹치다 보니까 사는 게 회의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1: 시연 씨는 시장에 나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요. 그에게 시장이란 공간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반려견 순이 때문입니다. 순이를 처음 만난 장소도 다름 아닌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시작된 순이와의 특별한 인연.
2: 거기서 메르치 사 있어. 싱싱한 메르치 사과가 있어.
3: 이모 메르치 사과가 있어. 메르치 사 있어 메르치.
1: 녀석을 처음 본 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4: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0: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인데 박스 안에 원래 네 마리 강아지가 있었는데 순이가 활동성이 제일 약하고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건강하지 않아 보였는지 순이만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어요.
1: 시장통 박스 안에 놓인 강아지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0: 그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에이 걔는 앞놈은 똑같이 먹여도 순놈보다 고기가 안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 이분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었고 식용되는 것보다는 제가 키운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환경이 되게 뭐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이 하나는 제가 거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 이후 보호자와 함께 오일장을 다니며 순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 상인들의 피로 해소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해요.
0: 완전 애기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잘 따르고 그래요.
2: 여기다 순이하고 좀 돌봐가라.
0: 다른 장에서 만났는데 순이 보러 놀러 와요. 일은 안 하고 쉬는 날 되면은 순이 보러 놀러 오는 거예요.
1: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기 스타 순이.
5: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자주 와요. 간식도 사들고 오고.
4: 화장할 게 14,000원.
1: 장사하느라 바쁜 보호자. 계속해서 밀려드는 손님들로 쉴 틈이 없는데요.
6: 아빠, 장사하지 말고 나랑 산책 가요. 네.
7: 시연아, 산책 좀 시키고.
0: 예, 고맙습니다, 삼촌.
7: 가자. 그냥 같이.
1: 보호자가 바쁠 땐 순이를 대신 돌봐주는 이웃 상인들. 순이는 이모 삼촌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0: 제가 장사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순이가 좀 지루해 보이고 그러면 옆에 상인분들이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7: 시연아 밥 먹자.
0: 예.
1: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오늘 메뉴는 각자 가져온 반찬을 한 대 모아서 만든 비빔밥입니다. 갖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0: 참돔.
6: 우와, 맛있는 냄새 난다.
1: 어느새 뚝딱 완성된 비빔밥.

0: 채랑 커가지고 너무 친다.
1: 비빔밥의 활용 점정인 달걀 프라이까지. 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2: 순이 깨라 줘라.
0: 순이 맛있어.
1: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
2: 밥찍이다. 어떤 당연한 거지?
0: 총무원 우리 고마. 비빔밥 장사하러 갑니다. 거긴 맞겠다.
3: 그럴까?
0: 와.
1: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땐 막막했는데 이젠 밥을 나눠 먹는 이웃도 생겼습니다.
0: 이 같이 이렇게 먹어서 맛있는 거지. 혼자 뭐 배불러 먹는다고 맛있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 먹고.
1: 시장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특히 순이를 만난 후 치현 씨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2: 원래 그렇게 밝진 않았는데 순이 만나고 나서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아.
0: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책임감이 하나 더 얹힌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해지자 시현 씨가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0: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제 지금 있는 여기 장사하는 자리가 가야시장 안에서는 조금 가장자리 끝쪽에 있어서 이제 너무 좀 손님이 안 오거나 그러면 저 가운데 쪽으로 좀 밀고 올라가 보려고요. 순이야. 순이야. 하이파이브. 옳지. 아빠 돈 벌어 올게. 어? 많이 팔고 올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해봐.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1: 순이를 두고 자리를 뜨는 보호자.
0: 벌써 집에 가려고? 못 간다.
4: 왜 못 가는 거야?
0: 다 팔았나? 아, 장사 잘하지.
5: 왜 이렇게 사가 있어? 없잖아, 아버지.
1: 자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0: 사갔죠? 다 잡쌌어, 아버지?
1: 그 사이 보호자가 걸어간 방향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순이.
6: 당장 안 돌아와. 나도 데리고 가야지.
1: 어우, 야, 순이야, 진정해. 보호자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거나 눈에서 안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3: 너도 빨리 기다려. 하영씨 기다려. 내 마치 한번 쳐다보고.
7: 주인이 약간 옆에 있다가 없으면
3: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
7: 마치 해라. 그걸 주인을 부르더라고. 평소에는 주인 옆에서 집단에 하루 종일.
1: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시장이 떠나갈 듯 짖는 순이. 자리를 옮기니 장사가 잘 되는데도.
0: 고맙습니다, 사장님. 드시고 또 있어요.
1: 보호자는 아무래도 순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나 봅니다.
0: 세미를 치.
8: 아니, 잘 걸릴 때 또 끌고 가지.
0: 짚고 난리다, 손이. 정말 가만히 있는데.
1: 보호자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짓고 또 짓는 순이. 아유, 이거 맘 편히 일하기가 힘들겠는데요.
0: 순이야, 잘 놀고 있었어? 숨은 내가 없으니까 순이 안 짓대야.
3: 난리 났다, 아직 없었어.
0: 아이고.
2: 짓고 난리 났다.
0: 장사도 못 했겠네, 순이 때문에. 아이고. 이 자꾸 그러지면 쫓기난다, 아이. 어? 아빠 쫓기난다, 우짤래. 아쭈. 저만 시장에 장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상인분들도 장사를 하러 오시잖아요. 순이가 너무 크게 짖고, 계속 짖으면 장사하는데 제가 방해가 되니까 좀 많이 난감한 상황이죠.
1: 어느덧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
2: 앉아! 앉아! 순이야, 삼촌 일단 갈게. 삼촌 간다.
0: 맞습니다.
2: 내일 보자.
1: 하루 종일 시장에서 고생한 순이부터 차에 태우는데요.
0: 선풍기 틀어줄게. 오, 바람 시원하지. 시원하지. 앉아 있어. 시원하게 대파 나라이. 해롱 해롱.
1: 짐을 정리하는 잠깐 동안에도 보호자에게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녀석.
6: 아빠, 빨리 하고 집에 가요.
1: 녀석, 아빠가 그렇게도 좋을까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9: 퇴근하시는 거예요?
0: 네. 아, 이제 집에 갑니다. 내일 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씻고 빨리 잘 준비를 해야지. 순이도 집에 가자마자 아마 떠들 겁니다.
1: 새벽달이 떠 있을 때 나갔다가 밤이 깊어서야 도착한 집.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느라 몸이 천근 만근인 보호자와 달리 순이는 아직 힘이 남아 도나 본데요.
0: 옳지. 앉아. 아빠 좀 쉬었다 씻자.
1: 잠시 후.
0: 너 왔어? 나 지금 꼼짝을 못하겠어 지금.
10: 피곤해가지고. 고생했어요 뭐.
1: 아내는 항상 시연 씨보다 퇴근이 늦습니다. 그래서 순이를 데려올 때도 조건이 있었는데요.
11: 제가 얘기한 건 딱 하나였어요. 여보가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 데리고 와도 괜찮다. 왜 나는 마치면 뭐 10시, 11시 넘어가니까 우린 집에 아무도 없다.
0: 왜 혼자 놔둔 거야?
11: 그건 학대다, 방임이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0: 뭐 술탕도 잡아 끓여먹겠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놔둬?
1: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만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11: 너무 덥거나 또는 지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겨울도 걱정이죠. 아직 한 번도 안 보내봤는데 겨울에 너무 춥거나 해서 애를 못 데리고 가는 상황에서 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죠.
1: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보호자.
0: 왜 그러냐면 좀 있으면 사람들 발길이를 틈도 없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혼자 있을 수 있어? 응? 집 잘 지킬 수 있어?
12: 오늘 순이 안 내려가시게요?
0: 거기시면은 진짜 사람이 떠밀려 다닐 만큼 많이 나와서 순이는 어디 둘 곳도 없고 다치거든요. 집 잘 지키고 있어? 혼자 있을 수 있지? 기다려.
1: 순이는 과연 얌전히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일장이 열리는 곳이 제각각이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데요. 동이 트기 전인데도 시장은 벌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3: 성모, 좀 전에 차 됐어요.
14: 아, 이따 가서 되나?
13: 네. 오늘 대박 나세요.
14: 장수이는?
13: 장수이 비가 많이 와서 놔두고 왔어요. 그 시장에 사람들이 많아서 발에 치일까봐 저번에처럼 또 밟힐까봐 그래 안 데리고 왔어요. 동이 안녕하세요.
1: 시연 씨가 도착한 곳은 한 건어물 가게.
13: 종이 아침 안 먹었지? 김밥물은. 꼬김, 꼬김.
12: 누구예요?
13: 제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 제가 죽겠다 죽겠다 할 때 형님아 같이 살자 했던 동생이.
15: 네, 같이 멸치 살자고.
13: 경력 10년 넘는 멸치 소믈리에 임종윤입니다.
1: 힘든 시절 시연 씨가 시장에 나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동생인데요.
16: 이게 또 모양을 또 이렇게 좀 내놔면 볼록하니까 사람들 양이 또 많은 줄 알고.

0: 예. 이런 것도 일단 기술이지. 그냥 나타가 붙어 있는 것보다 아까 이게 더 그림 됐다니.
1: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없이 장사를 하는 사이.
2: 고맙습니다.
1: 과연 순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만의 파티를 시작한 녀석. 어우, 행주를 신나게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욕실에서 슬리퍼를 물고 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며 집안을 어지럽히기까지 합니다. 다음 목표물은 분리수거함.
3: 분리수거를 제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1: 보호자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순식간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녀석. 한편 아침이 되자 시장은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유독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장.
4: 포도 한 박스 무조건 만 원.
5: 자, 바나나가 3천 원.
4: 포도 한 박스 무조건 만 원.
5: 자, 좋은 멸치 싸게 삽니다. 멸치 사세요, 멸치.
1: 멸치 좌판 앞에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도 시현 씨는 강아지만 지나가면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장사는 뒷전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들 구경에 푹 빠진 보호자.
6: 손이 생각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
4: 자, 하시다가도
6: 보고 싶죠. 계속 보고 싶죠. 이상해요. 지금 옆에 없는 게 이상해요.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이가 분리불안이 아니고 제가 분리불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새벽부터 아침까지만 반짝 열리는 시장. 이제 보호자도 집으로 가는 걸까요?
0: 형, 마시고.
6: 하우스 다 돼간다.
0: 어, 빨리 가자.
1: 시장 일을 마무리하고 또 가야 할 곳이 있나 본데요.
6: 저희 팔 물건들 사놓은 것도 있지만 또 계속 새 거를 매입해서 또 판매를 해야 돼서 경매를 빠지지 않고 가요.
0: 아, 늦었다. 빨리 가자. 경매하러 가야 된다. 어,
6: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그래.
1: 같은 시각,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뜻밖의 모습.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서럽게 울부짖으며 하울링을 하는 순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리 없는 보호자.
7: 경매장에 15,000개 좀.
1: 경매를 앞두고 멸치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0: 멸치 봐라.
6: 다 건조 좋다.
0: 건조 좋지요. 색깔도 좋고. 뭐 이런 거 사도 안 되겠나.
6: 보면 눈알이 새파랗고 반짝반짝하죠. 생선 눈알 보고 고르는 것처럼 멸치 눈알이 이렇게 새파란 게 좋거든요.
1: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게 참 많은데요. 싱싱한 멸치를 공급받기 위해 매일 경매장을 찾는 보호자. 과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낙찰 받았을까요?
6: 호가가 좀 높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가격에 잘 받았습니다. 호가가 아 그럼요.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8: 아 전화할게.
1: 경매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순이가 있는 집으로 향하는데요.
6: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혼자 누기는 했는데.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감도 안 옵니다.

0: 확인하는 보호자.
1: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시키야! 일로 와. 일로 와. 도망가고. 일로 와. 다 깨어나네.
2: 나도 같이 데려가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0: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집안. 혼자 두면 늘 이렇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난다는데요.
3: 뭔 살겠다.
1: 이거 한자 어쨌노?
3: 어? 야, 이 다물드나. 와. 한자 어디 있노? 빨리 이야기해라.
0: 눈치 백단인 순이 일단 애교 작전으로 상황을 무마해 보는데요.
3: 총순이, 니가 같이 하라. 아버지 일하고가 힘든데 임마. 못 잠은 졌노? 선생님, 내 눈을 보세요. 배가 고팠나? 미안하다, 그러면. 먹고 사느라고 순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닌데. 많이 미안하지요. 밥 먹자,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옳지, 먹어.
0: 허겁지겁 밥을 먹는 녀석을 보니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3: 배고팠네. 가자. 옳지. 옳지.
0: 아직도 일이 덜 끝난 보호자. 결국 순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가는데요.
4: 시장에서 버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틈틈이 영업을 다니면서 좀 지속적인 거래처를 확보를 해둬야 되거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래처는 많지 않지만은 계속 다녀야 돼요. 안 된다고 안 다닐 수는 없거든요.
1: 순이야, 앉아 있어. 기다려.
0: 직접 식당을 돌며 멸치를 파는 시연 씨.
2: 아빠, 파이팅!
0: 과연 거래처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계십니까?
3: 경매장에서 이렇게 직접 경매 봐가지고.
5: 한번 맛 좀
3: 예, 드셔보시죠. 냉동창고에
0: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3: 참, 제 연락처니까.
5: 예.
3: 다음에 3명 나오면은 전 전화번호 하나만 좀 찍어놔주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0: 곧장 다음 가게로 향하는 보호자.
1: 됩니까? 멸치 안 쓰세요. 국물용 멸치 안 쓰세요. 혹시 된장에 멸치 안 쓰십니까? 아, 국물 다시로 안 쓰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세요.
0: 발품을 판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3: 그 새 햇메르츠라서 쓴맛이 안 나요.
0: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5: 좋은 데를 찾고 있었는데.
3: 내일 모레 경화장이니까 경화장 날 제가 물건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보시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번엔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은데요.
1: 영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100군데 가면 한 군데 뚫을 수 있을까 말까.
3: 다음 주부터 국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었대요. 마침. 완전 신기. 순이가 도와준 것 같아요.
1: 아, 순이. 이 노래 좋더라, 이 노래.

0: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며칠 후 시장에서 보호자와 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1: 비 맞지 말고, 순이야.
2: 어?
0: 혼자 있기 싫어하는 녀석을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1: 아이고, 똥강아지야. 일단은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집에 놔둘 수는 없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환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 오고 더운 날도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거죠.
0: 늘 함께하면서도 순이가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녀석을 볼 때면 늘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데요.
1: 아, 혹시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좋은 보호자들 만나서 마당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를 내가 뺏은 건 아닐까? 순이가 과연 행복하게 생각하는 건가? 물어보고 싶어요. 순이한테.
0: 새나게 최초 5일장에서의 솔루션. 시장에서 지내는 순이의 마음은 어떨지 녀석의 생각을 속 시원히 알려줄 반려견계의 일타 강사 설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2: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엄마 손잡고 견제 왔단 말이에요.
3: 헷메르치 사 가이스. 헷메르치.
2: 멸치 파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맞나요?
3: 맞습니다.
4: 아, 여기 있구나.
5: 오, 설쌤이다.
3: 안녕.
1: 순이, 안녕하세요.
2: 순이.
1: 네, 네. 순이.
4: 순이, 안녕. 아이고, 이뻐라.
1: 아이고, 이뻐라. 큰일 났다.
3: 아, 괜찮아요. 닦으면 돼.
0: 환영 인사가 격한데요.
2: 더워서 얼음 올려주셨구나.
6: 네. 순이가 끼고 잘 앉아있어요.
0: 혹시라도 순이가 더울까봐 늘 얼음물을 갖고 다니는 모자.
6: 갖다 대면 지가 이렇게 다리를 놓고.
0: 실제로 더위를 식히는데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요, 설쌤?
2: 개라는 동물이 열을 배출하는 방법이 우리랑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7: 네.
2: 예를 들어서 선풍기.
7: 네.
2: 우리는 선풍기 쐬면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은 우리만큼 시원하진 않아요.
7: 아, 네.
2: 그게 크게 아주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약간 차가운 물질이 몸에 닿았을 때 조금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7: 네.
2: 잘해주셨어요. 네, 아주 잘해주셨어요.
3: 메르치 사이소 메르치.
0: 5일장에서 멸치를 파는 아빠를 따라다니는 순이. 그런데 처음부터 함께였던 건 아닙니다. 시장 한 구석 박스에 버려져 있던 녀석을 아빠가 발견한 건데요.
1: 아이 사나워. 아이고 무서워.
2: 이빨이 좀 있었어요.
8: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려고.
2: 그러면 아마 1개월 좀 넘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 같이 다녔어요?
8: 그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어요.
2: 너무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8: 너무 붙어있었다.
2: 너무 잘하셨어요.
8: 아, 네.
2: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 시장일 거예요.
8: 네.
2: 얘가 만약에 나중에 다 커서 이런 생활하면 힘들어했을 수 있어요.
8: 아, 네.
2: 그럼 우리 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8: 네.
2: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지나가고 여기에서 소리 들리고 뭐 사세요, 뭐 좋아요, 막 큰 목소리 나고 빵빵 소리 나고 이러는 게 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 견생의 일부. 그래서 제가 봐도 사회

0: 회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1: 아, 잘 된 거예요?
0: 너무 잘 돼 있어요.
2: 하지만 순이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호자와 조금만 떨어져도 심하게 짖는 녀석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0: 이거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조카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엄마 나가는 건 괜찮아요.
1: 네.
0: 근데 저희 가족들끼리 다 이제 한강으로 소풍을 갔다가 네. 저희 누나가 네. 화장실 가잖아요? 네. 울어요. 왜냐면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내 안전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1: 아, 네.
0: 지금 5일장을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1: 네.
0: 이 공간이 내 집이거나 안전기지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순이한테 안전기지는 보호자님밖에 없어요.
1: 아, 그렇겠네요.
2: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고 온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순이.
0: 지금까지 느낌은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티경 같... 오, 근데 뭐야?
2: 사실 순이는 혼자 있는 내내 끊임없이 하울링을 하며 오자를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순이의 행동에 놀란 보호자.
1: 처음 봤어요. 하울링하는 거 처음 봤어요.
0: 하울링하는 거 처음 보셨어요?
1: 네. 한 번도 보셨어요.
2: 혼자 힘들었을 순이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데요.
0: 근데 지금 순이는 보호자님이랑 많이 다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혼자 있어보는 경험이 별로 없고
1: 네.
0: 그 경험이 안 쌓이다 보니까 조금 아까 집에 혼자 있을 때
1: 네.
0: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순이를
1: 네.
0: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순이는 집에다 두고 혼자 일하고 싶으세요?
1: 사실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건
0: 네.
1: 순이 마음이에요. 덥던지 비가 오던지 환경이 어떻던지 간에 나하고 붙어있는 게 좋으면 저는 같이 다니고 싶거든요. 그게 보면 쟤를 장독돌뱅이로 만든 거잖아요. 선택권 없이 순이의 선택과는 달리 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2: 특히 궂은 날 순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면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도 많다는데요.
3: 지나가면서 걔 학대예요. 이게 불쌍하게 저 왜 데리고 댕기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0: 우리가 너무 강아지들을 신경 쓸 때 너무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얘 비만 오면 난립니다. 이 냄새가 너무 좋은가 봐요.
0: 얘는 거기다가 물을 안 싫어하는 애네요. 이거 약간 유전적이거든요.
1: 아...
0: 물 싫어하는 애들과 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1: 네.
0: 얘는 선천적으로 물을 그렇게 안 싫어하나 봐요.
2: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는 순이. 과연 순이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0: 만약에 순이한테 선택권을 주면
1: 네.
0: 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1: 따라다니려고 할 것 같아요.
0: 네, 답은 나와 있어요. 100% 따라다니려고 할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강아지들이 집안에 있고
1: 네.
0: 산책하고
1: 네.
0: 깨끗하게 살고
1: 네.
0: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좀 불행해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보호자와 함께하고 얘가 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산책도 계속 시켜주고 그리고 얘는 요 환경에 아주 잘 적응이 돼서 조금 시끄럽지만 쉬고 잠도 잘 수 있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대로 행복하게
1: 네.
0: 같이 다니시면서
1: 네.
0: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1: 예, 너무 다행이. 예.
2: 슬기로운 시장 생활을 위한 솔루션. 보호자가 없이도 차분히 기다리는 교육 시작.
0: 특히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 보이고 가면 안 돼요.
1: 네.
0: 강아지들은 등 보이고 가면
1: 네.
0: 자기 진짜 두고 가는 줄 알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처음에 조금 연습을 할 땐
1: 네.
0: 정면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1: 네.
0: 뒷걸음질로 가야 돼.
1: 네. 저기 기다려.
0: 네. 그리고 다섯 발자국만 천천히.

0: 순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설세.
1: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발자국에서 다섯 발자국 넘어가면서 찍기 시작했어요.
2: 네.
1: 그러면 지금은 네 발자국이 한 개인 거예요.
2: 네. 좀 기다려.
0: 우선 네 걸음 정도만 멀어져 보는데요.
1: 네. 옳지.
2: 옳지. 선생님 기다려.
0: 한 걸음씩 천천히 교육을 해보는데요.
1: 옳지. 주세요. 괜찮아요.
2: 옳지.
1: 네, 좋아요.
2: 선생님 기다려.
1: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조금 포기하고 차분해지면 돌아와서 줄게요.
0: 잠시 흥분하나 싶더니 이내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1: 옳지 하고 주세요.
2: 옳지.
1: 네. 약간 막 흥분하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때 돌아오면서 주는 거예요.
2: 네. 기다려.
0: 여러 번 반복 훈련은 필수.
1: 좀만 기다려볼게요.
2: 옳지.
1: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얘가 실제로 자기가 참은 거예요.
2: 네.
1: 막 짓고 싶었는데 네. 흥분하다가 자기가 참고 앉은 게 방금 같은 네. 상황. 네. 이런 걸 미세하게 잘 봐주셔야 돼요.
2: 네.
1: 약간 이제 오히려 좀 서운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보호자님 서운하게. 가도 네. 짓지도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2: 기다려.
1: 가보세요, 그냥.
0: 이번에는 보호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멀어져 보는데요.
1: 5초만 세고 오세요.
0: 한 번도 짓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1: 옳지 하고 옳지. 주시고
2: 옳지
1: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기다려 해서 저쪽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2: 선생님 기다려.
1: 이따 보세요. 괜찮아요. 예, 이래도 가볼게요. 그냥 좀만 자기가 좀 참을 수 있게 해볼게요.
0: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도 전혀 짖지 않는 순이.
2: 옳지.
1: 좋아요. 옳지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딱 보이기 시작할 때.
2: 옳지.
0: 어우, 지금처럼만 꾸준히 연습하면 문제 없겠는데요.
1: 우리가 5일장을 다니면서 계속 옮겨갈 거니까
2: 네.
1: 우리 보호자님 이외에 아, 이 공간 있으면 안정돼. 여긴 내 방이야. 라고 할 캔네.
2: 네네.
1: 필요할 것 같아요. 갑시다. 이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순이 방처럼 가면 되니까
2: 네.
1: 우선은 처음에는 문 다 따고
2: 네.
1: 그냥 안에다 던지세요. 지가 스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좋은 감정 생긴 거예요. 옳지 하면서 주는 거예요.
3: 이 집 마음에 드네.
1: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달아보는 거예요.
2: 네.
1: 옳지. 문 닫아놨다가 여기서 이제 저는 아까 기다려랑 합쳐서 여기서 기다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 네. 순이 하우스.
1: 그렇죠. 네, 문 닫아보고 기다려하고 아까처럼 또 갔다 와보세요.
2: 순이 기다려.
1: 네, 이런 없이 다녀오세요.
0: 순이는 지금... 과연 캔넬 안에서도 짖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1: 차근차근 했던 것처럼 다시 쉽게 새로운 걸 더했으니까. 옳지.
2: 옳지. 옳지.
1: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다시 기다려 하고 반대편으로 가보시죠.
2: 선생님 기다려.
0: 캔넬 안에서도 얌전히 보호자가 오길 기다리는 순이. 순이가 제대로 감 잡은 것 같은데요.
2: 옳지.
1: 하고 간식 주고 문 열어주세요.
2: 그렇죠.
0: 순이야, 앞으로는 캔넬에서 편하게 쉬는 거야.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쓴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2: 제가 순이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항상 그런 걱정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서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쌤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해소됐어요.

0: 밤이 안돼 안돼 안돼 수범아
1: 메시지한테 받쳐가지고 거의 서너 군데는 다 꼬맸어요. 큰 탈 없이 다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2: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게 누구 쫓아오는 놈의 읍지라. 나는 최남이라요. 노비질하다 도망나와 싸돌아 댕긴지도 한참 되시오.

아니다. 이렇게로 배고프고 속굴고 살 줄은 몰랐던 규. 이제는 마음을 딱 먹어버렸소.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0: 나는 원래 고창현 김가댁의 노비였지요. 내 상전은 먹물개나 사신 양반이었는데 이 고을 바닥서 논밭이 제일로 많았다기요. 재산이 많으니 식구도 많고 일도 겁나게 많아버렸소.
1: 남이 있느냐?
0: 아, 예, 나으리.
2: 남이야.
0: 아, 예.
3: 어이, 거기.
4: 남이 아저, 안에 있어?
0: 아, 예, 아, 돌아왔네. 아, 나 죽겠더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불러싸는데 그래도 어금니 딱 물고 견뎌쇼. 나가 들은 말이 있어갖고 여기서 일을 잘하면 집도 따로 내주고 내 땅도 따로 떼준다고 했단게요. 노비질 오래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쉬어. 주인집에 더부살이 안 오고 나가 살고 장계도 가고 아도 낳고 말이오. 내 그 말 하나 믿고 소처럼 일만했소. 가라면 가고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호까지 했단께요. 아따, 그러던 어느 날인가 상전이 나를 딱 부르더만요. 저 그 버려진 돌밭을 하나 줄 텐께 주인 댁에 신곡만 쪼개 바치라고요. 땅이 생기니 색시도 생기고 책도 생기고 식구도 생겼슈. 근데 말이에요, 좋은 날은 오래가들 아니었어요. 이놈의 날씨가 미쳐버렸는지 몇 년째 흉작이 허벌나게 심해갖고 농사를 그냥 싹 다 조져버렸슈.

주인 댁에 바칠 건 고사하고 내 새끼 먹일 풀떼기 하나를 못 건졌단게요. 그러니 어쩌겠소. 상전을 찾아가서 신공을 좀 밀어달라고 사정했지요. 그때부터 염라고 문짝이 들커덕 열려버린 거요. 해마다 면포 두 필에 쌀 한 가지만 바치라더니 한번 신공이 밀리니께 이자를 루떡이처럼 붙이더만요. 거기다 저랑 자식들 몫까지 내라지 않고쇼. 면포 두 필이 열 필이 됐고 쌀은 다섯 가만이나 내라는디 몇 년째 가물어 갖고 농사를 다 베려뿌렸는디 내가 올 것이 어디 있단게요. 처음엔 몸으로 때우라더니 죽어라 이거는 땅을 뺏어가고 딸려까지 종으로 뺏어가고 나중에는 사는 집도 내놓고 다시 지 집으로 들어와 종살이를 하라네요. 그래서 도망쳐 버렸지요. 그 깨돼지밭으로 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게요. 무엇이든 하자. 무슨 일이든 상전 눈치 보며 기는 것보다 100번 낫은 게. 근데 말이요. 산다는 게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만요.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흘라고 알아본 일이 없단게요. 품팔이라도 허벌려도 어디서 굴려먹다 온 줄도 모르는 놈을 누가 걸어서 쏘죽었소에. 도망다니는 처지에 낯바닥을 빳빳이 들고 댕길 수도 없슈. 도망지란 노비들이 산에 화전을 이어서 먹고 살기도 한다든지 이런 수확한 흉작에 나날 한 톨이나 나오고슈. 인자 남은 길은 하나뿐이구만요.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불하지만 어쩌겠소. 나만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란게요. 시방 세상은 양인도 돈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세상이오.

남자는 대가리 굴리지도 않고 그냥 입구멍에 펄칠만 하며 살겠슈. 그래도 내 아직 자유로운 몸뚱일 때 큰 소리 한 번은 치고 갈라요. 최남이, 다음 생에는 니도 꼭 만석구 집서 태어나라. 에?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okay. It's fine. It's just a headache.
1: You're burning up.

Thank you.

0: is not a drill, soldier. Clear on that?
1: Yeah, I'm on the drill, man.

0: yellow. Fighter, fighter.
1: Polizei!
2: Polizei!
3: Was ist die Tage?

0: Herren, auf Gleis 4, Abfahrt C524 Richtung Moskau.
1: Thank you.

Pessoa.

0: Это место. Тебе знакомо?
1: Рубли?
0: Доллары.

четвертый выезжает за цел.

Куда ты сюда?

0: Чё, бурлила? Может, блядь, моей машине козёл?
1: Сыграл!

0: 빵이죠, 당연히.
1: 선물은 아니죠.
2: 다음으로 그냥 다음으로 당겨, 비등 당겨봐.
3: 아, 부실해. 부실이다. 야, 힘 좋다. 아, 예예. 아유, 아,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거지.
5: 너무 잘해요.
6: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0: 어? 꽃이 반짝이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너무 꼭.
7: 살리라!
8: 도인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화이팅!
2: 조감도, 조감도,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4: 식품 안심업소 몰라?
5: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6: 액션!
5: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3: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은
5: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7: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8: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9: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0: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7: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8: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용띄용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르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의 기능이 균형감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사람이 바꾼 일상의 공간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해 공간을 바꾸려는 도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할 때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좀 써볼까 합니다.

요즘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러분들 야외 활동 즐기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중에 공용자전거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요. 또 환경을 위해서도 좋다고 홍보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용자전거가 우리 도시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헬멧을 쓰고 자전거 타는 일반인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115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1%에 해당되죠. 즉, 한 명을 제외한 이 114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평소 자전거 헬멧 쓰기에 인색합니다. 덥고 가렵다는 불편함도 이유가 되고 헬멧의 보관도 어렵다는 등 안전을 외면하는 변명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보스턴 공중보건위원회는 무려 10여 년 전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No excuse, 즉 변명하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라는 거죠. 2012년에 시작된 자전거 헬멧 쓰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헬멧 안 쓰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 무조건 안전이 더 우선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의 반복적 경험은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따라서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이 직설적인 메시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헬멧의 효과를 알리는 논리적인 설득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머리 외상의 85%, 뭐 뇌 손상의 88%, 얼굴 부상의 65%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논리적 설득이죠. 더불어 감성적인 자극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 주변의 공공시설에 뭐 세 가지 종류의 이런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광고에는 막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으며 헬멧 미착용의 변명에 대해 대묻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아직도 자전거 헬멧이 매력 없어 보이나 또는 아직도 헬멧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준 부서진 헬멧을 쓴 여성은 더는 헬멧 헤어에 연연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발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러한 현장 소통에는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도 협력했고요. 또 때로는 물리적인 인프라죠. 무료 헬멧을 배포하기도 하고요. 또 자전거 도로의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강력한 단속도 병행이 됐었죠. 공공 문제를 일으키는 관습화된 행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시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가 공용 자전거 정책일 텐데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디자인 차원에서 보면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죠. 저 자전거는 어느 보도블록을 달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점자 보도블록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간 사람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저 보도 위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공의 가치는 사실상 사라진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사진은 보도인가요? 자전거 도로인가요? 차도인가요?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에도 없던 새로운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사회 공간 내에 공용자전거가 공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배려라는 공공가치가 외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산의 속도 조절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공공의 가치와 성공한 정책이 균형을 맞추며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맞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공공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뭐 대학에 갔을 때 웬만하면 물을 사 먹는 학생을 찾아보긴 힘들었어요. 학교에 있는 음수대에서 대부분 텀블러로 물을 받아서 마시는 것이 일상의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강의실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학생은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국내 대학에도 음수대는 설치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트병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사실 모든 국가의 공통 해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꽤 오랜 시간 성공적으로 실천 중인 캠페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 바르드워러 프리존이라고 하는 페트병물 청정구역 만들기. 예를 들면 우리 EBS 건물이 페트병물 청정구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학교 캠퍼스 하나가 페트병물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구성원들 스스로가 우리가 있는 공간은 페트병물 프리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2010년부터 캐나다의 주요 대학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전개됐었습니다. 물병을 채울 때마다 센서로 조명이 탁 켜지고 500ml 정도의 물이 쭉한 번에 내려옵니다. 이때 옆에서 숫자가 올라갑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떤 숫자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 디지털 숫자가 물을 공급하는 횟수이자 페트병을 아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내가 물을 받는 음수대 하나에서도 단순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로서의 장치가 아니라 그 장치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디자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줄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자, 페트병물 청정구역을 만들자라는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캠페인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제안을 했을 때 기존 플라스틱병 소비에 대해 개인이 성찰하고 책임의식을 깨달을 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환경 쟁점에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의 역할을 인식할 때 일종의 행동 공중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재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참여자가 증대되면서 그것이 관습이 되고 수많은 대중이 수능적인 행동에 동참할 때 실질적인 변화,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법과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의 속도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을 집중적으로 해서 빠르게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팔리는 제품 같은데, 성공한 정책 같은데 라고 할때 공공의 가치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일상 속의 규범, 관습, 습관을 개선, 유지 또는 단절시키는 것이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혁 교수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돈을 벌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기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기업들은 사회 환원적 성격의 CSR, 즉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해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률을 준수하고 윤리적 실천을 한 이후에 지금의 시대는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업의 가치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재고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공공의 가치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립암센터에 서홍관 원장께서는 매년 지속적으로요, 술을 약간 마시면 건강에 좋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음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적정 음주량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금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끊어야 돼 막 얘기하지만 똑같은 1급 발암물질인데 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하죠. 알코올 도수 16도 정도면은요. 우리는 그 술에다가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말일까요? 잠시 우리의 공공장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3, 3, 5 음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뛰노는 아이들이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요, 주요 선진국의 공공장소에서 어른들이 거리낌 없이 음주하는 행위를 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법과 조례가 촘촘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예를 들면 오픈 컨테이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류 개봉 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개봉된 술을 들고 공공장소를 산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미국 뉴욕주에서는 $1,000 이하의 벌금, 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캐나다도 대부분의 주의 공공장소에서 사전 허가를 득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대한 음주문화 속에서 변화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류 회사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켓을 쉐어하는, 즉 시장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한다면요. 갑자기 일반 아이들도 가고 모든 연령대가 방문하는 카페에서도 진열대 맥주나 에일을 진열해 놓고 판매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마인드쉐어, 즉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정한다면 무슨 무슨 술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어떤 술을 마시면 뭐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마케팅 전략 또는 메시지들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시선으로 주변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음료수와 함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 맥주라든가 소주라든가 늘 일상적으로 이러한 주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에는 바로 이 최소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류 제품 자체에 대한 노출 최소화.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노출 최소화죠. 이 최소화의 원칙을 갖고 접근만 하더라도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갔을 때 주류를 넣어놓은 냉장고에 19세 이하는 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냉장고 문에 붙일 수 있는 주류 회사가 있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기업이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활동들을 누군가 채택하고 그와 같은 캠페인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모든 기업들은 불편한 의제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기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부작용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 CSR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평가도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뉘죠.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통의 절대량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그 자체의 양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다 없을 때 우리는
CSR이 누락됐다라고 오미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공헌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히려 소통의 양이 적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브러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소통도 많이 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양도 절대적으로 많을 때 커미팅한다라는 표현, 즉 헌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의 양은 적은데 소통의 양만 많이 했을 때는 우리는 워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CSR 워싱, 뭐 그린 워싱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죠. 일종의 유사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영역만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보이딩, 즉 회피의 영역입니다.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서비스, 제품 또는 기업과 관련해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마주하거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일련의 활동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불편해하는 의제, 우리 기업이 다루고 싶지 않은 의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의제, 그 의제 앞에 당당히 마주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 어보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해내야만이 진정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공헌 활동의 절대 양,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의 소통량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의제, 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앞에 당당히 마주해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무언가 새로운 해법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20% 플라스틱을 줄인 컵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한게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컵 그러면 가장 불편한 의제로 받아들일 기업이 아마 스타벅스 같은 기업일 겁니다. 그 의제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의제와 마주하고 비판자들과 토론하고 어떤 식으로든 R&D를 통해서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런 협력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뭐 친환경 홍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의제에도 주목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 회피라고 하는 부분을 교묘히 어떻게 더 빠져나가고 본인들이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만 기업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활동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팔려고만 하면 단기적으로는 팔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도달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의 과제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민감한 이슈 앞에 당당히 마주하면서 무언가 작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나가면서 이해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유지하고 또더 나아가서 그 기업이 한발더 혁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피하고 싶은 의제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로 하겠습니다.

0: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칠갑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감아도는 그림 같은 풍경. 청양에서 살기 좋기로 첫 번째 꼽는 까치네 마을입니다.
1: 뭐 산세도 좋고, 예, 네, 물도 흐르고.
0: 예로부터 청양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들이 장소기도 했다죠.
2: 딱 이거를 보잖아요. 이거는 납들이에요. 강가에 있는 데도 많이 나와요.
3: 여기 매운탕 왔어요.
0: 자연이 주는 선물로 차리는 참 귀한 한상.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랍니다.

0: 여인? 음식 맛도 괜찮고 네. 공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1: 심심한 마을이요.
2: 까치네 마을에서 만난 싱그럽고 향긋한 여름맞이. 그 달콤한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청양군 대치면은 칠갑산을 품고 있는 푸른 고장입니다. 칠갑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내려 딱 살기 좋은 풍광을 빚는 곳 까치네 마을. 까치네 마을이 청양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이 아름다운 물길 덕분인데요. 특히 지천 구곡 중 까치네 계곡과 작천 계곡 주변엔 유원지도 조성돼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바야 흐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계절 주말이면 이 마을이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몇 년 전부터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똑똑똑 여기 어떤 매력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3: 조용하게 좋을 때는 그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4: 여기는 사계절 내내 오면은 다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가을에 오면은 밤도 열려있고 밤송이 여기 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밤송이 떨어진 거 보고 밤이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5: 앞에 천도 있잖아요. 천 가서 낚시도 할 수도 있고
4: 여기서도 동반을 설치해요.
2: 하하 이럴 때 제일 신나는 건 아이들이죠 뭐. 네.
6: 아니야. 뒤로 가봐.
2: 상류가 깊은 산속이라 물맑기로 소문난 지천 구곡. 여기 살고 있는 물고기도 제법 많답니다.
7: 우리가 잡은 물고기예요.
8: 좋다.
7: 정말.
9: 우와.
10: 물고기 많이 키워요.
11: 이게 칼납자루인데요. 금강 이남에 하천을 위주로 분포하고요.
12: 칼납자루?
11: 칼납자루.
12: 칼납자루?
11: 네.
12: 물고기를 왜 칼납자루예요?
11: 칼이요. 진짜 칼납자루.
10: 칼납자루예요. 납자루란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12: 대박.
2: 1급수에서만 사는 쉬리에 거들치도 사는 하천. 특히 그 귀한 참개도 볼 수 있는데요. 계곡 근처에 참개 동상이 있을 만큼 청양은 예로부터 참개가 흔하게 잡히던 곳이었습니다.
13: 여기 참개가 여기 이 내간에 많이 있던 데가죠.
14: 여기가요?
13: 예, 여기 저 아기도 해서 저 금강뚝, 하구뚝에서 네. 이게 올라가지고서 이 계속 이게 유지해서 자 위까지.
2: 어르신들 몇 감던 시절 얘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하천에선 참개가 살고 참개와 관련된 다양한 축제가 이 고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스름 밤이 찾아오면 지금부터 바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15: 여기가 많이 잡혔네 오늘은. 와 수확이 괜찮네.
12: 우와. 오 이거 뭐예요?
15: 이거 붕어예 참붕어. 오. 이건 오리지널 참붕어.
14: 참붕어.
15: 네 이거는 찜도 하고 어죽도 하고 약도 다려 먹고.
2: 지난 일주일간 하천에 뒀던 통발을 확인하는 시간. 와, 오늘은 수확이 아주 좋습니다. 하하하,
15: 야. 옛날부터요, 부여하고 군산하고 여기 이 냇물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참개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렇게 교류되는 데도 큰데요. 민물장어라.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많이 올라왔대요.
2: 심지어 귀한 쏘가리까지 납셨어요.

0: 나서니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
1: 키로에 10만 원, 12만 원 나가요. 8만 원. 우리 이런 거는 우리 가게에서. 근데 얘가 물이 좀 뜨거워서 그러나 오늘 날이 더워서 망에 들어가 지쳤나 보네. 얼른 망을 뺄걸. 이건 참게. 참게는 옛날에, 옛날에 어른들이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손이 부러지잖아? 그러면 지금 의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의학이 없었잖아. 그럼 얘를 쪄요. 절구통에 쪄가지고 붙인대요. 그러면 뼈가 붙는데요.
2: 참게를?
1: 예. 그렇게 효력 있고. 얘는 꽃게 같은 거, 박하재 그런 거 다리가 이게 이제 하나가 부러지잖아요. 안 나와요. 얘는 나와요.
3: 나? 예. 다리가 또 나와요?
1: 다리가 또 나와요, 얘는. 그러면 다리가 또 나와요.
0: 참 신기한 민물 생선인 참게. 금강하구에 흙이 생기기 전엔 꽤 많이 잡히던 녀석인데요.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수확. 하하. 어부에게 이만한 기쁨이 또 있을까요?
1: 야, 니들 여기가 하러.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0: 청양은 물론 서울까지 납품할 자연산 민물고기들. 캬, 가물치도 한 마리 보이네요.
1: 나 가물치한테 물리고 울었잖아요.
3: 아, 진짜요?
1: 가물치를 누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건져내서 손을 그걸로 감물었고 있는 거예요.
3: 아파요?
1: 진짜? 아유, 그래갖고 병원 꼬맸어, 찢어져.
3: 꼬맸다, 물론? 어. 힘이 엄청 좋구나.
1: 옛날에 그랬어. 근데 저 가물치 제 성질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잖아요.
3: 우와.
1: 이거는 납작이에요. 강가 있는 데서 많이 나와요.
3: 네. 어, 몸이 납작하네. 네,
1: 납작하지. 네, 네. 아, 이제 모든 식당들이 저희 집에서 갔다가 매운탕을 끓여서 팔아요.
0: 이렇게 인근 하천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물고기는 까치네 마을 식당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곳에선 얼큰한 매운탕이 주 메뉴. 특히 참게 매운탕을 찾는 손님이 제일 많다죠. 강에서 살다 바다에 가서 알을 낳는 참게. 그런데 요 까만 거 요것은 내장인가요? 희한하네요.
4: 전부 알이에요. 알. 노라 처음에 노랗게 생겨가지고 요게 이제 까맣게 변하는 거지 이게.
0: 참게 알은 고소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특징인데요. 데친 우거지와 각종 채소를 넣고. 알이 꽉 찬 참게를 얹은 후 칼칼하게 맛을 낸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면 참게 매운탕 완성. 청정 자연에서 맛볼 수 있는 참 귀한 음식입니다.
4: 진짜 아주 완전히 광촌에다가 여기 뭐 사람들도 별로 안 다녔죠. 별로. 칠갑산 노래 나오면서 지금들은 이제 공기 좋은 데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2: 네.
4: 청정 지역이라고 여기가. 청정 지역.
2: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
4: 거예요. 예.
0: 여기에 화룡점정, 청양고추 팍팍 넣는 거 잊으면 섭섭하죠. 고향식이 그리워지는 계절. 귀한 참게 매운탕 한 그릇 정말 간절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마실 것이요.
4: 여기 매운탕 왔어요.
5: 야, 이거 봐라 이거.
6: 어? 아, 알바.
5: 야, 이거 참게 새우도 들었고.
0: 민물 새우로 맛을 더한 참게 매운탕.
5: 아,
0: 맛이야 뭐. 아, 두 말 없다. 잔소리 아니고시오. 매운탕뿐만 아니라 참게장도 별미 중에 별미.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집 나간 입맛도 확 잡아온다는데요.
7: 일반 꽃게보다 이게 더 감칠맛 고소한 맛이 더 맛있어요. 일반 꽃게는 비려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맛있어요.
8: 꽃게 물면 바삭하면서 아주 막 고소한 그 맛이 쫙 올라왔는데 없어요 지금. 잘 잡히지도 않고 희귀하게 됐죠. 네.
0: 까치네 마을 물가에서 만난 청양의 맛. 이번엔 특별한 멋을 찾아 산 쪽으로 길을 잡습니다. 저는 주택이 즐비한 마을에서 찾은 아름다운 꽃밭. 잘 가꾼 산책로에 작은 연못까지. 이곳에서 주로 키우는 꽃은 다양한 색깔의 마리골드입니다. 잘 가꾼 꽃밭은 이미 지역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올해로 두 번째 축제도 열렸습니다. 이 축제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는데요.
9: 청량 중에서는 제일 살기 좋고 물이 더 맑고 예.
10: 여기 까치네 해가지고 하면은 좀 유명하죠. 예, 까치네 하면은 저도 많이 놀러도 왔고.
11: 여기 놀러 오는 데예요?
10: 근데 조금 뭐 관광 코스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쉬러 오고 놀러 오고.
12: 향기 한번 맡아보자. 꽃 향기가 어때요?
13: 꿀냄새가 나?
12: 저도 꿀냄새가 나요.
0: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선 마리골드로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요? 바로 마리골드 부침개. 일단 보기엔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만은 오늘의 첫 손님은 요요 아이들. 과연 솔직한 유치원생들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14: 맛있어요.
12: 맛있어?
14: 이게 시아요.
13: 꽃 맛있어요. 꽃.
10: 뭐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스스로 둘러보면서 막 여기도 가고 싶다, 막 저것도 하고 싶다, 막 적극적이에요.
0: 이 축제를 기획한 사람은 25년 전 남편 직장 때문에 청양으로 오게 됐던 김연희 씨. 청양의 자연에 반해 남편 퇴직 후에도 쭉 이곳에서 살게 됐다는데요. 그는 지금 마리골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9: 이게 마리골드예요. 지금 되게 건강하죠. 꽃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마리골드가 이 토질이나 지형이나 맞아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지금 이게 5월 달에 삭제해서 지금 6월인데 이렇게 건강한 거면 모든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거죠. 지형, 응? 공기, 토질, 환경.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최적지인 거예요. 요걸 하나 땄어요. 얘를 보세요. 엄청 탐실해요. 꽉 찼잖아요, 속이.
0: 여기서 키우는 마리골드는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된 식용꽃들.
9: 먹어요. 그래서 먹는 꽃이에요. 꽃맛이에요. 약간 알싸하면서도 차용은 부드러워요. 독하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그냥 우리 야채, 새싹을 먹는 맛이에요.
0: 마리골드는 주로 말려서 찻잎으로 많이 만든답니다.
9: 식용꽃이라는 장애가 뭔지 아세요? 식용꽃은 먹을 수 있는 꽃. 식약처에서 우리 밥이 등재가 됐어요. 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나물, 저 부지깽이, 저기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저거 등재돼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물인 거예요. 메리골드 등재가 돼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금자나라고도 하죠, 꽃을.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어때, 식사들은 하셨어요?
2: 네. 왜 오시는 동네예요? 청양 사람들은?
15: 일단 공기가 좋잖아요.
2: 아.
15: 뭐 산세도 좋고,
2: 맞아.
15: 예, 물도 흐르고 좋잖아요.
0: 연희 씨는 꽃밭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선 연희 씨가 직접 덮은 다양한 꽃차를 맛볼 수 있죠. 이 중에서 연희 씨가 가장 아끼는 차는 뭘까요?
9: 목련. 비싸기도 하고.
2: 목련?
9: 예.

0: 이렇게 색깔을 내서 차를 만들기는 어렵다. 다른 꽃에 한 10배의 공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차다.
1: 요즘은 다양한 꽃잎을 활용한 요리도 개발 중이랍니다. 이번 축제에서 야심차게 선보일 메뉴는 바로 꽃잎을 넣은 김밥.
0: 한련아.
2: 한련아.
0: 네네. 한련아가 얘가 뭐 맛이 나요? 금오초, 천연소화제.
2: 뭐야 이거?
0: 헤엄치는 붕붕어 잎, 뻐끔뻐끔 하는 거. 금오초 어예요.
1: 다양한 색감과 맛의 꽃을 넣어서 풍성한 맛을 내볼 계획이랍니다. 여기에 정성까지 가득 넣고 꾹꾹 말아주면 눈으로 한번 반하고 입으로 또 한번 반하는 꽃김밥 완성. 하하. 두 번째 요리는 알겠네요. 이건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꽃을 넣어 비벼 먹는 꽃 비빔밥. 여긴 청양이니 청양 고추장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청양 일대에서 수확한 다양한 꽃이 풍성하게 들어간 꽃 요리들. 와. 청양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싶은 연희 씨 마음까지 담긴 요리들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후부터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네요.
3: 어머, 불김치한 거.
4: 원래 딸이 평상시에도 꽃을 미치게 좋아했죠. 그냥 좋아하는 게 미치게 좋아하는 정도.
3: 엄마, 이거 하나 비빔밥을 내가 비벼볼게.
1: 각각 남편을 여의고 함께 살게 된 엄마와 딸.
3: 맛있다.
4: 우리는 꽃에 뭐에 좋고 뭐 이런 걸 알으니까 약이다 싶은 게 더 좋아요.
1: 딸이 두 번째 고향 삼기로 한 청양은 이제 어머니가 더 좋아하게 된 어머니의 마지막 고향. 언제 봐도 좋은 자연이 있어 참 마음 가는 곳입니다.
0: 이 엄마를 품고 있는 산,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그 산에서 자식이 그 품 안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아늑함이 있어요.
1: 요즘 청양엔 어딜 가도 밤꽃이 한창입니다.
0: 이거 올밤, 일찍 따는 밤. 그러니까 저기 그 추석 전에 따는 밤이죠. 그 명절 쓸 때 이걸 쓰죠. 아, 이게.
4: 네. 다른 밤이 있기 전에 이 밤은 떨어져. 뺑 돌아가면서 다지 뭐.
2: 어미, 왜 여기가 밤꽃이 많은 거야?
4: 청양이 아주 밤이 유명하잖아요.
0: 고랭지.
4: 전국에서 알아주는. 네.
0: 밤에 육질이 짱짱 단단하고 맛있다. 당분이 많다.
1: 청양 산자락엔 오래전부터 밤나무가 지천이었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온 산을 하얗게 물들이는 것이 바로 밤꽃입니다. 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여름이면 정신없이 바쁘죠. 한밤 자고 나면 언제 태어나는 듯 풀이 무섭게 자라기 때문이죠.
5: 여기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풀을 깎아줘야 썩어서 다시 이 나무한테 이 거름이 네, 먹게 돼 있어요.
2: 아, 이게요?
5: 예. 이게 이렇게 푹푹 파져야 이게 마사토인데, 예. 물이 잘 빠지고 또 양분도 이게 보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이런 게 썩어서 바로 이제 들어가니까. 예.
1: 약도 안 치고 키워도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밤나무. 길게 늘어뜨린 건 밤 숯꽃입니다.
5: 밤은 자가수정이라 숯꽃 안 꽃 피는데. 이게 저기 숯꽃이 먼저 펴요.
1: 숯꽃 사이사이 열매 모양의 밤꽃이 피어나고 그게 밤으로 맺히는 건데요. 추석 전후로 따기 시작하는 밤은 평평한 땅이 귀한 청양 사람들에게 귀한 작물입니다.
6: 산이 경사지다 보니까 다른 작물, 콩이나 이런 거를 허지를 못해요. 이 아주 경사 심한데도 나무 하나만 심어놓으면은 이게 잘 커요, 경사지에도. 그러면은 다른 거 뭐 할 거 없잖아요. 경사지에 뭐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밤, 수확은 밤이 제일 낫더라.
1: 다만 두어도 꽃이 지천으로 피니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법. 몇 해 전부터 벌통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꿀 중에서 밤꿀은 제법 값이 나가걸랑이요. 꿀을 수확하기 위해선 필수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7: 이게 뭐예요, 그거는?
6: 이게 이제 벌 진정시키는 거예요, 쑥.
1: 쑥 연기를 쐬고 난 후부터 움직임이 둔해진 벌들. 이때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6: 반딱반딱이에요, 뿌리에 이게. 먼저 이제 아카시아 꿀 채밀해가지고 밤꿀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지금. 아카시아가 일찍 피니까 이제 일찍 들어오고 밤꿀은 지금 피니까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1: 초여름부터 한 달 정도가 밤꿀 수확철. 청양은 청정 지역이라서인지 꿀벌이 제법 많이 찾아오는데요. 가지런히 채밀기에 벌집을 꽂고요.
6: 이제 이걸 닦고서
1: 힘차게 돌려주면 밤꿀 수확 작업 끝.
6: 아, 밤 색깔 나네 지금은.
2: 너무 이뻐요, 이게. 네. 색깔이.
1: 아카시 꿀에 비해 진한 밤꿀. 특유의 향도 있어 차로 마시기에 딱 좋은 꿀이라죠. 밤 농부들에겐 이만한 부수입이 또 있을까요?
6: 밤 하다 보니까 꿀은 이제 취미로, 취미 양봉으로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통, 두 통 늘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이제 양봉이 이제 크게 되는 거지.
1: 하하, 이게 바로 농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 아니겠습니까?
4: 밥맛 나죠.
6: 꿀밤맛. 꿀밤맛 난다고요.
1: 놀기 좋고 살기는 더 좋은 곳 청양 까치네 마을.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하고 사니 마을 인심까지 넉넉한 건 하하, 아, 말해 뭐라고 쉬요. 하하하.

0: 물 빠짐도 좋고 공기도 좋고.
1: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청양이다.

0: 상이죠, 당연히.
1: 선물은 아니죠.
2: 아무로도 약 다 올라 땡겨 땡겨봐.
3: 부실해. 부실해. 야, 힘 좋다.

0: 하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서재 짓고 현관 짓고
1: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0: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2: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3: 흥대원동, 신해동, 북한교육원에 신촌, 오늘리, 한인동, 한인동, 이태원, 북한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4: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띵띵! 포지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산 좋고 물 좋은 푸른고장 청양. 자연환경이 딱 받쳐주니 사람들 인심도 참 훈훈하답니다.
1: 무지하게 가족적이죠. 손님들도 되게 우리한테 잘해주시고.
0: 5인장에서 만나는 청양의 특산품들.
2: 계속 가물었잖아.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거야.
0: 지금 딱 제철 맞은 과일부터 청양의 대표 작물들까지 깨끗한 자연이 빚은 먹거리

0: 댓글로 가득한데요. 30년 경력 주방장이 만드는 얼큰한 짬뽕, 청양고추가 맛의 비결이죠.
1: 너무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진짜로.
2: 아이고 맛있어. 진짜 이 맛이요.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3: 이 맛이 매콤한 칼칼한 맛이 뭐 청양고추의 자랑이죠.
0: 청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맛과 멋. 깨끗하고 풍요로운 자연이 품고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완성된 청양의 명품들을 소개합니다.

0: 해발 고도 300 내지 400m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청양의 중심지 청양읍. 청양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청양읍에 모여 살고 있는데요. 도로망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 청양 교통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청양읍에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내버스 터미널이 한 곳씩 있는데요. 닷새 간격으로 평소엔 한적한 버스 터미널이 북적인답니다.
1: 고마워요.
2: 안을 다 샀어.
3: 그냥 일로
1: 오시오.
3: 아이고.
2: 네, 고마워요.
1: 아이고,
2: 가세요?
1: 네. 고마워요.
2: 네, 가세요.
1: 아니, 무거운 거 캥신 갖고 오는데 그 들여다 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4: 아유, 잘 들여다 줘요.
5: 아, 그래요?
4: 네.
6: 시장이 멀으니까 노인 장만들 편의를 위해서 기사님들이 나와서 봉사할 거 그러고 있대.
0: 오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볼 수 있는 진풍경. 청양 사람들 마음 참 따숩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일장 구경 좀 해볼까요? 오일장이 열리는 곳은 버스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청양읍 중심가. 이번 장날은 주말도 겹쳐 손님이 더 많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엔 뭐가 잘 팔립니까?
7: 비가 안 왔잖아. 계속 가물었잖아.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거야.
8: 너무 달아, 너무 달아.
0: 지금 제철인 과일부터 없는 게 없는 시장. 특히 청양이 출산지인 부기자 파는 곳이 많은데요. 청양시장 사람들에겐 이만한 효자 상품이 없답니다.
9: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이쪽에. 비싼 물건이죠.
5: 아, 비싸요?
9: 네, 건당 600g. 3만원 정도. 옛날서부터 이게 뿌리서부터 이파리, 댕이, 구기자, 열맥 다 먹잖아요. 그게 장수. 이게 간에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간.
10: 얘가 이게 무릇이라는 거예요. 얘가 동그란 거.
0: 와. 요즘 보기 힘든 무릇나무를 다 파는군요. 무릇은 땅속으로 자라는 줄기를 먹는 식물.
10: 고운 거라고.
9: 아, 고운 거야.
10: 엿 고우듯이 이게 끓여서 고운 거라고.
0: 하하, 대체 어떤 맛인가요?
10: 쌉싸름하면서
11: 달짝달짝 시원하고 좀 아린 맛도 있고 옛날 먹던 맛이에요.
0: 이렇게 생경한 것까지 있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파는 건 단연 청양고추. 그런데 청양고추가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는 뭡니까?
12: 청양은 지형적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타지방보다 좀 편차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고추 맛이 단맛이 강하게 나고 좀 매운맛도 같은 품종일지라도 좀 더 맵고 그렇기 때문에 청양고추 드신 분들은 달고 맵고 다른 지방 고추보다는 확실히 감칠맛이 더 난다 해가지고 많이들 찾으세요.
0: 청양고추를 처음 개발한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선 이런저런 설이 많지만 어쨌든 매운 고추에 대표 명사가 청양고추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
12: 색깔이 지분을 했을 때 색깔이 곱고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꽃감색처럼 이렇게 약간 진한 색. 그리고 인물이 아주 팽팽한 것보다는 약간 쪼글쪼글한 게 당분이 많아.
0: 이 고추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청양 상권도 크게 살아났답니다. 청양시장은 하천변에서 난전 형태로 운영되던 50여 년 전부터 주요 판매품이 바로 청양고추였습니다. 청양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작물이 청양고추다 보니 보이시나요? 가로등마다 머리에 고추를 하나씩 이고 있네요. 청양 사람들의 고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그냥 확 느껴집니다. 시장에서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는 한 식당.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여기가 제일 바쁘다네요. 바빠.
10: 여기서도 센 난데 왜 여기까지 오느냐. 그렇게 맛있어. 맛있으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5: 청양고추를 넣으면 그 향이 이상한 향이 독특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음식을 그걸 넣어서 했기 때문에 얼큰이도 그게 들어가서 우덜이 그걸 못 입고 오자뇨.
0: 청양 주민들에게 매운맛 좀 보고 싶어요 하면 대번에 가르쳐주는 식당이 바로 여기. 그야말로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짬뽕 맛집입니다. 이 집 짬뽕은 뭐가 다른지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와우 와우 와우, 거의 불쇼 느낌으로 불맛을 내는 건 기본. 거기에 청양의 맛을 듬뿍, 아주 듬뿍 넣어준답니다.
8: 첫 맛이 일반 우리가 아는 캡사이신이나 이런 인위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매운 조미료들 이런 거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예, 입에서 말이 맵진 않습니다. 그런데 드시면서 이제 땀샘이 폭발하는 거죠.
0: 청양의 맛이란 무엇인고 하니 그 첫 번째는 청양고추로 만든 고추기름. 거기에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듬뿍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만 해도 벌써 침샘이 폭발하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고춧가루를 넣어 확실한 매운맛을 내주는 것이 포인트죠.
8: 네, 이거는 청양산, 이게 매운 고추, 우리가 아는 매운 청양 고춧가루는 아닙니다. 그냥 청양산 일반 풋고춧가루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물론 고춧가루는 다 여기 건데 이거는 청양에서 나온 일반 풋고추고 지금 따로 지금 뒤에 얼큰이 짬뽕에 들어갈 매운 고춧가루가 우리가 아는 매운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입니다.
0: 이게 바로 청양의 맛, 청양 고춧가루입니다. 거기에 올해로 주방장 경력 30년인 사장님의 화려한 기술이 더해지면 먼 길 맛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마성의 매운맛 청양고추 짬뽕 완성입니다. 이미 계절은 한여름. 눈물, 콧물에 땀까지 쏟으며 먹는 청양의 매운맛. 입엔 좀 맞으시는 감이요.
1: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냐. 너 맛있는 걸 더 먹어라.
13: 아따, 땀뽕할 건 아니야.
14: 아우, 시원해.
15: 내가 그러잖아. 아까 소주 한 잔 먹고 해장국이 최고라.
14: 부장님 맛있지요?
15: 진짜 끝내줘.
14: 끝내줘.
10: 아이고 맛있어. 이게 맛이요.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16: 이 맛이 매콤한 칼칼한 맛이 뭐 청양고추의 자랑이죠.
17: K 맵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산 맵부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에 자부심이 있는 만큼 청양고추가 그 매운맛이 딱 그 아이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청양고추로 특별한 걸 만들고 있거든요.
0: 대체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니 얼른 따라가 보시자고요. 중국집에서 멀지 않은 곳. 이곳이 임수빈 씨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주 재료라며 보여주는 건 혹시 만두소 아닌가요?
17: 이게 빵만죽 안에 이제 들어갈 매콤한 소예요. 청양고추랑 돼지고기, 당면 뭐 이렇게 야채랑 해가지고 매콤하게 저희가 볶은 거예요.
0: 전국에 딱 하나뿐인 청양 후춧빵을 만드는 수빈 씨. 개발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린 메뉴인데요. 천연 색소를 넣어 색깔을 낸 반죽에 청양고추 양념으로 매콤하게 맛을 낸 소를 듬뿍 넣어주고요. 길쭉한 고추 모양을 잡기 위해 정성껏 빚어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청양고추빵을 만들 결심을 한 건가요?
17: 예를 들면 뭐 춘천 감자빵이나 뭐 완도 전복빵이나 이런 명물빵이 있는데 청양에는 이제 청양고추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도 그런 빵이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으로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희도 관광객들이 이제 저희 빵을 보고 청양에 놀러와 주실 수 있는 그런 청양고추빵 매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한 달 살기를 하러 왔던 청양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청양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청양 명물 한번 만들어볼까? 당찬 꿈을 키운 수빈 씨. 양념 소 개발에서 빵 모양까지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로 거친 끝에 청양 고추빵을 탄생시켰습니다. 하하하하, 제법 그럴싸한 고추 모양입니다. 매콤한 맛이 아주 매력적이라는데요. 빨간 고추빵뿐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색깔도 맛도 다양합니다. 고소한 크림치즈가 들어간 풋고추 모양의 고추빵에 청양고추 양념과 치즈가 어우러진 맛, 로제치즈 고추빵까지 그야말로 청양고추의 무한 변신. 안녕하세요.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수빈 씨의 빵집은 청양을 방문하면 꼭 들려야 될 필수 코스가 됐답니다. 가게 문이 열리기 무섭게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오십니다.
18: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보니까 색깔도 빨갛고 그러니까 너무 매워 보이긴 한데 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담백할 것 같고.
0: 만두 같기도 빵 같기도 한 생소한 청양 고추빵. 대체 어떤 맛인지 설명 좀 해봐 주셔요.
18: 맛있어요. 약간 그 야채호빵인데 좀 고추 맛 나는 매콤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19: 담백하고 좀 덜 달고.
20: 젊은 분들이 하니까는 또 고기도.
19: 그렇죠. 그렇죠?
17: 예. 뭐 많은 인생 멘토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많은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읍내에서 칠갑산 쪽으로 길을 잡으면 청양의 또 다른 명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1: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22: 그러게. 속, 약간 속듯이 속기 하면서 수확해야 될 것 같아요.
0: 이들 부부가 키우는 건 바로 표고버섯. 이건 농장에서 연평균 약 18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9년 전 귀농한 부부. 전국에서 버섯잎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딘지 찾다가 선택한 곳이 바로 여기 청양입니다.
22: 물줄기가 시작되는 데가 청양. 공주나 뭐 부여나 이런 데들은 그 물들이 흘러가는 곳. 그래서 저희가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칠갑산이 또 있다 보니까 그쪽 지방보다는 1, 2도가 조금 더 선선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버섯 키우기에는 시설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지 않는 한 여기가 더 베스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0: 이곳 농장에선 텃밭과 미생물을 섞어 만든 대지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합니다. 여름철이면 버섯이 빨리 자라 하루 세 번씩 수확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맘땐 잠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22: 얘네가 나중에 요만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부딪히잖아요, 서로.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쏙 가야 되는 거예요. 이쁜 애로 남기고 나머지 하나는 따서 이제 따로 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0: 칠갑산 참나물을 사용해 배지까지 직접 만들며 점차 사업을 늘리다 보니 건 표고버섯을 홍콩으로 수출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지금이야 이렇게 부부가 손발 맞춰 일하지만 사실 아내는 처음엔 귀농하는 걸 반대했었답니다.
2: 저희 남편이 표고버섯을 갑자기 하겠다고 30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로 저한테 브리핑을 막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표고버섯을 하겠다고 하면서 귀농 계획서를
0: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광남 씨. 아이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하고 싶어 오래도록 고민했고 통계청 자료까지 검토하며 준비해 청양으로 터를 옮겼답니다.
22: 청양군이 충청지방에서는 되게 인구수가 적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부여나 청양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때 청양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도와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사고의 전환을 하면 더 어렵다라기보단 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시작했지만 제 몸에 맞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 숱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죠. 이젠 환기시설 같은 것 좀은 손수 만들 정도로 베테랑 농부가 다 됐답니다.
22: 거기다 놔요.
16: 이거 하나 그냥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22: 안 먹어야죠, 이 생으로. 생으로 먹어요?
16: 저희 먹지 않아요?
22: 저희 거의 생으로 안 먹는데 진짜. 그 막 TV 나오면 사람들이 막 생으로 먹는데 왜 생으로 먹는지.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왜 생으로 먹는 거지? 표고가 좀 비싸니까 다른 분들은 뭐 잡채나 요리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약간 기름에 구워가지고 맛소금 원래 살짝 뿌리면 진짜 맛있거든요.
0: 허서 좀 먹어본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간단한 조리법. 벌써 그 향이 여기까지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는 맛이 무서운 법. 오늘은 진짜 참기 힘듭니다.
22: 맛을 봅시다. 잘 됐나? 맛있네. 이건 먹어봐야지 알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 잘 모르죠. 다들 그냥 볶아 먹는 것만.
21: 아니, 고기랑 같이.
0: 부부에게 청양은 제2의 고향입니다.
21: 되게 꾸며진 게 거의 없고 그냥 꾸밈 없이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청양인 것 같아요.
22: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어느 정도 꿈을 꿔가지고 제가 10년? 이제 9년 차에서 이제 10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청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청년에게 꿈이 되어주는 곳. 이곳에서 황혼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조성된 숲 같기도 정원 같기도 한 이곳은 청양을 대표하는 자연 생태 식물원입니다. 약 11만 평 규모의 부지에 8,600여 종의 다양한 꽃과 수목들이 자라고 있는 곳. 원예학을 전공한 대표가 전국을 누비며 식물원 터를 찾았고요. 이곳 청양에 꿈에 그리던 식물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3: 광릉 요광꽃. 이게 어디 가서 잘 볼 수가 없잖아요. 희귀한 지니까. 멸종이 1급이니까.
16: 1급?
3: 예.
0: 광릉 수목원에서 발견돼 보호종으로 지정된 특이한 식물. 이곳에선 정부에서 지정한 보호종 식물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4: 환경부에서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 식물원을 멸종 희귀 및 서식지 외 보존 기간 너희도 그 너희가 잘 보존을 해라.
0: 숲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얕은 산에선 좀처럼 만나기 힘든 특별한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4: 요 앞에 저 나무가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구상나무인데 이거 봐요. 얼마나 잘 자랐어.
0: 우리나라가 원천지인 구상나무. 꼭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청양풀을 비롯해 연잎구멍의 다리 등 어디서도 보기 힘든 보호종 야생 식물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식물원입니다.
6: 아, 이쁘네요. 이거 무슨 것이에요? 이거는 수국이 얘도 아니에요?
7: 수국이야, 수국.
6: 아, 얘도 수국이에요?
7: 여름 수국이야.
6: 아, 그래요?
7: 되게 그냥 자연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되게 편안했어요.
20: 편안하다.
7: 네, 그리고 다른 저희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식물원 같은 데 갔었는데 여기가 훨씬 좋다.
0: 어디서도 보기 힘든 식물들을 만나러 전국에서 관람객이 찾아오는데요. 특히 식물 전문 사진 작가들의 주요 출사 장소로 유명합니다.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갔던 장소가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6: 대구까지 내려가려고 그랬었어요. 이 무감주 나무 예예예. 예, 예. 근데 아, 이제 되는... 여기가 있다고 그래서 예, 예. 안 그러면 그쪽까지 예.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군락이 너무 좋게 있으니까 예, 예. 아우 횡재 만났네요.
4: 여기는 보시다시피 딱 자연 환경 그대로 경사도를 살려서 이 동선만 그냥 만들었지 하나도 손을 안 댔잖아요. 제일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된 식물원이에요.
0: 싱그러움이 살아있는 귀한 풍경. 청양의 청정 자연, 거기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완성된 청양의 명품들입니다.

0: 상담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3: 당연하죠.

0: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1: 당연히 지급되죠.
0: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1: 보장되나?
2: 네, 제 건 보장해줘요.
0: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2: 네, 해줘요.
0: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2: 제 건 다 해주는데.
1: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네가 내 병을 내고 내가 가지마 네가 나쁜데 내가 가지마
1: 노래하고 춤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명빈이 또래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17살 소녀입니다.
2: 노래가 재밌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트로트 가수, 허니랑 같은 가수.
1: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요. 하지만 명빈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참아야 하는 게 많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 그러고 나서 배가 또 엄청 아팠어요.
5: 그때 체중이 좀 빠진다 그래서.
6: 네. 네. 아직은 그래도 좀 가는 수치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 보고 보시는 게.
5: 약 먹는 것도 네, 지금처럼. 네. 어머님이 힘드시죠?
6: 아니요. 영빈이가 더 많이 힘들죠. 못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5: 뭐가 제일 먹고 싶은데?
7: 저는 떡볶이하고 닭발하고 만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라면하고.
1: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다는 명빈이.
2: 왜 나만 이렇게 관 있고 수행받고 맛있는 거 못 먹어야 되냐, 뭐 당이 왜 나만 없을까 하고 나만 그런다고 더럽고 억울해요. 맛있는 거 마음껏 먹는 게 소원이에요. 피톤이 너무 간들려요. 엄청나게 간들려요. 간들릴 때 미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1: 17살 소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입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친구 명빈이는 오히려 추석이 되면 속상해한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명빈이가 바라는 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수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명빈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천안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명빈이네 가족.
2: 열다지 않나요?
8: 응, 계란 삶아야
2: 엄마,
8: 돼.
2: 엄마, 아까 운동할때 많이 계란 땡겨서 내가 응. 배고파지니까 계란 3개 먹고 싶어요.
9: 적당히 먹어야지.
2: 계란 3개.
9: 계란 2개.
2: 2개는 너무 힘들어요.
1: 오늘도 달걀을 두고 신랑이가 시작됩니다.
8: 명빈이가 병원에서 양을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무작정 먹고 싶다고 한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1: 명빈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소량의 죽과 달걀이 전부입니다. 한창 먹는 거 좋아하는 17 소녀에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2: 맛있어요.
8: 맛있어? 바로 삶은 거라.
2: 달걀 가서 먹고 싶어요.
8: 근데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또 안 되잖아.
2: 하나 더 먹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미 너무 맛있어요. 하가 더 배고팠고.
8: 조금만 참자.
2: 힘들어요.
8: 저녁에 줄게, 저녁에.
2: 참기 힘들어요.
1: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기만 한데요.
8: 많이 안쓰러워요. 못 먹으니까 늘 배고파서 밤에도 잠을 못 자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온대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또 저도 같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똑같이 힘들어요. 네.
2: 가장 먹고 싶은 거는 라면이랑 떡볶이랑 닭발이에요. 그 외에는 쫄면이랑 쫄볶이 과자 먹고 싶어요. 엄마 너무 가려워요. 소독해주세요.
8: 어 알았어. 이리 와. 소독해줄게.
2: 소독도 살살.
8: 응 알았어.
1: 단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명빈이. 소장과 대장 일부를 제거한 상태인데요.
10: 세 번 개복 수술 했거든요. 감염되면 안 돼요. 네. 특히 이제 여기 중심정맥과 심장하고 연결된 부분은 더 위험해요. 심장하고 연결된 바로 직결된 부분이라서.
11: 어린 나이에 이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딸이 엄만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명빈이는 어릴 적부터 또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장이 늦어지더니 결국 지적장애와 자폐 판정을 받았는데요.
10: 장난감들을 뭐 일렬로 쭈루루룩 놓고 그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 때 손가락으로 딱딱딱딱딱딱 맨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반복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네. 치매 환자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명빈이를 키우니까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이제 제 탓을 좀 많이 했거든요.
11: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랬던 딸. 그런데 4년 전 명빈이의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10: 소장 대장이 썩었으니까 이제 바로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폐혈증으로 사망한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그런 기분? 중환자실 앞에서 10시간에서 11시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울면서 정말 그렇게 지냈었어요.
11: 그날 이후 명빈이와 엄마의 일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12: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11: 네. 오늘은 재활 운동센터에 오는 날.
12: 아기 이렇게 얘기했어.
13: 네, 이거 여기 선생님이 읽어봐도 돼요.
12: 선생님도 읽어봐도 돼?
13: 네, 안내해준 거 있어요.
12: 안 알려준 거?
13: 저 선생님 내 남편분.
11: 명빈이는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게 취미인데요.
12: 저희 신랑한테 요즘 편지를 써주고 있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선생님들한테도 다 써주고요. 이제 저희한테는 다 써줘서 애교도 많고. 네.
13: 이미 화냈네요. 여기 예뻐요. 오늘 옷 입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12: 운동한다 이제.
13: 예쁘다. 미지다.
12: 고맙다. 가자. 운동한다. 자. 네. 아니 내려놔도 돼. 우리 한 발서기 먼저 할 거예요.
11: 수술 후유증으로 근력이 떨어지고 장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명빈이는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지만 다행히 명빈이가 잘 따라주고 있다는데요.
12: 배랑 엉덩이 둘 다 힘. 일곱. 더 올려. 여기 한 번 더 줘요. 이쪽 엉덩이. 흔들리게. 응. 많이 아파요?
14: 네.
12: 어디가 아파요? 근육이 아파요?
14: 네.
12: 응, 그건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쭉. 하나. 근데 네. 그렇게 자꾸 엉덩이 힘주는 걸 해야 돼. 그래야 한 발서기도 더 늘고 계단 내려올 때 안 흔들릴 수 있어.
14: 네. 응. 집에서
11: 그런데 집에서 명빈이가 했어요? 운동할 때 늘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단 한 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가방.
10: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0: 시장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먹은 음식물을 받아내는 주머니가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좀 보이는 게좀 사람들 시선에 좀 그래서 그 주머니로 좀 가려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배변 주머니인데 명빈이는 위에 가고 음식물이 나오는 주머니예요. 예.
1: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명빈이에게 필요한 만큼 재활운동을 받기에는 횟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2: 한발서기를 10초가 다채안 된다든지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칸한칸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만 5세에서 할수 있는 것들에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신체적으로 크기 자체는 지금 면빈이 연령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거나 하면은 더 다칠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1: 감염 위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명빈이. 대부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3: 근데 저는 놀이는 재밌어요. 흥겨워요.
4: 근데 이거 볼 나이는 아니잖아, 지금 명빈이가.
3: 네, 저도 알아요. 이거 볼 나이는 아닌가 알아요.
4: 근데 왜 보는 거예요?
3: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서 어쩔 수 없이 봐요.
1: 명빈이의 순수한 모습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엄마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0: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명빈이가 이제 어떻게 알고는 엄마 보고는 엄마 힘내세요. 엄마 마음 풀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웃음 짓게 만들고 그냥 명빈이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서 명빈이도 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앉으세요.
5: 오늘따라 몸 춥네, 많이.
0: 오늘따라 몸이 추워?
5: 예.
1: 엄마 민서 씨는 하루 24시간 명빈이의 곁을 지키며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명빈이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0: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건할수 있는데 그 이제 세수하는 것도 꼼꼼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잘 하는 편이고 근데 머리는 아예 못 감아요. 수고했어요.
1: 엄마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명빈이. 이제는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곤 하는데요.
0: 명빈이 이제 엄마가 수영 놔줄게.
1: 명빈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0: 네, 섞어야 돼요. 명빈이가 날마다 수액을 맞아야지 이제 목숨이 연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액을 매일 맞아야 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연결할 수 있도록.
1: 음식을 먹는 게 어렵다 보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매일 수액을 맞아야 하는데요. 들어가는 의료용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0: 명빈아, 수액 맞자.
1: 하루 꼬박 12시간. 수액을 맞는 내내 움직일 수 없다 보니 명빈이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요.
3: 당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부모 마음이 드는 점이 울고지 당 있고 다른 사람이 관이 없는 게 수액 안 맞는 점이 부러워요. 올 연에 수술받아서 쇠파크 과 빼서 가고 싶기도 하고 수술받고 다 빠져 배냉면 불닭볶음면 먹고 싶어요.
1: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명빈이의 정기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여기 앉아보실게요. 피 검사 좀 할게요. 잘 참으셨어요. 팔이 저리거나 뻐근하거나 하진 않아요?
0: 네.
6: 팔이 많이 저리거나 뻐근하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1: 달라진 변화를 살피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0: 14개나 뽑네. 궁금한데 오늘 왜 14개나 뽑아요?
6: 검사 처방을 조금 오늘 많이 주셨네요.
1: 부디 오늘은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2: 잘 지냈어요?
5: 네. 엄마 말 다 들었어요.
2: 아유 잘했어요. 우리 명빈이. 네.
1: 명빈이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 현재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 많이 목말라 해요?
0: 목말라 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속이 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많이 물을 찾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번에는 많이 찾지는 않더라고요.
6: 양을 줄여야죠. 그럼 물량을. 제한해야 되니까 그렇죠.
7: 아직도 워터파크?
0: 네? 워터파크 가고 싶냐고.
5: 네, 워터파크 가면 가고 싶어요. 막걸리까지 떼고 그냥 방수탭을 꽉 붙이고 저는 너무 팬님이 팬님해서 엄마가 놀러가고 싶어 놀러가고 싶어서 그래요.
1: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한 호전은 보이지 않는데요.
8: 단장 중근입니다. 병명은요. 2022년도에 1월 달에 괴사성 장염이죠. 소장을 전절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장도 한 2분의 1 정도 절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액관 하나, 경정맥 영양관 하나 이 상태로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하고 마음 놓고 먹고 할 수 있으려면은 방법은 소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안타깝고 주치의로서는 빨리 그런 걸 좀 해결해 주고 싶지만 예. 저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좋은 상태에서 예, 수술을 하려고 계획 등이 있습니다.
1: 현재 명빈이에겐 소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0: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술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의료비 관련 지출을 따지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해주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안하죠.

0: 네, 같이 놓고 싶어요.
1: 같이 놓고 싶어?
0: 같이 놓고 싶어요.
1: 그래? 알았어.
2: 병원에 다녀온 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미리 추웠어, 몸이?
0: 네.
1: 다른 사람들은 다 덥다 그러는데, 여름에. 너는 춥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덥다고 에어컨 들고 선풍기 들고 그러는데.
0: 네.
1: 몸이 추웠어?
0: 네.
2: 힘든 순간을 견뎌내고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명빈이. 엄마에게는 그저 고마운 존재입니다.
1: 명빈아,
0: 네.
1: 우리 명빈이 존재해줘서 고마워.
0: 네.
1: 우리 명빈이 뽀뽀.
0: 저도 엄마가 존재해줘서 고마워요.
1: 우리 명빈이,
0: 네.
1: 우리 아가.
0: 왜 아가야? 나이가 20만인데.
1: 정말 진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명빈이 뱃속에 뿅 하고 이제 장이 생겨서 진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오래오래 살아가기를 진짜 바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참고 속상해하는 명빈이를 보며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명빈이에게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소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공여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공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4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매일 필요한 수액과 의료용품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만 생활하는 엄마 혼자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명빈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2일 방송에서는 침샘암 4기에 폐까지 전이 된 상태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엄마 미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암투병 중에도 지적장애 아들과 남편만 걱정하는 미영 씨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술 이야기를 꺼낼 만큼 명빈이에게 수술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는 오늘도 딸의 손을 꼭 잡고 기적 같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명빈이가 언젠가 수액도 관도 없이 가족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약간.
1: 여기 장미꽃 이쁘게 피었다, 그치?
0: 네.
1: 오, 이쁘다.
2: 정말 예뻐요.
0: 장미향나?
1: 네. 와.
0: 향기 좋다.
2: 네, 진짜 이쁘다.
0: 명빈이처럼 마음의 향기가 풍기는데?
1: 네. 아이고, 하늘도 그냥. 막네. 여기나 산책하니까 좋지?
2: 네, 엄청 좋아요.
3: 이어서 처음 타요 싱싱싱이 방송됩니다.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우!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자전거 타고 식당에 달리자.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이야, 이야, 너무 힘들다.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싶은데. 우와! 사장 오토바이크다! 우와! 어떻게 사장 오토바이크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나 사장 오토바이크 탈래! 우와! 선생님, 저도

0: 선수님! 선수님! 저도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싶어요.
1: 좋아요. 따라오세요.
0: 아니, 따라오세요. 아니, 좀 태워주시지. 아니,

0: 나탄다면이 드디어 산악 모터바이크를 탄다. 그럼 출발해볼까? 브랑브랑 브랑브랑.
1: 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어,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있습니다.
1: 아, 이 바이크는 어린 아이들이 타는 바이크예요.
0: 어? 어린 아이들도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요?
1: 네, 탈 수 있습니다.
0: 면허증 없이도 타도 되나요?
1: 네, 이 정해져 있는 트랙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실까요?
0: 네, 알겠습니다.

0: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오! 오! 어, 지금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어, 엉덩이 안 아프세요?
1: 괜찮아요. 사랑 모터바이크에는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0: 어, 완충기? 아, 모터바이크에도 달려있고 자전거에도 달려있고 자동차에도 달려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기야?
1: 이야, 맞아요, 탄다메. 사랑 모터바이크에는 다른 모터바이크들에 비해 완충기가 되게 길어서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해줄 수 있어요.

0: 그래서 아프지 않게 탈 수가 있는 거구나.
1: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산도 탈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0: 산이요? 산을 간다고요?
1: 바로 보여줄게요.
0: 아니 어떻게 산을 가요? 와 말도 안 돼! 멋있다!

0: 딱 모터바이크는 어떻게 산길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산악 모터바이크! 최고속도 시속 110km! 울퉁불퉁한 흙길이나 높은 산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 산악 모터바이크가 산길을 잘 달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바로 바퀴! 이렇게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에는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여러 개 달려있어서 산길을 잘 달려갈 수 있거든. 그런데 같은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이 아닌 매끄러운 일반 바퀴를 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흙만 파이고 바퀴만 계속 헛돌게 돼. 그래서 이렇게 비탈진 흙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같은 산악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의 바퀴를 달게 되면 비탈진 흙길도 잘 올라갈 수 있어. 그건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흙을 꽉 잡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퀴가 땅바닥에 잘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해. 깍두기 모양의 바퀴는 접지력이 크고 일반 바퀴는 접지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길에서 달리는 힘이 달라진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도로를 달리는 바퀴와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가 다르단 얘기지. 눈으로 확인. 짜잔, 여기 바닥이 평평한 신발이 있어. 이 신발을 신고 비탈길을 올라가 볼게. 으악!

0: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비탈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 볼게. 울퉁불퉁한 신발 바닥이 흙을 꽉 잡아주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
1: 맞아. 그렇게 땅바닥에 딱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하고, 접지력이 있어야 바퀴나 신발이 땅바닥과 마찰을 일으켜서 굴러가거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0: 아하! 산악 모터바이크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잘 달리는 비밀은 땅에 딱 붙는 힘, 접지력을 크게 해주는 바퀴 때문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0: 이어서 봄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내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셋째 자리의 범인을 잡아라.
1: 누구나 요원 학교에 온 멋진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1: 안녕.
2: 오늘은

0: 어머니 친구들을 위해 당근 사탕을 가져왔지.
1: 맛있겠다.
2: 요원들의 영양 간식 당근 사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내 것도 있어.
0: 당근이지. 이 중에 셋째 사탕이 토토 거야.
2: 키키. 몰랐어. 네가 날 이렇게 좋아하는 줄. 나한테 사탕을 세 개나 주다니 고마워 키키. 왜? 내 사탕 세 개라며.
0: 요원들, 내가 세 개라고 했나?
3: 아니.
0: 그렇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셋째 사탕이 네 거라고.
2: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어.
0: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곰끼 요원도 전에 그랬잖아.
2: 곰끼가?
0: 응, 기억 안 나? 방귀가스 테러 사건.
2: 기억난다. 그러니까 그때 곰끼는 방귀가스 테러 사건의 범인을 잡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조심해라 곰끼. 녀석은 지독한 방귀가스 폭탄을 가지고 있어.
4: 자, 걱정 마라 토토끼끼. 녀석이 까불면 이 곰끼 요원이 독방귀로 혼쭐을 나줄 테니 방귀 파스. 나이스. 좋았어 곰끼 요원.

0: 여러분. 버스에 승객들이 아주 많구만.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데. 어?
1: 범인은?
2: 셋째 승객.
0: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잡았다! 방귀가스 테러범들! 촤하하하하!
3: 뭔 소리야?
4: 아빠, 방귀 끼었어?
1: 나 안 끼었어. 혹시 당신?
3: 어이, 아니에요!
0: 어? 이게 아닌데.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는데.
2: 이렇게 곰기도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었어.
5: 맞아. 다행히 실수한 걸 금방 깨달았지만.
0: 응. 자, 하하, 셋이 아니라 셋째잖아. 얍. 죄송합니다. 아, 다시. 첫째, 둘째. 아, 얘는 진짜 범인 아닌 것 같은데.
4: 맞출까?
0: 괜찮다.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아, 모르겠다.
2: 그렇게 곰기는 범인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5: 여기서 요원들에게 문제. 범인은 분명히 셋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
2: 그런데 왜 곰끼는 범인을 찾지 못한 걸까?
5: 자, 하람 요원.
6: 사탕을 먹고 있으니까.

0: 보니까 뭔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갖고 넘어간 거 아닐까?
1: 어허! 재밌는 생각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범인이 아니었어. 응?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요원은?
2: 예?
1: 어? 우리 설아 요원?
3: 공기 요원은 왼쪽에서 셋째를 골랐잖아. 근데 왼쪽에서 셋째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셋째를 골랐다면은 그의 범인이 아니었을까?
1: 아~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4: 곰기가 범인을 잡지 못한 건 다 우리 때문이야.
1: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었지.
3: 근데 기준이 뭐야?
1: 기준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강아지가 기준이 되면,
5: 기준!
1: 순서를 셀 때 강아지부터 세는 거야. 이렇게.
6: 강아지를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4: 이번엔 기린이 기준이 되면,
7: 기준!
4: 순서를 셀 때 기린부터 세는 거지. 이렇게.
6: 기린을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1: 이렇게 순서를 셀 때는 어디부터 셀지 기준이 있어야 돼.
4: 그걸 깨달은 우리 곰끼는
8: 어, 그래, 순서의 기준. 토토끼끼, 어디를 기준으로 셋째 자리지?
9: 아차,
1: 그걸 말 안 했네.
4: 기린을 기준으로
1: 셋째 자리.
8: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얍! 역시 방귀가스 폭탄으로 시민들을 괴롭힌 당신 곰끼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차하하하하.
1: 이런 게 와, 곰끼 최고.
8: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순서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0: 공기 공기 어디 어디 찾아 찾아봐
1: 왼쪽에서 첫째 아 아우 오른쪽에서 첫째

0: 지금 어디 가게예요? 맞춰보세요.
1: 힌트, 우리 책 빌리러 간다.
0: 야, 그럼 너무 쉽잖아. 우리 도서관 가요. 도서관.
1: 우리가 빌리고 싶었던 책이 도서관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빌리러 가는 거예요.
0: 근데 누가 벌써 빌려갔으면?
1: 하, 안 돼. 서둘러 가자.
2: 서둘러! 고고!
0: 드디어 도서관에 왔습니다. 어린이 책 있는 데가 3층이거든요.
1: 계단으로 가자.
0: 그래.
2: 1층, 2층, 3층.
0: 선생님, 공기와 수학 게임은 어딨어요?
3: 그거 저...

0: 거기 책장으로 가서 위에서 둘째 칸, 왼쪽에서 넷째 칸으로 가봐.
1: 위에서 둘째 칸,
2: 왼쪽에서 넷째 칸.
1: 감사합니다. 위에서 첫째, 둘째.
2: 왼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찾아보자.
1: 그래. 여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와, 여기 있다. 찾았다. 예!
3: 와우, 잘했다, 요원들. 순서를 잘 세는 요원들은 우주에서 셋째, 아니, 둘째, 아니, 첫째가 된 요원들이다. 최고!
4: 공기 공기 공기
5: 후에만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후에만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6: 내꺼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7: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0: 나비를 키우는 개미.
1: 다목부잣나비가 알을 낳는 건 처음 봐. 정말 예쁘다.
2: 저기 봐, 옆에 애벌레도 있어.
0: 어? 알을 두고 가는 것 같아.
2: 그러게.
0: 으아! 개미들이 애벌레를 잡아가고 있어.
1: 설마 해치려는 건가?
3: 왕개미 같은데? 따라가서 확인해보자.
1: 응?

0: 어, 얘들아, 잠깐만.
1: 왜 그래, 토모?
0: 이 머리띠에서는 개미 냄새가 나거든. 왕개미들에게는 우리가 개미로 보일 거야.
2: 우와, 정말 멋지다, 토모.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3: 좋아, 이제 들어가자.

0: 하고 있는 거야? 응? 너희들 생긴 게 좀 이상한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다시 간다! 출발!
1: 네, 대장님! 출발!
2: 다행이다. 토모의 위장이 효과가 있나 봐. 우와!
3: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키워주려고 데려왔나 봐.
2: 나비애벌레를 키우는 개미라니 너무너무 신기해.
4: 그런데 개미를 왜 돌봐주는 거지?
3: 한번 확인해보자. 보고 스캔. 나비의 애벌레가 개미와 똑같은 냄새가 나나 봐. 그럼 개미들이 얘네를 자기들 애벌레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2: 하지만 나비가 되면 더 이상 개미 냄새가 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비들은 침입자로 오해받아서 개미들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
3: 그럼 어떡하지? 벌써 깨어난 나비가 있어.
2: 개미들에게 들키면 안 돼.
5: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0: 뭐라고? 모두 올라가! 물을 막아야 한다! 서둘러! 너희들은 왜 안 따라와?
2: 네!
0: 빨리빨리 움직여! 물길을 막아야 해! 서둘러! 어떡하지?
2: 큰일이야, 물이 더 들어오고 있어. 자, 문을 양쪽으로 돌리면 돼. 응. 두 글자 차.
1: 펜싱, 블루퍼, 펜싱.
2: 렉스 슈퍼 칼브리. 렉스 슈퍼 이빨.
3: 오모 파워 불도저.
4: 핑 금을 발사.
0: 너희 제법이로구나. 잠깐! 너희 누구야?
2: 얘들아, 도망쳐!
0: 침입자다! 잡아라!
4: 뭐야? 분명 한 마리였는데 언제 두 마리가 된 거야?
2: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여기서 데리고 나가자.
0: 나가긴 어딜 나가?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더니 우리를 속이고 나비들을 데려가려는 거지?
3: 아니야! 나비들은 너희가 돌보는...
0: 입말 필요 없다! 녀석들을 잡아라! 쫓아가!
2: 무슨 일이야, 토모?
3: 사거리야! 어느

0: 내가 한번 볼게. 이쪽 터널이 가장 밝아. 빛이 들어오는 입구일 거야.
1: 좋았어. 얘들아, 가자.
2: 거기 서라, 이 녀석들!
1: 깨물지 마세요! 이러다 잡히겠소! 어? 키키, 빛을 따라서 가. 내가 유인해 볼게.
0: 뭐? 어떡하려고?
1: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니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어서 가!
0: 조심해야 해!
2: 벌써 포기한 거냐?
1: 나 잡아봐라! 슈퍼부스터!
2: 저 녀석이 우릴 노이야? 쫓아가자!
0: 저기야! 거의 다 왔어!
1: 와! 입구가 막혔어!
0: 어떡해!
1: 얘들아!
3: 렉스!
1: 다들 꽉 잡아!
3: 알았어, 렉스!
1: 렉스, 슈퍼엔진!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얜 집 없어? 뜯다 뜯다.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1: that inspires.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2: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1: 바지일까 치마일까.

0: 글리어트.
1: 얘들아, 간식 먹자.
0: 간식이다.
1: 아, 자, 먼저 다 같이 손부터 씻고 옵시다.
2: 가자, 가자, 가자.
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3: 가자. 가자.
0: 어? 잠깐. 댕구 손은 깨끗하니까 난 그냥 먹어야지. 맛있겠다.
4: 걸려들었군.

0: 땡구야, 먹어. 어서 먹어.
1: 당신은 세균맨! 땡구야, 조심해! 세균맨이 나타났어!
2: 세균맨! 안 되겠다, 도망치자!
0: 유저스! 너님이 나의 친구야!
1: 땡구가 왜 저러지?
3: 세균 때문에 몸이 약해진 거야. 땡구가 아플지도 몰라.
2: 네, 제가 아플 수도 있다고요.
0: 그러게 누가 손 안 씻으래.
4: 땡구 어떡해.
3: 안 되겠어. 도움이 필요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불러보자. 비누빵울맨,
5: 비누빵울맨.

0: 댕구야, 괜찮니?
1: 몸에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2: 팡팡팡! 바로 터져버리는 비누방울 쯤이야. 난 끄떡도 안 한다고.
0: 과연 그럴까? 각오해라, 세균맨!
1: 세균맨! 아이, 무서워라!
0: 비누방울 공! 하나 더! 비눗방울 공이 파워를 담아! 합체!
3: 체!
2: 안 되겠다. 세균들아, 공격하라!
4: 기니기니 세균이, 기니기니 세균이.
5: 어떡해. 세균들이 많아졌어.
0: 비누방울맨, 조심하세요.
5: 네,
6: 조심해요.
0: 어려웠다.

0: 있어. 와, 힘이 난다.
1: 이게 아닌데 어떡하면 좋지? 에이, 안 되겠다. 비눗방울맨 이번에는 막지 못할 걸. 두고 봐라. 미끄럽고, 아, 비눗방울 너무 싫다.
2: 어? 뭐지?
1: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2: 우와!
1: 귀여운 토끼.
2: 댕구야, 괜찮아?
0: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비눗방울맨.
3: 세균맨을 멀리 하려면 손을 잘 씻어야 해.
0: 네, 저 앞으로 손 진짜 잘 씻을래요.
1: 거짓말.
2: 어? 세균맨, 쓰러진 거 아니었어?
1: 맨날 잘 씻겠다고 말만 하지. 댕구, 잘 씻지도 않잖아. 댕구처럼 손 씻기 싫어하는 전 세계 아이들의 더러움을 모으고 모아서 초강력 세균 파워!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한 나 세균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지. 자, 잘 걸렸어. 손 안 씻겠다 그러네. 빨리 하자.
2: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손 잘 씻죠. 어서 우리 모두 우리 비눗방울맨을 응원해줘요.
4: 잘 씻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비눗방울맨, 비눗방울맨, 비눗방울맨,
5: 비눗방울맨.
1: 하지마.
6: 비눗방울 파워 충전.
1: 오, 뭘 충전했다는 거야?
7: 어떻게 뭐지?
0: 비눗방울 하트에 갇혔어.
1: 비눗방울이 커도 너무 커.
0: 정말 감사합니다, 비눗방울맨.
3: 이제 손 잘 씻을 수 있지?
5: 네!
3: 손 씻을 땐 비누로 이렇게.
2: 어? 오.

0: 딩동댕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비눗방울 갖고 싶은 사람? 아연이 선물.
1: 어머!
0: 자, 규민이 선물.
2: 어머!
1: 우와! 비눗방울이 나왔어요!
2: 어디서 나온 거야?
0: 어머! 비눗방울이 비눗방울을 쌓고.
2: 어머! 어머!
1: 계속 생겨! 비눗방울이 계속 나온다!
0: 이 줄에

0: 그래서 비눗방울을 꺼내줄게요.
1: 네? 비눗방울을 꺼내신다군요?
2: 우와!
3: 어머!
1: 우와! 그게 뭐가?
2: 마술이야, 저거.
3: 마술이야.
1: 비눗방울이
0: 자, 이건 조아 거.
2: 우와! 맛있게.
0: 자, 요거는 마리 거.
2: 어머, 정말 마리 와!
0: 자, 우와. 그럼 이번에 비눗방울로 탁구를 쳐볼까요?
1: 네? 네? 네? 탁구요?
3: 어? 어? 탁구? 우리가 아니 탁구?
1: 비눗방울로 탁구를 쳐?
3: 어머, 우와. 어, 진짜 탁구로
2: 탁구.
0: 해볼까요?
4: 아연이 한번 해볼까요?
1: 아연이 해보자. 아연이 잘해보세요.
0: 받으세요.
3: 왔다.
2: 우와.
1: 우와.
2: 우와.
1: 우와. 아연이 잘했다.
3: 우와.
5: 우와. 비누 돌렸어.
3: 하루 종일 탁구 치겠는데. 어머.
1: 비눗방울로 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잘했어.
0: 우리 규민이도 해볼까? 규민이. 규민이는 이번에 비눗방울치에다가
1: 어? 비눗방울치가
0: 있어요? 이름을 붙여줄게요. 요걸로도 탁구를 칠 수가 있어요.
1: 네. 비눗방울치로요? 아?
0: 동그
2: 우와!
1: 우와!
0: 우와! 우와! 계속 튀긴다.
2: 우와! 우와!
0: 이번엔 방울 안에 방울 만들기.
2: 어?
1: 어?
2: 어? 터지지 않을까?
0: 자.
3: 와, 큰 방울이다.
1: 큰 방울.
3: 어머!
2: 우와!
3: 우와!
2: 우와!
1: 너무 신기해.
3: 우와! 예, 저도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0: 어? 딩동쌤 한번 해보실래요?
3: 네. 어, 예뻐. 후, 신난다.
0: 자, 제가 비누방울 만들어 드릴게요.
3: 왔다,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아. 불어요?
0: 자, 한번 호호호 불어보세요.
1: 오?
0: 조금 더 세게.
1: 오?
0: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됐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1: 다시 한번 더.
0: 오, 좋아요.
1: 오, 오.
0: 들어가겠습니다. 입술에 닿았어.
1: 아, 입술에 닿았어.
0: 입술에 닿아버렸어. 오,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우와. 우와. 쏘가 세게.
1: 와,
2: 아름답다.
1: 와, 계속 나온다. 와, 오.
0: 짜라.
1: 와.
0: 이번에는 조아를 위한 아주 귀여운 선물을 줄게요.
2: 와, 정말요? 뭔데요?

0: 이번에는 딩동생과 댕구를 위한 선물.
1: 와, 저희요? 아, 기대돼.
2: 뭐야, 이번엔 뭐야?
3: 오, 두 개가 됐다.
2: 세 개가 됐어.
3: 세 개가 됐다.
2: 네 개?
3: 네 개?
2: 어머.
3: 뭐지?
2: 뭐야?
4: 하얀색 방울이 있는데?
3: 가운데 하얗게
2: 알인가?
4: 오. 언제까지 커지는 거지?
5: 나 잠깐만 설마
4: 하얗게 물드나?
2: 뭐지? 뭔지 모르겠어. 어?
3: 설마? 설마?
2: 뭐야? 어머?
3: 설마? 우와!

0: 떨린다 떨려.
1: 떨려.
0: 딩동쌤도 저 비눗방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2: 힘들지 않을까?
0: 과연?
3: 비누방울 쇼 재밌었나요?
4: 네!
3: 친구들도 오늘 집에서 비누방울 놀이하면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요!
4: 와!

0: GM팜에서 성장기 어린이 음료 쑥쑥 칼슘 사과 주스를 드립니다.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나오미,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3: 도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 글을
2: 클릭. 같은 글자 찾기.
3: 마우스로 코딩을
2: 클릭. 코딩으로 분수를 만드는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하마가 우지직

0: 저거 봐, 저거 봐.
1: 뭔데?
2: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0: 똥을 뿌려서 여기는 내 땅이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뭔데?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1: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0: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1: 햇빛?
0: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1: 정말?
3: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4: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5: 이렇게 중요한 때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4: 아, 참.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6: 제벽?
4: 한글 용, 아,
6: 절대 못 지나간다. 어,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어? 이 넘어지다! 오,
4: 어?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멈추다.
7: 움직여지지가 않아. 아,
8: 아.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개벽이 높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쭉. 비읍, 우, 푸, 지읒, 이, 지, 지읒, 이, 기역, 직, 부지지.
8: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7: 어?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5: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6: 천지.
7: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9: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어.
6: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0: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1: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2: 아, 해마! 해마 아닐까?
7: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0: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10: 화면? 응?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1: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하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0: 그러게.
1: 어?
0: 하마? 하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1: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9: 계속 하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은
7: 하마?
11: 하마 나타났다!
1: 한글 용서?
7: 촛! 촛! 어서 피하세요.
1: 감사합니다.
7: 촛!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천지가 하마 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9: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 글자를 찾아야 해.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10: 자음 모음 준비됐지?
12: 네!
2: 모음, 자음,
12: 변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음미음 있어요.
2: 응?
1: 저게 뭐지?
3: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2: 저기 또 희음미음이 있어요. 하마야!
4: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알겠어요.
0: 모두 피! 헛! 쇼업! 쇼업! 자!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4: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5: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0: 더 강한 마법?
5: 부지지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지!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부지지!
6: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2: 아, 우리도 우산 가져올 거야. 그럼 하마통이 막는 건데!
0: 우산으로 막게 놔둘 줄 알고! 천지 각오해라!
4: 주느라!
1: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4: 좋은 생각이야.
0: 참, 모,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히읗!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1: 우와, 하마가 뿌디직 똥 누는 거 멈췄어!
2: 성공이야! 야호!
5: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6: 천지 대장님, 저 똥 마법 됐어요! 아!
5: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1: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3: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1: 하마 피부가 다시 촉촉해졌어.
2: 오, 기분 좋은가 봐.
4: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0: 아는 내가 쓸게. 얍,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아르마나 하.
2: 미음이 아르마나 마.
7: 하마.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모음이랑 자음이 모두 수고했다.
1: 우와, 몸 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2: 진짜? 우와.
9: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1: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9: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꽉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1: 우와!
2: 역시 하마 대단하다.
9: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2: 와!

0: 김치 따라다니네.
1: 김치 하겠습니다.
0: 밥 먹자. 배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응?
2: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X! 기트가, 코드가,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3: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화산이 부글부글.
4: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0: 구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5: 알아.
6: 훈정,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0: 어,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놀이 했거든.
6: 공룡놀이?
0: 응, 여기서 막 부글부글 화산도 폭발했는데.

0: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1: 좋아. 할아버지!
2: 우와, 이게 훈민정음이구나.
3: 훈민정음이 어디 갔나 했더니.

0: 새벽인너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했는데 한번 해볼까?
3: 우리끼리 해도 될까?
1: 한번 해보자!
4: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3: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5: 할아버지가 할 때 됐는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개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게 좋겠군. 으잇! 비읍, 우, 후, 기어, 으, 리을, 글. 비읍, 우, 후, 기어, 으, 리을, 글. 부글부글.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7: 기어! 천지! 어? 훈민정은? 야!
8: 천지는?
7: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8: 정말?
7: 정말?
8: 어?
7: 어?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9: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7: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9: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0: 모마, 자마!
11: 아야!
3: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라는 거죠?
7: 맞아.
3: 시옷이랑 시옷. 시옷이랑 시옷. 아! 호수! 호수 아닐까?
12: 호수, 내가 가볼게. 헉! 어?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3: 그럼 히읗시옷, 히읗시옷. 어?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시옷이 들어가.
13: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3: 게다가 엄청 맛있어.
2: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12: 저게 뭐지?

0: 아까 화산 놀이야 너무인데 이제 터졌나 봐.
1: 갑자기 화산이? 역시 화산이야.
2: 맞아, 여기도 터지고 있어. 전 세계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나 봐. 사람들이 위험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0: 화산?
3: 이제 곧 전 세계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네! 모음, 자음, 변신!
2: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4: 저기 화산이 있어요.
1: 어서 가보자.
2: 어? 용암이야.
3: 내가 올라가서 볼게. 헛! 어?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5: 네, 조심하세요.
6: 아, 한글용
2: 천지?
7: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산이 더 강력하게 터지다.
2: 모두 조심해.
1: 모음이랑 자음이가 위험해.
8: 하나, 예.
2: 화산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3: 나한테 맡겨.
9: 떨고 있니?
7: 태극공 회오리가 이렇게 셀 줄이야.
2: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3: 이 정도 가지고 뭘.
1: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2: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0: 시옷, 이, 기역, 식,
3: 디귿, 아, 다.
10: 용암이 식다.
3: 내가 글자를 찾을게. 헛!
2: 나머진 내가 쓸게.
10: 욕망치로 오!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오와 아가 맞나? 와!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히읗이 와를 만나 화, 시옷이 아와 니은 만나 산,
0: 화산!
11: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1: 화산놀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2: 네.
1: 안 돼요. 화산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2: 네, 할아버지.
1: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가 땅속에 있다가 뻥! 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3: 아하.
0: 모두 긴장해.

0: 화산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
1: 에이, 진짜 화산 더 펑 터진대.
2: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3: 어? 너희들 정말 화살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1: 그럴 리가요.
2: 와, 신기하다, 신기해.
0: 우리 그럼 한글 과자를 먹을까?

0: 이어서 모여라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자!

0: 정도입니다.
1: 잠깐만 쌤.
0: 도망쳐. 나잡아봐라.
2: 도주로 확인. 스왓 출동. 기동전 투처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폰.
3: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0: 진짜 내 스마트폰.
1: 커즈 하면 플러스.
0: 블로그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탕형 원인원. 얜 집 없어?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2: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3: 나는 번개맨 번개.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

0: 우주 탐험대의 끝없는 도전.
1: 와, 여기가 기차변이군요. 기차변엔 뭐든지 이루어주는 꿈돌이 있다던데.
2: 꿈돌?
3: 기차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꿈돌을 원하십니까?
2: 어? 네!
3: 그럼 도전을 외쳐주세요.
4: 그렇다면 당연히 도전!
1: 기차다! 진짜 엄청 길다.
3: 도전에서 성공하면 맨 마지막 칸부터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죠. 꿈돌은 가장 앞 칸에 있습니다. 그럼 기차에 탑승해 주세요.

0: 이번 칸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1: 와, 뭐야, 와. 너무 쉽잖아.
2: 그러니까.
0: 쉬운가요? 단, 사자를 지나가야 합니다.
2: 어? 사자?
3: 아이, 사자라니. 볼까?
1: 아이, 물어본다뇨. 그러다 물리면 어쩌려고요.
2: 맞아.
1: 아,
3: 그런가? 어떡하지?
4: 얘들아, 우리 댄스벨에서 용기를 배웠잖아. 이번에도 용기를 내보자.
1: 용기?
2: 아, 그래도 나 겁나는.

0: 용기를 내자.
1: 사장님 혹시 어디 아파요?
2: 아파. 엉덩이가 많이 아파.
0: 엉덩이? 잠깐 어디 보자 엉덩이 보자. 엉덩이에 엄청난 가시가 박혀있어.
3: 가시요?
0: 자, 내가 빼줄게요.
2: 살살
0: 하나 둘 셋.
2: 정말 고마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섭다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너희들은 용기를 내서 날 좋아하셨어. 고마워. 그럼 다음 칸으로 이동!
1: 가자!
4: 여긴 왜 이렇게 어둡냐고.
0: 아유, 그러게. 아유,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5: 그래, 저희는 나다.

0: 첫 번째 대결은 줄다리기.
1: 어? 줄다리기? 어, 그럼 1대4로 하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어? 해보자. 해보자.
2: 해보자.
1: 자.
3: 그럼 줄다리기 대결 시작.
4: 영차!
5: 괴물이 꼼짝도 안 해!
0: 그럼 긴급 써볼까? 영차! 힘으로는 날 이길 수 없지. 다음 대결은 뭐로 할까? 벌써 연간 역기 들기.
1: 아니 저렇게 힘이 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5: 힘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1: 그러게.
5: 얘들아, 기억나? 우리 동화별에서 지혜롭게 호랑이를 물리쳤잖아.
1: 지혜! 지혜, 그래. 우리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5: 어떡해요?
1: 어? 자, 모여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0: 야, 대결하다 말고 뭐해? 대결 안 할 거야?
5: 아, 해야죠. 아, 근데, 변신 괴물님은 진짜 그렇게 변신을 잘하세요?
0: 그럼 뭐든지 변신할 수 있지.
6: 에이, 직접 보기 전까지 못 믿겠는데요, 엄마.
1: 맞아.
5: 에이, 토끼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1: 아유, 그건 너무 어렵겠다.
0: 무슨 소리? 못 믿겠다면 잘 보라고. 변해라, 토끼로. 어때? 이제 믿겠어?
5: 우와! 대단해요!
0: 이 정도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5: 근데 완전 조그만 쥐는 어렵겠죠?
1: 아유, 그냥 말도 안 돼. 커다란 괴물이 어떻게 조그만 쥐가 돼?

0: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1: 하, 지도 되고 다 되거든.
0: 에이,
1: 변해라 변해라.

0: 다시 한 번.
1: 기절했나?
2: 기절했다, 기절했다!
3: 우리가 변신괴물을 잡았다!
1: 잡았다!
4: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네요. 그럼 또 한 칸 앞으로 이동!
5: 도전!

0: 여기가 기천맨 앞판인가봐. 아, 아니,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곧 우주타운 배가 도착할 것 같은데.
1: 안 돼. 꿈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꿈돌. 꿈돌 어딨지?
2: 어딨지? 또 성공! 도전! 맨 앞칸으로 이동!
1: 오, 벌써 다 통과하고 오다니.
0: 일단, 우리 숨자. 저기, 저기.
3: 이걸 저 앞까지 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꼼짝도, 꼼짝도 안 하네. 아, 어떡하지? 어차, 어차, 어차. 아,
4: 얘들아, 우리 가시별에서 협동을 배웠잖아.
2: 아하, 그래. 그때처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밀어보자.
5: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친구들도 자, 다 같이 영차, 영차 해주세요. 자, 자. 잡고 시작!
6: 영차!
7: 영차!
6: 영차!
7: 조금만 더!
6: 영차!
7: 영차!
6: 영차!
5: 잘했다!
2: 잘했어!
4: 그럼 내가 올라가서 가져올게.
5: 아, 좋아, 좋아.
4: 조심, 조심.
5: 자, 조심, 조심. 자, 조심.
2: 드디어 잡는 거다.
4: 얘들아, 꿈돌을 얻었어!
2: 잠깐만요! 우와.
4: 이따가, 여기.
3: 어, 내가 가지고 있을게.
2: 여기서 잡아.
5: 아, 자, 여기 잡고. 어, 조심히 내려.
3: 잡아줄게. 예.
5: 조심, 조심. 어? 그렇지.
8: 잡혔네.

0: 죽갓 꿈돌 하나 초대로 못 뺐나, 자샤자.
1: 죄송합니다.
2: 괜찮았어.
1: 뺏겼다.
2: 아야.
0: 아차차.

0: 아차, 아차차!
1: 번개맨!
0: 모두 괜찮니?
2: 네, 번개맨!
3: 번개맨! 또 날 방해하다니! 가시! 파워!
0: 얘들아, 여기 위험하니까 어서 저쪽으로 피해있어!
3: 환계매 가시 파워 가시 파워
0: 각오해라 하늘아 환계
3: 가시
0: 가시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
2: 번개맨! 번개맨이 위험해! 친구들! 번개맨을 응원해주세요!
0: 각오해라 가시벨 대장 헌들아 가시벨 대장은 사라져라 헌게
4: 가시벨 대장이 밀리지 않아
0: 좋아! 하늘아! 번개!
3: 번개! 죽어보자, 번개맨!
1: 가시면 되자,
0: 고마워 얘들아.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5: 그런데 곰돌이 깨졌어요.
6: 한번 사용하면 깨지나 봐.
0: 힘들게 도전해서 얻은 건데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쩌지?
7: 그래도 번개맨을 도운 거니까 괜찮아요.
6: 네, 맞아요. 그리고 도전을 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7: 맞아.
0: 정말 고마워.
8: 번개맨 최고!
0: 우주 탐험대도 최고! 최고!

0: 같이 20개를 다 모았어. 우와!
1: 루리, 번개망, 출동이야.
2: 네, 번개망
0: 출동!
2: 출동!
3: 우주의 시도를 완성하면서 새로운 별이 더 있다는 걸 알았어.
4: 우리 또 새로운 별로 모험을 떠날까?
2: 자!
0: 우주 탐험대의 도전은

0: 친구들, 우리 모두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1: 번개맨!
2: 번개맨이 간다!

0: 드디어 꿈을 이룬 번개별 우주 탐험대 정말 정말 축하해.
1: 고마워요 번개별.
2: 고마워요 번개별.
0: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축하해 줄까요? 번개별 우주 탐험대 축하해.
3: 멈출 순 없단 말.
4: 꿈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쭉 계속될 거예요.
0: 멋지다 우주 탐험대. 우리 친구들도 우주 탐험대와 함께 계속해서 꿈을 향해 도전할 거죠?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허우체조 함께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준비.

0: 양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1: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이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다.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터널 괴물을 물리쳐라.
5: 이른 아침 파이어와 구조대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어요.
0: 서르자.

0: 도착이야. 어?
1: 막막하네. 빨리 가야 하는데.
2: 이유리야.
0: 긴급 상황입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1: 어? 뭐야? 언제까지 손 써야 돼?
0: 프랭크! 늦어서 죄송해요.
3: 화재는 방금 다 진압했어.
4: 왜들 이렇게 늦은 거야?
2: 구조대는 1분 1초가 소중해.
0: 죄송해요. 다녀왔습니다.
5: 무슨 일 있어?
6: 기분이 안 좋아 보여.
7: 오늘 현장에 출동하는데 엄청 늦어버렸거든.
5: 어쩌다.